0: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에 금요일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중동과 전 세계를 위해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합의는 그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언론을 통해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고 공식 서명은 금요일 스위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부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을 끝내고 해상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의무 이행 시점은 금요일 공식 서명 이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의도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루스 소셜에 사진 설명 등 일체의 첨언 없이 김 위원장과 자신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치적이자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이 끝나는 금요일까지 연속 회의를 이어갑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늘 오후 2시에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4차 회의를 진행하는데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결과를 브리핑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는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에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검색, 검문 행위도 하는 것 같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청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납니다. 교황궁에서 이뤄질 단독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방북을 요청할지 관심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웅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군이 투입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작업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0: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기일엔 노관장만 참석했는데 이번엔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 증권에 배정 예정이었던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이 전량 삭감된 사태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와 관련해 지난 5일 미래에셋 증권 점검에 착수한 뒤 지난주 검사로 전환된 상태인데 공모주 배정 무산 사태가 벌어지자 서둘러 경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이번에 매각할 클래스 A 보통주 중 일부를 미래에셋 증권에 배정하기로 했으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과정에서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 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3조 7천여 원이 주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향 의원실의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식 채권 매각 대금 3조 7천여 원이 주택 매입 자금에 쓰였습니다. 이 가운데 66%인 2조 4천여 원이 서울 주택 매입에 사용됐고 강남구에 3,700여 원, 송파구에 3,500여 원, 그리고 서초구에 2,900여 원이 등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한미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가 만나 원화 약세 대응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는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방미기간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한 뒤 귀국했습니다. 문 차관보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여건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 약세는 정당화하기 어렵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를 꺾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두 번째 상대인 난적 멕시코를 겨냥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훈련장에서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불분명했던 김태현과 배준호 선수도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면서 2차전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 한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피파 랭킹 18위인 일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피파 랭킹 8위인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경남, 전남 내륙 곳곳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27도, 광주 31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1도, 습도는 6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큰 뉴스가 들어왔죠.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파키스탄이 거의 동시에 밝힌 내용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는 건데요.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됐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될 가능성이 크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도 잦아들게 됐습니다. 일단 장 초반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 가가 또 한 번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수 사이드카가 14번째, 10번을 확실히 넘었죠. 지금 거래소에서는 4.6% 정도 올라서 8,500선 가까이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내 투자자들이 그래도 아쉬워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인데요. 화려한 대비전을 마쳤지만 막상 국내에 배정된 물량은 제로였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공모주를 받는데 실패한 결과인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금융감독 당국이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인 다양한 경제 뉴스들은 잠시 뒤에 정리해보겠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허란 기자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 브리핑을 대신 해주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앞으로 많은 기대하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스페이스X 주말 사이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상장 첫날에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것 같아요.
1: 네, 스페이스X가 지난 12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였는데요. 첫날 종가는 160.95달러였습니다. 공모가보다 19.22% 오른 겁니다. 당중에는 3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700조 원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업이 상장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미국 증시 안에서도 주요 대형 기술주와 비교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상장 수혜자가 누구냐, 이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이스X의 성공에 투자해서 이번에 큰 이익을 거둔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로 83세, 83살이 된 뮤추얼 펀드 매니저 론 베런이 눈에 띄는데요. 공공연히 머스크를 지지해온 인물로 알려졌고요. 2017년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20억 달러밖에 안 됐을 때 투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2022년 머스크가 X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도 나섰었는데요. 사제 3,5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1억 달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0: 론 베런에 대한 이야기는 주말 사이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테슬라와의 합병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2인자인 그린 쇼트의 사장이 합병 가능성을 최근에 언급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합이 일론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 사이에 시너지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합병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공식적으로는 별도 회사인데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머스크가 구상하는 테라펩 시설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이 시설은 로봇과 우주여행에 필요한 칩을 생산하는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기술에도 상당한 돈을 썼고요. 테슬라 메가팩 전력 저장 장치에 5억 6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스페이스X 시설용 사이버 트럭을 구매하는 데도 돈을 썼습니다.
0: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실제로 스페이스X가 거의 다 사들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쉽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돈을 넣은 투자자가 많았는데 정작 국내 배정 물량은 제로였어요. 일본이 더 많이 받았다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1: 네, 이번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한 주도 없었습니다. 원래 미래에셋증권이 받는다고 알려졌던 물량은 231만 4,815주였습니다. 전체 공모 물량의 0.4% 수준이었고요. 금액으로는 3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물량이 판매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종 배정 과정에서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미래에셋증권의 판매 가능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첫날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은 돌려받았지만 공모가 135달러에 받을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주식을 받았다면 첫날 주가 상승분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 공모주 청약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0: 그렇죠. 예.
1: 네, 청약하고 환불받는 사이에 환율이 움직이면 주식은 못 받고 환차손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약 기간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환전 손실 가능성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0: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이 인수단에 이름을 올렸고 배정 예정 물량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 미국 IPO에서는 투자 설명서에 인수단 이름이 올라가고 인수 예정 물량이 적혀 있어도 그것이 최종 배정을 100%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최종 배정은 대표 주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이 정도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리거나 대표 주관사가 다른 기관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면 최종 물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 상장 때도 원래 계획했던 개인 목색 배정 비율이 30%에서 20%로 축소되면서 한국행 물량이 회수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증거금 전액을 환불 처리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가 남는데요. 투자자들이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단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표현상으로는 작은 차이 같지만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릅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설명이 있었는지, 배정 실패 가능성과 환율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전문 투자자 대상이라는 이유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이번 사안은 앞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초대형 공모주를 팔 때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물량이 얼마나 확실한지, 못 받으면 어떤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전문 투자자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스페이스X 공모주를 직접 받지 못해서 ETF로 우회 투자하는 방법,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셨을 텐데요.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분들 어떤 점을 봐야 되는 겁니까?
1: 네, ETF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우주 ETF를 샀다가 곧 스페이스X를 많이 샀다는 뜻은 아닌데요.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잖아요. 그 안에 스페이스X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얼마에 담았느냐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135달러였는데 네. 상장 첫날 주가가 크게 올랐죠. ETF가 공모가로 물량을 받았다면 이제 출발점에 유리하지만 상장 뒤 오른 가격에 샀다면 투자자는 이미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네. 셈입니다. 이번에 국내 ETF들도 이 부분에서 차질이 생겼었는데요. 일부 운용사들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받아서 ETF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인수단에서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상장 뒤에 장내 매수로 스페이스X를 담아야 하는 방식이 된 거고요. 그래서 ETF로 투자하려는 분들은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를 담았는지,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또 얼마에 샀는지입니다. 스페이스X 비중이 높은 ETF는 주가가 오를 때 더 따라갈 수 있고요. 대신 떨어질 때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비중이 낮은 ETF는 변동성은 덜할 수 있지만 스페이스X 투자 효과도 작습니다.
0: 이 스페이스X를 둘러싸고는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보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랠리를 타고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MSCI 선진시장 편입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증시는 이머징 마켓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신흥시장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까?
1: 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는 충분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MSCI는 경제 규모만 보지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 나라 주식을 얼마나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지, 돈을 넣고 빼는데 불편이 없는지, 환전과 공매도, 배당, 공시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한국은 1992년에 MSCI 신흥시장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는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올랐던 적도 있는데요. 결국 승격되지 못했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접근성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그렇죠. 등록 절차, 네. 원화 환전, 공매도 규제, 영문 공시 부족 같은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됐습니다. 올해 MSCI의 시장 분류 심사는 오는 24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문 공시를 확대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증시 자체가 AI 랠리의 핵심 시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선진 시장에 바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먼저 관찰 대상국, 즉 대기 명단에 먼저 올라야 합니다. 그 뒤로 최소 1년 이상 제도 개선 효과를 검증받고 실제 편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건 바로 승격되는지 여부라기보다 한국이 다시 관찰 대상국에 오를 수 있느냐입니다.
0: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MSCI 선진시장에 들어가면은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하는 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에 가까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큰 자금들이 참고하는 투자 지도 같은 겁니다. 글로벌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은 신흥국 지수에는 얼마, 선진국 지수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 넣습니다. 한국이 선진 시장으로 올라가면 선진국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은 한국 주식을 새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시장 신뢰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져나가는 돈도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MSCI 신흥시장 지수 안에서 비중이 큽니다. 한국이 선진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신흥국 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0: 네.
1: 반대로 선진국 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사야 하고요. 파는 돈과 사는 돈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최종적으로 편입이 되면 국내 증시에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360억 달러 수준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 유입될 수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폭이 큰 이유는 실제 지수 편입 비중과 최종 자금 리밸런싱 방식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SCI 선진 시장 편입은 발표되면 이제 바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고 실제 편입 과정에서는 리밸런싱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0: 단기보다는 장기의 이벤트일 수 있겠네요. 특히 지금 우리 시장은 워낙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즘 뜨거운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의 청약제도 변화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1: 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출산 가구에게 별도의 청약 물량이 생긴다는 건데요.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서 15일, 오늘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 공급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도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은 있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안에 일부 물량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부부는 실제로 아이가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얻기 어려웠는데요. 네, 이번에는 민영주택 특공 물량 중에 10%를 신생아 특공으로 다 따로 떼어냅니다. 혼인 여부나 결혼기관과 관련이 없이 모집 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급 방식도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공급 50%, 일반 공급 20%, 추천 공급 30%로 배분이 되고요. 소득이 낮은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되 일부 물량은 추천으로도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0: 저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 그래서 뭐 당첨의 기회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1: 네, 당연히 신생아 특공이 생겼다고 이제 당첨이 보장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물량이 민영주택 특공 중에 10%고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이 여전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무주택 요건, 청약 통장 요건,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해당 단지의 실제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소득 자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분양가 대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 관련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전 기업 종사자와 지방 이주자에게 특별 공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게 주거 지원을 붙이는 취지입니다.
0: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자,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앞으로 2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든지 상관없이 민간 아파트에 이것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준에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의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던 데다가 혼인신고 뒤에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늦게 낳거나 하면은 청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예 새로운 특공으로 개설되면서 전체 분양 물량의 10%가 배정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소득 기준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민간 아파트에 우선 청약권을 주는 특별 공급, 이것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미니특공대, 2번 신생아특공. 1번 미니특공대, 2번은 신생아특공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안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미니특공대, 2번은 신생아특공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0: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라고 오늘 새벽 간밤에 일제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반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도 올랐다고 하네요. 최근까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는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일본은행, FOMC 여러모로 관심 가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 코리아에 계셨던 분이죠.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3: 네.
2: 자, 일단은 좋은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장 초반에 한 5% 넘게 오르고 있네요.
3: 네. 일단 최근 한 2-3주 됐죠.
2: 네.
3: 그 6월 초부터 MOU를 작성하냐 안 하냐 네. 뭐 이스라엘이 또 어제 저녁인가도 또 아침에 속보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공격하고 왔다고 하는데
2: 네.
3: 문제는 미국하고 이란이 뭐 경제적인 의미라든가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종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오는 이런 뭐 고도의 전술 전략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증시에는 상당히 호재라고 봐야죠. 그리고 유가가 네. 지금 어느새 1-2주 만에 90불, 100불에서 80불 초반대로
2: 그렇죠.
3: 하락했지 않습니까?
2: 네.
3: 그럼 이제 투자 센티멘트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좀 잠잠해질 것이고 뭐 여러모로 보나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해외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단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코스피가 8,600선까지 올라선 네. 상태인데요. 그리고 올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3: 아, 과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질져도 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2: 아.
3: 그리고 그렇게 저 역시도 믿고 있는 게
2: 예.
3: 미국도 그렇고 한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조금 쏠려 있는 감이 없긴 없진 않지만 기업 이익이 성장성 자체가
2: 네네.
3: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본 필요 조건은 하나 큰 중요한 필요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쏠림 현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을
3: 네.
2: 할 것 같고요.
3: 네.
2: 어쨌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60불에서 100불대로 올랐다가 지금 80불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3: 네.
2: 예전 수준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아,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2: 예.
3: 그 전쟁 2월 28일 직전 수준만 해도 한 60불 초반,
2: 그렇죠.
3: 심지어 50불 후반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통해 그 중동 지역 국가들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좀 많이 파괴가 돼 있다는 이런 소식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2: 네네.
3: 그렇게 되면 전쟁 직전 다시 말씀드려서 60불 초반, 60불대가 보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80불 초, 80불 중반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었지만 미국발 원유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다.
2: 네네.
3: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우리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좀 하향 안정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좀 돌아왔습니다만 정유정제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시설이 조금 파괴가 돼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전쟁 직전 수준까지 딱히 많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80불대가 유지가 되더라도
2: 네.
3: 실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유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2: 그렇죠.
3: 돼서 예,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큰 우려감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모습도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동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월채권 8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FOMC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걸 보자면은 지금 연말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타격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3: 저는 이제까지 증시를 잘 보시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작은 어떤 에어팟킷 같은 파동은 좀 있긴 했지만 네네.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기업 이익의 성장성이 굉장히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또는 작아졌다라고 하는 게 주가의 상승세를 꺾일 만큼의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 펀더멘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2: 혹시 케빈오시 의장이 뭔가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또 어떤 말 나올 걸로 우리가 어떤 점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3: 참 이번 FMC가 그 의장이 새로 바뀐 FMC의 첫 번째 회차다 보니까 예. 전망하고 예상하는 게 약간 좀 쉽지 않긴 한데요. 이제까지의 케빈오시 올해 초에 케빈오시가 트럼프로부터 임명받은 이후에 제가 계속 면밀히 살펴봤는데 케빈 오시가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2: 네.
3: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이번 FMC 회차를 예상을 하면서 그의 그 상원 의원 인터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지켜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2: 뭡니까?
3: 이제까지는 그 FMC가 금리 결정을 정책 결정을 할 때 학자적인 관점에서 다분히 접근을 했다면
2: 네.
3: 그래서 예를 들면 필립스 곡선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거의 언급이 안 되다시피 하는 게 현상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도 실무 중심에 다시 말하면 리얼 데이터, 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체대출 축소한다는 얘기는 워낙 익히 아실 테니까 그리고
2: 네.
3: 이제 인플레이션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 이 말이 기존에는 평균 물가 연동제라고 해서 FAIT라고 해서
2: 네.
3: 일정 기간 동안에 목표 수준인 코어 PCE가 2% 정도가 목표 수준이었는데
2: 네.
3: 일정 기간 실제 평균을 해보니까 2%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정책 대응을 좀 마일드하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이제까지는
2: 네네.
3: 그런데 이 부분이 그나마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목표제 2%로 복귀를 하자. 그러니까 2%가 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인 대응을 해가자라는 거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작은 에어팟킷은 조금 더 잦아질 수는 있다라는
2: 네네.
3: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달라스 연은이라든가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절사평균이라고 했어요.
2: 네네. 그러니까요.
3: CPI, 예, 네. PC 같은 걸 봐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거 거의 상승을 안 했던 그 아주 그 테일 쪽에 있는 품목들은 빼고 좀 마일드하게 실제 PC를 산출하자 물가 상승세를
2: 네.
3: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실제로 지금 달라스 연은에서 지난달까지 발표한 걸 보니까요. 2.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 그러니까
3: 실제 CPI 헤드라인이 4.2%가 나온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2: 네네. 그렇죠.
3: 그래서 예를 들면 케빈 워시 의사대로 절사평균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지금 목표 2%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책 금리를 급하게 조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죠.
2: 네네.
3: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개혁, 마른 개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장에 그 쓸데없는 어떤 갑론을박을 좀 낮게 유지를 시켜주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소통을 지향하자라고 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워딩으로 보면 폐쇄적이라는 게 좀 안 좋게 보이겠지만 그네들의 그 영어 표현이 보니까 굿 패밀리 파이트를 장려하자라고 해서 그 위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너무 자주 해서 의미 없는 변동성을 불러일으키지 마라.
2: 네, 네.
3: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가 난상 토론을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정말 싸울 듯이 막 하면서 그래서 진짜 경제에 약이 되는 어떤 정책 경로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번 미디어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뭐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워딩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시장 뭐 실제로 인터뷰 같은 게 너무 잦아서 시장에 잡음을 준다라는 지적이 있긴 했었죠.
3: 그렇죠.
2: 조금 전에 절사평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 뭐 밑에 거 빼고 중간 거만 보자 뭐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3: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흐름을 좀 마일드하게 잡아가자 이런
2: 네.
3: 의미인 거죠. 네.
2: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인플레이션 잠깐 올랐다고 확 금리 바꾸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나온 김에 물가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좀 구분을 해야죠.
2: 네네.
3: 이 물가상승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상승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학적으로.
2: 네.
3: 이 물가상승이 한 2, 3분기 연속 뭐 1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창궐하지 않을까 유가상승 때문에 좀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구분해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 이번 FOMC는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준비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네. 큰 어떤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희망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워시라는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물가 그리고 통화에 대해서 이번 주 굉장히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로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예,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증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스페이스X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스페이스X가 첫날에 19%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6개월 정도 약세를 보인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는 고평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테슬라 스페이스 아울러서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레벨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높은 수준은 이제 어느 정도 꿈을 먹고 사는 네. 뭐 흔한 표현으로 버블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네네. 주가도 그렇고 다 버블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근데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까지로만 보면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한다면 버블 영역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크게 우려하실 만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네. 올해 2026년도 한 해 상장 종목들의 평균 당일 시초가가 한 16% 정도 상승을 했다가 네. 한 달이 지나니까 13% 정도로 약간의 안정세를 보이더라라는 통계가 있고
1: 13% 오르는 걸로 약간 기울기가 그렇죠. 꺾였다는 거예요? 예예.
0: 네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2000년 이후로만 보면 상장 그 시초가가 그 공모가 대비해서 한 13% 14% 정도 상승을 했다가 1년으로 확장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 정도까지 쭉 하락을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버블 영역이라든가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펀더멘터를 반영하는 이성을 좀 찾는 그런 국면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늘 그렇지만 상당히 그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크게 악재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상장하는 건 19% 상승을 했으니까 오케이인데 향후에 이제 그 보호 예수 물량, 락권 물량들이 계속 풀릴 거로 기대가 되거든요.
1: 네.
0: 네, 주가가 상승하는 폭에 따라서 이제 기관 자금이라든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 나오면서 하락 요인이 있으나 이 S&P 500이건 러셀이건 그 나스닥 지수건 지금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지수에 편입을 시켜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워낙 개인 투자자 주도 시장이 아니고 기관 그렇죠. 내 주도 시장이라고 보면 펜션, 인다우먼트, 뭐 패시브 ETF라든가 이런 각종의 이런 그 펀드 형태 이런 데서 계속 매집을 할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러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약간 좀 차피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보호 예수 물량은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0: 제가 알기로는 바로바로 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조금 더 규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 원래는 뭐 몇 개월 있다가 풀리고 이런 우리 규정이 익숙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예. 이게 시초가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그 안에 포함하는 물량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미국 월가에서도 그런 뭐 악재 쪽에서는 그런 쪽의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버블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망고스라는 말인데 예. 네. 지금까지 우리는 M7, 매그니피센트 7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망고스,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알파벳, 오픈 AI, 스페이스X를 말하는데요. 테슬라는 네. 제외됐네. 아무튼 간에 월가에서 이런 이름들 지으면은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0: 아, 뭐 실제 영향은 없는 거고요. 시장의 현상을 네. 그렇게 이제 그 소위 어비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예.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M7도 그 사이에 배트맨이라고 해서 살짝 좀 변경이 됐었어요. 엔스벤의 그 M7에다가 이제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배트맨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완인데 중요한 거는 이 M7이 그러면 리더십이 막 교체가 되는 거냐, 망고스로. 이렇게 바라보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 AI의 가치사슬, 서플라이 체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것보다는 네네. 리더십이 확장한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자, 그런데 여기서 탈락한 기업들 보면요. 아마 이름을 네. 만들다가 그렇긴 했겠지만은 예, 애플, 테슬라 이런 데가 빠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없진 않는 것 같아요.
0: 아, 없지 않겠죠. 예. 예를 들면 애플이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생방송이시다 보니까 자세한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네. 애플이 AI 쪽에서 살짝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1: 최근에 시리 그걸, AI 나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0: 아, 그렇게 폭발력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예. 우리가 시장 전체로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애플의 상승세라든가 펀더멘털의 강세를 훨씬 초과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질비하단 말이죠.
1: 네네네. 네.
0: 예, 이제 그런 의미로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자체하고라도 지금 트레일링 퍼 기준으로 퍼가 거의 360배입니다.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평가가 되어
0: 네,
1: 있다.
0: 굉장히 예. 고평가 되어 있는 영역이고 실제 그 BSPL 펀더멘털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초과 이익 같은 경우는 M7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그 수혜를 분배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M7이 저물고 있다 또는 거기 방금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개 제외된 회사들이 이제 뭐 끝난 거냐 이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말은 뭐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던 기업들 두 군데 한번 살펴볼까요? 엔트로피 네. 그리고 오픈 AI 둘 다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이잖아요.
0: 네.
1: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기업들 이 두 기업도 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네. 와중에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미토스5, 페이블5 요거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했단 말이죠.
0: 네.
1: 요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0: 제가 이제 미국을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예. 특히 트럼프 정부의 기조 자체는요.
1: 네.
0: 지금 엔비디아도 중국발 수출 물량이 없다는 거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엔트로픽의 조치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이제까지 공동화되면서 제조업 기반을 해외로 다 보내왔더니 이게 안보를 위협할 정도가 돼 있더라. 그래서 리쇼링을 하자 이런 기조란 말이죠.
1: 그렇죠.
0: 저는 이번에 엔트로픽의 미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 제한 조치를 했다는 거는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엔트로픽이 매출이 꺾이거나 글로벌의 어떤 수요가 막 잠식당하거나 이거보다는
1: 네.
0: 실제 저희 테크니션들이나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의 아주 그 뭐 친한 조카분 퀄컴에서 일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의 테크니션들 사이에서는 엔트로픽 모델이 가장 강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네, 이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첩보용으로도 그렇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미국이 안보를 해칠 정도로 오히려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 제한 조치를 일부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트로픽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요가 통제될 거라고 해서 악재로 보기보다는 기술력이 인정받았다. 네. 이런 호재로 그렇죠. 봐야 된다는 겁니까?
0: 저는 그런 인식이 갑자기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엔트로픽이 올 가을 또는 썸웨어 올 하반기 언젠가는 상장을 할 텐데
1: 네네.
0: 이제 그때 저는 여담으로 엔트로픽의 상장이 AI의 어떤 큰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거품론은 완전히 가라앉는 겁니까?
0: 아, 뭐 완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작년 겨울부터 이 AI의 거품론이 슬금슬금 이제 고개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올해 이제 전쟁 통에 좀 잠잠했다가 이번 스페이스X가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을 한 단계 많이 낮춰줬다면 그 엔트로피 기점으로 해서 AI의 어떤 거품론 자체가 많이 좀 사그라드는 그런 변곡점이 될 걸로 저는 좋은 방향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우리 시장 이야기 네. 하나만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0: 네네.
1: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였거든요. 이게 20 네. 며칠 만에 순매수였는데 오늘도 순매수를 네. 하고 있어요. 흐름이 네. 조금 달라진 겁니까?
0: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익 실현도 있었을 테고
1: 네.
0: 올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던 거는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스페이스X가 지금 뭐 물량의 4배가 쏠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거기에 이제 그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죠. 현금을 준비하는데 많이 수익을 냈던 곳에서 먼저 좀 현금을 준비하는 이런 수요도 일부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1: 네.
0: 아까 이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 기점으로 이제 AI의 어떤 가치사들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뭔가 방점을 찍어줬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 것도 크게 뭐 좀 관련성이 있는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익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간에 이익 실현성이 어떤 에어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펀더멘털로 수렴한다라고 볼 때 우리나라 주식에도 크게 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생각하고 있죠.
1: 알겠습니다. 꼬인 수급이 약간 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한 주 동안 농산물 가격 어떻게 바뀌었나요?
1: 네, 대추방울토마토, 참외, 수박 등의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대추방울토마토의 지난주 가격은 1kg에 5,861원으로 전주 대비 12.8% 하락했습니다. 최근 선선한 날씨 영향으로 품질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주산지 출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 반입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참외의 지난주 가격은 10개에 17,689원으로 전주 대비 9.6% 하락했는데요. 경부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당도가 높아진 수박도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개당 24,039원으로 전주 대비 8.3%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추방울 토마토와 참외 수박은 지금이 한창 맛있을 때인데요. 제철을 맞아 당도도 높고 품질도 좋아 이번 주 장보기 품목으로 추천드립니다.
0: 가격이 내린 품목도 살펴봤고요. 가격 오른 품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반면 가격이 오른 품목도 있었는데요. 열무와 미나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름철 식욕을 돋구는 열무는 1kg에 2,345원으로 전주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된 데다 열무김치 등 계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나리 역시 가격이 전주 대비 5.8% 상승해 100g에 1,421원인데요. 외식업체와 가정 내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만만치 않은데 참고할 만한 할인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6월 수산물 특별할인전이 오늘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품목으로는 전복과 장어 같은 여름철 보양식은 물론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 어종도 포함됩니다. 행사 참여업체와 할인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놀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제철 수산물과 보양식도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담을 만한 제철 먹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름철 별미 열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열무가 한창 제철인 시기로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열무김치를 담가먹기에 가장 좋은 때인데요. 열무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도 많아 장 건강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또 입맛을 돋우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위로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특히 인기 많은 식재료입니다. 열무를 고를 때는 줄기가 도톰하며 잎이 연두빛으로 싱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네,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되살려줄 제철 열무 이번 주 장바구니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열무 좋지요. 김치도 맛있고 여러 가지 요리에 먹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신생아 특공이었습니다. 2162번, 9035번, 0626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90번 쓰시는 분, 신혼 특공 혜택 기간이 끝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난달에 출산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정보 듣게 됐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필요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저 때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난임 뭐 이런 지원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생돈 들여서 그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조금씩이나마 좋아 지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 명확한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4985번 쓰시는 분, 집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나이가 72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안타깝네요. 라고

계셨는데 아, 뭐 알겠습니다. 5294번 쓰시는 분, 이번 연도에 결혼하신대요. 집 걱정 많았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해주셨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 또 젊은 직장 회사의 동료들 이렇게 봐도요. 집 걱정 굉장히 큰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결혼할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요. 당장은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고 가격은 너무 높고 이러니까 많은 고심을 하던데요. 이렇게 정책적인 상품 들은 좀 계속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이 어려워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전월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2162번 쓰시는 분, 개장 때 방송 시작이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해주셨는데 뭐 저희 항상 하는 일이라 다들 계좌에 플러스만 남기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26번째 사이드카예요. 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가 오늘로써 14번째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에는 약간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레버리지 상품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졌다고 하죠. 레버리지 상품 교육을 받는데 25만 명이 그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오를 때 오르지만은 떨어질 때는 그보다 더 가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있는 상품이니까요. 투자는 충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 포모로서 남들을 쉽게 따라잡겠다, 비트를 하겠다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기온도 올라가는데요. 오늘도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고요. 대전과 청주는 31도까지 오릅니다. 거기에 오존 농도도 짙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만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구간 주의하셔서 통과하셔야겠고요. 여의도권 내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도 더딥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북단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약간 더 차가 많은데요. 홍은램프를 지나서 성산램프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연결로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2차로 쪽에서도 새로운 고장차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0: 뭐요? 뭐 석기시대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몇 가지로 또 모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단 첫 번째 녹취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1: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란 내부에서 희석하거나 변환하는 것뿐입니다.
0: 일단 핵 관련 발언들을 들어봤는데 이주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란 안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으로 반출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란 안에서 희석하는 걸로 좀 나온 것 같죠?
2: 벌써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1: 마영삼 전주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2: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내에서 하든 또는 제3국에서 하든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하는데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상당 부분 당시에 이미 이란에게 많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0: 예.
2: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란 측으로서는 이미 자기들의 이 이란 내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 네.
2: 이란 안에서 폐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란 쪽에서는 희석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석시키고서는 본인들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0: 예.
2: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60일 협상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미국 측에서 만약의 경우 이란 측에서 주장하듯이 희석을 시켜서 이란이 그대로 갖고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예.
2: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이란 측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60% 농축된 우라늄뿐만 아니라 저농도의 우라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얼마냐면은 9,800kg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441kg 60%를 희석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걸 20%로 희석시킨다고 하면은 약 1300kg 정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린 저농축 우라늄하고 다 합치면은 한 11,000kg 정도를 이란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분량에서 볼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측에서 이것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희석을 시켜서 이란 쪽이 그대로 갖는 것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본다면은 그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에 따라서 상당히 목표치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0: 예.
2: 그래서 조금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현재 형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네. 자, 이런 가운데 해그세스 장관이 뭐 물리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미국이 뭐 희석을 시키든 폐기를 시키든 여기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차안이 바로 IAEA가 관여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4: 아무래도 이란이 어쨌든 희석을 시킨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핵 문제는 건드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란이 이핵 문제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핵 문제를 건드리고 가면 이것에 대한 검증의 문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란이 이것을 희석했는지 폐기했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이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검증에 누군가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미국이 한다는 건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같은 걸프 동맹국, 이란의 우호 국가들이 한다는 것도 사실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3: 그렇죠.
4: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걸프 국가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걸프 국가 중에서는 맹주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맹주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사찰을 받는다는 걸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래도 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한다는 것은 그래도 자존심의 상처는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으로 얘기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0: 이제 헥세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IAEA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IAEA가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미국의 승인 없이 IAEA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IAEA가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워딩이 이제 팩이라는 용어, 이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랑 관세 협상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100% 개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의 이그 관세에 있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97% 이상이 이미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수 없는 아주 정말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 문제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미국이 양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1: 정한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1: 한국국제정치학회장입니다.
0: 100%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협상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정말로 이란의 완전한 핵 농축 프로그램 폐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발전소용, 그러니까 핵발전용 3.67%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 쓰는 1.몇 퍼센트의 농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처음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희석해서 3.67% 이것을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희석이 고농축 60%인데 지금 현재가 물론 이것이 핵무기급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고농축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이제 저농축이라고 그러면 20% 미만. 그러니까 만약에 60%를 저농축이라는 개념으로 해도 여전히 20%인데 20%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농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3.67%가 굉장히 낮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3.67%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란이 여전히 그래도 최소한의 핵주권은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양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그 희석이든 반출이든 폐기든 어찌됐든 쥐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하려면 새로운 걸 쥐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250억 달러 동결 자금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란이 원하는 만큼 쥐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3: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란 측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지금 120억 불 플러스 120억 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60일 협상에서 다시 또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란 측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은 120억 불 이것을 MOU를 서명함과 동시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20억 불에 대해서는 60일 협상 기간 동안에 또 자기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40억 불이라고 하면 매우 큰 규모의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럼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현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얼마만큼 났느냐, 그 진척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금융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우리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MOU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개괄적인 내용으로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선언적인 발언만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만약에 지금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미국이 250억 달러 동결 해제해주기로 했어라는 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그핵 합의한 것을 두고 정말 이거는 최악의 야합이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은 정작 훨씬 더 많은 거금을 주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0: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준 것은 미국이 준 거고요. 예. 이것은 이란 돈이에요. 원래 이란 건데 이란 것을 뺏었다가

0: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해도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오바마의 JCPOA 합의와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다.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상황에서 옹호하는 뭐 이런 뭐 예. 발언처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란 돈인데 제3국에 있는 이란 돈을 미국이 소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해서 이것을 이란에게 송금하는 나라는 미국이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해주는 나라를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란에게 줘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카타르의 은행으로 보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번 이 휴전 그러니까 종전 협상에서도 지금 보면 카타르가 뒤늦게 이제 합류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이 동결 자금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에서 카타르가 해야 될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카타르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지금 최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동결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주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란이 그걸 요구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미국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배상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설령 돈을 주더라도 배상이 아니라 이제 보상이라는 용어로 해서 주겠지만 그것을 지금 얘기 현재까지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보상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란 돈으로 이란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전쟁 106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크고 작은 공습이 이어지면서 이란 전역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최고조 긴장이
3: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정식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영삼 전주 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 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려서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고요. 이란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국제경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곧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자외선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월 15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외로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우울증 같은 정신적도 신체적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유도해서 외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365 서울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참이영 고독대응 정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고독대응 정책 팀장 참이영입니다.
0: 네. 365 서울 챌린지 예, 365 서울 챌린지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어떤 사업인가요?
1: 네, 365 서울 챌린지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서울시민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사업인데요. 시민분들에게 서울 곳곳에서 진행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외부 활동을 권장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외로움 예방 활동 유도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0: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부터 네. 시작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1: 그러면 네, 맞습니다.
0: 예, 이미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요?
1: 네, 우리가 작년 최초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고요. 작년에 8만 1천여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4,74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고립감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77.5%에 달했고요. 타인과의 소통 기회가 늘었다는 응답은 61.4%, 외출 빈도가 2-3회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도 74.6%로 실제 참여자분들이 높은 만족도와 행동 변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0: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1: 네.
0: 슬로건이 해보자 서울 챌린지, 이게 슬로건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 네, 서울 챌린지의 핵심 컨셉이 바로 해보자인데요. 문 밖을 나서서 해를 보고 무엇보다도 도전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생활형 챌린지부터 서울의 대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경험하는 활동까지 총 3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민분들이 문 밖으로 나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마음의 활력과 연결감 그리고 해낸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0: 네,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 해보자 서울 챌린지 이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하시면 될까요?
1: 네, 서울 챌린지 365 서울 챌린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포털에서 365 서울 챌린지를 치셔서 서울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빙고 게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제시된 31개 챌린지 중 원하는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챌린지 빙고판을 만들고 각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가며 빙고를 완성하면 됩니다.
1: 365 서울 챌린지, 정말 말 그대로 챌린지면 뭐 다양한 챌린지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챌린지는 크게 일상, 체육, 문화, 배움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상 회복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으로 해서 손목 닦톡, 닥터 9988 1만 보 인증하기, 근처 공원 운동기구 이용하기를 비롯해서 서울의 공간과 콘텐츠를 경험하는 내 친구 서울 갤러리 방문하기, 서울 둘레길 2.0 방문하기,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방문하기, 그 외에도 전통시장 방문하기, 나의 어릴 적 사진 인증하기, K-콘텐츠 명소, 소울 스파 찾아가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민간 기업과 함께하는 특별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예, 앞서 빙고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이 챌린지, 다양한 챌린지가 다 빙고 게임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네, 16개 본인이 선택한 콘텐츠를 인증하고 본인이 그 빙고를 채워가시면 됩니다.
1: 네. 뭐 빙고 완성하면 선물도 주나요?
0: 네, 선물 드려야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는데요. 챌린지를 완성할 때마다 난이도에 따라 400에서 1000포인트가 적립되고 빙고 한 줄을 완성하면 추가로 15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또 1인당 최대 2만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고 적립 포인트는요. 서울 페이로 전환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챌린지 완성 시에는 100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되며 만족도 조사, 참여 등 과정별 이벤트도 통해 음료 교환권도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1: 네, 문자 사연이
0: 네.
1: 왔습니다. 9249번님이요. 우울할 때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환한 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사는 이들만의 혜택이라 부러워요라고 하셨는데요. 서울 시민만
0: 네.
1: 가능한 건가 봐요.
0: 네, 서울 시민 인증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아주 좋으니까요.
1: 네.
0: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어허, 맞네요.
0: 네.
1: 맞아요. 우울할 때는 정말 밝은 해를 보고 자꾸 이렇게 신체도 움직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도 보시고 한번 챌린지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슬로건이 해
0: 네.
1: 보자 서울
0: 보자.
1: 챌린지입니다. 365 서울 챌린지 오늘 안내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참이용 고독 대응 정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난 금요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교장 선생님이 화제입니다. 그날 우리나라의 이것 첫 경기가 열렸는데요. 체코를 상대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잠깐 수업 시간을 내어 이 경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이를 두고 학교에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라며 경기를 틀어준 교사를 색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반면 학생들은 다 같이 응원하며 공동체 의식을 배운 평생 잊지 못할 살아있는 교육이었다며 오히려 선생님들을 감싸는 성명문까지 발표했는데요. 4년에 한 번 전 세계가 하나로 들썩이는 이 뜨거운 축구 대항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K리그, 2번 올림픽, 3번 월드컵, 4번 월남쌈. 1번 K리그, 2번 올림픽, 3번 월드컵, 4번 월남쌈.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에 이게 열렸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를 교실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보면서 분명히 함성이 터져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 교장실에 계셨던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 함성을. 예, 그래서 좀 화가 나셨다. 수업 시간에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날의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1번 K리그, 2번 올림픽, 3번 월드컵, 4번 월남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다양한 사연 보내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유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는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고와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 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 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0707번님, 저도 94년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함께 이것을 보며 응원했던 시간이 떠오르네요. 그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한국을 응원하면서 없던 애국심 심도 되새기던 시절이었는데 오늘 얘기는 너무 아쉽네요. 유유.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혼내셨다는, 이렇게 찾아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더니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신 건데, 사실 교장 선생님도 뭐 나름대로 뭐 원칙을 갖고 있어서 그러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0413번님, 세계적인 축제 어린이들한테도 소중한 한 편의 추억일 텐데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다르신가 보네요.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9249번님,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남편은 출근하고 혼자서 봤는데요. 혼자 보니 몰입도는 최상이었어요. 저녁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께서 골을 넣은 선수를 물어봐서 86 엄마께서도 관심 많은 이것 열기를 느꼈어요. 오. 혼자 보면 몰입도가 최상인가요? 원래 이런 거는 함께 봐야 더 재밌는 거 아닌가요?

혼자 보면 몰입도 최상 그럴 수 있겠네요. 2598번님은요. 어머나 하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문자에 그리고 슬라생 하트 포레버 하트 애청자 하트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뭘까요? 지난 금요일에 한국과 체코의 2026 북중미 이것 조별리그 첫 경기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경기를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교장 선생님이 조금 화가 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어떤 경기죠? 4년에 한번전 세계가 하나로 들썩이는 뜨거운 축구 대항전. 1번 K리그, 2번 올림픽, 3번 월드컵, 4번 월남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지난 카타르 이것의 응원송입니다. 윤도현입니다. 더 뜨겁게 한국.

자랑스러운 후배들아, 더 뜨겁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카타르의 주인공이 되자. 대한민국.

0: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주시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사적 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 브릿지 한국 공인 노무사회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이상호 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노무사의 수석부회장이고요. 그리고 노무법인 CNL의 대표로 있는 이상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노무사로 활동한 지는 이제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수석부회장 임기가 시작된 건 올해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임기 한 4분의 1 정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노무사의 권익 향상과 그리고 이제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왜 수석부회장이 되셨는지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상호 노무사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전문자격사 단체 중에 최초로 네. AI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뭐 요즘 AI가 아니고서는 뭐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AI가 사회 전반에 많이 퍼져 있죠. 노무사 업계에서도 이제 AI를 당연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제 생산성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AI가 항상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AI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좀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사건의 법원 같은 곳에서 노무사님이 서면을 제출했는데 AI를 활용해가지고 없는 판례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가 뉴스에도 나오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노무사 업계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 업계라든지 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국민 신뢰를 좀 회복하고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AI를 제대로 활용하자.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최초로 전문자학사단체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공인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자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좀 활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를 좀 편향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차별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을 좀 금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 우리 AI에 무분별하게 의뢰인들의 정보를 올려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좀 담았고 이 마지막으로 정보는 이제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좀 확인을 하되 그 최종 책임을 거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AI 활용에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공인노무사회에서 전문자격사 단체 중에 최초로 선포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선구자가 되신 것 같아요. 전문 자격사 네. 분야에서는
1: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워낙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들은 소송의 중심이실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문이라든지 어떤 조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0: 네, AI 윤리 헌장. 최초로 제정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짧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해볼 주제는 사적 조정 제도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 개념을 정확하게 짚기 전에 요즘의 분위기 한번 짚고 갈게요. 요즘에 뉴스 틀면 정말 노사 갈등 파업 소식이 정말 빈번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카카오 파업 소식도 있었고 현장에서 보시기에 분위기 어떻다고 느끼세요?
1: 네, 뭐 사실은 갈등이 없으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한번 보면은 칙 갈자에 등나무 등자더라고요. 근데 칙은 이제 덩굴을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얽히면 떼어내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애초에 풀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까? 뭐 돈, 월급, 기본적인 부분부터 뭐 심지어는 뭐 탕비실에 커피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 이런 것도 눈치를 봐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런 갈등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제 파업이라든지 직장 폐쇄 같은 상황까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좀 체감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뭐 노동인권이라든지 뭐 교섭권의 인정 같은 좀 거시적인 담론에 좀 포커싱이 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내 성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내 평가가 어떻게 되냐. 왜 쟤는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 못하냐. 이런 이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라든지 좀 새롭게 이제 젊은 실무진들이 주축이 된 좀 IT 기업들에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단순히 뭐 일도 양단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보상 체계라든지 조직 문화도 얽혀 있다 보니까 갈등이 쉽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증폭되고 그게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앞서 갈등의 어원도 짚어주셨잖아요. 책과 등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 어려운 갈등 국면을 조정을 하는데 보통 네. 공적 제도를 이용합니다.
1: 네.
0: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오늘 설명해 주실 건 사적 조정제.

0: 제도란 말이죠.
1: 네.
0: 일단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1: 먼저 조정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갈등이 발생할 때 풀려면 이제 갈등을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말도 안할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스스로 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외부의 제3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갈등을 푸는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노사관계에서 예를 들면 파업이나 직장 폐쇄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일단 한번 이야기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공적 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게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는 게 어쨌든 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을 전부 다 이제 법원처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라든지 이제 장소에 제약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조정 업무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라면 뭐 파주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뭐 굉장히 넓은 구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있는 수원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적인 제약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위원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무나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시점, 조정위원들도 시간이 되고 조사관도 시간이 되는 그 시점에 다 모여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적 조정이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적 조정. 그러니까 자유롭게 노사가 자유롭게 만나서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가, 공신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그 효과는 괜찮은가, 효과가
1: 네.
0: 있는가. 이게 가장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은 사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사라든지 변호사님, 뭐 검사님, 군법무관님, 그리고 이제 뭐 고등교육법상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노동관계 업무를 종사하셨던 공무원님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공인노무사들 중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사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이미 이제 그런 사적 조정에 대한 자격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적 조정 역시도 공적 조정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업이라든지 직장 폐쇄를 하기 전에 이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적 조정을 거쳐도 그 조정 절차를 거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 과정에서 서로 화해가 돼가지고 합의가 되면 조정안이 성립이 되는데 사적 조정이든 공적 조정이든 다 같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공적 조정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진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조정이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안 받는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가 워낙 사건이 많고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법상으로 조정은 반드시 1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너무 길게 가면 또뭐 쟁의권 이런 데 제한을 줄수 있기 때문에 1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10일 동안 많이 해도 두번 정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이 결렬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적 조정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10일 동안 10번 다 만나도 됩니다. 그 장소도 그양 당사자가 움직일 필요 없이 저희 같은 조정인이 그냥 회사에 방문 드리면 돼요.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방문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적 조정을 통해서면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에서는 뭐 수당이나 여비, 수수료 정도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적 조정을 활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적 조정 제도와 사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 공적 조정 제도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노동위원회에 일단, 그쵸? 신청을
1: 맞습니다.
0: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고. 그럼
1: 네.
0: 사적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전화해서 우리 며칠을 만나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부터 해서
1: 네.
0: 그 사이에서 노무사님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좀 비교 좀 부탁드려요.
1: 네,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쟁의 발생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 3년 동안의 경영 지표라든지 동종 유사 업계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재무제적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나 이런 거 장소 같은 걸 정해가지고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사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 그냥 사적 조정 받읍시다라고 합의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절차는. 그리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노무사회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아, 우리 사적 조정 하기로 했으니까 노무사님 한번 투입해 주세요 하면 노무사회에서 사적 조정에 투입할 노무사님을 거기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적 조정을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냐 마냐 되게 사소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공적 조정을 가가지고 막 서류도 제출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님들 시간 다 맞춰가지고 하고 이렇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그렇다고 안 하고 가자니 그건 좀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의 니즈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적 조정을 신청 주셨고 저희가 가서 동종 유사업계 대략적인 현황은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로 합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3일 만에 실제로 끝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적 조정으로 가는 절차들이 되게 번거롭고 힘들고 양 당사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편하게 양 당사자 합의만 해서 노무사회 같은 곳에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메일 쓰셔도 좋고요. 그렇게 신청만 해주면 그냥 간단히 끝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앞서 사적 조정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시간적인 부분도 제약이 많이 없고 그리고 비용 부분도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적 조정 제도와 사적 조정 제도에서 그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0: 뭐 공적 조정 제도야 당연히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그 국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아예 발생하는 건 아닌 발생하냐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게 어쨌든 이동하는데 그 여러 수많은 그 단체 교섭 위원들이 이동하는데 그 인건비 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조정 갔을 때 보통 회사들만 가지는 않거든요. 변호사님이라든지 노무사님 같은 분들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왜냐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잘 해야지 뭐 조정이 좀 성립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임료 같은 게 이제 발생하는데 사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정인이 움직이면 되고 거기에 대한 뭐 교통비 정도 그리고 이제 수당 정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사적 조정이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1: 2021년 한국노동조합연맹 자료를 보면요. 노조의 60% 이상이 사적 조정을 꺼려하는 그 이유를 한번 꼽아봤더니 공공연한 불신, 또 보복 우려 이런 거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그 사적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모르실 겁니다.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불신이라든지 뭐 불이익 우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공인노무사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무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할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사 어떤 노무사님이 투입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또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노무사에서 책임지고 AS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적 조정 제도를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야말로 그 노사 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노무사 분들인 거잖아요. 사적 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뭐 어떤 갈등이든 조정하는 거 중간자의 역할은
0: 네,
1: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맞습니다.
1: 원칙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비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정 잘하는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저희 같은 약간 노무사라는 직업이 이제 노동 법률의 전문가라고만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노동법 시험, 2차 시험이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2차 시험에서 이제 저희가 법 과목은 노동법과 행정쟁송법, 행정법 두 과목은 법 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근데 나머지 두 과목은 어떤 걸 치느냐면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든지 경영 조직론 같은 경영학 내용을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과 경영학적, 특히 인사 관리에 대한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는 국내 유일의 자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각 산업 현장에 자문을 들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관련된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속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시적으로 자문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녹아져 있다. 그 녹아져 있는 예도를 바탕으로 이제 조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적인 베이스

0: 베이스와 경향악적 베이스가 합쳐져 가지고 좀잘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내용은 그럼 전혀 없으면 되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얼마 전에 한번 사업장 점검했을 때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임금을 합의를 했는데 최저임금에 위반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그 합의를 어렵게 그두양 당사자 했거든요. 근데 법률에 위반한 합의는 무효예요. 그럼 그렇게 실컷 어렵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영학적 지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적 조정 제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업체에서 노사 각각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0: 맞습니다.
1: 우리가 서로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 사적 조정 제도를 이용해 봅시다라고 회사 내에 도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0: 통상적으로 조정이라는 거는
1: 네.
0: 어떤 때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1: 네.
0: 상관없는데 통상적으로 조정이라는 건 파업까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 교섭 같은 거를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 교섭 같은 걸 계속 진행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만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자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조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양 당사자가 그래 한번 받아봅시다라고 합의만 하면 저희가 또 노무사가 투입돼가지고 조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걸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우리 일터에서도 혹시 뭐 갈등 상황 생기면 사적 조정제도 이용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그분들에게 뭐 어떤 특별한 방법,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0: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사회는 이런 사적 조정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 조정 중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QR 코드가 뜰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저희가 노무사회에 이제 QR 코드나 아니면 노무사 홈페이지에 그냥 신청서를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노무사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적 조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사에서 적절한 어떤 노무사님을 선정해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라는 게 노사 간의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요청을 주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기 전에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언제든지 노무사에 연락 주시면 노무사에서 아, 극단적인 상황이 가기 전에 얼마든지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사안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와이텐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지금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공인노무사 QR코드 한국공인노무사회사무국 인력풀 담당자 예, QR코드 두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가셔도 관련 내용 충분히 확인하실 수
0: 네,
1: 있잖아요.
0: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예. 이게 참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이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중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공인 노무사 분들이고요. 이 노사 문제에서 노하우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고 또 지금도 뭐 노사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저는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구를 계속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연구라든지 제조라든지 생산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노사 분규가 굉장히 심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제 지켜보니까 아, 이 노사 분규만 막아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익적이고 헌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이 꼭 생산적인 업무를 해야지만이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노무사라는 노사 분쟁의 최전선에서 이 화해라든지 이런 걸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사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장 하나도 없이 오로지 인적 자원만으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오른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사실은 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기업가 분들도 많은 노력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어떻게든 부국강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1: 20초요?
0: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부작용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전면 나서 도와드릴 거고 앞으로는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 부회장 이상호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

0: 위험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 다시 오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살이 반짝이는데요. 더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2도, 대전과 청주가 31도, 안동도 31도까지 오르고요. 내일과 모레도 만만치 않게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따라 일산 쪽 들어가는 길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더딥니다. 분당수서로는 위례에서 탄천 1교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늘고 있는데 거기에 작업하는 구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인제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고요. 홍천이나 내촌 그리고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작업도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여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용담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유기소까지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자신의 SNS에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완료됐다면서 모두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 타결로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동시에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적으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언론을 통해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고 공식 서명은 금요일 스위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부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끝내고 해상 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 합의로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6포인트 상승한 1365.85였습니다. 교황청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납니다. 교황궁에서 이루어질 단독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방북을 요청할지 관심입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천과 광주, 전남에서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당시 개표 관련 서류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최종적인 건 수사나 법원 재검표로 확인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일부 지역에서 여야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치한 개표 결과를 따져보려면 당시 투표함을 열어 확인해야 하는데 진상규명위 단계에서는 임의로 조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파랭킹 18위인 일본이 201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피파랭킹 8위인 네덜란드와 2-2로 비겼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5도에 그치겠지만 서쪽을 중심으로는 서울 32도, 광주 31도 등 평년 수준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SAT 오늘 문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016 북중미 이것 조별리그 1차전 우리나라와 체코전이 열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를 상대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었죠. 그날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보여줬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좀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다 같이 응원하면서 너무 좋았다, 잊지 못할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4년에 한 번 전 세계가 하나로 들썩이는 이 뜨거운 축구 대항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K리그, 2번 올림픽, 3번 월드컵, 4번 월남쌈. 문자 우물정 0945.

0: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7880번님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8953번님은요. 선생님 짱.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여준 선생님도 짱.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해야 할 일 제대로 하신 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신 거죠. 교장 선생님은 또. 맞아요. 수업 시간에 막 경기 보니까 수업해야 되는데. 7166번님은요. 교장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아마도 속으로는 좋아하실 듯해요. 4강을 위해서 다 함께 화이팅!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속으로는 좋으셨던 거예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나는 교장이니까 한 말씀 하신 거죠. 여러분 역시 그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시네요. 7475번님도 그 교장 선생님이야말로 참 교육자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문자를 많이 주세요. 8738번님은요, 2002년에 소리 지르고 응원해서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다음날 취업 면접에서 면접관 질문에 스케치북에 글을 써서 답변했어요. 합격해서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면접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이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열정적으로 일하겠군, 좋은 직원이 되겠군 이렇게 해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어쨌든 축하드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나라가 2016 북중미 이것 조별리그 체코와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는데요. 사실 그 전날 저희가 축구 전문 기자죠. 조성용 기자랑 인터뷰를 했었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인터뷰 마무리에 몇대몇 예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조성용 기자가 정확하게 2대1로 이길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저희가 2대1로 이긴 날 바로 기자님께 연락을 드렸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멕시코전 전날이죠. 다시 한번 우리 조 기자님 모시기로 했거든요. 이번엔 또몇대몇 예상하실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목요일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4년에 한번전 세계가 하나로 들썩이는 이 뜨거운 축구 대항전, 1번 K리그, 2번 올림픽, 3번 월드컵, 4번 월남쌈.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기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에는 6.3 지방선거 화제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4선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최대호 안양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으로 다시 한번 안양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안양은 스마트 도시, 청년 정책, 기업 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 재생 등에서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넘어서 안양의 미래 100년 기반을 완성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평촌 일곳 재정비 사업, 또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그리고 광역 철도망 조성 등 시민 삶을 바꾸는 핵심 과제를 속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일상과 미래가 더 나아지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을 시민 여러분과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장님의 그 왼쪽

0: 가슴에
1: 예.
0: 최대호 안양시장 명찰이 붙어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저희가 만들어드린 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늘 다시 이렇게 최대호 안양시장 크게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한 책임감과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또이 명찰을 계속 쭉 오랫동안 예, 보실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55% 넘는 56%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셨고 더군다나 최초로 경기도 최초의 4선 기초자치단체장 역사를 쓰셨단 말이죠. 이 결과 우리 시민들이 선택한 이 결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의 신뢰를 보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양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미래된 선택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민 여러분께 맡겨서 소중한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의 변화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안양 완성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명령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민선 5기, 민선 7기, 민선 8기를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안양의 변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민선 9기는 결과로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0: 네. 사실 4선 도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그 길을 써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도전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4선에 도전하신 걸까요?
1: 그렇습니다. 4선은 제게도 대단히 무거운 하나의 결정이었어요. 세 번이나 시장했던 사람이 한번 단으로서 명예가 크게 있겠습니까? 많은.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안양의 현안 7가지를 전부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켰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하겠다는 문제, 평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일회과천 선 안양 연장, 안양 서부선 안양 연장, 그리고 안양 교도소 이전, 안양천 국가정원 사업 등이 7가지를 대통령이 반영시켰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고생하게 되면은 안양은 엄청난 변화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작년 9월까지 고민하면서 그래 한번더 내가 고생하면은 안양은 많은 변화 발전이 있겠구나라고 이런 숙명적이랄까요? 이런 어떤 그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계시거나 그러세요?
1: 그렇습니다. 여러 시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떤 시민이 그래요. 최대호 참 잘했어. 최대호가 시작한 일이 많으니까 최대호 완성해야지. 이런 말씀을 할때 한편으로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저에게 무거움이 부딪혔어요. 아,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졌고. 그래서 안양이 계속 좀 발전이 좋겠다. 이런 메시지 들 때마다 제가 해왔던 것, 최대호가 시작했던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호가 시작했던 일을 최대호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그런 그 진정성이 통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받게 돼서 안양 시민과 약속 잘 지키고 지역의 현안 문제 잘 챙겨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히
1: 그렇습니다.
0: 안양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님.
1: 오늘 뉴스도 보니까 많이 올랐던 거 나왔어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이 정책을 다 이제 맡기신 건데 그 안에 시민들이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 걸로 봐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집이 없거나 우리 서민들에게는 집값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했고 또 집이 있는 문제 같은 것은 내 삶을 주거, 교통, 복지, 환경, 교육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이런 또 다른 명령이라 생각이에요. 서로 어떤 그 생각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속가능 도시발전 안양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수도권에서 가장 또 안양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우리 안양은 동안구 만원구가 있거든요. 동안구 집값이 많이 올랐다. 뉴스로 본 적이 봤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집이 없는 분들, 모두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지원책을 확보하면 물론이요. 두 번째 문제, 집을 가지면 돼. 이분들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되지만은 잘 절충하게 되면은 또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0: 네, 지금 고민 중이신데 여쭤봐도 될까요?
1: 예.
0: 앞으로 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 고민하고 계세요?
1: 우리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양 같은 이미 도시가 지금 관리형 도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용 토지가 전무한 상태예요.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확보해야 될 생각하고 제가 민선 7기 8기 거치면서 청년주택 3299세대 확보했었거든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홍계동의 센터파트 105세대 작년에 비산삼동의 엘프로 133세대 최근에 범계사거리에 아크로 베스트네 아파트 79세대 등등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0: 네네.
1: 앞으로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 관양동에 또 관양동이나 비산동 매곡지구 그리고 인덕원동에 인덕원이죠. 인덕원에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다른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청년 임대주택 공급시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해서 정말 남녀노소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것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네. 정말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민선 9기 시작입니다.
1: 네.
0: 가장 먼저 챙기실 핵심 과제 뭘 마음에 드셨어요?
1: 제가 5대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첫째는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겠다. 두 번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보겠다. 그리고 도시의 재정비를 해서 구조화를 다시 해보겠다. 그리고 녹색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해보겠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민생 일자리 민생경기를 좀 챙겨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치로 말씀을 먼저 교통이 된데요. 일회과천선 안양 서울 소부선 안양 연장을 통해서 반드시 국가기 반영을 해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안양이 철도가 2개 노선이 다니고 있거든요.
0: 네.
1: 1호선, 4호선. 앞으로 계획된 게 4개입니다. 인덕원 동탄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올판선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공사 중입니다. GTX 신호선 우리 시민의 역량을 통해 가지고 추가 정차장 만들어 6개가 확정되고 공사 진행 중이에요. 여기다 일회과천선 그리고 서울 서부선. 저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입구에 이런 것을 안양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반영되는 안양의 8개 노선의 18개 역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내 집에서 5분, 10분 내에 역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거점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시민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피지컬 AI 기반을 좀 확장해서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 또 대학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창업, 교육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도 제가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만안구 원도심 문제 그리고 평촌 일기 신도시 주거 재생에 대한 문제, 재건축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균형감있게 잘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겠고 네 번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보행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중심 구조를 전환하고 동네마다 작은 정원과 도시 숲을 만들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화폐 활성화와 주차 환경 디자인 개선 소상공인 맞춤 지원으로 사람이 다시 모이고 버티는 가게가 아니라 성장하는 가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안양의 100년 전화가 안양의 뭐 천년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이 지금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당장 챙기실 게 너무 많은데요.
1: 맞습니다. 네.
0: 그중에 가장 먼저 짚어주셨던 게 교통 부문이었어요. 교통
1: 그렇습니다.
0: 분야인데
1: 네.
0: 사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가장 높을 것도 역시 이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경부선 철도 지하와 또 서울 서부선 위례 과천선 안양 연장 안양 교통 뭐 거의 대개조 계획이에요.
1: 그렇습니다. 지금 2개 노선입니다만은 향후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 위례 과천선 안양 연장만 되면 8개 노선이 되거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50만, 60만 도시가 철도가 8개가 노선이 다니는 도시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아마 꿈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0: 이렇게 해서
1: 네.
0: 안양 시민들의 교통복지, 주거복지뿐이 아니고 환경과 교육과 정말 이런 것이 통틀어서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또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잘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도 연계가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국가계획에 지금 반영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할 것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더라면은 저도 아마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안양의 현안 문제를 다 공약 반영시켰기 때문에 한번더 내가 시장을 수고하게 되면은 아마 정부 여당과 함께 이 사업의 현안 문제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시민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일대 안양의 대개조 혁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준비하게
1: 네.
0: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양 교통이 대개조, 완전히 대전환, 변화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중앙정부, 경기도, 사실 서울시하고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0: 네네.
1: 네. 이건 어떻게 협력해
0: 잘
1: 나가실지.
0: 풀어나가야 됩니다. 서울시의 지금 오세훈 당선자께서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 시내에 있는 철도는 지하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안양과 서울은 연접이 있기 때문에 연결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선도구역으로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할것 같아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반드시 선도구역으로 정부 사업에 반영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양까지 연장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일단은 첫 번째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교통
0: 예.
1: 인프라와 함께 도시 구조를 바꾸는 계획도 사업들도 지금 추진 중이신 건데요.
0: 네.
1: 아까 핵심 과제들로 짚어주셨던 것 중에서 평촌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있었고요.
0: 예.
1: 또 박달 스마트 시티 요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0: 그렇습니다.
1: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인텐스퀘어 개발 각각 어떤 방향으로 추진 예정이세요?
0: 예, 평창 일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구역이 선도 구역 지역으로 발표돼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예정도 잘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2차 선도 구역을 또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심의해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선도 구역 2차 선도 구역을 발표 계획입니다. 보다 더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해서 주민들의 그 평촌 일기 신도시뿐이 아니고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30년이 넘어서 노후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 불만이 많았습니다만은 이걸 빨리 신속히 추진해야겠다 생각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2013년에 최초 탄핵과 부대에 제안했던 사업이었는데 멈췄다가 2018년 사업이 다시 시작됐었고 작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MOA 즉 합의가서 체결돼 가지고 사업자 시행돼 가지고 지정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건 세계 스마트 탄약고 최초 사례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1953년에 탄약고 만들어졌어요.
1: 네.
0: 60cm 콘크리트 올려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도 원웨이예요. 외길입니다. 이게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이전이 어려우면 지하화해라 해서 수리단차량 밑으로 60에서 150, 300m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니까 탄약구를 지어주고 나머지 땅을 양해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는 우리 친환경 주거 문제, 미래 먹거리 산업 문제,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예술에 대한 그런 콘텐츠 사업 등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박달동이 어려운
1: 네.
0: 지역이었었거든요. 앞으로 박달동이 또 하나의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 시민 여러분도 기대가 큽니다.
1: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밸리 이렇게 명명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
0: 예.
1: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0: 청년들의 기회의 공간이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많이 확보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인도원 인텐스케어 사업인데요.
1: 네.
0: 인텐, 10분 안에 직주락, 직장과 거주 공간과 문화예술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착공식 가졌고 지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원이 지금 4중 역세권이거든요.
1: 네.
0: 예, 지금 4호선 가지요. 인도원 동탄선, 올빠선, 진택선 신호선까지 예, 가니까 4중 역세권이기 때문에 동선하고 다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원에서 강릉 90분 되면 가거든요. 광교, 뭐 동탄 그리고 강남, 양재, 삼성.

0: 15분 뛰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동원 인텐스케 사업이 굉장히 주거 또 교통 그리고 뭐 생활 SOC 사업 등등 통하게 되면은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이 될 것이다 해서 기대가 큽니다.
1: 네.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인천의 미래가 정말
0: 예.
1: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인천.
1: 아, 죄송합니다.
0: 만약에.
1: 아니야.
0: 네, 그렇죠.
1: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 살다 보니까. 지역하면
0: 그렇군요.
1: 그게 제 이름이
0: 안양으로
1: 없습니다.
0: 이사 오십시오. 이사.
1: 아니,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양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안양 직주락 인텐 스퀘어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굉장히 대개혁, 대변화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와의 협력이 너무나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중앙정부에 특별히 바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이제는 지방정부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경부철도 지하화폐 등 서울 서부선 뭐 이런 일회과천선 평촌 신도시 문제, 박다 스마트밸리의 사업, 또 안양 국가정원 문제, 안양경기지원은 안양의 미래 100년을 바꾸는 핵심 사업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역의 민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도시 재구조의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시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고요. 국가 균형 발전과 그리고 수도권 교통개선 측면에서도 안양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 시민 체감 이어질 수 있게끔 저도 성과로 보답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 눈치만 보는 행정은 안 하겠다. 눈치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눈치 볼거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신껏 능력과 책임껏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둘째, 권한의 이양입니다. 이제는 중앙이 시키니까 지방을 따라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제안을 하고 중앙이 승인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권한 이양은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는 지방에 이양된다 생각하고 셋째는 파트너십입니다. 혼자 할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와 또 우리는 경기도와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역량을 모으게 되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를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민생국회는 그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지방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 가지고 협력하는 것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필요할 거다 생각해서 그런 어젠다 발굴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의 협력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제안하는 이런 관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 사선 중진 단체장이시자 지방정부의 이제 맏형이십니다. 네, 우리 시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은데 20초 정도 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지금 안양은 도시 재구조와 교통 또 미래 산업 기반을 동시에 해결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떠나지 않고 도시에 머무는 것, 그리고 정주, 일자리, 교통이 함께 연결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듣고요. 더 많이 경청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이단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여러분들, 함께하면 더큰 안양, 더큰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월요일 시간 벌써 또 훌쩍 지나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됐네요. 오늘 SAT 정답은 월드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반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류의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군사력과 위협이 최종 합의문 문안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영구 중단한다며 협상 타결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이 약속한 조치들은 오는 19일 금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60일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최종 합의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메흐르 통신은 오늘 양국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하기로 했다며 체결 직후 60일간 후속 최종 협상 기한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기간 이란의 핵 문제와 제재의 영구적 철회 등이 논의되며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합의안은 효력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받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합의됐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 가까이 오른 8,500선에서 출발해 장 초반 8,600선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했고 지난 12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천과 광주 전남에서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당시 개표 관련 서류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최종적인 건 수사나 법원의 재검표로 확인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일부 지역에서 여야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치한 개표 결과를 따져보려면 당시 투표함을 열어 확인해야 하는데 진상규명이 단계에서는 임의로 조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개표 당시 현장에서 작성된 개표 상황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론은 관련 수사나 국정조사 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법원이 재검표하는 방식을 따르는 게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는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에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검색 검문 행위도 하는 것 같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에서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체결된 한 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계기로 K-콘텐츠 유럽 진출이 더 탄력받게 됐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다 수용한다면 당장 만나서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을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 세력으로 몰아 해산시키라고 경찰에 지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다면 시민 저항 운동도 끝이 날 거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사위뿐이라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공소취소 명분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들었다면서 대통령 죄지우기 가담자들은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선거를 통해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민생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지난 1년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건 벌써 잊었느냐며 어느 국민이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이나 일삼으라고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사후 수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수사팀에 주가 조작 관련 무혐의 판례를 참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혼 소송을 벌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기일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이번엔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전을 승리로 끝내고 하루 휴식을 취한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인 멕시코를 겨냥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훈련장에서 보슬비를 맞으며 가벼운 몸풀기를 시작으로 볼 돌리기와 슈팅 게임 순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부상 회복 중인 김태현과 배준호는 근력 유지를 위해 고정 사이클을 타며 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세계 최강을 다시 노리는 전차군단 독일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를 대파했습니다. 독일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1로 크게 이겼습니다. 독일은 멀티골을 폭발한 하베르츠를 비롯해 선수 6명이 골고루 골맛을 봤습니다. 인구 15만 명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 국가인 퀴라소는 한때 1-1로 맞섰지만 축구 강국 독일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9도, 습도는 4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년 넘게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온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도 부품 판매 수익도 모두 아내의 계좌로 들어가게 했죠. 저는 그저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50대 초반에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추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픈 게 소문나서 일감이 끊길까 봐 티도 내지 못했죠. 그렇게 무려 10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병증이 와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는 본인과 천한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에 업무용 차량 한 대뿐이었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비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재산 내역 좀 보여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심지어 자신을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눈물만 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일을 했는데

0: 아픈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셨어요. 너무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배수지 변호사,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 네, 가장으로서 평생 헌신만 하셨는데 이런 헌신적 취급이라니 투병 생활까지 하셔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요양병원비, 그리고 또 투석비조차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정말 시급한 사안인데요.
0: 네.
1: 이럴 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거나
0: 네.
1: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사전 처분은 그 자체로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효력은 없어서 아내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의 간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판결 이후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상대방 아내분 명의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이혼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양료를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소송 결론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걸로 미리 부양료를 조금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부처럼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남편은 현재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부양료 달라라고 하는 게 인용이 가능한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부양 의무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더라도 이혼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께서는 30년간 벌어온 모든 돈을 아내분께서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잖아요.
0: 그쵸.
1: 법원에 현재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0: 네.
1: 병원비 미납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판결 전까지 매달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이제 위협적이어서 접근금지까지 신청해서 결정받았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런데 접근금지 조치와 부양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0: 네.
1: 설령 별거 중이더라도 경제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궁핍한 배우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1: 오히려 아내가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쫓아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도 아내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연자분 그런 이제 뭐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집을 해놓으시면 정말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재산이 거의 다 아내 명의나 아니면 처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본인의 몫을 제대로 찾으실 수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법원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기여했느냐를 핵심으로 봅니다.
0: 네.
1: 30년간 사연자분이 정비소를 운영하며 벌어온 소득이 자산 형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0: 네.
1: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도 일을 쉬지 않고 가족을 부양했다면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0: 그렇죠.
1: 특히 처남 앞으로 돌려놓은 자산은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추적하여 해당 재산이 사실상 부부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0: 네,
1: 되겠습니다.
0: 쉽지 않긴 하겠습니다.
1: 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재산 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다시 되찾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0: 네.
1: 네, 다만 이 과정은 독자적인 소송 절차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0: 네. 그럼 어쨌거나 재산을 찾을 길은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1: 네, 지금 당장 치료비와 병원비가 급하시니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부양료 사전 처분 신청을 최우선으로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0: 네.
1: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부양 의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생활비 급하신데요.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처남 이름으로 된 재산도 되찾을 수 있는데요. 30년간 헌신하면서 돈을 번 사연자분의 기여도 입증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

0: 팔린 재산 역시 이혼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축제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드컵과 관련된 흥미로운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동네 치킨집부터 카페까지 월드컵 특수를 누린 마케팅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런데 동네 가게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가게에서 월드컵 응원하세요 혹은 월드컵 코리아 파이팅 세트 같은 문구를 무심코 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하셔야 합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가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영리 목적으로 간판이나 메뉴판, SNS 홍보글에 쓰면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월드컵이 일반 대중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물론이고 피파라는 단어와 대회 로고, 마스코트까지 뭐 전부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가 독점 등록한 엄연한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후원금을 낸 공식 파트너사가 아닌데 이 단어들을 갖다 쓰면 피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홍보 문구를 쓸 때 단어 선택에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월드컵 특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유 명사인 월드컵 대신 국제축구대회, 북중미 축제, 대한민국 승리기원 혹은 국가대표 파이팅 같은 일반적인 명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응원 세트는 불법이지만 축구 축제 응원 세트는 합법인 셈이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28.7도고요. 한낮에 더 더워지면서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무척 더운데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대기가 불안정한데요. 어제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오늘은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자자 들겠습니다. 점심시간 가까워지면서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도로 군데군데 여유가 슬그머니 생겨나는데요. 다만 또 작업하면서 더 속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동홍천 부근 작업이 시작되면서 춘천에서 동홍천까지는 막히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비봉 부근 1, 2차로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팔곡분기점에서 순산터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가 많아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휴게소 부근, 기흥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막힙니다. 외곽으로는 큰 정체 없이 현재는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전후 처리 비용은 누가 낼까요? 내가 평화를 잃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색은 다 내고 있는데 결국 청구서는 동맹국의 나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106일 만에 총성이 멈추자 곧바로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의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을 향한 청구서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풀었으니 기뢰를 치우는 위험과 비용은 수혜국들이 나누어서 분담하라는 논리입니다.
3: 기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0: 협상까지 쥐고 가겠다는 셈법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이란이 공능축 우라늄 반환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0: 미국은 돈 안 쓰지 않고 중동 평화를 이끈 리더라는 과실만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비용 분담이나 파병 압박이 한국 정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 역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시장이라는 기회와 기뢰 위험에 따른 단기적 물류 리스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을 비판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몇 시간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며 지금쯤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부터 몇 시간 뒤로 조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왜 공격을 해야만 했는지 정말 화가 났다면서 우리가 서명하기 1시간 전이었다며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3: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로 시장을 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4: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3: 네, 코스피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죠?
4: 네, 오늘 코스피는 4.95% 오른 8,526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개장과 함께 8,500을 넘어선 코스피는 한때 8,600을 넘기기도 하는 등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이런 급등세에 개장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전거래일인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발동됐고 올해로 14번째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4만 원대와 232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하는 등 현재는 4에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타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고 스페이스X 상장으로 자금 이탈이 일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6% 오른 1048로 강세 출발했지만 현재는 등락으로 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11.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해 151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 전쟁 불확실성 소멸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아시아장 주요 동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환율도 종전 합의 낙관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랠리를 촉발하고 하락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6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선관위가 소크리 투표 사태 당시에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받아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성과급 후속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5: 네, YTN은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당시 선관위가 성과급 예산 99.99%를 집행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듬해인 2023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을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대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3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요. 성과상여급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5억 2,040만 5천 원 가운데

0: 건데 83억 6,319만 5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액수는 1억 5천만여 원으로 집행률은 98.1% 수준입니다. 선관위 내부 성과급 관련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할 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급이 지급된 3년 전 2023년엔 선관위는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게 드러나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해입니다. 당시 박 총장의 경우 직접 자녀의 채용을 승인하기도 해 국민 공분을 샀고 결국 박 총장과 송 차장 모두 동반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2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로도 뒤늦게 드러났었죠. 소쿠리 투표 때 이어 이때에도 한해 내내 선관위 조직 안팎이 시끄러웠던 시기인데 성과급만큼은 문제 없이 지급됐던 겁니다. 잇따른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나 내부 비위 의혹에도 성과급만은 꼬박꼬박 예산 배정액만큼 챙겨간 건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핵심 인물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허철운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강동완 사무차장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의가 있었는데도 왜 지시가 늦었는지 등이 서면 질의서에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진상규명위는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에게도 질의서를 발송할지 앞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조 위원장은 남은 활동 기간에 서울시 선관위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까지 당시 투표용지 부족 대응이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다만 인천과 전남 등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시에 일치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 사실상 위원회 수준에서 임의 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표 당시 작성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수사나 국정조사, 또 법원 차원의 재검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흘 만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1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 공문과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 분량만 인쇄한 경위를 집중 파악할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 실무를 맡았던 선관위 직원 등 실무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주요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영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3: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2: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3: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2: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 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3: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리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 드디어 106일 만에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했죠.
1: 네, 오늘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MOU 서명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106일 만에 일단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현지 시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0: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란은 그들에게 올리는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겁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나쁜 소식이지만 미국보다 이란은 훨씬 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케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언제쯤 답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절대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4: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의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드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형태나 방식, 모양을 이용해 핵무기를 사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일단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데드라인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그 데드라인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데드라인은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잔치였습니다.
5: 예. 예. 사실은 이제 마지막까지 서로 간에 이제 밀고 당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합의가 며칠 더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서명식은 대면 서명이 아니라 전자 서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4일 날은 특히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미국의 승리처럼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용보다는 형식상에서 보면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다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UFC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반 전에 이래 이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0: 그러니까 팔순잔치에 그렇죠. 맞춰서 속보는 띄워준 거네요.
5: 그렇죠. 팔순잔치에 예. 맞춰서 그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명식도 전자서명이 아니고 19일 날 대면 형태로 이렇게 서명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바대로 내용보다는 형식상에서는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네.
1: 그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상당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된 가장 큰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6: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형식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에서는 지금 과연 뭘 가져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0: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란이 그 자기네들 그에서 공표한 내용을 보면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될 건데 이게 팩트 시트로 해서 푸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19일 MOU 협상의 조건들로 나와서 그걸 푸는 건지 모르겠지만
1: 예.
0: 뭐라고 나왔냐면 240억을 받기로 돼 있고
1: 네.
0: 3천억 투자 기금을 받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전선 그러니까 그건 헤즈볼라와 그 레바논 이스라엘 전선도 포함되는 것의 전선에서의 종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란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 예.
0: 이제 MOU에 체결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이렇게 딱 던져서 19일 날,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는 모르겠대요. 최종 안은 우리가 공표가 돼서 알겠지만 그 안은 가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란 국민들한테 공표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안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거기서 이란이 공표한 안들이 몇 개라도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측 내에서도 조금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형식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갔지만 내용상에서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19일에 본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1: 어쨌든
0: 같습니다.
1: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뭐 백악관 앞마당에서 UFC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지금 19일이면 나흘 남았잖아요. 제네바 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프랑스의 에베앙에서 G7
3: 김열수
2: 정상회의를
3: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2: G7 정상회의에
3: 안보실장입니다.
2: 이번에는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하다가 그때 12.1 작전 때문에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에베앙하고 제네바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제네바에 그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제 가본 적은 있는데 에베앙은 못 가봤습니다.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베앙을 너무 잘알 텐데 차량으로 뭐한 3, 40분, 4, 50분이면은 도착하는 곳이 그 제네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앙에서 끝나고 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제네바로 갈수 있거든요. 물론은 이제 17일 날 끝납니다. G7 정상회의는. 그리고 이제 19일 날 서명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원래는 이제 펜스 부통령이 가는 게 맞는데 펜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적인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1: 네. 앞서서 보여줬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 앞마당에서 치러지는 UFC 이제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이색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UFC 경기장을 이제 계단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경기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미국인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점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0: 뭐 트럼프 대통령 어찌 됐건 UFC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고 미국다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그리고 어떤 그 격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쟁 국면에서 이 싸움, 격투기. 그러니까 어떤 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 정치를 잘 하는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금 조급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트위터를 하면서 이 UFC와 자기 생일날 이 공표를 하기 위해서 X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란 합의 됐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은 지금 시점부터 이중봉쇄를 푼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에 막혀있던 그 석유들이 다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하라. 뭐 이렇게 X를 했는데 곧바로 이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일 서명이 되면 우리가 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한거다 보고 우리는 풀었어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역대치기 수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내비려 두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생일에 공표를 했지만 이란이 뭐라고 또 공표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생일날 하길 원했지만 우리는 그걸 시간을 끌어서 이란 시간으로는 하루가 지난 새벽 1시에 공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 자기 생일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건 아니고 나름 자기가 더 이상 할수 없다, 다른 쓸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합의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점 때문에 한 거긴 하지만 조금 성급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0: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요번에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사인을 하게 추인을 하게 되면 갈리바프나 그 아락치 외무상이나 다그 서열 의전 서열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같이 사인을 할 그런 의전 서열이 아니거든요.
1: 벤스하고 만나야 되는
0: 벤스와
1: 거죠?
0: 만나야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자기가 조금 조급해야 있지 않느냐, 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번에 곧바로 자기 트위터 X에 김정은과 만나, 2018년에 만났던 그것도 또 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란 측에서 그 협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자기, 이란 쪽에 유리한 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게 협상이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급하게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하는 이런 UFC 경기 생일 그리고 이런 그리고 워딩 그리고 X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 일련의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1: 오늘
0: 보고
1: 표정은
0: 있습니다.
1: 별로 조급해 보이진 않던데.
2: 사실 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경기가 취소될 수도 있었는데 뭐 하늘이 또 트럼프를 돕는다라는 말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날씨가 원래는 이제 30%의 강수확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우리나라도 기상청에서 요새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아주 뭐 비가 이렇게 지금 안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오늘 하거든요. 7경기를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1: 원래 뭐 돌풍도 분다 이랬었는데요.
3: 맞습니다. 돌풍도 분다고 그랬어요.
2: 지난주에 그 이란의 아파치 헬기에 격추됐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복 공습하려고 했을 때도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뭐 입을 모아서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줬다 그래요. 주변국들의 도움도 좀 많이 컸다고 저희가 볼수 있겠죠.
0: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걸프 국가들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공격을 하고 전투에 참여했다는 건 나오지만 그게 이제 그 걸프 주변 국가들이 가장 큰이 전쟁으로 해서 피해를 봤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걸프 그 산유국들이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역량은 있으나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그 주변 환경들이 다 전쟁을 더끌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주변국들도 다이 전쟁을 좀 멈춰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다, 환경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번에 이란전을 시작한 거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마침표를 찍은 시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도움이 됐다 그러고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판단력도 없다 그러고 어떻게 된 겁니까?
3: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좀 섭섭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X 저기 그 SNS 올린 걸 보면 아 이게 아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협상 타결이 몇 시간 늦어졌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의 협상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그냥 저기 레바논이나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패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저것이 끝나지 않은 이상 나에게 협상 타결했다고 선언 못 해준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1: 내가 꼬임에 잘못 넘어갔나 뭐막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글쎄요.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서로 간에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좋아졌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막 대면으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왜 끌어들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중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NPT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통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란을 이제 지지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중국을 얘기한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국가지 않습니까? 서로 무기 체계를 주고받고 하는 국가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또이 이란에 대해서 자꾸 미국한테 공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러시아.

0: 아시아도 이번에 끼어 넣었는데 결국은 공을 자기 혼자 독차지 않고 조금 나눠줬는데 이 나눠준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2단계 합의를 할때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합의, 거기에도 너희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 네, 여러 국가들이 사실 이번 합의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0: 그렇죠.
1: 그중에 파키스탄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역할도 상당히 좀 컸다고 볼수 있겠죠.
2: 엄청 컸죠. 왜냐하면 보통 이 협상이 타결될 때 보면 양측, 적대감정이었던 양측이 관계를 쌓아서 협상에 이뤄가는 게 이제 보통 어떤 그 경로인데, 요번에는 신뢰를 다 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재자가 나서서 그러한 그 신뢰를 쌓지 못하는 그 상대방을 관리를 하면서 메시징도 이렇게 어떤 오염이 되지 않고 직설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양측의 지금 신뢰가 전혀 구축되지 않는 상대, 두 사람을 한그 합의문에 사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요번 협상의 특이한 그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 시작되고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다들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어떤 사안별로 이렇게 조금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한 다음에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요번 저희가 106일 이렇게 전쟁 국면을 보면 그런 신뢰 장치 구조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OU가 타결됐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재국 역할을 했던 그 파키스탄 그리고 나중에 참여했지만 카타르가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네. 근데 이제 문제는 MOU가 결론은 아니고 정말 마침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잖아요. 지금 뭐핵 문제가 제대로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큰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0: 그렇죠. 이제 합의는 두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제 종전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그다음에 역봉쇄한 것들도 풀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동결 자금도 해제해주고, 그 과정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과정이 결국은 이제 핵 합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핵 합의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의해야 될게 많거든요.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농축된 이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폐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조달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찰 방법을 두고 이란이 저기 IAEA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결정적인 것은 2단계 합의라고 볼수 있는데, 2단계에서 60일 동안에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JCPOA 합의가 12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번에 60일 합의는 굉장히 시간이 좀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네, 잠시 속보가 좀 들어와서요. 이 속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시위가 지금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한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박정부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그리고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의 폭행 등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행은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유소년 선수 검문 검색 사건은 일반 강요가 아닌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 강요죄를 의율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언론인 폭행건 역시 특수체포 감금형이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해 일부는 신원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박 청장은 불법 행위에 동조를 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개인일 때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0: 보도했습니다.
1: 네. 박정부 경찰청장이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지금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내용도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잠실계파소 봉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려는 걸 막으면 권리 행사 방해로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0: 네, 또 현장에서 체증을 하고 있고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 엄정 처리할 거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입주체육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 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경찰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네, 경찰이 시위와 관련해서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뭐 이란 사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핵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란의 동결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
2: 네.
0: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지금 이게 본안을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오는 것은 240억 달러를 우리가 어찌됐건 이번 그 MOU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예.
2: 미국 측 입장은 우리가 풀긴 풀 건데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풀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네.
2: 이게 지금 그 이란이 요구했던 대로 휴전이 되면 그 MOU가 체결되면 120억 달러를 풀고 60일 협상 과정 중에 또 120달러를 풀어라가 될지 아니면 뭐 미국 측 입장에서 미국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지연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1: 예.
2: 될지는 그 MOU가 19일 날 체결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표가 돼야지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한 가지 저 트럼프 대통령이들 그 어떤 이 협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좀 양보를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 중 하나가 이란 내에서의 희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이거는
1: 예.
2: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나가준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내 희석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대다수를 러시아로 빼서 반출해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3.67% 농축우라늄에서 그 300kg은 이란이 봉쇄되고 이렇게 검열하에 이렇게 두긴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그 검열하고 봉쇄하고 그 관리 감독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가 아마 치열하게 다툼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는 미국으로 갖고 와서 폐기한다, 희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전향적으로 해서 이란 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번 협상에 그래도 크게 진전을 일수하는 그걸 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되려면 이런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MOU 체결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가게 된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이 사진을 올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8년 전 추억의 회상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은 사진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네,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날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정상이 미소를 띤채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얘기 들어볼까요?
3: I feel really great.
4: 우리는 아주
3: 그
4: 이전에 성공할 것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3: 국무위원장입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 네, 북미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당시 두 정상이 이렇게 카펠라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당시 카펠라 산책의 한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전 국면에서 SNS에 올린 건데요. 첫 북미 대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과시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이란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한 후에 이제는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0: 거다. 이런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설명 한 줄도 없이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1: 글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옛날에 끝났고 이란은 이번에 끝났으니 악의 축 세 나라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너 나라 하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0: 그러기엔 너무 다정한 사진.
1: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북한과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저걸 올렸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제대로 이제 호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2016년도, 2017년도에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무려 7개 가까이가, 6개 가까이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들어가는 것,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차단한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탈출구를 모셔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군 파병하고 탄약 보내고 무기체계 보내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도 천안문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북중정상회담 이번 6월 달에도 북중정상회담 두 번에 걸쳐서 북중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거든요. 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든든한 두 국가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불편한 것이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회담을 하자라고 하면 선뜻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김정은 스스로가 몸값을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그 몸값 올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비핵화는 안 된다. 핵군 척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몸값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해요. 예.
2: 그러면 뭐 비핵화랑 사실 핵군 축이랑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1: 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핵무기를 없애는 거죠.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핵 개발하는 것도 비핵화에 속하는 겁니다. 핵군 축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핵 역량. 그 역량 속에는 무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상호 똑같이 줄이느냐 뭐 이렇게 비례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있는 것은 인정한 상태에서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하고 핵군축이 다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평화를 내가 이번에 이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도 저렇게 일개 집권 때 산책도 하던 사이고 이런 자신의 치적을 좀 과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그 부시 행정부 때 처음 나왔던 악의 축 국가 3개 중에 뭐 사담 후세인은 먼저 이렇게 그 2000 부시 대통령 때 예. 축출이 됐고 지금 뭐, 그 하메네이와 그 이란의 핵 이게 해결이 돼서 요번에 북한 핵도 내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는 걸 지금 그 X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그 악의 축 그 두 정상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조급함이 드러나지 않나 제가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직도 이란도 해결이 다 안 됐는데 북한 얘기를 꺼내면서 생일날 자꾸 자기 치적을 나는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외피에만 너무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지금 2018년의 상황과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자기네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뭐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도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중국은 지금 북한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동해 출항권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함께 공조해서 동해로 우리도 나갈 거다 뚫고 나갈 거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뭐 저런 메시지라고 한 거, 뭐 본인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으나 과연 그게 두업을 할까, 그게 확실히 가능할까라는 거에서는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저것도 함께.

0: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급함이 지금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예, 요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것하고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합의한 것을 보면은 일몰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불리기 숫자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3.67%라고 하는 농축의 그 퍼센테이지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10년, 15년 지나면은 없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도 더 늘어나고, 원심불리기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란이 핵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준 데 합의한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합의는요,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못하고 조달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도록 요게 이제 명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란의 핵무기를 저지하기 위한 완전한 차단 벽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하자 말자 미국하고 유럽연합에서 이란에 가했던 제재 두 개를 풀어줍니다. 하나는 금융 제재고 하나는 석유에 대한 제재였어요. 이거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반은 이렇게 주더라도 나머지는 행동 대 행동 계획에 따라서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면 그만큼 풀어주고 또 행동하면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이 다 이렇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진전된 부분도 많이 있다. 이것을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김여수 실장님께서 훈훈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니까요. 두 분하고 뭐 100일 넘게 지금 이란 사태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저희가 종전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MOU 뭐 19일에 무사히 서명식까지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예.

0: 체코전을 승리로 끝내고 하루 휴식을 취한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인 멕시코를 겨냥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훈련장에서 1시간여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보슬비를 맞으며 가벼운 몸풀기를 시작으로 볼 돌리기나 슈팅게임 순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김태형과 배준호는 근력 유지를 위해 고정 사이클을 타며 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 세계 최강을 다시 노리는 전차 군단 독일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키라소를 대파했습니다. 독일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첫 경기에서 키라소를 7대 1로 크게 이겼습니다. 독일은 멀티골을 폭발한 하베르츠를 비롯해서 선수 6명이 골고루 골맛을 봤습니다. 운다프는 한 골에 도움 2개, 키미히도 멀티 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0: 피파 랭킹 18위 일본은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피파 랭킹 8위 네덜란드와 2대 2로 비겼습니다. 네덜란드는 후반 5분 반다이크의 헤더골로 앞서 나가다가 일본이 게이토의 터닝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네덜란드가 서머빌의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일본은 1대2로 끌려가던 후반 43분 오가와의 코너킥을 나이치가 헤더로 연결해 승점 1점을 극적으로 따냈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 한국 체코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눈찍기 동작을 한 멕시코 남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자신이 맡고 있던 협회 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멕시코 일간 예르룻 베르살은 할리스코주 토목지리공학협회 회장인 베르날 미라몬테스가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고 협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르날 미라몬테스는 사과 영상에서 외국인이 멕시코를 찾았을 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길 바랐는데 정반대 행동을 했다며 한국인 공동체와 멕시코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9: 피.

0: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7: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7: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9: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

0: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 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고안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외선이 강해서 그늘 없이는 눈이 많이 부십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선글라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30.2도, 대구 29.9도, 광주 3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인제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탄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주변 3km 정도 밀립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모두 작업 구간이 많아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도로 흐름은 원활한데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두 건의 작업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입니다. 한남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4차로에서도 작업 중이고요. 뒤로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답을 모르는 질문 앞에 서본 적 있으실 거예요. 왜 사는 걸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슬픔은 언제 끝날까? 예전엔 이런 질문을 새벽 기도실에서, 법당 마룻바닥에서, 오래 산 어른 앞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잠 안 오는 밤 아무한테도 못한 그 질문을 조용히 화면에 적어놓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AI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답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신앙과 AI, 그 사이를 들여다봅니다. 6월 15일 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온웨어의 문을 열겠습니다.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여러분에게 방송을 전해드리는 저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자, 지난달에는요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불교는 AI를 어떻게 볼까? AI를 탑재한 로봇 스님이 실제로 수계를 받기도 했어요. 굉장히 전 세계

0: 종교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AI한테 물어보는데요.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거 믿어도 될까요? 당사자인 AI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밤늦게 아무한테도 못한 질문을 AI한테 적어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답, 믿어도 될까요?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88.53. 얼마 전 신학자들이 주요 AI한테 신앙과 윤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채점해 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88.53점. 얼핏 보면 꽤 똑똑한 모범생 같은 점수입니다. 두 번째 숫자 66. 그런데 답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80점에 못 미친 답이 66개, 그 가운데 60점도 안 되는 답이 30개나 있었습니다. 평균은 높은데 그 안에 위험한 답이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숫자 1. 연구진이 끝까지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마지막엔 사람 한 명이 꼭그 답을 읽어야 한다는 것. AI는 어디까지나 거들어주는 도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자만 오는 새벽. 누군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화면에 조심스레 적어넣습니다. 이 괴로움 언제 끝날까요? AI는 곧바로 따뜻하고 매끄러운 위로를 건넵니다. 참 다정한 친구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 그 매끄러운 답 속. 그런데 그 친절한 말 한가운데에 슬쩍 위험한 한 줄이 섞입니다. 끝을 너무 무섭게 부추기거나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거나 모범생이 딱한 군데 위험하게 틀린 순간입니다. 세 번째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마주 앉습니다. 목사와 신학자, AI 전문가가 답을 한줄한줄 채점하며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빠른 답인 많아졌지만 그 답을 끝까지 읽어줄 한 사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이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AI가 무엇이든 척척 대답해주는 시대, 우리는 마음의 질문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예. 사실은 신앙의 고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든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정말 존재의 근원에 있는 질문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물어봤는데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에 따라 다른 면이 있겠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정대균 교수와 함께 온마이크 시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상은요, 세상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걸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태초에 말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잠시 후에 그 얘기 나눠볼 텐데 뉴스도 말로 구성돼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이 시간 잠시 이 뉴스 귀 기울이시면서 양치질 하시면 하루의 이야기 딱다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 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시에 데뷔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의 조망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첫날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 2조 달러를 넘어 글로벌 기업 가치 6위에 올랐습니다. 머스크 CEO의 순자산은 1조 달러, 우리 돈약 1,520조 원을 돌파했고 직원 4,400여 명도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뉴욕 한쪽에서는 양극화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평균 근로자의 1년 반치 임금 인상분이 사라졌다고 밝혔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4.2%까지 올랐습니다. 한국도 사정은 비슷해서 지난해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이 46.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선언하면서 중동의 긴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에 합의 완료를 알리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 해군 봉쇄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평화

0: 평화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차관 역시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확인했는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멈추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서명 직전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협상이 한때 흔들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한반도 평화의 희망은 지금도 살아있다며 남북관계 회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14일 특별 미사 연설에서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던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26년 전 그날을 대화와 협력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는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고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정부의 실무 검토가 끝났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를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재정은 얼마나 들지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탈모 때문에 결혼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넷째에는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모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원형 탈모만 건보가 적용되고 이른바 M자형 탈모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일 엔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국외는 물론 미국 내의 외국인의 접근까지 막는 수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엔트로픽은 두 모델 이용을 일시 중단했고 다만 하위 모델인 오퍼스 4.8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인 아마존이 페이블5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정부에 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엔트로픽은 단순한 취약점일 뿐 다른 회사 모델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첨단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흐름 속에 우리 스스로의 AI 역량, 이른바 소버린 AI의 중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상쾌하게 3분 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6월 15일이잖아요. 정말 2000년 그날 저도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정말 제가 전역하기 직전이었는데 군부대에서 비상이 걸려 있었죠. 평양 순안공항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려서 멀리 먼 산을 바라보고 그 북녘당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평화의 길을 놓았던 그 경험, 기억 생생합니다. 물론 그 뒤로 여러 만남이 있었지만 아직도요 좀 불안한 게 많죠. 북한은 북핵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체제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최근 중동도 그렇고요. 전쟁은 막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고요. 일어나는 순간 그 비용과 평화를 향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도 더 인간 같은. 그런데 실체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고도의 프로그램과 뭐 여러 가지 GPU, NPU를 둘러싼 또 거길 지원해주는 HBM에 소고가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생각들, 또 그 생각들을 뽑아낸 말들이거든요. 저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이 아니고 아주 거대한 진리, 원칙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

0: 만 여하튼 사람은 말을 통해서 신을 인지하고 신의 행동과 그 가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이걸 AI한테 물어봐요. 말 잘하잖아요. 근데 물어도 될까요? 이상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못 믿는 상황도 벌어진다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불교에서는 과연 AI가 깨달으면 깨달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시고 또 진지하게 즐거워하셨는데 오늘은 좀 기독교적 관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정대경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일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도 궁금한 건 AI한테 물어보십니까?
1: 당연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 물어보지 않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시대와 또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이기이기 때문에 물론 나쁘게 쓰면 안 되지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왠지 AI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거나 기도하실 것 같았는데요. 아니면 오래된 자료를 뒤지거나 AI를 물어보세요. 종교와 과학을 함께 연구하신다고 해요.
1: 예,
0: 이것 좀 맞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간 대립적이지 않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 잘 생각을 해보면 그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뭐 진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빅뱅 우주론이라든지 뭐 생명과학이나 유전학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었거든요.
0: 네.
1: 그 맥락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새로운 그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기존의 교리들과 신학적인 이해들을 어떻게 재구성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을 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종교들이랑 이제 자연과학이 대화를 하면서 종교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신경과학, 뭐 인지과학, 진화학 등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또 예. 혹은 그 역의 방향으로 각 종교들이 담지해온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혜를 그 과학기술에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해왔던 학제간 연구 분과가 종교와 과학입니다.
0: 와 우문현답입니다 여러분. 핵기술은 더 고도화되면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해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가치관을 따져 묻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종교와 과학에서 아주 유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조차도 AI를 쓰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의존하고 마음을 털어놓거나 혹은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여기서의 판단은 믿음이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종교랑 너무 밀접해졌거든요. 중요하다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0: 네.
1: 인공지능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종교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사역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과 종교를 연결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시행하지 않으면 종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또 그 역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뭐 인간관계 약화라든지
0: 예.
1: 데이터 편향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은 종교인들도 공통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텐데
0: 네.
1: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고 완화시키는데 종교가 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0: 아.
1: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0: 서로 영향받는 거군요. 어떤 게
1: 맞습니다.
0: 하나를 받는 게 아니고요. 불교 쪽에서는 로버스님이 저 참 재밌었어요. 로버스님이 약간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 수행하는 게 로봇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움직인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실제로 기독교나 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AI나 피지컬 AI나 이렇게 AI가 사용되는 사례가 불교처럼 있나요?
1: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목회자 한 500명 정도한테 물어봤더니
0: 네.
1: 이제 58% 정도가 목회와 설교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0: 아.
1: 구체적으로는 뭐 설교문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뭐 기도문 작성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문을 생성하는 데까지도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 목사님들이 AI를 막 학습시켜서 좋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교리나 신앙의 자료를 뽑아내다 하다가 결국은 AI 목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실은 이미 예.

0: 쪽이나 이런 데서
1: 네.
0: 이 피지컬 인공지능과 좀 유사한 어떻게 보면 소셜로봇 분야 그 맥락에서
1: 예.
0: 실험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와, 이게 과연 뭘까요? 인간일까요? AI의 생각과 로봇의 몸을 탑재한 로봇일까요? 누가 더 이 신의 말씀을 잘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인간 특유의 자연과 또 신성, 즉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닿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AI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믿어도 되나? 너무 여기에 의존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진 않나. 이걸 교수님도 한번 참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0: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상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관련 교리나 윤리적인 질문에 얼마나 그 대답을 잘하는지를 한번 평가해 봤는데요. 저와 같이 했던 이제
1: 네.
0: 교수님들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은 대답들을 내놨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저희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는 있는데 한 400개 정도 대답을 받았는데
1: 예.
0: 중앙값이 이제 한 100점 이 정도였어가지고
1: 네.
0: 거의 대부분의 답들에는 완벽한 형태 혹은 완벽한 수준으로 이제 대답을 했던 거죠.
1: 예.
0: 근데 평균이 88점 조금 넘었습니다. 그
1: 와,
0: 말인즉슨
1: 네.
0: 몇몇 대답들은 상당히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1: 네.
0: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왔던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까운 대답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이게 뭐 지금 보니까요, 엔트로픽이 94.31, XAI 그로게스 한건 83.69 이렇게 딱쭉 조사하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 분들은 뭐 영화 같은 것들에서는 좀 재미의 요소로 이제 비신앙인 분들이 많이 즐기셨지만 이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어떤 정통의 교리와 그 기독교의 얘기가 아닌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이를테면 일반인들이 AI한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단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답이 정답이 정확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좀 어려워서요.
0: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오답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1: 예.
0: 그러니까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1: 네.
0: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회생활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자기가 속한 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나 아니면 기도 행위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을 긍정하는 형태들도 나타났었고요.
1: 예.
0: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를 떠난 이들을 악마화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희 왜 2000년,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1: 아,
0: 때에
1: 맞아요. 네.
0: 그때 이제 뭐 임박한 종말론 막 이야기를
1: 휴거, 뭐, 예.
0: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 방식의 이단과 사이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그 대답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긍정해주는 인공지능 답변들이 좀 나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1: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것 혹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도 AI한테 항상 경계해야 할 인간의 판단과 고뇌의 부분인데 종교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성서나 교리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꽤 높게 나온 편이지만 평균의 함정이 있다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400개 정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1: 네.
0: 대부분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 그 응답들을 내놓았는데
1: 네.
0: 거의 그 평균 값을 상당히 깎아먹는 수준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과 같은 대답들이 나왔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한두 개가 상당히 치명적인 오답들을 내놓는 거죠.
1: 예.
0: 그렇게 되면 기존 저희가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응답들은 괜찮았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런 치명적인 오답이 나오는 순간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종교적인 선택들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도 있다, 오용될 수도
1: 예.
0: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사람이 서로 생각과 의견을 검증해서 조금 더 건강한 종교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데이터만 의존했을 때는 오히려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요, 교수님. 이를테면 뭐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종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이 오류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0: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종교 현상이라는 거 혹은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서 그 안에 투신하는 현상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당신의 마음을 모두 쏟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 말인즉슨 이게 일반적인 상황들에서 인공지능이 뭐 사용을 하다가 오답을 내놓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오답이나 아니면 실수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는 순간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성이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는데 이 인공지능이 강화하는 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네.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뭘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유 괜찮네요 사세요 하면 사버리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AI가 아니라 신앙인은 신앙인 그 개개인, 이건 뭐 제가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계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AI 안 쓰면 되겠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AI를 잘 쓰면 오히려 신앙생활이나 앞서 말씀하신 종교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더 잘 될 수도 있다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뭐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종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종교인들도 인공지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1: 예.
0: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을 주고서 질문하면
1: 아.
0: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답변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삶의 어려움이 좀 찾아와서 뭐 교회든 절이든 가고 싶어요.
1: 네.
0: 그러면 그 단순히 그냥 근처 교회 혹은 근처 절을 찾아줘 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종파나 아니면 기독교 교단들에서 인정한 근처의 교회나 혹은 뭐 저를 사찰을 찾아줘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정통 종교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종파들에 이끌리는 그 위험성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1: 예, 저희 방송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지만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종교는 사람의 목숨도 앗아갑니다. 뭐 악귀를
0: 그렇죠.
1: 쫓는다고 무슨 사람을 불 가까이 뭐 거의 그렇게 해서 사망한 경우도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서 건강한 삶과 신앙의 지향점이 맞아 떨어지려면 이렇게 특정 조건과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 얘기 이거는 조금 종교의 차이에 따른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그 AI 스님
0: 예.
1: 얘기했잖아요. 이미 AI 목사도 한정적으로는 시도해봤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AI가 기도를 해준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굉장히 좀 뭔가 자연적인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역할까지 종교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0: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1: 네.
0: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주장하듯이 현재 상태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내면성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진정한 의미의 종교성이나 아니면 주체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1: 예.
0: 자기가 학습했던 것들을 그냥 확률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내놓는 답변. 인 거죠.
1: 네.
0: 그런데 저희가 향후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개발을 할 때 피지컬 인공지능이 화두인 것처럼
1: 네.
0: 저희가 만약에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한 종류의 수준의 그 존재를 만들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1: 네.
0: 적어도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성 같은 것들은 구현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기술 개발의 그 궤적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그 기술의 상한선들을 만들고 이 기술력을 적용시킬 때에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서 적용시킬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1: 예, 오히려 그

0: 가치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논의의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지난번에 뭐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 오셨을 때도요.
1: 예.
0: 불경의 어려운 내용을 찾아서 해석해줘는 가능하지만 이 일을 제가 용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가까운 성직자를 찾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의 대답 같고요. 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면서 또 한편으로 인간이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사실은 종교를 표방하는 전쟁이나 갈등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슬람권과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을 좀 왜곡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뭐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강화되거나 전쟁이 일어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교수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1: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0: 네.
1: 이게 인공지능하고만 대화한다면
0: 네.
1: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강화될 수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뚜렷한 지침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내놓은 답변이나 아니면 우리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0: 네.
1: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특정의 이 파인튜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를 계속 아첨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강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 인공지능을 도구적 차원에서 사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공동체 집단과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데 도구적 차원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 답변 들으면서 저희 AI 창을 열어놓고 좀 장난스러운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기독교, 불교, 카톨릭 중에서 어딜 가면 좋을까? 하나만 골라줘요라고 했습니다. 땡땡을 골랐는데 이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제가 알겠네요. 참고로만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AI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가교를 잇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서로를 견제하는 아주 좋은 학문, 어려운 학문을 하고 계신데요. 과학이 더더더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1: 그렇죠.
0: 이전에 알던 세계관을 바꿀 만한 발견들을 해내고 있는데 또 종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앙인들을 향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 내적인 차원에서 유익한 것과 공적인 차원에서 유익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다시 말해서 종교 공동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맥락과 그 신앙적인 내용들이 그 종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인류 전체적인 보편의 가치와 부합될 때 그것이 신적인 이해나 신적인 기준과 맞닥뜨려지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진리를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외의 공동체들은 적대시하는 이러한 방식의 태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종교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와 부합된 형태로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그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종교 생활에 어떠한 기여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와, 다른 모든 꽃들과 모든 세상과 조화롭게 피어나는 꽃 이런 느낌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릴 무서운 불꽃이 아니라 약간 그 조화와 소통과 가치관 속에서 종교가 더 숭고한 지향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AI한테는 듣기 힘든 이야기 같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정대경 교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여러분, 네. 힘들 때만 찾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괜히 교회 앞이나 성당 앞 절 앞에 지나가다가 두 손을 꼭 모아서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AI까지 종교에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내용 저희가 노래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새벽 3시 들어보시죠.

0: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아까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스트레스 많을 때 가면 좋은 종교는요. 자, 불교는 명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 기독교는 통성 기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다. 카톨릭은 엄숙한 공간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론 있거든요. 남은 안 해주는, 남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는 게 어머니잖아요. 어릴 때 뭐 배변을 치워주거나 이런 일들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모습과 비슷할 것 같은데, 영화 미션에서 유명해진 넬라 판타지아,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원곡 제목이 있잖아요. 그 곡을 들어보면, 아,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숭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목숨까지 내어놓고. 꼭 부모님의 모습 같아요. 그죠? 폴 포츠,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또 빛나는 무대로 올라온 이야기를 가진 가수죠. 폴 포츠의 목소리로 넬라 판타지아 들려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영치금이란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돈을 말하죠. 말하자면 교도소 안에서 쓰는 일종의 생활비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이 영치금을 둘러싼 뉴스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7: 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해?
8: 기억하지. 알지도 못하는 여성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사건은 왜?
7: 그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0: 영치금 관련 무슨 신청을 냈다더라고.
1: 무슨 신청?
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는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 했죠. 실제 압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압류할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법원에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0: 아니, 영치금 잔액이 없다며? 그런데 무슨 매달 10만 원은 압류 없이 자기가 사용하게끔 해달란 거야?
1: 그러게. 누가 돈을 넣어준다고 한 거 아닐까? 아, 나도 모르겠네.
0: 와, 그나저나 피해자 입장에선 이 소식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1: 그러니까 1억 배상 판결을 받으면 뭐해.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2: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2: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법원에 영치금 관련된 어떤 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인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영치금 관련해서 무슨 신청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3: 네,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로 폭행하고 이후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나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강간살인 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려 한 것입니다.
2: 영치금이라는 게 교도소 아닌 수용자의 돈이고 그 돈으로 생활용품 같은 걸 사게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압류가 됐다는 거죠?
3: 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 갖고 있던 돈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밖에 넣어준 돈입니다. 이 돈으로 교도소 안에서 간식, 생활용품, 문구류, 우표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쓰는 일종의 생활비 같은 돈인 거죠. 법적으로 보면 이 영치금도 수용자의 재산입니다. 정확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갖는 영치금 반환 채권인데요. 피해자는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가 제한되지만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수용자는 일반인의 최저생계비 보호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이 있어야 압류도 의미가 있겠죠. 이 씨처럼 영치금 잔액이 850원밖에 없으면 압류 결정은 받았어도 가져올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1년 반 동안 받은 돈도 40만 원 남짓에 그쳤다고 합니다.
2: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달라 신청을 했고 그 결정이 실제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영치금 잔액이 거의 없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최근 보도 내용은 가해자가 영치금 중 일부를 자신이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3: 쉽게 말하면 압류된 돈 중 일부는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까지 전부 막아버리면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인 겁니다. 이 시간 신청도 바로 이겁니다. 나는 수용자이긴 하지만 병원비도 필요하고 매점에서 물건도 사야 하니까 매달 들어오는 영치금 중 10에서 15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빼달라는 거죠. 법원이 받아들이면 앞으로 누군가가 이 씨 영치금에 돈을 넣더라도 그중 일정 금액은 피해자가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근데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영치금 잔액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850원밖에 없었다는 건데 근데 가해자는 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한 건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0: 설명해 주시죠.
1: 지금 당장은 잔액이 없지만 앞으로 누군가가 돈을 넣어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을 보내줄 수도 있고 교도소의 작업으로 작업장려금이 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은 내가 쓸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두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부담이 더해집니다. 피해자는 이미 형사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다 거쳤는데 이제는 가해자가는 이런 신청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0: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압류로 빼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도 실제 피해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자기 영치금 일부를 쓰게 해달라 하고 있는 거니까 변호사님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수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주가 국가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잠자리도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최소 생계비를 주장할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수용자에게 영치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자금이라기보다 추가적인 편의를 위한 돈에 가깝습니다. 물론 외부 병원 진료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소명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신청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용자도 사람인 만큼 최소한의 처우와 건강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반면 피해자는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피해자의 손해배상받을 권리 이게 충돌할 때 법원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나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1: 사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선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이미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치금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기보다 그 위에 얹히는 추가적인 편의수단에 가깝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1억 원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고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회복이 사실상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돈이 정말 치료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지, 단순한 매점 물품 구매나 편의를 위한 돈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배상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볼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채권 회수 권리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영치금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보통 뭐 운동화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식 같은 거 사 먹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돈이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할 때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특정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만 피해자가 어렵사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1: 네,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판결은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면 사실상 확인 가능한 재산은 영치금 정도인데 그 영치금마저 없으면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1억 원 배상 판결은 받았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판결문은 있는데 그 판결을 현실의 피해 회복으로 바꾸는 과정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다시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0: 특히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수시로 교정시설에 전화해서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던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요. 판결은 피해자가 이겼지만 실제 회복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박사방 조주민 사건도 기억하실 텐데 1억이 넘는 추징금이 있었지만 실제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사례들 보면 피해 회복 제도 자체 어떤 빈틈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1: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틈이 있다고 봅니다.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뭐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자는 취지죠. 그런데 배상명령이 나오든 민사판결이 나오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박사방 조주민 사건처럼 큰 금액의 배상 명령이나 추징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는 판결을 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길이 있는데 그 이후 집행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치금 잔액 조회 시스템 개선이나 피해자가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0: 아무튼 영치금 압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이 참 씁쓸한데 황당한 게요. 영치금 압류를 걸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아니 얼마 후 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성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당당하게 이용한 것뿐인데 오히려 보복 협박을 받게 된 거죠.
0: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1: 사실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판결문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도 그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교도소 안에 있어도 편지는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낸 거죠. 물론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복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훨씬 세심한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였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이나 영치금 압류를 신청할 때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1: 가장 중요한 건 주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실제 거주지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가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주소를 송달 장소로 쓰거나 공개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치금 압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교정시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가족과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협박성 연락이 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보복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거미의 미안해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31.2도, 대구 30.3도, 광주 3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아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 지역은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계양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계양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의성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시간가량 처리 중인데요. 시간 더 필요하겠습니다.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방향은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램프 위로 안양천로 진출하는 길 부분 통제 후 작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거라며 자신이 평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9: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7: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협상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19일 공식 서명

0: 선을 끝내고 해상 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른 이란의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은 금요일 서명 직후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아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합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1: 네, 이란에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 분위기인가요?
0: 네, 이란 정부와 이란 군 모두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리 바바디 외무차관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외교적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적들에 맞선 이란 국민의 저항과 최고 지도자의 지혜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패배를 맛봤고 이란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 우리는 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우리 군사력과 외교 역량과 우리 국민의 지지와 단합을 근거로 합니다. 이란 외무차관입니다.
0: 이란 군을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은 이란 국민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관철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란 국민과 전사들은 미국과 시온주의 적들이 패배와 항복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핵심 군사 세력인 혁명수비대는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언급도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3: 네, 19일에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까?
0: 네, 이란 매체가 19일 서명할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서명은 제네바에서 이루어지지만 중재국 파키스탄의 노력을 평가해서 양해각서 앞에 이슬라마바드를 붙이기로 한것 같습니다. 이란 관영 ISNA 통신은 파키스탄에서 취재한 내용이라면서 이 동결된 이란 자산 240억 달러 중에서 100억에서 140억 달러가 곧 해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 문제는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지 않고 이란 안에서 유지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전쟁 배상 기금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이란이 관리하고 통행료도 징수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 초안에는 이핵 문제를 비롯한 최종 합의가 체결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행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전쟁 직후 이란 국민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 성격도 있고 또 정부의 일방적 기대가 담긴 것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19일 서명 직후 양해각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종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앞으로 60일의 협상 기간에 논의될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를 약속했고 미국 혹은 이란에서 핵물질을 희석해 파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핵무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형태나 방식, 모양으로든 핵무기를 사거나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4: 특히 적절한 시기에 이란 산맥 깊숙이 묻혀있는 핵먼지를 수거하러 들어가서 이란이나 미국에서 희석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먼지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가스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희석을 강력히 주장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 반출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우리 입장에서 유일하게 수용 가능한 방법은 이란 내에서 핵물질을 희석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4: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희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향후 60일에 협상 기간에 논의될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이행 성과에 맞춰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과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특히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중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에 석유 장악 의사를 밝힌 만큼 석유와 금융 제재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를 두고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스라엘 언론들은 종전 소식을 나쁜 합의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스라엘이 전쟁 내내 요구했던 핵심 목표가 합의 안에서 쏙 빠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폭이라는 명분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턱 밑을 겨누는 탄도미사일 문제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자르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게 된 셈입니다.
4: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국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명확하게 선언됐습니다.
3: 철저한 이스라엘 패싱도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고 오히려 제재 완화로 이란 정권의 체제만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4: 네타냐후 총리와 현 정부는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입니다.
3: 당장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밀려 이스라엘로서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실리 추구 속에 이스라엘과 주변 무장 세력 간의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세계 이혼 소송을 벌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입니다.
2: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시작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 네, 조금 전 법정에 도착한 노소영 관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2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여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노소영 관장이 이렇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 네, 아직 최태원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한 달 전에 열렸던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을 했었습니다. 지난 첫 조정기일이 약 1시간가량 진행이 됐었고요. 최태원 회장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된다면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예,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현장에서 연결이 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80세 생일을 맞아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경기 UFC 프리덤 250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현지 시간 14일 밤 8시쯤 트럼프와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이 오벌 오피스에서 경기가 열리는 남쪽 잔디밭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걸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관객 4천여 명이 함성으로 환영했고 미 국가가 연주되자 미 해군과 공군 전투기들이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캐시 파텔 FBI 국장,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행정부 고위 관료와 공화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95% 오른 8,526으로 출발해 낮 1시 20분 기준으로 5.6% 오른 8,57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8,603까지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에 지난 12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1.86% 오른 1048로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등락을 오가다가 현재는 0.5%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4원 내린 1511.4원으로 출발해 151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2: 또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요?
5: 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불법 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여러 명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형량이 가중돼 중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죄가 아니라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 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고 언론인 폭행건도 특수체포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사건 3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입건하고 언론사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경기장 봉쇄로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들도 여전히 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경찰이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봤죠?
5: 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에는 12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를 위해 들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만큼 출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불법 행위라며 현장에서 체증하고 있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향후 사법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며 진입을 돕기 위한 공권력 투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잠실 개표소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조금 뒤인 오후 2시 반 인근에서 체육단체들을 대표해 경기장 봉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뒤 일대에서 관련 112 신고가 하루 평균 35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가 이뤄진 지난 3일부터 지난 9일 새벽 5시까지 모두 13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란과 오인 등으로 인한 신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 주도권 싸움이 당 대표 거취 문제와 얽혀 공개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2: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여야 간 막판 이견 조율이 남았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6: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여당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6: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즉 메시지의 해석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두 쪽으로 쪼개진 양상입니다. 친명계는 연임의 목매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거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는데요. 친청계는 친명계가 대통령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해석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주말 내내 설전을 이어가던 양측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역할에 둘러싼 정반대 주장을 견지하며 충돌인 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7: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를 향한 무한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8: 내란청산, 검찰개혁, 7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개혁이
9: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멈추거나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한 개혁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표현하며 외교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국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 그리고 사퇴 여부가 내홍의 추가 기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 국민의힘 상황도 복잡한데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 그리고 총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지도부가 공개 충돌했죠.

0: 네, 오늘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 제안에 총대를 맺습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한다고 꼬집으며 좀비 지도부라는 거친 표현을 썼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2: 양향자
1: 저는
2: 국민의힘
1: 지도부
2: 최고위원입니다.
1: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0: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은 지도부 총사퇴 두 번째 공개 발언인데 이번엔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상승세를 탄 지지율을 언급하며 지도부 그리고 지지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반박한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3: 국민의힘 지도부를
2: 장동혁 국민의힘
3: 좀비라고
2: 대표입니다.
3: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중재의 키를 쥔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사실상 장 대표 거취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4: 그리고 선관위 국정조사 진척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죠?
0: 네, 현재로선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를 의결한다는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세부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중인데 18명인 특위위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의석수 배분이냐 아니면 여야 동수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부터 띄우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서 국조특위 계획서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신경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도 삿바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제1원칙으로 천명했지만요. 국민의힘 전전식 원내대표는 포용과 개방을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진짜면 법사위원장부터 내놓으라고 반박해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5: 네, 앞서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에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생중계를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최태원 회장도 출석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 차에서 내려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드디어 2년 2개월 만에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글쎄요. 잘. 예,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2: 최태원 SK그룹
6: 빨리 끝낼 수
2: 회장입니다.
6: 있으면 좋겠습니다.
7: 인적 정리 이제 몇
6: 가지
7: 문제 있을까요?
4: 네, 조정이 성립이 돼서 좀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대답을 하고 다음 질문에는
7: 오늘 2년
4: 대답하지
7: 만에
4: 않고
7: 법정
4: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5: 예, 잠시 뒤에 오후 2시부터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열립니다.
4: 네, 조정 기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 각서에 서명한 뒤 핵 프로그램과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을 두고 60일 동안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네, 이란 전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걸까요? 남은 쟁점과 향후 변수까지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0: 자, 미국과 이란 종전 MOU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양쪽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이란을 공습한 지 106일 만에 이번에 이제 드디어 협상이 타결되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3: 네, 당초 예상보다는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106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공격, 재공격, 반격 그러다가 협상, 또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고 또 다른 2차 이제 협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4: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3: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 약 40회에 걸쳐서 이제 곧 끝난다라고 했는데

0: 이제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재국인 파키스탄 샤리프 장관 총리가 이게 합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그리고 이란의 외교 차관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일 기간 동안에 이제 협의를 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서도 중요한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앞으로 60일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느냐 매우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됨으로써 긴장은 낮아지겠지만은 여전히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이 과정은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자, 이 협상이 타결된 날짜가 지금 현지 시간으로 지금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 생일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란이 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피하기 위해서 자정까지 합의를 미루고 기다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미국과 이란의 시차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어느 날에 협정된 걸로 봐야 할지 이분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이란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아무래도 양국 모두 이제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3: 최후까지
1: 민정훈
3: 조금의 빌미도
1: 국립외교원
3: 주지
1: 미주
3: 않으려는
1: 연구부
3: 이런 모습을 보이고
1: 교수입니다.
3: 있어서 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협상한 것이 아닌가 말을 좀 순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1: 네.
3: 예, 어쨌든 협상이 타결이 거의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3: 이제는 국내 여론전이 이제 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종전 합의를 MOU를 체결하지만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총성은 멈추고 이제 협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0일간의 협상. 이 이제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같은 경우, 특히 이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협상 기간에 미국의 안에 따르면 협상이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경제적 해제를 좀 풀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3천억 달러의 배상금이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으로 지급되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전쟁이 끝났는데도 60일 동안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동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란 정권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3: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사실 80세 생일이기도 하고요. 건국 25, 500, 250주년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그 격투기 경기를 하는
1: 네.
3: 이 초유의 어떤 그러한 행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이란의 어떤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란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란 국민들이 보면 미국이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란으로서는 15일로 넘어가고 미국은 14일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그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이게 좀그 씁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제 준비했는데 그중에 어쨌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라는 것도 하나가 될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백악관에서 UFC 경기가 열리고 있잖아요. 무대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상당히 이제 볼거리들이 있는 그런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이걸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1: 네.
3: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1갤런에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 같은 게 6달러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유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250주년 기념식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것을 백악관 그 앞에다가 그 어떤 그 무대를, 특별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격투기 시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옹호해주는 입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0: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그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적절한 것이냐. 물론 다양한 시각이
1: 네.
0: 존재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이제 협상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제 미국과 이란 양국의 대표단이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서명식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인 거에 대한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3: 네, 양쪽에서 다 이것은 인정할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라 그러죠. 그게 바로 탄생해서 본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제네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네바는 UN에 있어서도 제2의 사무소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군축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기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할때 마지막 협상을 한 곳이 바로 또 제네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명분상 어느 한 국가에서 하기보다는 제네바에서 한다는 이런 외교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제네바에서 하자는 것이었고, 이란 측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디지털로 원격으로 서명식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제네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서 양보를 한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반대 급부를 받은 게 없을까라는 이런 또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할 것을 고집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가 15일에서 17일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또 외교적인 이벤트를 뭘할 가능성이 없겠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직접 사인을 하느냐? 상대방이 그럼 누구냐?
1: 그러게요.
3: 아마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서명식 자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를 본다면은 2024년 11월에 하마스 전쟁을 하면서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3: 그때 샬람엘 셰이크 이집트에서 했는데, 그때도 네타냐후 총리가 가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장관이 했었고, 하마스 측에서는 그 정치국장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정상들을 다, 터키에도 왔었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외교적인 업적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런 것이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 에비앙 정상회담에서 바로 중동국의 여러 국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또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격투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외교적인 이벤트,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무스타파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누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3: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벌써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1: 예.
3: 했습니다. 미국은 그 국가 원수의 안전 보장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이렇게 외국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에서 또 협상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밴스 부통령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으로서는 아랍지 외교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일정한 외교적인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어떤 외교적 이벤트가 펼쳐질지 좀 기다려지는데, 일단 그러면 그 MOU 내용, 협상 내용

0: 지금 서로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이 지금 공통된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1: 그 틀에서 MOU 내용 보면 종전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핵 협상을 한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개방을 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즉각적으로 개방한다는 의미가 미국과 이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란은 여전히 어떤 수수료라든지 통행료 받는 것을 이제 그 의지를 그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협상 수단이기 때문에 동결 자산 해제라든지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제 그 가지고 갈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의견이 그 이제 충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미국하고는 역봉쇄를 풀어주겠다. 그럼 이제 그 마땅히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뭔가 추가적으로 즉각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아마 즉각적으로 개방이 된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아랍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이런 부분 약속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약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개방을 최소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양측이 합의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뭐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제 전쟁 완전히 종식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중동 전역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추기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쟁 완전히 끝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뭐그 제한적인 그러한 교전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깎을 정도로 강하게 공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핵 협상은 진전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뭐 우라늄 농축을 무기한 그할 건지 그리고 그 현재 그 60%의 어떤 그 우라늄을 갖다가 어떻게 그 폐기할 건지 희석하고 폐기할 건지 그러면 60%의 고농축우라늄 440kg만 이제 그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저농축우라늄까지 미국이 주장한 대로 폐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안하고 치열한 협상이 될 거기 때문에 60일이 충분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걸 통해서 이란도 최대한 동결조선과 그다음에 경제제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거고요. 미국도 만약 여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란은 전쟁 외환이라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만 풀리면 그렇다면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좀 풀려나가면서 좀 여유를 찾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60일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핵 협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점점점 그 감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민 교수님 지금 이제 협상안에 담길 내용들을 쭉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걸 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마 대사님이 보실 때는 양쪽 주장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3: 우선은 그 MOU가 나와 봐야지만
2: 물론
3: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의 내용만 본다면은 저는 이란이 상당히 협상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신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러면 패배를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매우 많이 겪었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적인 협상술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잘한다는 협상은 아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경험이 굉장히 축적이 되었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얼마만큼 상대방이 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 이란 측의 승리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는 아니다. 상당히 선방을 했다. 우선 이렇게 보고 좀 더 구체적인 평가는 나중에 나왔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3: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면 이 같은 질문을 좀 민 교수님께도 드려볼게요. 누가 승리한 거라고 보십니까?
1: 승자는 없죠. 그냥 이거는 그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그렇죠. 일어났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또 성공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냐, 누가 승자인가. 그런데 전쟁의 승자는 없는 거죠. 그 고통받는 이란 국민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만 더불어서 유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그 전 세계 국민들 생각해보면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날 명분도 크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100일이 넘었지만 마무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선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잘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협상 카드로 유용할 수 있을 줄은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어떤 절감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하기를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미국이 골머리를 쓰고 왔던 어떤 중동에서의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그 위에 반미 정권이 들어오면서 계속 대척점에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한 50년이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양국이 주권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그 말씀 핵협상을 통해 가지고 동결전선 해제되고 이제 경제제재가 풀리고 그리고 이란이 미국 주도의 그 어떤 그런 경제 국제경제 시스템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그렇다면은 이란 입장, 미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끌어왔던 어떤 중동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그 실마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란을 아브라함 협정이라 하는 이스라엘과 어떤 중동 국가, 아랍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하는 거기에 끌어들이지 못할지라도 이제 현재 축을 보면 이스라엘, 사우디, 친미 정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태각태각하지만 거기에 이란이 미국의 이렇게 그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고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온다면 이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골머리를 쓰고 왔던 중동 정책에 있어서 정말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그런 이런 핵 합의에서는 한 20몇 년간의 어떤 핵 협상한 다음 일몰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한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만약 받아낸다면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 행정보다 지린보된 이러한 성과를 트럼프가 받아왔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이거나 일방적 승자가 없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예.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과 동시에 개방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도 또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기뢰 문제가 있을 텐데 선박들이 자유롭게 예전처럼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국제사회와 함께 좀 협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란이 이제 기뢰를 설치를 했는데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2: 그렇죠.
1: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G7 정상회의 가면서 미국이 기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7 국가들 중엔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함께 한다면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수수료나 통행을 받겠다는 목례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이 협상 단계에서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목례를 부릴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란을 압박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기뢰를 제거하면서 이제 선박이 빠져나가는 것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그렇게 해서 이란을 설득하고 압박해 나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적인 개방이 될 거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개방이 될 거냐 이건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이란의 수수료 징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그 합의의 이면에는 지금 경제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이란의 경제적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이 걸프 지역 우방국들의 미국이 4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 결국에는 미국이 미국 돈을 쓰지 않으면서 지금 우방국들의 돈을 가지고 이란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3: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배상금을 지불을 하라고 예. 했는데 그것은 이제 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지금 이제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만은 이란 측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복구 자금이 약 3,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미국 측에서 그러면 3,700억 불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3,000억 불입니다. 예. 이 정도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란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 3,0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아마 미국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상징적인 액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누가 그걸 낼 수 있는 것이냐 주변에 있는 걸프 산유국들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경우에 그러면 이 나라들도 응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해서 파괴되고 이란과의 대척 지점에 있으면서 갖고 오는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차라리 이 정도의 그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펀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 저리 자금으로 투자하는 성격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측으로서도 상당히 그 복구 자금을 상당히 많이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로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최근에 와서 계속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통행료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럼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만큼 받나? 1배럴당에 1달러라고 했는데 그게 그럼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맥심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불입니다. 그 2천만 불을 365로 곱하면 약 70억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푼도 깎아지지 않고 할 때 70억 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 따라서 차비를 할 두겠다고 하고 어떤 나라는 면제해 주겠다는 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복구 작업을 하고 또 정상적인 국가로서 석유 수출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란도 석유 수출을 했는 것을 생산한 것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 약 10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그럼 이걸 365로 하면은 약 300억 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 국가로 들어갔을 때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0만 배럴을 더 한다고 하면은 600억 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훨씬 더 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잠재력, 경제적 잠재력으로 볼 때 이 복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합의가 사실상 휴전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종전 협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처리 방안이 최종 종전 협상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4: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5: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유일하게 수용 가능한 방법은 이란 내에서 핵물질을 희석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예. 두 분 모두 뭐 경제적인 측면 또 이제 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이 핵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에 그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걸림돌이었던

0: 그런 건데 글쎄요 지금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걸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좀 양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0: 그렇죠.
1: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에서부터 한발 물러서서 그럼 제3국에서 해도 되겠다. 나중에 가서는 이란 내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사실 갖고 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란이 이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부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거의 그게 바텀 라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게 그 미국한테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데 이게 지금 60%에 해당하는 441kg입니다. 이란 내에서 희석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희석을 시키는데 저 농도로 희석시키는 경우에 20%로 희석을 시키는 경우에 지금 441kg이 약 1300kg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00kg도 굉장히 많은 양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60% 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저 농도의 우라늄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은 9,800kg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00kg을 더하면은 11,000kg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서 약 10%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측에서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2: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 맞춰서 이란에 대한 해외 동결 자산과 또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게 미국의 설명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 And this deal,
4: 이번 합의는 이행 기반입니다. 이란이 이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자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신뢰하되 검증한다는 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뢰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검증할 겁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는 적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의 약속 이행을 감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며 또한 최종 합의 도달을 위해 60일 이내 협상이 시작될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2: 앞서서 민 교수님께서 이제 MOU 서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란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본 녹취에서
4: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계획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111일 만에 다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놓고 앞으로 협상의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남은 쟁점과 향후 변수는 무엇인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원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9: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0: 기대세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4: 저축은행
15: 모든 인쇄 가능한
16: 성원 에드피아.
17: 온라인 주문 간편한
18: 성원 에드피아.
1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2: 성원 에드피아.
2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4: 합성 목재 예스팀바.
23: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대책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교통안전 1분 턱.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민준아 유정아
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8: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제재를 가한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게 총 6,2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액수인데요.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쿠팡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됐고, 회원 정보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등록해둔 회원의 가족과 지인 등 비회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쿠팡이 이용자 1,117만 명의 타사 웹, 앱 방문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도 적발했는데요. 이에 위원회는 쿠팡에 총 6,247억 원을 부과하고, 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인증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법인인 만큼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한국과 미국의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News
1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낮 더위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소폭 더 상승하고요.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원과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 이어지고요.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 구간 5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도 막힙니다. 하남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위로는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 중이고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도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4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는데 혼잡한 상태라서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 4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이고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교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은 지난 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기관과 함께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2: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1: 네,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죠.
2: 네, 개장과 함께 8,500을 넘어선 코스피는 한때 8,600을 넘기기도 하는 등 지금은 5%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늘 4.95% 오른 8,526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에 개장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전거래일인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발동됐고 올해로 14번째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대와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상장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7천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중동 리스크 완화로 투자 심리 전반이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은 여전합니다.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고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자금 이탈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긴 하지만 증시 전반에 걸친 수급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거래에 이어 오늘도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인은 홀로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6% 오른 1048로 강세 출발해 등락을 오가다가 현재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0: 네, 월요일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11.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해서 151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돼 여기에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고 주말 사이 있었던 한미 외환당국 공조 발표 등으로 원화 강세 전환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44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일례로 현재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과 인천 세계 펜싱 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수중펜싱협회를 비롯해 국가대표 전지훈련과 각종 국내 국제대회 준비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의 반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필수 행정업무 수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회원 종목단체 및 관계자, 체육 행정가들은 현재의 갈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체육인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방해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와 함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이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 준비와 회원 종목단체의 필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 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현재 여기 이 잠실이 봉쇄가 되면서 국가대표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국제대회 준비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피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경영진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전 직원이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습니다. 이번 교육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로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본사 직원과 이마트 계열사 임원들은 오는 17일 교육을 받고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22일 전국 매장의 영업을 오후 3시에 종료한 뒤 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1999년 개점 이후 전국 매장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로부터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신세계 측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타벅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2년여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3: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2: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기일이 시작됐죠?
3: 네, 서울 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기일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이번엔 두 사람 모두 출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는데 노 관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조정이 잘
5: 성립될
4: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 2차 조정기일 네,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7: 오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으실까요?
3: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인데요. 오늘은 조정기일이니만큼 재산분할 규모, 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더해 당사자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0: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도 짚어볼까요?
0: 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일단 가장 큰 쟁점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분할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1: 네. 자, 약한달 전에 첫 조정 기일이 있었고요. 오늘 2차 조정 기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2: 오늘 조정기일에서는요, 이 재산분할 규모라던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주식 자체를 요구할 것인지 그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의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이제 조정기일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정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1: 예. 자, 쟁점이 되는 부분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2: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인정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특유재산으로 보아서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K 주식이 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SK 주식을 취득하는데 어떤 기여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일단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SK 주식이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그때가 SK 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게 가액 산정의 상승분이 반영이 됩니까?
2: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2: 일단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대폭 낮아져서 뭐 10에서 20%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요. 지금 SK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1조가 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 주식의 가액은 항소심, 그러니까 사실심인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24년 4월 SK 주가가 16만 원 선일 때를 기준으로 할 텐데 이번 사안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1: 예.
2: 일단 어느 정도의 주식을 포함할지는 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총수는 계산을 하되 그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2심 변론 종결일인 24년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 파기환송심이 종료된 시점으로 할지 이 부분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1: 예.
2: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좀 재량권을 넓게 행사해 회사에서 그 가운데쯤 어디로 일단 조정을 시도해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1: 예, 이 부분도 재판부의 판단을 좀 봐야겠고 지금 한창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텐데 1차 조정기일에는 노관장만 출석을 했었고 오늘 두 사람 다 출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아마도 조정위원들이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인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요. 본인이 출석해서 어떤 본인의 의사를 가장 선명하게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요.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직접 좀 출석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사를 타진했으리라고 보고요.
1: 예.
2: 적어도 직접 출석을 한다면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는 빠르게 좀 조정을 하고 이 쟁점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차 조정기일 결론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을 빼고 전부 집행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저희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 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받아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이 성과급 후속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YTN은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당시 선관위가 성과급 예산 99.99%를 집행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듬해인 2023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을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대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3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요. 성과상여급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5억 2,040만 5천 원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액수는 1억 5천만여 원으로 집행률은 98.1% 수준입니다. 선관위 내부 성과급 관련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할 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 2023년은 선관위에서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게 드러나 동반 사퇴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해입니다. 2년에 거친 감사원 감사 결과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로도 뒤늦게 드러났죠. 중앙선관위는 YTN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고 지난해 감사 이후 대상자들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됐죠?
3: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4차 회의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규모가 가장 컸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집중 조사했는데 점차 조사 대상을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강동환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의가 있었는데도 왜 지시가 늦었는지 등 의사결정 구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다만 인천과 전남 등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시에 일치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회 수준에서 임의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표 당시 작성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수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법원 차원의 재검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도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들어오는 경우 기본 운임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허용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1, 3, 4호선과 수인분당, 경의중앙, 경강, 서해선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56억 원가량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기온이 32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 내일 또다시 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5: 네, 월드컵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오늘 서울의 기온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5: 네, 뜨거운 볕에 기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1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데요. 하지만 열기가 쌓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하루 만에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주 32도, 대구는 31도로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1: 네,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며 8순 잔치를 자축했는데요.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3: 이 나라에서 이제 품격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봐야죠. 트럼프가 바로 그 품격 상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워싱턴 DC 주민입니다.
2: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정이 일요일에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특파원입니다.
2: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 외무장관은 중대한 전략적 성공으로 지역과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티저 갈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란 전쟁 포성이 106일 만에 완전히 멈추고 후속 협상이 이어질 텐데요.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이 서면 협상 가능성이 지난주에 제기됐을 때 전화 연결했을 때 그때 이번만큼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됐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셨나요?
4: 양측에서 더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뭐 메시징 나오는 것도 그 파키스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이란 측에서도 그 최고 지도자가 승인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후속 조치들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카메네이 그 모스타바의 아버지인 카메네이의 저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네.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도 쓸만한 것들이 없어서 이제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60일 MOU 협정을 맺는 거지 어떻게 타결된 것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부담감도 낮은 그런 그 MOU 체결이고 그 어찌됐건 두 양측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 될 거다. 그러나 단 이제 빠른 시일 뭐 14일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정치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그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날은 피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19일 정도로 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1: 네. MOU일지라도 어찌됐든 지금 전쟁이 중단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19일 말씀해 주신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동안 파키스탄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죠. 파키스탄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4: 그 상징성과 실용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번 협상에서 이거 어떻게 제일 큰 공신이라고 한다면 파키스탄 그리고 그 카타르가 될 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안보와 그런 메시지 관리 측에서는 그 파키스탄이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협상 후반기에 와서는 실무적인 부분은 카타르가 담당을 해서 왜냐하면 동결 자산들을 이제 보내는 거나 아니면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송금할 건지 그런 것들은 보통 카타르가 그 축을 맡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번 협상이 MOU로 넘어가서 60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협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복귀해 보면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3차 이란과 미국이 3차 핵협상을 제네바에서 다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핵협상 관련해서 하고 있었던 곳이니까 실용적으로도 거기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했던 그 국면이 있고 같고 네. 또 상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양측에서 서면 협상을 안 하고 그 전자 협상 전자 서명을 한다 아니면 교차 인증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서로 좀 피해갈 수 있는 만약에 이 협상이 무너지게 된다면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중재국과 유럽 그 다른 국가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빙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양측이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도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도 이번 60일 그 계속되는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은 핵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 2월 28일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협상을 진행했던 곳이 제네바이기 때문에 여기를 택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스위스를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 서명식에 과연 누가 참석하느냐도 상당히 관심이잖아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양측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G7 참석을 위해서 유럽에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스위스 가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양쪽에서 어떤 인물들이 참석을 할까요?
4: 저는 이란 측에서는 계속 협상에 임했던 갈리바프와 아락치 외무상이 올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락치 그리고 갈리바프 그 국회의장이 이란 국회의장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 맞지 않는
0: 급이 맞지 않는
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 1인자고 갈리바프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 대통령 그 다음에는 3순위 서열 3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이 맞지가 않아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이란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거기서 사인을 하려고 오면 이것은 자기의 외교적 성과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여주려고 할 텐데 이란은 그걸 원치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미국 입장에서도 좀 리스크가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과 같이 악수를 하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을 보면 지금 또 이번 그 협상에 다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또 괜시리 자극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0: 예, 잠시만요.
4: 그래서 저는
0: 예. 네. 저희가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JTBC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서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5: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여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JTBC, 메가박스, 콘텐츠리 중앙의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접한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도 큰 충격을 받고 많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회생 신청을 방송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보존하고 거래 기업, 임직원 모두가 다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중미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회사 각각의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중앙그룹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이뤄졌는데요.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JTBC를 포함해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1: 예. 자,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 또 사업 지속을 위해서 신청했다고 밝혔고요. 또 앞서 JTBC는 지난 12일에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0: 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그룹 지주사 그리고 JTBC, 콘텐츠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 네 곳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정도 부회장이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1: 네, 홍정도 부회장 오늘 상황을 초래해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리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빠른 정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월드컵 중계 등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이제 체결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그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게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후에 60일 동안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4: 네,
1: 그러면 이 60일이라는 시간이 미국과 이란 두 국가에 과연 충분한 시간일까라는 좀 의문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4: 절대로 충분한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협상 국면에서 그 스몰 딜들, 조그맣게 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계속 협상이 늘어질 거라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그래도 이게 출구 전략, 그래서 협상하는 국면으로 들어온 국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확전이나 이렇게 불똥이 전선으로 넓혀지는 것 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루는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핵 협상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네. 이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60일 시간이 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사실 합의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양국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4: 지금 이제 양국이 지금 다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4: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경로까지를 해서 그만두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란 입장에서도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관건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핵주권은 국제법 안에서 우리가 허용된 핵주권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핵주권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핵무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못하게 하겠다라 그러는데 지금 양측이 조금 약간 모호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란이 선언한 것을 미국이 호혜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그럼 너도 핵무기 안 만드는 걸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아무 무리 없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미국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핵주권이긴 맞지만 몰래 숨겨서 그 92%까지 농축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그게 핵무기 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은 나의 핵주권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시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무상을 만났을 때도 핵무기 포기한다라는 그거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 것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이란이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옹호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장 핵심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양측은 의도적으로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얘기는 안 하고 뭐 핵무기 경로 뭐 아니면 네. 우리도 핵주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피하고 있어서 60일 동안 그 협상 국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가 지금 관건인데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입장에게 이란 입장을 받아들여서 농축 희석하는 거 이란에서 할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석을 이란에서 하는데 그리고 봉쇄를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검열할 수 있으면 농축 우라늄이 이란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핵 불능화랑 똑같은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양측이 그대로 60일 안에 협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협상이 좀 지난하게 끌릴 그 가능성도 높은. 그래서 지금 19일 날 네. 나오는 그 원안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60일 안에 해결될 수도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하게 오래 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예. 이번에 이제 이 협상이 타결이 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경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동결자금 해제 문제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전후 이란 재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4: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됐건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적 유인을 받는 것이 그 생명줄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억 불이라고 하는 동결된 자산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투자기금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3천억 불이라고 하는 그 투자기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린 예. 건데 지금 이거에서도 아마 줄다리기, 삿바싸움이 될 겁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선결로 먼저 주고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원할 것이고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행된 걸 보면 네. 하나하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 그것도 이번 그 협상 안에서 좀 MOU 안에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란은 처음에 이 협상이 개시되면 120억 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60일 그 협상 기간 동안 다시 120불을 추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조 정도 되는 돈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이행 조치를 보면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그 60일 협상 국면에서 좀 이렇게 불꽃이 튈 그런 그 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여전히 양국이 좀 예민하게 또 아주 팽팽하게 맞설 만한 그런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홍명보호의 조별리그 2차전 상대는 강력한 조 1위 후보로 꼽히는 홈팀 멕시코입니다. 네,
1: 빠르고 조직력이 좋은 멕시코를 상대로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할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퀴노네스와 라울의 골로 남아공을 2대0으로 이긴 멕시코는 빠르고 조직력이 좋습니다. 평가전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구테레스와 피달구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대각선으로도 움직이며 빈 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이 위협적입니다. 개인기 도조와 손수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 수비도 잘해야 합니다. 큰 키를 이용한 고공 플레이를 노리는 체코의 크로스와 달리 멕시코는 주로 빠르고 낮은 크로스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고지대에서 더 위력을 바라는 중거리 슛도 잘합니다. 체코전에서 슐츠와 슈크의 중거리 슛을 3백 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황인범과 이재성의 활약이 또 한 번 필요한 경기입니다.
8: 첫 경기와
9: 이재성 축구대표팀 미드필더입니다.
8: 최고 베테랑
10: 베테랑
8: 역시 최고 베테랑.
7: 황희찬의 동료 라울 히메네스의 노련함도 경기의 대상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68골을 넣은 라울은 남아공전에서도 유효슈팅 2개로 한 골을 만들어내며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체코전 역전승으로 4기가 올라간 대표팀. 멕시코의 강점을 무디게 하는 전술로 또 한 번의 명승부를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년 넘게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온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도 부품 판매 수익도 모두 아내의 계좌로 들어가게 했죠. 저는 그저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0: 중 50대 초반에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추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픈 게 소문나서 일감이 끊길까 봐 티도 내지 못했죠. 그렇게 무려 10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병증이 와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는 본인과 천한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에 업무용 차량 한 대뿐이었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비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재산 내역 좀 보여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심지어 자신을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눈물만 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일을 했는데 아픈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셨어요. 너무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배수지 변호사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 네, 가장으로서 평생 헌신만 하셨는데 이런 헌신적 취급이라니 투병 생활까지 하셔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요양병원비 그리고 또 투석비조차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정말 시급한 사안인데요.
0: 네.
1: 이럴 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거나
0: 네.
1: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0: 네.
1: 사전 처분은 그 자체로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효력은 없어서
0: 네.
1: 아내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의 간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판결 이후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상대방 아내분 명의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이혼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양료를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소송 결론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걸로 미리 부양료를 조금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부처럼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남편은 현재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부양료 달라라고 하는 게 인용이 가능한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더라도 이혼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께서는 30년간 벌어온 모든 돈을 아내분께서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법원에 현재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네. 병원비 미납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판결 전까지 매달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이제 위협적이어서 접근금지까지 신청해서 결정받았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런데 접근금지 조치와 부양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0: 네.
1: 설령 별거 중이더라도 경제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궁핍한 배우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1: 오히려 아내가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쫓아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도 아내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연자분 그런 이제 뭐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집을 해놓으시면 정말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재산이 거의 다 아내 명의나 아니면 처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본인의 몫을 제대로 찾으실 수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법원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기여했느냐를 핵심으로 봅니다.
0: 네.
1: 30년간 사연자분이 정비소를 운영하며 벌어온 소득이 자산 형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0: 네.
1: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도 일을 쉬지 않고 가족을 부양했다면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0: 그렇죠.
1: 특히 처남 앞으로 돌려놓은 자산은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추적하여 해당 재산이 사실상 부부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0: 네, 쉽지 않긴 하겠습니다. 네.
1: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재산 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다시 되찾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0: 네.
1: 네, 다만 이 과정은 독자적인 소송 절차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0: 네. 그럼 어쨌거나 재산을 찾을 길은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1: 네. 지금 당장 치료비와 병원비가 급하시니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최우선으로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0: 네.
1: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부양 의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생활비 급하신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처남 이름으로 된 재산도 되찾을 수 있는데요. 30년간 헌신하면서 돈을 번 사연자분의 기여도 입증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 역시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축제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드컵과 관련된 흥미로운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동네 치킨집부터 카페까지 월드컵 특수를 누린 마케팅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런데 동네 가게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가게에서 월드컵 응원하세요. 혹은 월드컵 코리아 파이팅 세트 같은 문구를 무심코 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하셔야 합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가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영리 목적으로 간판이나 메뉴판, SNS 홍보글 했으면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월드컵이 일반 대중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물론이고 피파라는 단어와 대회 로고, 마스코트까지 뭐 전부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가 독점 등록한 엄연한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후원금을 낸 공식 파트너사가 아닌데 이 단어들을 갖다 쓰면 피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홍보 문구를 쓸 때 단어 선택에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월드컵 특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유 명사인 월드컵 대신 국제축구대회, 북중미 축제, 대한민국 승리기원 혹은 국가대표 파이팅 같은 일반적인 명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응원 세트는 불법이지만 축구 축제 응원 세트는 합법인 셈이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기록을 경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도 전체적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오존 농도가 높은 편인데 인천과 경기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굵직한 정체가 보입니다. 동북권과 홍은동, 용산과 강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작업 구간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창동교부터 밀리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이고요. 서강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에서 복정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 현재 처리 중인데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4: 양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로 최고위원입니다.
6: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7: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은 지도부의 총사퇴 두 번째 공개 발언이 나온 건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승세를 탄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 지도부 그리고 지지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반박한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8: 국민의힘 지도부를
4: 장동혁
8: 좀비라고 표현하는 대표입니다.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중재의 키를 쥔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쇄신파와 친한계 대 당권파의 충돌이 점점 격화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다수 의원의 생각을 들을 의원총회가 사실상 장대표 체제의 방향을 가를 중대령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9: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진척 상황도 짚어보죠. 이르면 이번 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죠?
7: 네,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를 의결하자는 데는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세부 구성 방식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중인데 18명이 특위위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의석수 배분이냐 아니면 여야 동수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부터 일단 띄우자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특검과 국조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서 국조특위 계획서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신경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도 삿바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오늘도 재확인하면서요. 법사위원장 사수를 제1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포용과 개방을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진짜면 법사위원장부터 내놓으라고 반박해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0: 오늘 나온 리얼미터 ARS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51.5%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4.3%, 민주당은 38%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역전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관리 책임론과 당내 계파 갈등 등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이례적으로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까지 진행하며 선관위 사태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또 한 번 공개 충돌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우리는 좀비 지도부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자 장동혁 대표는 지지를 보낸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0: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24일 전으로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2: 그것도 잘 알았어요.
3: 여진 보정을 하실 거예요?
2: 그때 알아서 한다.
4: 정례됐습니다. 오늘의 정치운 전용계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반갑습니다.
4: 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화상을 통한 이례적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순방 중에 화상으로 회의를 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대통령이 좀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6: 뭐 이례적이죠. 그만큼 지금 챙겨야 될 현안들이 많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통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는 처리를 잘 하지 않다가 오시면 일괄해서 사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안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라도 내일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잠실에는 아직도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장에라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화상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예,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SNS 글도 올렸습니다. 1600자 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를 써야 한다. 이런 글을 한 1600자 넘게 올렸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7: 네, 보이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에서의 대상도 그렇고 SNS에 올린 글의 대상도 그렇고
8: 의원입니다.
7: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여당에 대한 얘기를 제목에서부터 뭐 여당, 야당 정치적 책임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일반 국민은 아니다. 여당 지도자다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시차를 극복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열거나 또는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전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해결해야 될 뭐 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해결책을 내놓는 회의거나 해결책을 내놓는 SNS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정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당장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그것도 국내 정치라 하더라도 콕 찍어서 같은 당의 지도부를 향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이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문제가 있었다면 민생이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결정사항이라든지 바로 집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오로지 집권 여당 안에서의 정치 권력 다툼에 외국에 나가서도 올인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는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대통령께서의 한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의 그 의지를 우리가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 또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외교 순방 중에 국내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방치해야 됩니까? 방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서였고 심지어 여당인 지도부를 향해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또한 국민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도 저는 국민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을 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6: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야당의 지도자 입에서 나올 듯한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달랐다면 정청래

0: 대표가 그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적으로 얘기하면서 월드클래스 대표라고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저는 소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대통령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빠진 걸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돌아올 때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투샷이 나올 수 있을까요?
2: 그 이번에 귀국길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그 여당 지도부,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 간의 갈등 관계는 이미 뭐 익을 대로 익은 것 같습니다. 명청대전이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현 지도부와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시고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말씀 있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나가실 때 사실 당정 관계를 생각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당정 관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초대를 하지 않은 것 하며 그리고 이번 세 번째 SNS에서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질타를 하는 모습은 뭐 이번에 귀국길에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갈등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권력 다툼이 아니라 워낙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권력 다툼이다 보니 이게 민생의 행보도 갈리고 그리고 중요한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갈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단순하게 뭐 여당 안에서의 권력 다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국민들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1: 예,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여론조사일 텐데요.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1.5%로 지난주보다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38%,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상승한 44.3%입니다. 여당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 국민의힘은 최고치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지지율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여야 모두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 70%에 가깝던
4: 박지원
3: 이재명
4: 민주당
3: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정평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어요.
5: 예.
3: 그리고 민주당도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결국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 예. 당원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표고동 심은 뜻을 알 것이다.
6: 보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주장도 장동혁 대표의 노선으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다. 저희들의 지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당대표의 반응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하고 12대 4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인 것이고
1: 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민주당 지지도도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 데드크로스의 원인이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 반드시 정청래 대표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실제로 서울 민심을 민주당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당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51%, 그러니까 4주 연속 하락하는 지지율을 보인 것도 결국에는 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권력 싸움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이후에는 반드시 이 당청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모든 주력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고무적일 수 있는데 이성권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유희동 의원의 당선 그리고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한동호 의원의 당선 등 이 보수 세력에 대한 희망이 얻은 것이지 장동혁 대표가 잘한 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그 새로운 반성 그리고 새로운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갈등 관계가 있다가 선거가 있다 보니 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거를 뒤로 치워두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나오셨던 후보 모두 어떤 당에 대한 쇄신이나 쇄신을 하면서도 통합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눌러앉는다면 우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은 금방 사그러질 거다라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모든 권력의 정점을 달리고 있으면서 공소취소를 통해서 대통령 죄지우기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공소취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부실 선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와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선거가...
4: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 순방 중 화상 회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 여당과의 관계 등 국내 상황을 내려놓기 힘든 이 대통령의 고민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에 의뢰해 지난 6월 6일부터 12일까지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에 의뢰해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이면 나도 모르게 온몸이 무겁고 의욕이 떨어지는 이른바 월요병을 겪곤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이 월요병을 치료하는 가장 뜻밖의 방법은 다름 아닌 가계부 정리나 내 통장 확인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이번 주를 어떻게 버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과 이번 주에 쓸 명확한 예산을 숫자로 눈앞에 마주할 때 뇌가 통제력을 회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후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요.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똑바로 직시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연금 상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월요일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현실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월요병을 날리기 위해서 제법 잔인한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내 가계부 정리나 통장 확인. 통장 잔고가 이런데 월요병을 앓고 있을 시간이 있어.
2: 더 이렇게 크게 아프게 만드는게요.
0: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이런 월요병 앓이를 혹시 하시나요?
2: 사실 저는 사실 월요병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아침을 시작하는 게 다른 요일들보다는 확실히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0: 월요일이.
2: 월요일 아침이. 그래서 근데 좀 겪어보니 월요일을 그냥 대충 보내거나 좀 힘들다고 무기력하게 보내면 한 주 자체가 좀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비슷한 요법인 것 같긴 한데 월요일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화요일날 할 일이 있으면은 좀 미리 땡겨서 하고 그다음에 일이 없어도 저녁에 늦게까지 좀 피곤해도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을 좀 꽉 차게 보내면 오히려 좀 그 나머지 한 주도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월요일을 최대한 좀 바쁘게 보내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아, 굉장히 계획적이게
1: 역시 계획적이에요.
0: 그렇죠.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네요. 서민정 팀장님.
1: 저는 이렇게 비하면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저는 약간 예열의 단계거든요. 월요일은 조금 적응의 단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해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구나. 또 우리 라디오 오늘 하는 날이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하면서 한 주의 계획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약간 계획을 잡는 입장인 건데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들은 월요일을 기다려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주말이 더 힘들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모두가 다 학교 가고 회사 가는 월요일을 기다리곤 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피곤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순간 월요병을 앓고 계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들으시면서 아 남의 집 가정경제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 집도 비슷한데 정신 차려야겠다. 고삐 바짝 당기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이에요. 50원의 유료 문자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044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연금 상품들은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IRP도 연금보험도 모두 펀드로 운영이 되는데요. 지인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펀드를 바꿔줘야 한다고 하던데 이걸 바꿀 수가 있나요? 가입할 때 정해놓고 한 번도 변경해 본 적이 없는데 보험사 증권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0: 펀드 변경이란 메뉴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펀드 변경 기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굿모닝 굿나잇을 진행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한번 정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1: 맞아요.
0: 1044번님의 질문 통해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펀드 변경, 이거 어떤 기능인가요?
1: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투자 상품 품에서 그 안에서 펀드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펀드 변경 기능이라고 하고요. 예, 보험사에서는 뭐 운영하고 있는 변액 연금 보험이라든지 변액 적립 보험 이렇게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의 IRP 연금 저축 계좌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펀드들을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합쳐서 이제 펀드 변경 기능이라고 해요. 이게 상품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금 목적 또는 장기간 투자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상품들에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상황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투자해봐야지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한 군데다가 몰아놓으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펀드 자금들을 바꿔주는 즉 옮겨주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2: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을 해지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품 안에서 다른 유형의 펀드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액보험, 뭐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에서 내가 원하는 비율과 펀드로 펀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0: 그러면은 연금, 장기 투자 목적의 변액연금 보험, 변액적립보험, 연금저축펀드 이런 데서 투자하는 펀드를 바꿔주는 거다. 이를테면 미국 장이 좋으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국내 장이 좋다. 여기 올 수도 있는 거고 종목별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1: 종목별로는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상품의 그런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어떠한 상품은 이 안에 구성된 펀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그럼 어떤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변화, 운신의 폭이 좀 좁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품들을 바꿔줄 수 있는 펀드 자체는 시장의 상품으로 많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2: 결국에는 내가 가입한 상품의 스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마다 선택한 가능한 펀드 종류가 다른데요. 만약에 변액연금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 선택 가능한 펀드 개수가 어떤 상품은 2개에서 3개 그리고 어떤 상품은 정말 60개 이상의 펀드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선택 가능한 펀드가 정말 몇백, 몇천 개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0: 되게
2: 건데
0: 되게 다양하네요.
2: 그렇죠.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국내 주식형이라든지 해외 주식형 펀드 그리고 요즘 뭐 관심사가 많은 IT나 반도체 이렇게 산업별로 선택하실 수 있는 섹터형 그리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채권형이나 MMF 등 여러 펀드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0: 이렇게 된다면 이거 잘 알고 활용하면 직접 투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 높은 간접 투자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럼요. 변액보험이나 연금 펀드에서 펀드 변경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1: 사실 펀드 변경은 의무는 아니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실 권리입니다.
0: 권리.
1: 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권리인데 근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또는 그냥 겁이 많으셔서 즉 내가 한 투자 막 못하겠어 해서 안 바꾸시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야 내 자산을 좀 효율적으로 늘려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펀드 변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변액 저축 상품 아니면 연금 저축 펀드, IRP 이런 것들은 장기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폭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투자 비중을 잘 늘려놓으면 자산이 빨리 늘어날 텐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기분 좋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기분 나빴다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지역이라든지 투자 대상 아니면 안정적인 펀드, 공격적인 펀드를 바꿔가면서 수익률 관리를 하시는 걸 사실 추천을 많이 드리죠.
0: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종류별로 장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펀드 변경하는 건 분명 도움 될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만 해도 어디가 뜬다더라면 거기 가서 돈 벌 수 있으면 뭐 그 좋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뭐 그 부동산 투기는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어. 네. 그리고 또 주식도 보면요, 막 단타에서 돈 버는 분들도 많으세요. 단기 매매 해가지고. 근데 이 또한 다 문제가 뭐냐?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인중개사 비용 보수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 투자 매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수수료 때문이에요. 그럼 이 펀드 변경도 자주 하면은 비용 발생 때문에 조금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2: 그런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 펀드 변경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셔도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액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연 12회까지 펀드 변경이 가능한데 연 4회까지는 일단 비용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회를 초과해서 변경이 하면 이제 비용이 발생되긴 하지만 많아도 회당 2천 원의 수수료인데요. 그러니까 연 12회 내가 매달 변경한다 하더라도 1년에 최대 1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뭐 우리가 사실은 단타에 대한 부분보다는 장기 투자 계좌이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매달 뭐 변경해서 내가 수수료를 많이 낸다라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후 자금이나 이런 교육 자금 목적의 장기 투자 상품에서는 정말 꼭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펀드 변경 기능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개인이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사실 이걸 반대로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죠. 제일 많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또는 그 어떤 누구도 아, 쉬우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해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나운서님도 투자하고 계시니까.
0: 그렇죠.
1: 투자 어떠세요? 쉬우세요?
0: 어렵죠.
2: 그죠, 그죠.
0: 맞아요.
1: 그죠.
0: 많이 어렵죠.
1: 네,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저도 제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쉽다고 느낀 적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내 IRP 또는 변액연금을 가입을 도와줬던 담당자들 또는 주변에 좀 믿고 물어볼 만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면서 변경 시기라든지 변경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산이 이런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 군데만 머물러 있다?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걸로만 가져간다? 그거는 제일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정말 효율적이고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활용을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해서 좋은 시기가 사실 요즘 시기예요. 그냥 옛날에 난 몰라 해서 그냥 국내 펀드에 넣어놨다가 지금 수익이 되게 크게 올라온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금을 이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옮겨 놓을 것이냐도 이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수익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좋습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 결국에는 굉장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데 내가 선택 가능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가입 당시에 내가 알고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시장에 너무나 투자하고 싶은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 내 변액보험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없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운영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입한 변액 상품에는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2개에서 3개밖에 없다든지 이 가입 다 하고 나서 이런 걸 알면은 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0: 그렇죠.
2: 결국에는 가입하시기 전에 나의 상품 관련된 부분과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목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나 혼자 잘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협회 상품 비교 공시실에 들어가면 현재 가입 가능한 변액보험의 모든 펀드 종류와 수익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입 제한세가 됐건 상품 설명서가 됐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현재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고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투자 시장 여력과 여건이 참 좋기 때문에 요즘 관심과 문의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펀드 구성 어떻게 됐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앞으로 향후 대응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 조언 구하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머니 상담소였습니다.

0: 굿나이프 머니 처방장.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에 김성민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사실 이 청취자분은 처음 상담했었던 거는 한 3, 4년 정도 됐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정기적으로 추가 상담 받고 계신데 최근에 상담하면서 이 내용은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됐거든요. 40대 초반 직장인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그때도 지금도 본인의 연금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혼은 사실 절반 이상 포기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각하고 모았던 돈을 노후 준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물어본다. 왜 몇 년 동안 수익은 커녕 계속 손실만 발생을 하느냐. 답답하다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금부터 40대 중반이 많지 않은 나이인데 연금 목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고민이 됐던 청취자님이셨어요.
0: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노후 준비를 위해 모으고 계신데 수익률이 아쉬운 상황인 거예요.
1: 맞아요.
0: 자, 100만 원의 연금 준비, 이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2: 일단 상품 3건으로 나눠서 100만 원을 납입 중에 있으셨는데요. 50만 원, 30만 원의 변액연금보험 2건, 그리고 한 가지는 상해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20만 원 납입 중에 있으신데 일단 상해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준비를 했다, 연금으로.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한 일단 상황이죠.
0: 말이 안 맞죠.
2: 그렇죠. 근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2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15,000원, 나머지 18만 5,000원이 이제 적립보험료로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최저보증으로 3.5%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아 이건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약관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적립보험료에 적용이 되는 최저보증 이율이 단 1% 였고 3, 4년 전 상담 당시에 이제 적용 이율이 2.5%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적립보험료 자체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내 돈이 원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뭐 군더더기 뭐 없이 그냥 상품 설명 듣자마자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0: 그렇군요. 상해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적립을 저축으로 오해 오인하고 계신
1: 그렇죠.
0: 단단히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에 적립보험료 넣은 거는 확실히 잘못 가입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건 뭐 이렇게 변액연금 보험 두 개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금도 되지 않았을까요?
1: 일단 두 건의 상품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3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근데 가입하시고 나서 펀드 변경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채권형 80%, 인덱스 주식형 2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주식시장이 올라도 인덱스 주식형 20%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유지를 해오셨던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변경 가능한 펀드가 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내용 체크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엉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변액연금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평균 10% 정도 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형은 5%밖에 수익이 안 나고요. 다른 펀드들은 미국 주식형 기준으로 40%씩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4%.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6개인데 6개 다 성과가 평균 이하로 안 좋은 펀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성적이 좋지 못한 펀드를 그것도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돈이 불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변액연금 상품 가입 이전에 주요 펀드 수익률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두 개 들었거든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어떤 걸까요?
2: 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50만 원의 변액연금 상품이 있었는데요. 얘는 무늬만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펀드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다르게 펀드가 온리 한 개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일단 대응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변경조차 할 수가 없는데 이 한 개의 펀드도 5년 수익률이 9%밖에 되지 않아요.
0: 사실 되게 낮은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제가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결국에는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이 필요한 거죠. 만약 공격한다 그러면 공격수 나와야죠. 손흥민, 황희찬. 근데 수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 같은 이게 방어를 잘하는 그렇죠. 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포지션에 맞게 선수를 기용해서 정말 펀드 펀드 변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변액 상품의 장점인 건데 우리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계신 변액연금 상품은 결국에는 공격도 수비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기 축구의 선수가 월드컵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공격 수비 다 안 되는데 성과도 좋지 못한데 바꿀 수 있는 선수도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0: 그렇군요. 상황은 매우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에는요. 국가대표급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 월드컵 1차전 경기 기억나시죠?
1: 그럼요.
0: 우리 후반에 역전했다고요.
1: 그렇죠.
0: 자,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네. 머니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1: 일단 40대 초반에 상담을 받으셨기 때문에 연금 준비를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좀 제대로 조정하시는 걸 결정을 했어요. 먼저 아까 좀 이상하다 했던 상해보험은 적립보험료만 18만 5천 원이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납입한 기간이 좀 있어서 적립보험료를 싹 삭제를 하고 그냥 1만 5천 원짜리 보장성 보험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펀드 변경이 불가능했던 지금 아까 조기축구회로 비유를 해주셨던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변액연금은 좀 과감히 정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0: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지
1: 상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펀드 변경 대응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 하는 걸로 일단 초안을 잡았어요.
0: 그렇군요.
2: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70만 원의 저축 여력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펀드 성과도 좀 괜찮고 그리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변액연금 상품을 골라서 일단 기본 보험료는 40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요.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 납입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기로 했는데 추가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납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 현금 유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사업비 차감 없이 전부 정립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낮춰서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연금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약 3, 4년 전 상담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 그쵸.
0: 요즘 시장 분위기라면은 이분 그래서 이 3, 4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 어땠을까요?
1: 다행히 당연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 뭐지 그리고 이번 달은 상담 예정돼 있으신데 추가 상담했을 때 추가 납입도 활용해서 관리를 잘 해서 4년간 누적 수익률이 150%가 훌쩍 넘었어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150%면 뭐 코스피 4배 올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달에 들어간 돈도 150% 확정 이미 돼 있는 거고요. 1년 전에 들어간 돈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부터 사실 미국 주식형, 국내 주식형을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같이 시장이 좋은 시기에 되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상담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 팀장님 수익 많이 나서 좋은데 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불안하다 말씀을 하셔서 안정적인 펀드로 펀드 변경해서 조금 이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지켜나가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요. 지금처럼 좋은 시기까지 맞이하면서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좋아하고 나중에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면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익을 손해보지 않고 꾸준히 수익으로 더 이어갈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0: 맞아요. 왜 매수 사는 거는 기술이 필요한데 매도는요 예술이 필요해요. 예술성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3, 4년 전에 상담받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계셨다면은 정말 더 억울할 뻔했겠죠.
1: 아, 그렇죠.
0: 자 수익도 적고 문제도 많은 상황이었는데 전문가의 점검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재무상담 사례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깊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이번 상담은 40대 여성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고지혈증, 당뇨 이런 성인병이 생겨서 약을 계속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약 먹어도 가입돼요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것저것 여러 건을 가입하신 상황인데 4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상담 신청하신 사연이에요.
0: 그렇죠. 혼자서 45만 원의 보험료를 매달 쓰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죠.
1: 그렇죠.
2: 그렇죠. 35만 원을 내가 혼자 보험료로

0: 된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에 맞는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셨다라고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젊으셨을 때부터 약을 좀 먹으면서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좀 크신 상황에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 중인 상품들이 우리 유병약자 보험이 초기에 출시됐을 때 가입하셨던 터라 대부분이 20년 만기 또는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일단 1차 갱신을 맞이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장 기간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긴 주기의 갱신형 보험은 뭐 60대, 70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험료 부담돼서 할때
2: 그렇죠.
1: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40대이신 우리 청취자님이 20년 만기, 20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을 갖는다? 50대 후반, 60대 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텐데 이거 유지하기 힘들겠죠.
2: 그렇죠.
1: 이거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었을까요?
2: 사실 유병약자 보험 간편보험이 처음 출시됐을 때 제일 좋아하셨던 분들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1: 고고당.
2: 네.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만 듣다가 된다고 하니까.
1: 그렇죠.
2: 그리고 보험사도 이런 분들 대상으로 사실 상품을 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만성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니까 혈관 질환 확률이 되게 높을 거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혈관 질환 범위 자체를 제일 좁은 범위로만 가입 가능하게 설정이 가능했어요.
1: 네.
2: 그러다 보니 지금 청취자님도 젊어서 가입한 보험이긴 한데 근데 본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지금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드시니까 혈관 질환이 걱정이잖아요. 혈관 질환이 걱정이고 발병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수 있는 혈관 질환 보장이 제일 좁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였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뀐 건 없어요. 유병약자인 사실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2: 맞아요.
1: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보장 좋게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인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죠.
1: 맞아요.
0: 하지만 우리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5만 원에서 보험료를 31만 원으로 30%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20년 갱신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보장도 가장 넓게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를 시켜드렸어요.
1: 역시 국가대표급 전문가는 다르시군요. 아니, 어떻게 하면 보장을 늘리면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되 보험료를 이렇게 30%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요.
2: 이게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청취자분들이 다 되나 봐. 이 생각들 할수 있는데 무조건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가능은 하다. 즉 청취자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암 보장을 유병약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되게 보험료를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에는 그렇게 비싸게 가입하신 상황이었는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실 뿐이지 따로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그러면 지금 입원 수술이 없는 상황에서 암 보장을 준비를 하면 약을 드시고 있어도 건강한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보험료로 암 보장이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가입했던 건 워낙 비싸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암 보장 교체를 하면서 보험료를 확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의 또 여러 가지 유병약자 상품들이 개발되고 또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병약자 보험, 간편보험은 가입 조건이 모두 똑같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이제 이 정도는 눈치가 있어요. 다 똑같진 않겠고 분명히 차등이 있겠죠. 정답은 X.
2: 네, 사실 아나운서님한테 너무 쉬운 문제를 낸것 같긴
1: 근데
2: 하거든요.
1: 사실 그 디테일은 몰라요. 그냥 아니겠거니 하는 거죠.
2: 이게 뭐냐면 상품 종류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도 유병약자 상품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보장 범위도 같은 보험사 내에서 상품이 달라지잖아요. 보장 범위도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1: 보험료도 다를 거고요.
2: 맞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 수술 이력 조건이 과거 1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이게 질문이 넓어졌고 보험료 차이도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간단한 입원 수술이 있어도 예외 질환에 관련된 부분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복용 중인 약 종류 개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1: 그렇군요. 옛날에는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내 병력 고지 사항에 따라 따라서 유병력자 상품이어도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입원 수술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유병자 보험이어도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었던 거네요.
0: 그렇죠. 유병자 보험의 초창기 가입자였고 지금까지 입원 수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가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유병력자 보험의 초창기였지만 요즘에 최대 10년까지 입원 수술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심장질환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1: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이전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일단 지금처럼 유병력자지만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심사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건 단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다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암뿐만 아니라 5년 이내 뇌졸중, 심근경색, 뭐 협심증, 판막증, 간경화 이런 것도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했던 반면에 지금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좀 까다로워졌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1: 그렇군요. 오랫동안 지병으로 약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이력 많은 분들도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보험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님 가지고 있는 문제 명확하게 짚어서 해결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제의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학창시절 시험에서는 객관식 보기가 4개였고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보험도 펀드 선택도 보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정답이 다 다르기도 하고 시기마다 그 정답이 바뀌기도 하죠. 나에게 맞는 맞춤 해답지가 더욱더 필요한 요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프 끝곡은 조장혁의 체인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도 길고 낮 기온도 올라 있어서 저녁 시간대도 크게 춥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해가 지면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현분기점에서 장수나들목 구간 5km 정도 밀립니다. 강서 지역에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원효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이고요. 마포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는 19일 역사적인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앞둔 미국과 이란이 동결자금 해제 시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서명 직후 자금 일부가 곧바로 해제될 것이라는 이란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란이 의무를 시행하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종전 양해각서의 최종 문구가 베일에 쌓여 있고 전문도 공개되지 않은 탓에 핵심 쟁점인 자금 반환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합의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서명식을 목전에 두고 터져나온 양국의 아슬아슬한 동상이몽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평화협상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SNS를 통해 트럼프의 합의안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 해체 외에는 그 어떤 결과와도 타협해선 안 된다며 우리 장병들이 장악하고 소탕한 영토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며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15일 기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7bp 떨어진 4.424%를 기록하는 등 금리 변동에 민감한 단기불이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브렌트유 급락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누그러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36포인트 오른 8545.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402.5포인트 오른 8526.12로 출발해 한때 5.91% 상승한 8603.4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9.14포인트 오른 1048.19에 개장해 4.98포인트 오른 1034.03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일대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는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내부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0: 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려는 걸 막으면 권리 행사 방해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체증을 하고 있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라 본회의 일정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18일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조사위원장 선임과 위원 배분 등을 어떻게 할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잠실 일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패가망신시킨다고 겁박했다며 오히려 분노한 청년들이 더 밀려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경찰이 이 대통령이 시킨 그대로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말대로 정권은 짧다는 걸 기억해야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고 한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수용한다면 당장 만나서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은 33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평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춘천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4도, 습도는 38%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곧 물러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측근들을 정무부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전 사퇴했던 측근들 13명을 낙선 이후 20일도 채 일하지 않을 정무직으로 대거 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인천만의 일도 아닐 겁니다. 양상은 조금 다르겠지만 전임자가 낙선 이후 마지막 인사권 행사를 하고 나가는 곳이 말이죠.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개혁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할 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행자 임기가 이번 주까지인데요. 다행히도 제가 알바끼할 패널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주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정치 덕후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지금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사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중요한 문제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서아시아로 눈을 돌려서요. 미국이랑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19일 정도에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근데 전 종전 합의도 아니고 종전 MOU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근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계속 주말에도 레바논에 막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아주 그 참 애석한 일인데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 오늘 단독으로 면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교황 방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일단 서아시아 문제 그리고 뭐 대통령 교황 면담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우 대변인 먼저 말씀 주실까요?
2: 일단 종전 협상이 사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죠. 언제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작은 거에도 본인 기분 따라서 메시지를 바로 내기도 하고 또 결단을 뒤집기도 하기 때문에 19일까지 지켜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빨리 해결돼서 좀 유가도 안정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안정을 빨리 되찾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희망했던 것 중 하나가 노벨 평화상을 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주변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아마 북한과의 관계도 그런 방향에서 관계를 개선할 거다. 관계를 설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호칭을 북한이라 부르지 않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 부르기도 하는 등 굉장히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 보내지만 북한의 반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고 여전히 미사일 실험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가 이제 북한과 좀 만날 수 있게 좀 다리를 놔달라. 먼저 한번 가시면은 내가 뒤따라 한번 가겠다. 평화의 메시지를 한반도에서 뿌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상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김철근 총장님.
1: 일단 전쟁이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희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인이 완전히 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그 일극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거 아니냐. 미국이라는 팍스 아메리카노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일극 체제가 사실은 양극 또는 다극 체제로 그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앞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가 굉장히 다변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 됐건 뭐 경제에는 상당히 그 청신호가 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북 가능성, 교황의 네. 방북 가능성. 어찌 됐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윤석열 대통령 빼고 나머지 모든 대통령들이 그 교황을 다 면담을 했고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죠. 옛날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네. 대한민국 오기도 했는데 내년이 세계 청년대회가 있습니다. 네.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대회에 교황이 직접 다니는 게 거의 관례화돼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교황이 레오 14세 교황이 대한민국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오는 상황에서 어떤 북한과의 어떤 그 뭐랄까 평화적인 역할을 좀 주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네. 이제 예를 들면 교황이 거기 가실 수도 있고
0: 네.
1: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역할이나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들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그 정권을 잡으면 대북 화해 정책을 많이 쓰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전혀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두 개의 나라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칭도 대한민국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0: 이렇게 그 이른바 통일을 전제로 한 한민족 뭐 이렇게 한 그런 전략에서 사실상 두 개의 나라 외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북한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일부 우리 그 통일부나 이런 데서도 호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화 과거는 좀 완전히 큰그 변화의 시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원래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대북 화해 정책,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 그 평화에 관련된 큰 그림은 사실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 돌파구를
0: 어떤
1: 마련하려고 했다.
0: 식으로든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1: 네,
0: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동학 최고가 도착을 했는데요. 어려운 질문을 해야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 지도부를 겨냥한 글로 보이는데 제 눈에 뭐가 씌인 건가요? 아니면
2: 아니요, 당 지도부에게 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다음에 당원 전체에게도 또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야당일 땐 사실 책임 안 지잖아요. 진짜 들판에서 그냥 공격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공격 때문에 여당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여당이 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 삶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일어나고, 또 그거를 어찌 보면 수습해 가면서 여당의 어떤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굳이 대통령이 순방까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지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일정 부분 하고 있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원들도 앞으로 향후에 펼쳐지게 될그이 전당대회에서 이게 어찌 보면 3차전 성격이거든요. 1차전이 뭐 2월 달에 있었던 합당 논란, 2차전이 평택에서 벌어졌던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분열적 요소가 나타나긴 할 테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혹은 지도부는 어때야 되는가? 이를테면 국회에서 야당하고 대화도 좀 하고 손도 잡고 밥도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오히려 이제 대통령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여당에서의 그런 노력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봅니다.
1: 네, 대통령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호 대표님?
3: 요즘에 부쩍 무슨 철학자를 많이 좀 인용하더라고요. 뭐 플라톤, 얼마 전 플라톤 얘기 했잖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철인 정치를 이제 얘기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벽에 가까운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했던 분인데, 좀 인용을 하더라도 좀 민주주의의 세상에 맞는 그런 분을 인용해서 좀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은 맞죠. 집권 여당은 국민의 경제, 민생,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영이 아니라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정청래 당대표, 당신이 지금 책임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아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정부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2인자 역할을 했던 국무총리 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동안 책임의 언어를 써왔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내가 누구를 지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용도로 책임의 언어라는 단어를 끌고 나왔다. 정치하지 말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정치나 진영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일했었던 김민석 총리를 선택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김창근 총장님.
0: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지방선거 직후에 여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전당대회가요, 성격이 굉장히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전으로 아마 번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신 분은 2년 후에 총선 공천권이 보장이 되고요. 그 총선 공천권을 통해서 본인의 세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 2년 후인 2030년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 집권당 대표와 이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돼요. 이해관계가 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0: 그 집권 중반기 정도 되는데 그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할 거예요. 선거가 없는 해기 때문에 내년이. 그러면 본인하고 좀 합을 맞출 수 있는 대표가 오길 원할 텐데
1: 그렇겠죠.
0: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대통령은요. 차기 대통령을 만들 힘은 없지만 차기 대통령을 안 되게 할 힘은 있다고 해요, 보통.
1: 늘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른바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가요.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내전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이 타임에 이 글을 올렸을까? 그거는 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가 뼈아픈 승리라고 하는데 그럼 뼈아프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을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정청래,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이세 분이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과반을 획득하실 분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사실은. 그 불안함의 표시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청래 대표 지난주에 정권은 짧다라고 해서 엄청 질타를 받아서 그런지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다라고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찍혀 올렸는데요. 이게 뭔가 화해 제스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뭐 어떻게 봉합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인가요?
2: 아니
1: 어떻게 보세요?
2: 계속 뭐 전략 전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디커플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당대표이니까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거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뭐 전면전을 벌인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본인 뭐 이렇게 각 진영은 대통령과 내가 더 가깝고 대통령을 내가 더잘 보좌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전략 전술이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틀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신 걸 텐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것을 뭐 돌아와서 또다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전 투구가 시작됐죠. 왜냐하면 호남 최고위에서 이미 상당히 세게 이제 난타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미 링 위에 올라가서 아직 싸우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게 개체량 하다가 지금 이제 주먹을 한통 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흥분했고 그러면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관중들은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라앉히고 갈 건지 아니면 이걸 더 띄워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박지원 의원이 저는 요즘 전남 박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 박지원이기 때문에 전남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 나오면 안 된다. 연임에 조전을 억울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차찬 속 태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청래 대표는 코드는 약간 맞추면서 그래도 당대표 출마할 거다.
2: 그렇죠. 저는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뭐 정권은 짧다 발언도 사실은 그렇게 읽히는 대목이었고, 지금 이제 측근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역시도 계속 그렇게 이제 투쟁 전선에 계속 기름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박지원 의원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지금 이제 임기 초인데 대통령하고 너무 전면적으로 붙는 모양새가 되면 집권 여당은 안정감, 신뢰,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 보여주고 오히려 내부 갈등만 계속해서 부각되고 특히나 대통령과 혹은 당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집권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동력이 결국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지지율 이렇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화되는 모양새가 생기니 그럼 국정 동력도 약화될 거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말들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지금 집권 여당과 이제 정부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제 안보 불안 문제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자리 두고 싸우고 있는 모습, 당권, 차기 당권이 왜 중요하냐면 차기 권력이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미래 권력을 두고 죽자 살자 싸우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좀 환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는데 참 이게 하루 좀 일관성 있게 가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하고 내일은 또 완전히 또 공격한 발언하고 이게 계속 퐁당퐁당 징검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나 조롱이냐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권 짧다 그 말을 했을 때는 탄핵을 암시한 듯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의총장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15번 부르면서 단결과 단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비판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뉘앙스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라고 하다 보니까는 청와대에서는 이건 진정성이 없다. 조롱이다라고 하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정청래 대표는 계속 싸울 것이다. 네.
0: 화전 양면 전술이죠. 때로는 그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발언도 하고 때로는 연성 친명 지지자들을 본인 지지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나처럼 국민의힘하고 잘 싸우고 우리 지지자들이 소구하는 이런 걸 좀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기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연임은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에 외국 나가면서 원래 국무총리가요. 환송에 안 나옵니다. 관례적으로 환송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송에 나와서 당쪽 사람들 하나도 안 부르고 총리 이제 그만두는 총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지난번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총리는 굉장히 띄우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책임을 묻고 이런 행동들이 그 정치 행위들이 사실상 김민석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청래 밤에는 이재명 하듯이 조기 네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예요. 참전을 했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수를 쓰든지 정청래 대표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격화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1: 그럼 이번 주 귀국길에도
0: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 김민석 총리만 있고 정청래 대표는 출연 안 한다. 출연 못 한다.
3: 저는 그래 봅니다. 이번에 안 나오면 좋겠다. 그 메시지를 지난번처럼 청와대가 정 대표 측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명확하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박빙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1: 국가 안보라고 해서 안 알려주려나요?
3: 아니야.
1: 그 생각해 국무총리 안 가는 이유는 혹시 모를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보 문제 때문에?
0: 그러니까 대체로 총리는 지금까지 환송이나 뭐 이런 행사에
3: 안 나갔죠.
0: 거의 안 나왔죠. 그러니까.
3: 만약에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고려가 생길 경우에
1: 지정생존자 같은 거잖아요.
3: 그렇죠. 국무총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같이 안 있는 모습 안 보였죠.
1: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 38,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이 에너지경제신문 내리로 11일, 12일 전국 1,002명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민답 방식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 충격이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1: 선거 진 것도 아닌데
2: 이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들께서 이제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는데 그만큼 높았다라고 하는 거고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이제 선거 결과 뭐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 특히 저는 제가 아까 평택도 말씀드렸지만 평택 선거는 평택 시민들만 쳐다봤던 선거가 아니에요. 전 국민이 거기를 쳐다봤고요. 특히나 지지층들은 거의 사생결단으로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망했어요. 둘 다 망했어요. 결국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돼버렸습니다. 이게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수순 같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100% 아니 저렇게 내란이고 뭐 엉망이고 윤허게인이고 막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안 일정 부분의 답안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거라 보고 그러면은 당의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1호 당원이시기도 하신데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지율 역시도 한국 정치의 뭐 고질

0: 정치적인 병폐죠. 뭐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양당만 당선되고 한쪽이 잘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1: 네.
0: 누가 봐도 여당이 지금 못했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탄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정 동력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계속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도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2: 네, 지방선거 결과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 민주당이 좀더 어려울 거라 봐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 정당에 대해 왜 국민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내란 정당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니까 사법부에 넘겨서 차분히 기다리자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했는데 왜 자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대 정당이 우리보다 더 못하고 나쁘고 내란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왜 저쪽이 찍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발전이 없다. 지금 안 되는 게 뭡니까? 경제 문제예요. 민생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돌아선다. 그리고 스타벅스 컸지 않습니까? 내 커피 한 잔 자유 선택할 자유 그거를 막는 게 엄청 컸었다. 특히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이번에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세훈 시장 찍었었거든요.
1: 네.
2: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거는 선거 참정권 박탈 문제 이게 무조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게 독립된 헌법기관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민들 보기에는요. 이게 정부의 행정부의 기관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 참여 독려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또 실제 선거 개입하면서 이제 선거도 비슷한 것도 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믿고 선거하러 갔는데 내가 선거를 못했다? 그 책임을 그러면 대통령 말 듣고 갔는데 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방선거에 반영된 거다. 저는
1: 그러면 선거하니까 잘못했고 민주당이 잘못해서 지지율 크로스가.
2: 그것도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1: 장동현 대표가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2: 장동현 대표가 잘해서 올라간 건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두 개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네. 민주당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장 대표가 선명하게 이재명 정권 싸운 것도 있는 거죠.
1: 네.
3: 뭐 장동현 대표가 잘해서 한 건 아니고요.
1: 네.
3: 내가 봤을 때 민주당 오만에 대한 그 채찍질이다.
1: 뭐 실망감이다.
3: 회초리를 든 거다. 그 사실 뭐 어찌됐건 내란 정당 뭐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그 선거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15대 1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야당과 국민들 너무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거 전에 조작기수 특검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컸고요.
1: 네.
3: 그다음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천자들 있잖아요.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1: 네.
3: 뭐 이런 분들의 그 어떤 뭐랄까 과거 전력이 국민들에게 야 저런 분들을 공천해? 이런 게 전국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1: 네.
3: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생겼잖아요.
1: 네.
3: 이건 참정권의 문제고 헌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찌 됐건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자꾸 뭐 미루는 듯한 태도나 이런 게 결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선관위원 그 9명 중에 상임위원 한 분은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1: 네.
3: 그리고 임명이 돼 있어요. 그분만 상임위원으로 매일 출근해요. 예?
1: 위탁한 위원.
3: 사실상 그분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는 지금 자리고 위원장 대행입니다. 현재는.
1: 그렇죠.
3: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기관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가듯이 제3자 논법으로 이거에 대응할수록 제가 봤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작기수 특검 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 속듯이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얹혀서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진 거죠.
1: 네. 네.
3: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뭐 잘해서 뭐 제가 봤을 땐 반사 이른바 반사 이익인데 두 당 다 네.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네. 봤을 땐 유능하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광고를 그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살려주십시오. 네, 방송국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지금 언론이. 네? 저희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원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9: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 이준우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과 함께 덕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철근 총장님 얘기해 주신 공소취소 문제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꽃에서 12-13일 전화면접 1,003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됐는데 자체 조사죠. 53%가 검찰 보안수사권 유지, 국정평가는 66% 이쪽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어쨌든 비교적 민주당이 더 긍정층이 더 많다고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물론 이제 지지층 자체에서는 폐지 의견이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총합했을 때는 보안수사권 유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유지 문제가 전당대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공소취소 관련해서 오히려 이게 선거 패배한 영향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약간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게 지지율 병목 현상이랄까요? 이 하락 현상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동학적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이번 전당대회에서 메인 디시가 될 거예요. 뭐 거의 계란 후라이급이 될 겁니다. 네. 계란 후라이 맛있잖아요. 여러 반찬들이 있어도 네. 계란 후라이 아껴 먹잖아요.
1: 계란 후라이는 네. 돈 주고 추가인데
2: 메인 디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 우리 어렸을 때
2: 메인 디시인가?
0: 메인 디시죠.
1: 저 영국에서는 메인 디시입니다.
0: 아껴 먹어요. 계란 네. 후라이.
1: 브리티시 브렉퍼스트에서는 메인 디시다.
0: 그래서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것도 메인 네. 디시로 올라올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회에 맡겼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폭넓게 좀 논의하고 일정 부분 야당의 주장도 좀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결국 국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백래시가 올 거예요. 반동이 다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그 개혁 작업을 해야 결국엔 국민 피해가 없을 때 우리가 이 개혁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급진적으로 또 해버리고 만약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책임이 여당에도 올 것이고 대통령한테도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개혁 하나마나 이제 결국 다 반동 때문에 이게 긁어부스럼이 다 되는 건데, 그런 지점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그냥 혼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논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이걸 질러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거는 이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이것도 그러면 국민 안 보고 진영만 보는 그럼 안 된다고 했던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한 거기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여당은 품이 네. 있어야 되잖아. 어제 네. 논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네, 논의하고 그 과정을

0: 통해서 여론 수렴하고 이 과정이 지난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품을 내어주는 것. 이제 그게 여당이 바라는 모습일 텐데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 조작기소 특검은 필요하다 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실제로 검찰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처벌합니까? 근데 실제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국정조사에서는 보니까 진짜 무슨 조작했던 게 있고 녹취도 나오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걸로는 처벌할 수도 없고 지금 확실하게 자기네들은 또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법의 심판을 정확히 받아보자라고
1: 네.
0: 해서 특검은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1: 네.
0: 특검에 공소 취소와 관련된 권한을 주는 거 이 부분은 저는 의견 수렴을 좀 해서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좀 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 결과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이 그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코스 자체 조사고요.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변인 어떻게?
2: 네, 지금 청와대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무슨 여야 간에 싸우듯이 여야 싸움처럼 보인다.
1: 유난 갈등처럼.
2: 과거의 유난 갈등. 그렇죠. 그게 기억이 떠오르죠.
1: 네.
2: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1: 네.
2: 아, 집권 여당에서 저렇게 당 대표가 청와대랑 싸우는 거는 어디서 봤더라? 아, 유난 갈등에서 봤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소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한번 뒤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밀겠다라고 하니까는 본인 지지율 뚝 떨어진 거 분명히 느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 졌다는 평가 나올 정도로 기대한 만큼 이제 어쨌든 이기지 못했으니까 패배했다는 평가가 있는 건데 이번 선거 결과도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안수사 수사권 유지도 국민들 과반 이상이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역행해가지고 밀어붙인다 그런 정청래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또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 정청래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 유 이재명 개가 야 대통령 지키자. 대통령 지지율 지금 50%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0% 떨어져가지고 여기 박스에 갇히면 안 돼.
1: 네.
2: 라고 하면서 결집을 더 세게 할 것 같아서 되게 높습니다.
1: 아.
2: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슈 때문에 보안수사권 유지 뭐 여론조사 꼬트에서 했다 그러니까
1: 네.
2: 더 좀 약간 신뢰가 가서 보이는데
1: 네.
2: 아니, 왜냐하면 하우스 이펙트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율이 더 과반이 높게 나왔으니까는
1: 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와중에 여론조사 상으로 골든크로스를 아마 이 정부 들어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처음 이뤄낸
2: 처음이죠.
1: 국민의힘이지만 내부에서는 또 분위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까지 지도부 총사퇴를 이야기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는 물러나가라. 그런데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퇴하자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거 뭐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발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시는지 김철근 중장님.
3: 정치는 책임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대표가 선거 와중에 여기저기 와달라고 해도 그 일정 잡기 어려울 정도 바삐 다녀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곳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못 간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에 꽂히고 상징인데 오세훈 후보하고 같이 투샷 잡혀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정도 선거운동을 했고 그게 뭐 본인 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되고 특히 대안과 미래하고 단독 면담을 했잖아요. 선거에 책임지겠다. 예?
1: 그랬죠.
3: 그런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1: 네.
3: 당연히 12대 5에서 4대 12로 졌으면 진 거잖아요.
1: 그렇죠.
3: 무슨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저는요. 보수를 완전히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1: 네.
3: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강론을 가지고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자리가 비껴져야 다음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1: 네.
3: 저는 이게 없이는
1: 보수 재건이 안 된다.
3: 2028년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 네.
3: 민주당으로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80년대 이념에 찌든 운동권 세력이 주축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21세기에 IT와 AI가 지배하는 이 사고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 세력이 양쪽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쪽 다 주도 세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0: 대한민국 변화가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뭐그 탑10 얘기를 하잖아요. 뭐전 세계 경제 탑10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G5, G3에 못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저력과 열정, 기술력, 그다음에 정치가 제대로 국민을 통합해서 이끌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유능해야 돼요.
1: 네.
0: 유능해져야 되는데 유능하려면 보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보수가 이끌어왔던 게
1: 알겠습니다. 네.
0: 있잖아요. 근데 떡하니 가로막고 앉아서 나 책임 없다. 내가 왜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만둬야 돼?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 개혁신당도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좀 좋지는 않잖아요.
0: 아, 그럼요.
1: 예,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도 선거 패배, 민주당도 선거 패배, 조국혁신당도 선거 패배, 그리고 개혁신당도 선거 패배. 이런 장면이 사실 쉬운 장면은 아닌데, 개혁신당은 뭐 근데 워낙 의석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뭐 당대표 사퇴 얘기는 없습니다만, 뭔가 좀 절치부심이랄까 성과 평가를 좀 어떻게.
0: 저희가 한 190명 정도 후보를 냈는데 그 화성 시의원 한분 당선시키고 나머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원 다 낙선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실의 정치는 벽이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을 찾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도학 최고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힘드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좀 있어줬으면 하는 눈빛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 아니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이제 땔감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버텨줄 수 있는 땔감. 그리고 실제 지금 뭐 부정선거에 상당히 경도되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얻는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신동욱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엎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그 송파에 있는 그 시위도 완전히 지금 약간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메시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선관위에 대한 부실 문제 이거는 명쾌하게 저희들이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랑 지금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오염이 됐고 이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는 게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 과도한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도 동수로 하자고 그래 위원장도 내놓으라고 해뭐 이런 그리고 청와대하고 뭐 무슨 대통령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해 그런 주장들을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제도권으로 빨리 갖고 들어와서 이거를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좀 밝혀줘야 되는데 그거를 교착 상태로 만드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 지금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빨리 왜안 해? 이렇게 이제 여론에서는 잡히는 거죠. 그것이 결국 또 장동혁 대표의 땔감으로 또 다시 활용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치적 주장을 얹어가지고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1: 근데
2: 하죠.
1: 민주당에서 그냥 이게 그냥 뭐 본인 책임도 아닌데 위원장 주면 안 돼요? 국정조사?
2: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거기하고 지금 정확하게 선을 못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정선거, 뭐 예를 들면 신동욱 최고위원이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실제로, 아, 뭐, 물론 그건 국민의힘에서 이 멤버들이야 정하는 거겠지만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부정선거 얘기 시작하면은 진짜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공적인 자리에.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준석 뭐 의원도 좀 들어오게 하고 어차피 비교섭 단체 들도 몇 사람
1: 들어와야죠.
2: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 조율의 미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3: 이준석 의원 들어오고 저희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2: 부정선거 깨부셔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3: 이 선거 구호가 나오는 건뭐 이미 많이 알려졌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제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2030 세대는요. 이 부정선거 의미가 지금 밖에서 보는 민주당에서 보는 부정선거 얘기 달라요. 이 어떻게 보냐 이 사람들은요. 공정하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이건 부정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러 갔는데 나 투표 못했어. 투표 용지가 없다고 못하니까 이게 공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참정권이 국가 기관에 의해서 박탈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찍은 표가 전산에 입력됐는데 A 후보 찍었는데 B 후보에 입력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를 바꿔가지고 A1 투표소, 3투표소였는데 3투표소를 입력 안 하고 1투표소 있는 걸 덮어씌우는 이제 이런 것도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부정하다고 보는 게 2030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읽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자라고 몰아가는 거. 이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거든요.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잠실에서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고 이게 굉장히 질서 있고 평화로 문화운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에 자칫하면 정권 타동도로 번질 수 있겠는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강제 해산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고 오늘 놀랍게도 서울 경찰청장이 이거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동조하게 되면은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국민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 나와있는 국민들은요, 나에게 보장된 헌법의 권리, 참정권을 유린한 거, 뺏어간 거,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너네들 안 흩어지면 내가 강제로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음모론, 선동가로 몰아붙이는 게 저는 정말로 이재명 정권의 그거의 말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체육 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3: 유승민
1: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3: 회장 탁구 선수
1: 출신에
3: 근데 그분이나 그 얘기한 거 너무 좀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분이 거기 나와 있는 현장을 안 봐서 막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장을 봤으면요 거기서 본인 입장 먼저 밝혀야 돼. 여러분 뜻 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있다.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고 컴퓨터도 거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 비키면 우리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 보수는 법치주의고 이분들이 그 권한 없이 검문 검색을 해가지고 주니어 국가대표팀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보니까 그런 거 잘못됐다고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그렇죠. 한번 세게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건 잘못된 맞아요. 우리도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네. 아무 권한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거 안 되죠.
1: 네.
3: 뭐 박찬대 후보가 인천에서 시장 돌다가 나중에 시장 장바구니 막 허락도 안 받고 막 뒤져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도 누구의 어떤 개인 소지품 같은 걸 손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말로 본인이 아까 말씀한 체육인들의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현장에 가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뜻 이해하지만 안에 계신 우리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좀 길을 터달라라고 협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 조치를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1: 알겠습니다.
3: 법적 조치를 얘기하니까 서울 경찰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패가망신 그 결에 따라 가지고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읽히는 거예요.
1: 네, 체육회에서는 지금 폭행 강요를 담은 그 체육인들이 폭행 강요 등 피해를 입은 영상이 공개돼서 체육회 입장도 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상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와의 마지막 방송인데 짧게 한 15초씩 덕담이나 짧게 해주시죠.
2: 아니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려한 진행에 정말 저희들의 모든 속을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꽃길만 걸으시길 기도드립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때문에 늘 동병이인으로 피해 많이 받으시는 이준우 대변인.
3: 아니 뭐 같은 준우여가지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준우 이름이 좀 흔하지 않은데 준우를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고 생각보다 저는 약간 한쪽에 치우지 못하고 했는데
1: 제가요?
3: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주 제가 느끼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정도로 아주 중립을 잘 지키셔서 객관적인 방송 역시 YTN의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였다 말씀드립니다.
1: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에서 인증받은 대변인이
2: 색깔도 빨간색으로 딱 해서 하잖아.
3: 훌륭합니다.
1: 저 제가 정하니까요. 김철근 총장님.
0: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 뭐 민변 사무총장님도 가신다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일을 맡으셔서 방송도 중요하지만 그 일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시기를.
1: 승승장구는 아니고요. 그냥 시민사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일을 좀 접게 된다. 어쨌든 세 분과의 합이 잘 맞아가는 와중에 먼저 하차에도 이 자리 잘 지켜주시라 믿고 밖에서도 개편하지 마시고 잘 좀 세 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알밖에 할 순 없지만 이렇게 세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6: 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치고요. 최희 아나운서 전화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11: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무더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여름 더위가 기승이겠는데요. 특히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영남 지역에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이 지역에서 5에서 10mm 정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해서 소낙성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모레 수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는 방금 전에 모두 종료됐습니다. 아직은 사고 여파로 뒤론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이후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는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오는 19일 역사적인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앞둔 미국과 이란이 동결 자금 해제 시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서명 직후 자금 일부가 곧바로 해제될 것이라는 이란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란이 의무를 시행하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끝내고 최소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원 규모의 동결 자금을 먼저 풀어야만 후속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란 측 입장과 완전히 상충하는 겁니다. 앞서 카젬가리 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봉쇄 종료와 동결자금 해제 여부가 확인돼야 향후 60일간의 실무 협상이 개시될 거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SNS를 통해 트럼프의 합의안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출발점이었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우리 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피스메이커라고 칭송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6.15 약속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평화의 숨구멍, 전쟁의 방지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 동안 이를 다시 되살리는 불씨를 지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잠실 일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패가망신시킨다고 겁박했다며 오히려 분노한 청년들이 더 밀려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경찰이 이 대통령이 시킨 그대로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말대로 정권은 짧다는 걸 기억해야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고 한 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수용한다면 당장 만나서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비상임선관위원 7명은 본투표일 당일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선거 전 마지막 청사 출근은 이틀 전인 지난 1일로 당시 회의 참석차 청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선 선관위원 8명 가운데 오민석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5명만 청사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네,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국민의힘에서 대안과 미래 소속으로 보수 혁신을 외치고 있는 김용태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고요. 4부에서는 왕과 살았던 남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하는 철새의 눈 마지막 시간 진행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2: 네, 국민의힘 소장파 그룹 대안과 미래 소속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2: 네. 뭐 질문지가 원래 막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3: 예, 예.
2: 이거부터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위를 열어서 예. 그 선거 소청을 다 넣는다는 예, 예. 걸로 지금 긴급하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혁신당도 이미 또 헌재 앞에서 인터뷰도 해서 뭐 아주 새롭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큰 당이고 또 서울선거 같은 경우 이긴 상황에서 이걸 다 넣는다는 게 가진 의미가 좀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의원님 이거 뭐 처음 방금 들으셨을 테니까 뭔가 당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예, 예. 소회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3: 일단은 선거 직후에 이제 당대표께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셨을 때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2: 네.
3: 왜냐하면 당대표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제 당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했고 당의 공식 입장은 하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2: 네.
3: 이번에 이런 전국 재선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원당규의 당론을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2: 네.
3: 국회의원들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 한 번 없이 당 대표께서 최고위를 통해서 결정한 것에 있어서
2: 그러네요.
3: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이분을 의총 때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2: 이게 지금 사실 17일까지니까 굳이 예. 따지면 서류는 준비해 놓고라도
3: 예.
2: 긴급 의총은 소집할 수도 있는 문제. 뭐
3: 지난주에도 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의총을 소집해서
2: 네.
3: 이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전국재선거에 대해서 의원들의 우리가 총의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의총을 원내대표께 요청을 드렸었고
2: 네.
3: 아직까지 의총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결정된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2: 민주적 그렇습니다. 절차 부분에서 좀 흠결이 예. 있는 부분에서 유감이다.
3: 저는 특히 우리 당대표께서 그 전국재선거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이제 전국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2: 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3: 그 뭐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헌법 네. 13조 2항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소급 입법을 통해 가지고 참정권의 제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2: 네.
3: 참정권이라고 하면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말할 텐데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소급 입법을 통해서 전국재선거가 어렵다라는 것을 판사 출신인 당대표께서도 아실 텐데
2: 그러니까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장하신 배경에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3: 당대표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고 결과적으로 뭐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점들의 생채기를 내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기자분들이랑 지금 최보윤 대변인이 얘기를 보면 어쨌든 원내대표도 참여를 했다 최고위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서울시장 당선자와 서울시당 위원장이랑은 논의했냐 했더니 그 부분은 오늘 논의 때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점정식 의원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또 도전받거나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다는 걸까요?
3: 글쎄요. 뭐 원내대표께서 이 회의에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는지 제가 잘 확인하지 못해서
2: 네, 그 지금 확인할 수 없죠.
3: 예, 원내대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원내대표께서 뭐 입장을 내셨을 것 같은데
2: 네.
3: 그 입장을 확인해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지금 뭐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울산, 서울 이런 데를 한다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소청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다시 법원에 가니까 실제로 이게 결론이 좀 나려면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3: 예, 예.
2: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말씀하신 대로 서울 선거는 이겼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3: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이것은 약간 잠재적 대선 주자로
3: 생채기를 내기 위한 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권력 투쟁이 또 여기서 나타난다.
3: 예.
2: 네.
3: 저는 뭐 올림픽 공원에 우리 젊은 시민들께서 참정권 침해에 따른 전국 재선거 주장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분들이
2: 네.
3: 분노하는 지점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하지만 제1야당의 당 대표
2: 네.
3: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책임 있지 못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못한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뭐 대안과 미래 그때 아마 박성민 대표 뭐 예, 예. 초청해서 뭐 토론회 같은 거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의원이 한번 사퇴 얘기를 좀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때 조강환 최고랑 이제 설전이 있었고 예. 오늘은 또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예. 총사퇴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동익 대표는 지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예.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굉장히 오랜만에 높게 나오다 예, 보니까 예. 지지율이 높은데 내가 지금 왜 사퇴하냐 이렇게 예, 예. 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 저희 보수 패널이나 정치 패널 다 나왔을 때 반반으로 좀 갈리거든요. 버틸 거다, 못 버틸 거다.
0: 아니 그 당연히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가 11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직을 유지해서 우리가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국회의원이 장동혁 대표 빼고 더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그쪽의 관계자분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그 관계자분들도 장동혁 대표의 직 유지 때문에 정당 지지율 올랐다라고 평가하진 않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정점식 원내 대표가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과 좀 선을 그은 듯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가 작동했던 것 같고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갈등 관계 또 공소시효 특검에 대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한 사실상 강행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 선거 부실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른 것이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지 당대표직을 유지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는 분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1: 지금 근데 사실 민주당도 선거 결과에 만족스러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두 번의 선거가 워낙 한쪽 이쪽 저쪽으로 스윙하면서 원사이드하게 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광역단체장 기준으로는 압승인데 예. 내용을 보니까 주요 과목에서 과락이 나온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반면에 국민의힘 어쨌든 많이 뒤처졌고 또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선거에 비하면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평가 내리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도 이겼고 부산 북갑에서는 뭐 졌지만 그래도 평택에서는 이겼고 예. 그 좀 묘한데 선거에 대한 책임 어떤 부분을 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0: 명확히 당내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패배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정신 차려가지고 윤어게인 노선을 하지 않고 대한정당으로서 보수개혁과 또 그런 역할들을 해왔더라면 대승할 수 있었던 선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패배했던 거 아닌가 싶고 저희가 경기도의 기초단체장에서 선거에 승리하신 단체장분들이 계신데 네. 대체적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예, 그 용인시장의 다시 당선된 이상일 예, 시장께서도 방송에서 그렇게 비슷한 발언을 하셨고요. 네. 경기도의 단체장 당선되신 분들이 선거 기간 중에 장동혁 대표가 유세가를 올까 봐 피해 다녔던 건 분명한 예, 사실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110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 체제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희망이 네.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서울시장도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이 거리두기를 당대표와 했고 네. 정원호 후보의 캠페인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지 못했던 측면이었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아니었다는 거고 또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대선 때도 계엄과 어떤 내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부산 울산을 그때 다 이겼단 말이에요. 대선 때. 예, 예. 근데 특히 울산은 그 뭐 단일화만 했으면 또 이기는 예, 선거였고 예, 예. 그래서 강원이나 부산이나 또 사실은 분명히 좀 해볼 만한 곳들이 충청도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도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공천을 좀 잘했으면 좀 다른 성적표가 나왔을 것 같고 분명히 대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분석에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 동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두 달 후에 이제 전당대회니까 뭐 그냥 사퇴고 뭐고 이제 그냥 전당대회로 가면 되는데 1년 남았잖아요. 네 예. 명이 사퇴를 해야만 가능하지 안 그러면 그냥 버틸 것 같다라고 예. 보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비대위가 너무 많았다.
0: 예예.
1: 네. 김용태 의원도 비대위원장 예, 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갈 텐데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두 명밖에 안 계신데.
0: 이제 의총을 해서 의원들 좀 총회를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명 국회의원 대다수가 네. 장동혁 대표 사퇴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1: 네.
0: 다만 사퇴를 바라고 있는 의원분들 중에서도 입장을 내시지 않는 이유들이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 대표가 사퇴했을 때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1: 그쵸?
0: 비대위 체제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권이 처리될 것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의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1: 네.
0: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생각이 이르다라고 하시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여기에 입장을 표명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장 대표가 사퇴하고 뭐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은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를 열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1: 네.
0: 후자로 가게 됐을 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 대표가 있는 게 사실 내년이면 물러나갈 거고
1: 네.
0: 현실적으로 그럼 총선과 맞물려서 당 대표를 새로 뽑을 텐데 지금 뭔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게 차기 공천권하고 맞물려가지고 생각들이 다 복잡해지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게 좀 주저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현실 정치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장 대표가 물러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 내용에 보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1: 네.
0: 저는 결단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할 때 뭐 이제 그 과반 좀 넘는 네. 표를 얻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뉘앙스가 한동훈 대표 복당 이르다, 필요하면 장동혁 대표 교체할 수 있다 수준의 뉘앙스였는데, 요게
0: 네.
1: 그러면 약간 다수파를 어떤 최대 교집합 최대 공약수 같은
0: 그렇게
1: 거다?
0: 됐던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점식 대표께서도 토론회 초재선 토론회를 거쳤는데.
1: 네.
0: 그때도 사실상 이제 정점식 의원을 향해서 뭐 도로 친윤당이니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정점식 대표께서 어찌되었던 그 윤 어게인하고 거리를 둔 듯한 그런 것도 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주셨는데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려고 할 때 이렇게 물러나라고 이제 권했던 분도 이제 원내대표 본인이셨다고 네.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이른바 전륜결의문을 의총에서 했을
1: 네.
0: 때도 그것도 이제 정점식 의원이 주도적으로
1: 네.
0: 그런 걸 제안하고 했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윤어게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뽑아야 합니다라는 문자들을 의원들한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이런 거 사실상 민주당처럼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시 후보일 때인데
1: 네.
0: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안티 세력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윤어게인하고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 제가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딸딸딸 외워서 그러진 않은데 그러면 이 네 명이 사퇴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0: 선출직 예 최고위원.
1: 그러면 여기는 원내대표도 포함되는 거예요?
0: 아닙니다. 지금 선출직.
1: 아니 원내대표도 선출직이긴 하잖아요. 근데 당원투표가 아니니까.
0: 예, 예.
1: 아,
0: 그러면
1: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우재준.
0: 그렇습니다.
1: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는 겁니까?
0: 예, 예.
1: 아 간단한 셈법은 아니네요. 네, 면면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남권 의원들이 전 요거 좀 궁금한데 예.

0: 어쨌든 그런 입장이 있지만 대한부재의 사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속으로는 짝을 본달까? 뭐 이렇게 추이를 보는 의원들이 좀 상대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 또는 영남권 의원들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랑 단일화해야 한다고 부산의 국회의원 한 7명 정도 의견 냈다고 채널A인가 거기서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조금 더 대구 경북보다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다 보니까 중도 확장의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한동훈 대표를 껴안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더 상대적으로 TK보다는 좀더 많을 것 같고 물론 TK에도 김영동 의원이나 이런 분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TK랑 PK랑 이렇게 나누는 게 제가 너무 이렇게 지역 갈라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지금?
1: 아닙니다. 지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제가 이해하기로도 또 한동훈 의원의 복당권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역마다 또 처해진 상황마다 저마다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도읍 후보께서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 과정 중에
0: 네.
1: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과 관련해서는 한 1년 정도 충분히 의회에 대한 이해와 또 이런 것들을 거친 뒤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영남도 지금 뭐 TK, PK라고만 가릴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반반, 뭔가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데 특정 입장의 헤게모니가 확 형성돼 있지는
1: 아,
0: 못하고
1: 예,
0: 있는 것
1: 그렇습니다.
0: 같고 대안과 미래가 치고 나가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1: 네.
0: 여기서 어떻게 한발더 정치적 수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1: 글쎄요.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의원총회가 개최돼서 의원들의
0: 아.
1: 총의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대안과 미래에서도 원내대표께 의총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두 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장동혁 대표 책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보질
0: 아직도
1: 못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지꽤
0: 네, 거의 2주
1: 됐습니다만
0: 돼 가는데.
1: 예,
0: 예.
1: 의총에서 이런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니 의총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당대표께서 전국제 선거를 주장하시는데
0: 네.
1: 이것이 과연 우리 당의 당론이냐 아니면 당의 공식 입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0: 네.
1: 이런 걸 했는데 의총을 하루빨리 열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 17, 18 정도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정유정식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럼 또 국회 본회의 열리는 날이면 이날 뭐 통과되는 뭐 것들 관련해서 당론 뭐고 설명 뭐고 이거 하다 보면 말씀하신 두 가지 의제는 다뤄보지도 못하고 또 끝나는 의원총회가 될수 있으니까.
1: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의원들 모이면
0: 네.
1: 뭐 오전 오후 시간을 더 내서라도 저희가 원내대표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 보수와 관련해서 이제 재건의 시나리오는 일단 장동혁 대표 사퇴,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과는 약간 선을 긋는, 그러나 올림픽공원의 어떤 청년들 들끓는 마음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
1: 그렇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청년분들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근데 그
0: 네.
1: 부정선거가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하고는 분명히 다른
0: 네.
1: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참정권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것하고는 다른 건데
0: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1: 그렇습니다. 예,
0: 거니까요.
1: 당대표께서 이런 청년들의 부정선거 주장, 재선거 주장을 본인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큰 것이죠.
0: 사실 선관위는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계속 회의를 하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가 자꾸 삿바싸움해서 국정조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금주 안에는 여야가 뭐 위원장 누가 할지 이거 타결해서 아마 하지
1: 예,
0: 않을까라는 생각이
1: 본회의가
0: 드는데
1: 예정대로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러면 뭐 상임위원화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 있고 좀 약간 난삽하게 많은 대안들이 좀 병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안과 미래 차원에서 어떤 요 관련해서 대안들을 어떻게
1: 대안과 미래
0: 생각하시는지.
1: 차원보다도 대체적으로 의원분들 생각은 일단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 몫의 추천의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경찰이나 검경조사 수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0: 네.
1: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의해서 그동안 있었던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의혹들을 국민들께 명명백히 발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저는 결국에 대한민국이 통합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보수 진영에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도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걸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대법원이든 법원에서 확인해서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보고 깨달으실 수 있게
0: 네.
1: 좀 그런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이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음모론을 그렇죠. 넘어서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선거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0: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앞섰습니다. 반사이기든 뭐든. 예. 민주당 요즘 상황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1: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패배하고 부산 북갑이라든지 평택을 패배하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임덕의 조짐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8월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집권 여당이지만 갈등 관리가 녹록치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사심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하시는 보수 재건 내 미래가 어떻게 그려진지 청취자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포천 가평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돌봄
7: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2: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0: 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느 진영에서도 있었던 남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하는 철새의 눈 저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3: 아, 네. 가슴이 아프네요.
0: 네, 뭐 다음 주에도 하나요? 다음 주에도 하겠죠.
13: 그렇죠.
0: 네.
13: 다른 뭐 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0: 네, 그렇죠. 아직 뭐 저랑 이별이지 철새의 눈이 생각해보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3: 아니, 철새의 눈 여기까지 일단.
0: 아, 철새의 눈도 오늘까지입니까?
13: 저는 그 공동 운명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3: 검찰 조직과 비슷합니다. 김준호와 저는 한 몸입니다.
0: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김용태 의원
13: 아하.
0: 있었는데 김용태 의원이 많아요. 옛날에 그 어디죠? 양천에
13: 네, 알죠 알죠.
0: 예, 한때 보수의 또 그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13: 저처럼 전자담배를 좋아하셨던 걸로 18대, 기억하고요.
0: 18대 19대 20대 네. 했던 김용태 의원이 있고 옛날에 또 그 YS 때 비서실장 하셨던 김용태 의원도 있고
13: 참 모르는 게 없어요.
0: 옛날에 박통 때도 아니 김용태는 이 기본적으로 되면 이게 중진입니다.
13: 아.
0: 3선 4선 5선이 있어요.
13: 아하.
0: 5선 김용태, 4선 김용태, 3선 김용태.
13: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0: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3: 자, 국내 최초 뒤통수 평론.
0: 네.
13: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내용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0: 네.
13: 근데 좀 잘생겼네요.
0: 네. 인물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13: 그게 저희 한 줄 요약이긴 한데요.
0: 네.
13: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명확한 입장. 뭐 이게 저는 제일 한 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3: 일종의 용기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조금 그래도 좀 죄송한 말씀은 좀 물립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늘 보수정당에서 좀 혁신을 바라는 분들이
0: 네.
13: 늘 3, 40%를 받고 늘 지는 젖잘싸로 끝나는 과정의 좀 반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0: 한국 축구인가요?
13: 아 왜요? 네. 이번에 1승 했잖아요.
0: 네, 네.
13: 자, 근데 묻고 싶은 거는요. 그 옳은 얘기들 전 다 동의해요. 김용태 네. 의원의 말씀에 옳은 얘기가 당내에서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당내 다수파가 안 되니까.
0: 네.
13: 당내 다수파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0: 어?
13: 이 합리적인 얘기에 박수 칠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계속. 자, 근데 짠물만 남았다는 건데 이걸 희석시키려면 결국 외부 국민의 새로운 지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0: 네.
13: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과정에 매번 실패하고 있다. 짠물만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뉴 이재명이 아니라 뉴 국민의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내부에서 그 반복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옳은데 그 도와줄 사람이 없는.
0: 네.
13: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0: 아, 그럼 이거는 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몇 번의 공천 과정들이라든가 그러면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13: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점점 생태계가 안 좋아진 거죠.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당선될 수 있었던 그때도 근데 당원에서는 30%대였을 겁니다. 아마.
0: 네.
13: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기도 했고
0: 네.
13: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잘라내버린 거죠.
0: 아.
13: 그러니까 점점 더 소위 이제 윤허게인과 부정선거론과 반대되는 정치 진영이 내부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가 없는 좀 악순환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예전에 따지면 뭐 예를 들어 남경필 뭐
13: 그렇죠.
0: 뭐 김영우 뭐 김세연 뭐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고 다음 세대로 될 것 같던
13: 맞아요.
0: 분들이 결국 완전한 주류는 되지 못하고 뭐 퇴장을 좀 한 상황에서
13: 그쵸.
0: 그 뒤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그분들만큼의 존재감은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13: 그렇죠.
0: 그러면서 보수 혁신의 목소리가 지체되고 있다.
13: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장면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당내에 심판이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줄
0: 네.
13: 그러니까 중간 심판층이 다 없어지니까 절대 생각이 안 바뀌는 똑같은 분들이 모여서 계속 똑같은 무한 반복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0: 그래서 원래는 아슬아슬하게 수도권에서 델랑말랑한 분들이
13: 그쵸.
0: 아까 얘기했던 양천의 김용태 의원이나 그죠? 아니면 뭐 김성태 의원이나
13: 오케이.
0: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이러면 우리 저 수도권에서 이렇게 비벼보려면 해야 돼.
13: 그쵸.
0: 서울에서 해야 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떨어지고 뭐 물론 뭐 김재섭 의원이 있습니다만 조정훈 의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13: 그쵸.
0: 강남 3구나 그 인접구 외에는 없으니까 문제가 좀 되고 있다.
13: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악순환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태 의원 자체는 뭐 성장하고 있다.
13: 아 훌륭하시네요.
0: 이렇게.
13: 외모도 성장하고
0: 네.
13: 정치력도 성장하고.
0: 아, 알겠습니다. 외모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13: 죄송합니다.
0: 같고요. 네. 저야 뭐 이제 안 끌려가니까.
13: 네.
0: 그럼 이제 원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3: 자, 네. 첫 번째 주제.
0: 네.
13: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3: 청년 표심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0: 네.
13: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나은 이제 핫 이슈 중 하나가 결국 2030 청년 표심입니다. 이게 각설이처럼 좀 담론이 좀 도는 경향은 있는데
0: 네.
13: 어쨌든 2030 세대의 보수 정당 투표 성향이 고착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인 발언을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사상 최초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한 것 같아요.
0: 네.
13: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분기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0: 네, 있죠.
13: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0: 네.
13: 하는 건데 그럼 별도 특임 부처인 건지 뭐 조금 이제 그동안 기존의 청년 비서관실을 확대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담 기구를 좀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동시에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탈모 치료 지원하는 것이
0: 네.
13: 2030 정책처럼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0: 네.
13: 이것도 참 희한한 과정이긴
0: 네.
13: 합니다. 물론 저도
0: 네.
13: 오랫동안 먹고 있긴 합니다만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를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지난해 말 대통령이 관련해서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미용이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토론은 이런 게 되는 거겠죠. 더 시급한 질병에도 지금 급여 적용 안 되는데
0: 그렇죠.
13: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2030 세대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 관련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2030 의제가 된 건지 좀 모르게 하겠습니다.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원래 그 소확행 공약 시리즈로 나왔던 것들 아니에요?
13: 2022년 대선 때
0: 네.
13: 그 광고가 꽤 히트를 쳐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30 표심 의제로 인식되고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0: 네. 이게 또 뭐 절실하신 분들도 좀 있겠습니다만 또
13: 접니다.
0: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좀 우선순위가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의견도 많을 텐데
13: 그렇죠.
0: 이게 바로 되는 건가요? 대통령 지시로?
13: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그 정은경 장관께서 네. 관련해서 설문 같은 것도 하고 네. 추진을 하겠다고 이 최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0: 아,
13: 하반기 추진하겠다.
0: 하반기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사실 좀 예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좀 그쵸, 많이 그쵸. 있는 것 같은데.
13: 네, 그러니까 그쵸. 그게 근데 탈모약이라는 게 예방적 효과가 더 큰 겁니다.
0: 아.
13: 한번 간 친구들은 네.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3: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청년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네. 좀 우리가 반복되는 좀 굴레 같은 건 있어요. 이를테면 지원금을 자꾸 강화하는 방식.
0: 네.
13: 사실 그게 청년 지지율이나 청년 표심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일까?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은 있거든요.
0: 네.
13: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런 지원금보다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공정한 경기장을 마련해 주는 거.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청년 표심에는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를테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은 뭐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반감 그 여러 가지 그 갈래들이 있거든요.
0: 네.
13: 그런 것들을 직면하는 게 사실 이번 선거를 반추하는 좋은 방식일 것 같은데 뭐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정부의 좀 과잉 대응 뭐 거기에 대해서 2030 세대도 다 문제의식은 느끼는데 정부가 이렇게 과잉 대응이라고 그 개입을 나섰을 때 조금 문화 검열이라고 느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무엇이 중원지를 한번 고민해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0: 네. 그래요. 어렵네요.
13: 그렇죠?
0: 어렵네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매체 언론에서 젠더 데스크 같은 걸 두잖아요.
13: 네.
0: 그런 것처럼 각 부처에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데스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건 이해가 이럴 필요 있을 것 같은데
13: 네.
0: 또 전담 정책 부서를 그쵸. 만드는 것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13: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말씀하신 그 청년 데스크처럼
0: 네.
13: 청년 정책 보좌관처럼 네. 다 부처에 하나씩 뒀습니다.
0: 네.
13: 근데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0: 네.
13: 물론 중간에 이제 계엄을 해버리셔가지고
0: 그렇죠.
13: 평가가 전혀 안 되죠.
0: 네.
13: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청년 관련된 기구나 기관은 꽤 많습니다.
0: 진짜 많죠.
13: 그리고 과연 어떤 정책 성과를 내고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부를 늘리는 게 능사일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질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나 이석현에게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좀 들리는데
13: 네. 무료로 가능합니다.
0: 넘어가시죠. 네. 다음 자, 유시민 작가 얘기 좀 해볼까요?
13: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속보로 가져왔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사실 최근에 ABC 논란 등등 해서 항상 화제의 중심에 서 있긴 했습니다.
0: 네.
13: 그런데 오늘 글을 노무현재단에서 글을 하나 올라왔는데요.
0: 네.
13: 노무현재단을 떠나야겠습니다.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재단의 상임고문 해촉도 요청했고 알릴레오 북스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0: 네.
13: 여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보통 어딘가를 떠난다 하는 것은 좀 이게 좀 정리를 하고
0: 출사표 같은 거군요.
13: 이게 출사표예요.
0: 네.
13: 보통 이제 출사표가 아니라 작별 인사인 줄 알고서도 읽다가
0: 네.
13: 어라? 이건 출사표네.
0: 네.
13: 이렇게 된 겁니다.
0: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비평이라고 쓰고 정치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13: 아, 한 발 더 나아가시네요.
0: 아닌가요?
13: 그러니까 저도 뭐 비평을 하고 읽다가
0: 네.
13: 정치로 바뀔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0: 네.
13: 왜냐하면 그 소위 팀 김어준이라고도 불리는 그 진영 쪽에서는 조국이라는 후보가 좀 내상이 깊기 때문에
0: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다.
13: 그런 말씀이죠.
0: 유시민 작가가.
13: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노무현 재단 내에서 최근 좀 공방도 있습니다. 곽상원 의원이
0: 네.
13: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서 이 재단이 좀 특정인의 재단이 되고 있다. 여기서 특정인은 유시민 작가인데요.
0: 네.
13: 이 비판이 일자 노건호 아드님께서 유시민 작가의 기여는 인정하되 곽성원 그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동의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첨예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0: 네.
13: 그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게 된 거죠.
0: 공익재단들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 중립 논쟁이 좀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13: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지킨 것 같은데요.
0: 아니, 이사장이 아니라 상임 고문에서 이사장이었으면 조금 더 문제가
13: 더
0: 됐을 것
13: 되고.
0: 같은데 이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방송 활동을 유시민 작가가 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뭐 정치 얘기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 뭐는 이제 아니라 좀 더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13: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0: 네.
13: 지금 명청 갈등이 온 방송을 뒤덮고 있는데 소위 약 약간 뭐랄까요 그 유시민 작가가 대변하는 혹은 대표하는 진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의 좀 스피커 파워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출사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평론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13: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런 걸 이제 적으신 거군요.
0: 제 말은 이제 정치라고 했지만 정치 비평이라고 읽어야겠죠. 비평이라고 쓰신 거예요.
13: 그렇군요.
0: 정치 비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로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13: 알겠습니다.
0: 네, 거의 속보성이네요. 이것도 분석할 건 없죠?
13: 그죠, 뭐 다 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13: 스타벅스. 네. 이 얘기도 사실 문화 전쟁의 요인 같기도 한데 정용진의

0: 스타벅스 문 일찍 닫고 역사 수업 받는다. 요겁니다. 15일 오늘 신세계 그룹이 공지를 냈습니다. 모든 수벅 코리아 매장 직원과 본사 임직원이 순차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1: 네.
0: 그래서 전국 매장의 파트너들이 22일 날 오후 3시에 영업을 다 종료한답니다.
1: 네.
0: 그래서 관련 교육을 받는다고 하고요. 이거는 99년 스타벅스 코리아 문을 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0: 뭐 계열사 대표들과 정영진 회장도 별도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1: 사실 이건 저희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다들 하는 거라서 기본값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만은.
0: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직장 내 어떤 이런 뭐 국가가 행하는 뭐 교육도 있기도 하고 한데 저는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본사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난 사고 않습니까? 그래서 본사 직원 대상으로 뭐 하루 이틀 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전체 매니저들의
1: 아, 바리스타들 왜
0: 그렇죠.
1: 아무 죄가 없는데.
0: 그렇죠. 커피를 뽑다가 갑자기 교육을 받은 건에 관하여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 그래도 급여는 똑같이 나오면
0: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왜요?
0: 아, 중요한
1: 그래도 낫지 않아요?
0: 문제인데 알겠는데
1: 저 같으면 커피 그거 하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어떤 유물론적 관점에서 그게 맞을지 모르나 어쨌든 대의 명분과 이렇게 상징성 얘긴데 결국 이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 팀을 뭐 고도화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좀 계몽적인 해법이다. 이 교육을 받으면 그럼 문제적 마케팅을 안 하게 될까? 하루 교육 받는다고. 사실 그래서 진지한 해법보다는 좀 이벤트성이 가깝다. 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러기보다는 기대한 만큼의 뭔가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사실 이게 이 문화 전쟁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점점 더 모니터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를 혐오다 아니다 하는 해석 권력을 또 누가 지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 기준과 자격을 그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뭐 수정헌법 1조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뭐 시장적 민간의 어떤 시선과 언론의 시선 등등 여러 가지 해석 권력 간에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사실은 정용진 회장이 그래도 광주를 한번 갈줄 알았어요. 뭐 정치에서 쇼라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하고 유족들 만나고 근데 그런 기사를 제가 못본것 같아서 예.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0: 좋은 컨설팅이네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얘기를 여기선 했는데 잘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0: 망월동에 가서 뭐 사지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1: 그래서 좀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하면 좋지 않았을까. 좀 기부도 좀 하고 뭐 이랬을 텐데 어쨌든 뭐 천천히 하나씩 하겠죠. 이제 2주간의 그 환불 그게 끝났으니까
0: 그렇죠.
1: 다음 단계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이별하는 시간이니까 이또 질문을 드려야죠.
0: 아, 뭡니까 또?
1: 그 진행자 김준호의 메시지 관리는 잘 하고 있는가? 특히 오프닝이나 엔딩에서 좀 과도하진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 좀
0: 얼마나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 시간에. 근데 늘 이제 김준호 앵커는 사실 좀 아는 게 쓸데없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식이 많고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는 있으나. 늘 이게 우리 같은 이제 뉴노멀에 적응하지 못한 그 전통주의적 메시지 라이터들은 사람들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1: 20세기 진행자다.
0: 그쵸?
1: 라디오는 20세기 아닙니까?
0: 그럼요. 어느 세기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축하드렸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네,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 뭐 또 개편해서 살아남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현 평론가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0: 피가

0: 카마수다. 카마트는 카마루.
1: 6월 15일 김준의 뉴스 장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지 26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이제는 그런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0: 주셨고 그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개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0: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2: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점점 날이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낙성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남 일부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신갈 방향 서울 요금소부터는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수원 나들목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남사 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 사이 2km 구간과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도 다시 한 한번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송파 나들목부터 서하남 나들목까지 아직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이 상일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도 1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돼 오늘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또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거라면서 자신이 평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0: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2: 또곧 체결할 양해각서에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조항까지 담겼다고 주장해 향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종전 합의를 발표하는 이란 국영방송.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미국은 이란과 저항 전선의 압박에 못 이겨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3: 이란
4: 국영 IRIB 방송입니다.
3: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두 가지 사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9일 MOU 체결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반면 적들은 먼저 휴전과 협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잼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입니다.
3: 이란 언론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징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승리 선언은 미국의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해 곧 시작될 60일간 본 협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오늘 19일 역사적인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앞둔 미국과 이란이 동결자금 해제 시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보 관계자는 서명 직후 자금 일부가 곧바로 해제될 거라는 이란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란이 의무를 실행하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끝내고 최소 120억 달러, 우리 돈약 18조 원 규모의 동결 자금을 먼저 풀어야만 후속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공식 발표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양국의 합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핵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철저한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핵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최악의 결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잭 리드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80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일 선물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0: 올랐습니다. 4.95% 상승 출발해 장 초반 한때 8,600을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워진 장을 지키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가 개장 6분 만에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와 6% 넘게 오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대부분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삼성전기와 LG전자, 카카오 등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5.2% 오른 8,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24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끝내고 이틀 연속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하루 1조 4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0.48% 오른 1,034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결과가 발표되는 미국 FOMC 회의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2: 박형준
1: 그첫 번째
2: 우리은행
1: FMC잖아요.
2: 이코노미스트입니다.
1: 그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또 이제 양적 긴축도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0: 종전 소식의 원 달러 환율은 장중 1,504원까지 떨어졌다가 8.7원 내린 1,511.1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3: 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 MOU에 서명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일제히 상승하고 또 국제 유가가 하락했으며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저녁 8시 17분 기준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 선물은 0.69%, S&P 500 지수 선물은 0.95% 상승했으며 나스닥 지수 선물은 1.61% 뛰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4.3% 하락해 배럴당 83달러 수준에서 또 뉴욕 유가 기준점인 서부 텍사스 원유는 4.8% 하락한 배럴당 80달러대 거래됐습니다.
4: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3: 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여지는 당분간 이어지고 특히 환율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취약계층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도 추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유가와 고환율 파장이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 위험이 남아있고 미 연준 신임 의장의 통화 정책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대미 투자 확대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6: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2: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6: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를
2: 연구
6: 올려주면
2: 본부장입니다.
6: 환율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 되겠으나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좀 고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5%에 이르러 5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이란 전쟁 영향이 심화하면서 17개월 만에 감소했고 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7: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가
2: 정은숙 상명대
7: 올라가면서
2: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7: 그게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5: 종전 합의에도 취약계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과세수 활용법에 관해 미래를 대비하고 두 번째는 양극화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동영상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꿈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미래 대비의 예시 중에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0: 인공지능 시대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도 밝혔습니다.
1: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상용 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영향권이던 199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상용 근로자가 19만 7천 명 감소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줄었습니다.
0: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평화적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1: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면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3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선거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한체육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참가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경기에 사용할 칼을 꺼내지 못하고 있고 이번 달 말 인천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대한 수중핀 수영협회는 대회 준비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유 회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일대 이 시위와 관련해서 시위대는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내부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3년 전인 지난 2023년 선관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선관위 최고위급 실무진 자녀들이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4: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5: 그럼 본인의 의사...
4: 저러니까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0: 제가 결정한 문제는
1: 본인
0: 뭐라고요?
1: 의사.
2: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친 경력 채용 가운데 규정 위반만 무려 878건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정 채용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세상에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2023년에도 성과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인건비 자료를 보면 근무 성적 등이 우수할 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급에 배정된 예산은 85억 2,040만 5천 원으로 그보다 한 해 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98.1% 수준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소쿠리 투표에 이은 아빠 찬스 부정 채용 의혹으로 고위직들은 사퇴하고 조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는데 성과급 예산은 증액됐고 실제 대부분 집행되는 등 선관위 내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비위 의혹 당사자들은 올해가 돼서야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상당 기간 자신들의 실수나 비위와는 상관없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직 문화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논의가 선관위 업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의미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3: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면 답변서 제출 의사를 밝힌 나 의원은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오는 19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나 의원 측 거부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5: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6월 19일
6: 김지미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봅니다.
5: 나경원 의원실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4: 특검은 답변을 받아보고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을 막아선 40여 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차 집행 때도 30여 명의 의원과 자리를 지켰고 3개월 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1시간가량 독대하며 고맙다는 격려를 들었습니다.
7: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6: 권한에
7: 따른
6: 불법
7: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종합특검이 체포 방해는 물론 다른 혐의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처음인데 나 의원은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한바탕 범죄몰이에도 무혐의 처분이 된 사안이라며 완장찬 특검을 앞세운 언론 플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관위 부정과 무능을 덮고 이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죄상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차 체포 시도 때 모인 의원 전원이 고발된 상황인 만큼 향후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경찰청이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 공무원 16명에게 징계 수위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해임 처분됐고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전 국장 등은 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경찰기동대와 국회 경비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8: 전국 식당과 교회를 돌며 8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창동에서는 자동차 공업사에 불이 나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9: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식당 뒷문 손잡이를 돌려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가위로 금고를 엽니다. 지난 3월 3일 새벽 40대 남성 A씨가 경기 남양주 식당에서 금고 속 현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1: 서울 청량리 쪽 인근으로 예상이 돼서 잠복하는
6: 김영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
1: 해당 버스를 정차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검거했습니다.
9: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충남 아산과 경기도 일대 식당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는데 모두 8차례에 걸쳐 현금 32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절도 전과 구범이었는데 6년 전 발생한 남양주교회 현금암 절도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수법이 비슷한 점을 의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창동에서는 낮 12시 반쯤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직원과 인근 건물 주민을 비롯해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에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 원흥동에 있는 교회 화재로 이곳에 살던 3명이 스스로 몸을 피했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나 한계동이 완전히 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8: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인천 논현동에서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두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변론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1시간 반 동안 의견을 나눴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서 파기환송심은 다시 정식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3: 네,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네,
8: 총성이 멈춘 곳의 남은 변수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개전 106일 만에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뭐 세 달 넘게 이어졌었는데 이제 중동에도 좀 평화가 깃들 수 있을까요?
10: 아, 근데 이것이 이제 조약이 아니라요. 본 게임 60일간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6: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입니다.
10: 종전, 즉각적인 종전 같은 것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19일 날 또 서명을 하기로 했고요. 어떻게 또 서명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0일 동안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 본 게임이 들어갈 텐데 그 사이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저는 이견이 발생할 거고요. 거기서 또 많은 또 기싸움과 어떤 또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MOU라도 체결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8: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네. 지금 벌써 양국에서는 뭐랄까요 이제 자신들의 승리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대한 합의다, 뭐 이란에서는 위대한 승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누가 이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봤을 때.
10: 우선 이제 MOU 내용의 전체 문안을 좀 공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서로 간에 다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라면은 마치 미국이 이란에 엄청 매달렸던 것 같고요. 또 엄청나게 많이 양보를 한 것처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란이 뭐 체제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또 배상금까지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란 매체는 이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보도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 근데 이 부분 보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가 개방돼 있던 것인데 호르무즈 개방된 것을 자신의 업적처럼 얘기를 한다는 점. 예. 그래서 MOU 이제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란 측 네. 내용만 보면은 뭐 이란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죠. 이란이 지금처럼 약화해진 적이 없었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규모 같은 것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작아졌고 그리고 복구하는데 뭐 12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뭐 양측 간에 저는 뭐 지금 승리라고 보기 힘들고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용만 봐도 전 양쪽 다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뭐 앞서 위원님께서 이제 많은 이견 북한과 기싸움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막판까지도 양측의 입장이 잘 좁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중재국인 뭐 파키스탄이나 카타르의 조율이 좀 빛을 발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나왔던 걸까요?
10: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식적인 중재국이었죠. 지난번에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도 이제 파키스탄이 열심히 예. 했었고 이번에 또 샤리프 총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막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나라가 이제 카타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타르는 뭐 중동의 대표적인 중립 중재국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미군 기지도 있으면서 이란과 가스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프에서 친이란 국가이기도 합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동결자산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란 쪽에서 당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란 중앙은행 총재까지 방문해서 이제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카타르가 또 많은 또 조언 같은 것도 해줬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이런 종전 MOU가 발표되기 전까지 또 카타르가 테헤란에 가서 직접 얘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가 상당히 많이 당사국들보다도 훨씬 더 초조하게 이번에 어떤 MOU 체결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 그런데 이 미국 이란이 이제 종전 합의에 도달한 날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서 이 종전 선언을 좀 이벤트로 기획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0: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4일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었고요. 뭐 백악관에서 정말 전대미문의 UFC 경기도 벌어지고 했고요. 어떤 일종의 어떤 축제 분위기로 이끌려는 것 같았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선물 형식으로 해서 이란이 어떤 뭐 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네.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을 좀 더 14일을 하지 못하고 좀 연기된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날 자신이 어떤 그런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뭐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일단은 스위스에서 오는 19일에 공식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벤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란은 어떨까요? 최고 지도자가 뭐 나올 확률은 좀 적다고 봐야 될까요?
10: 최고 지도자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도 장례식을 이제 7월 4일 날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과연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에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알리 하메네이죠. 이 지금 현재 모스타바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대통령일 때 외국에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중국과 북한이었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최고 지도자는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지금 모스타바도 지금 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직접 아마 뭐 모스타바가 해외로 올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서 17일, 오는 15일, 17일에 G7 정상회담, 프랑스 에비앙에서 하니까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제네바, 스위스 국경 넘어가서 본인이 뭐 참석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JD 벤스가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모스타바가 참석할 가능성은 저는 뭐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1: 예.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완전한 종전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앞으로 60일간 적대 행위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전을 위한 이 뭐랄까요 나머지 협상 MOU 체결을 위한 나머지 협상에 돌입을 할 거라는 거 뭐 이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남은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10: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첩첩산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제 핵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도 문제일 것 같고요. 우선 처음에 제가 지켜봐야 될 것이 서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120 동결자금 먼저 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그게 전달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에 뭐 호르무즈 협의 완전히 자유화 될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란이 말하는 대로 우리들이 어떤 관리하에서 뭐 개방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핵 문제. 예. 첫날에 볼 것은 아까 말한 동결 자금과 호르무즈 문제고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풀려나갈지 이란이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뭐 240억 달러가 또 120억 달러 그다음에 240억 달러가 차례적으로 빨리 주어 일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란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봐가면서 뭐 성적을 매겨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제재를 해제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기술적 문제라든가 가장 치열한 논점이 될 부분은 이제 핵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핵 문제 이 부분도 좀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호르무즈 협 관련해서도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이란은 스스로 징수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이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미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10: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란 측과 미국 측이 또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MOU 부분이 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일단 볼 필요가 있는데 양측 다 지금 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란 측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뭐 이란과 뭐 미국이 서로 다른 MOU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같은 MOU라도 뭐 영어로 써진 것과 뭐 페르시아로 써진 것이 다른 것은 뭐 아닌지 뭐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어느 한쪽이 지금 이것은 말을 지금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날 아마도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말 이전처럼 자유개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계속해서 뭐 관리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통제에 따라서 개방이 될 것인지 여기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MOU가 정말 유리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도 첫날 호르무즈를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 그러니까 뭐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한 건데 네.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행료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곳이라는 건 그 점을 좀 유념해 둔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도 뭐 예상을 한번 했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핵과 관련한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고농축 우라늄 관련된 쟁점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란 영토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좀 동의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10: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져오겠다. 뭐 군사 작전도 고려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걸 보니까 주체는 분명히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든지 아니면 이란 땅 안에서 뭐 희석을 시키든지 뭐 파괴하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 땅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으로 가져와서 마치 전리품처럼 자신의 업적으로 소개할 라고 했던 본래의 꿈은 좀 접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란도 이 부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뭐 이란의 솔직한 심정은 처리를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만 이제 뭐 미국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을 또 원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또 이란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60일간 본격적인 협상 회담 과정에서 엄청난 서로 간의 기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3: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핵 협상 관련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이제 다툴 텐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에 자신이 타결한 기존 합의보다는 크게 진전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10: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신의 업적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보다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 서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서로 간에 약간 견훤지간처럼 서로를 의식해서 그런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오바마 대통령은 3.62%로 이제 15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이제 동결시키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 나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아까 0%로 얼마 동안 할 것인지 처음에 이제 영구적으로 했다가 뭐 20년을 낮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MOU에서는 지금 드러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일간에 이 부분 아마 이란은 이것도 핵 문제를 뒤 후순위로 미루면서 하려고 할 것이고요. 미국은 이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할 것인데 근데 저는 60일이라는 기간 짧은 기간 동안 과연 이 핵 문제가 양측이 타결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JCPOA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감안 한다면 60일이라는 시간은 시간도 짧을 뿐더러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미국이 이란보다 더 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두고 트럼프가 좀 급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60일간의 뭐 기간이 물론 이제 짧다고는 하셨지만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면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영향이 없겠습니까?
10: 우선 얼마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0일이라고 한다면 8월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사이에 뭐 유가를 전쟁 이전 같이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전 국면에 접어들게 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다면 아마도 미국 유권자들 상당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전쟁했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죠. 60일 안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뭐 전쟁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지금 현재 유가에 민감하고 주식 주가를 올리는 데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아마도 유권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승리를 거둬야지 왜 이란에 대폭 양보하느냐. 물론 MOU 전문이 나와봐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뭐 오늘 나온 결과까지만 본다면 이란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 이란도 역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란과 협상하는 것, 우리가 이겼는데 왜 협상하냐 이런 얘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유권자들 전체를 어떤 뭐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자신의 집토끼까지도 버리는 상황이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뭐 종전합의에 도달하면서.

0: 이제 앞으로는 재건 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걸프 우방국들에게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동맹국들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1: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피해를 당한 국가들이 걸프 국가들이 이제 돈을 내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또 미국이 우리가 부담했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우리나라도 아마 기뢰 제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번에 G7 회담인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비용을 분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24척의 우리나라 선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평화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일단 종전 기간 동안 60일 동안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종전 상태가 계속 된다면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어떤 압력을 받아서 가는 형태가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공조 차원에서 다국적으로 어떤 함대가 구성된다면 소회 작업이라 하죠. 기뢰 작업 같은 경우들 뭐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일본과 같이 공조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도 평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우리나라 이제 선박들이 있으니까요. 뭐 부담이 아니라 어떤 뭐 우리도 책임을 가지고 한다는 형식으로 한 경우도 저는 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영치금이란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돈을 말하죠. 말하자면 교도소 안에서 쓰는 일종의 생활비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이 영치금을 둘러싼 뉴스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9: 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해?
10: 기억하지. 알지도 못하는 여성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사건은 왜?
9: 그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영치금 관련 무슨 신청을 냈다더라고.
10: 무슨 신청?
8: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는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 했죠. 실제 압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압류할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법원에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9: 아니, 영치금 잔액이 없다며? 그런데 무슨 매달 10만 원은 압류 없이 자기가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거야?
10: 그러게. 누가 돈을 넣어준다고 한 거 아닐까? 아, 나도 모르겠네.
9: 와, 그나저나 피해자 입장에선 이 소식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10: 그러니까 1억 배상 판결을 받으면 뭐해?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8: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8: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법원에 영치금 관련된 어떤 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인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영치금 관련해서 무슨 신청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11: 네,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로 폭행하고 이후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나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강간살인 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려 한 것입니다.
8: 영치금이라는 게 교도소 아닌 수용자의 돈이고 그 돈으로 생활용품 같은 걸 사게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압류가 됐다는 거죠?
11: 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 갖고 있던 돈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밖에 넣어준 돈입니다. 이 돈으로 교도소 안에서 간식, 생활용품, 문구류, 우표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쓰는 일종의 생활비 같은 돈인 거죠. 법적으로 보면 이 영치금도 수용자의 재산입니다. 정확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갖는 영치금 반환 채권인데요. 피해자는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가 제한되지만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수용자는 일반인의 최저생계비 보호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이 있어야 압류도 의미가 있겠죠. 이 씨처럼 영치금 잔액이 850원밖에 없으면 압류 결정은 받았어도 가져올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1년 반 동안 받은 돈도 40만 원 남짓에 그쳤다고 합니다.
8: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달라 신청을 했고 그 결정이 실제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영치금 잔액이 거의 없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최근 보도 내용은 가해자가 영치금 중 일부를 자신이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11: 쉽게 말하면 압류된 돈 중 일부는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까지 전부 막아버리면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인 겁니다. 이 시간 신청도 바로 이겁니다. 나는 수용자이긴 하지만 병원비도 필요하고 매점에서 물건도 사야 하니까 매달 들어오는 영치금 중 10에서 15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빼달라는 거죠. 법원이 받아들이면 앞으로 누군가가 이 씨 영치금에 돈을 넣더라도 그중 일정 금액은 피해자가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8: 근데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영치금 잔액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850원밖에 없었다는 건데 근데 가해자는 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한 건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11: 지금 당장은 잔액이 없지만 앞으로 누군가가 돈을 넣어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을 보내줄 수도 있고 교도소 내 작업으로 작업장려금이 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은 내가 쓸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두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부담이 더해집니다. 피해자는 이미 형사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다 거쳤는데 이제는 가해자가 낸 이런 신청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8: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압류로 빼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도 실제 피해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자기 영치금 일부를 쓰게 해달라 하고 있는 거니까 변호사님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1: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수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주가 국가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잠자리도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최저 생계비를 주장할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수용자에게 영치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자금이라기보다 추가적인 편의를 위한 돈에 가깝습니다. 물론 외부 병원 진료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소명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신청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8: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용자도 사람인 만큼 최소한의 처우와 건강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반면 피해자는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받을 권리 이게 충돌할 때 법원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나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11: 사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선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이미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치금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기보다 그 위에 얹히는 추가적인 편의수단에 가깝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1억 원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고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회복이 사실상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돈이 정말 치료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지, 단순한 매점 물품 구매나 편의를 위한 돈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배상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볼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채권 회수 권리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영치금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보통 뭐 운동화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식 같은 거 사 먹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돈이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할 때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특정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만 피해자가 어렵사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11: 네,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판결은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면 사실상 확인 가능한 재산은 영치금 정도인데 그 영치금마저 없으면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1억 원 배상 판결은 받았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판결문은 있는데 그 판결을 현실의 피해 회복으로 바꾸는 과정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다시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8: 특히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수시로 교정시설에 전화해서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던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요. 판결은 피해자가 이겼지만 실제 회복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박사방 조주민 사건도 기억하실 텐데 1억이 넘는 추징금이 있었지만 실제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사례들 보면 피해 회복 제도 자체 어떤 빈틈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11: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틈이 있다고 봅니다.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뭐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자는 취지죠. 그런데 배상명령이 나오든 민사판결이 나오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박사방 조주민 사건처럼 큰 금액의 배상 명령이나 추징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는 판결을 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길이 있는데 그 이후 집행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치금 잔액 조회 시스템 개선이나 피해자가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8: 아무튼 영치금 압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이 참 씁쓸한데 황당한 게요. 영치금 압류를 걸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1: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아니 얼마 후 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성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당당하게 이용한 것뿐인데 오히려 보복 협박을 받게 된 거죠.
8: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11: 사실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판결문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도 그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교도소 안에 있어도 편지는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낸 거죠. 물론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복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훨씬 세심한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였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이나 영치금 압류를 신청할 때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11: 가장 중요한 건 주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실제 거주지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가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주소를 송달 장소로 쓰거나 공개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치금 압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교정시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가족과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협박성 연락이 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보복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거미의 미안해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정도 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낙성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모레 수요일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 8시를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퇴근길 정체는 한결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홍제램프에서 홍은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의 사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는 홍제램프부터 정릉턴 입구까지는 아직은 정체의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는 정체의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진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자 대한체육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 펜싱 대표팀의 경우에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사용할 칼도 꺼내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5: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대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엔 열흘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쓰는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도 봉쇄된 상태. 해당 단체의 행정이 마비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대한체육회가 나섰습니다.
6: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방해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유승민 회장은 정부와 경찰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 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오는 19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출전을 앞둔 펜싱 대표팀은 항공기 예약 등 행정 업무뿐 아니라

0: 선수들이 경기에 사용해야 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 저희 이제 선수들은
2: 대한 펜싱협회 사무총장입니다.
1: 시간은 말씀드리고 그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한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각자 좀 빌려서 준비를 하자.
0: 22일부터 인천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수중핀수영협회는 한참 대회 준비로 바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업무시설이 있는 체육단체는 9개. 각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와 출입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협의는 불발됐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지만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말아달라는 체육인들의 호소에 시위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3: 잠실개표소 붕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평화적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4: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면서 모욕에 참여한 사람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3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2023년에도 직원 성과급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당시 성과상여금 예산의 98%인 83억 6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아빠 찬스 의혹으로 사무총장 등이 사퇴했는데 이후 조사에선 58명이 부정 채용됐고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4: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민주당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7: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8: 정성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그건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6: 국민의힘은 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시민 저항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재선거 요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9: 김민석 총리,

0: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와 재경위 등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3: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0: 민주당은 오는 18일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등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5: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구 가운데 18개 곳을 대상으로 재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청 대상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 모두 18건입니다. 개혁신당은 선거법상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선거에 대해서만 먼저 선별적 재선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종합특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면 답변서 제출 의사를 밝힌 나 의원은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6: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오는 19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나 의원 측 거부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7: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6월 19일 금요일 소환 조사를
2: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7: 나경원 의원실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6: 특검은 답변을 받아보고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을 막아선 40여 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차 집행 때도 30여 명의 의원과 자리를 지켰고 3개월 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1시간가량 독대하며 고맙다는 격려를 들었습니다.
8: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종합특검이 체포방해는 물론 다른 혐의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처음인데 나 의원은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한바탕 범죄몰이에도 무혐의 처분이 된 사안이라며 완장찬 특검을 앞세운 언론 플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관위 부정과 무능을 덮고 이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죄상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차 체포 시도 때 모인 의원 전원이 고발된 상황인 만큼 향후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김전민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군 서열 1위였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김 전 의장은 군 서열 1위로 국방장관을 제재하지 않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5: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6일 변론 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들어섭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약 2년

0: 2년 2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 건데 출석 과정에서 최 회장만 조정이 잘 성립되길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1: 최태원 SK그룹
2: 부장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뭐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4: 오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으실까요?
0: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으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꼽힙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또한 변수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이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서울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는 지난주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서 계약한 뒤에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사업을 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자며 보증금 54억 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일 때 성과금을 차명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유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지난 8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으로 재직할 때 협회 후원금에 대한 성과금을 동생 명의로 챙겼다면서 유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대통령실 폭파 위협글까지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려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6: 지난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관련 교통통제 정보 게시물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 댓글을 단 건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비슷한 협박성 댓글을 22번이나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연 테러 협박글로 경력 87명이 동원됐다며 남성에게 22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 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4명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19건의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력 418명이 동원됐다며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시도청별로 7명에서 9명 규모로 구성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7: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8: 신상우 경찰청 송무계장입니다.
7: 치안 반댁을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민 불안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6: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공권력 낭비를 줄이고 유사 범행 재발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식품, 주방, 욕실,

0: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6월 15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듀엣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서울시향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 토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서울시향의 강변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선욱이 주의를 맡고 피아니스트 선우예건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이 협연을 맡았습니다. 2,000석의 좌석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옆에도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연주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1: 요즘은 이런 야외 음악회가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강공원에서 서울시 오페라단 주최로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하기도 했고요.
0: 이런 야외 음악회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고요. 평소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구성됩니다.
1: 사실 이런 야외 음악회는 최근 들어서 세계 여러 오케스트라가 주목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사람들이 클래식 공연장에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오케스트라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0: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나 보스턴 심포니는 이런 공연을 일찍부터 가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은 매년 여름 LA에 있는 헐리우드볼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고요. 보스턴 심포니도 야외 공연장인 탱글우드에서 매년 여름에 공연을 합니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클래식 작품을 연주합니다.
1: 이 베를린 필이나 빈필 같은 세계 정상급 단체도 이런 성격의 공연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매년 여름 세계적인 지휘자와 연주자를 초빙해서 발트빈의 콘서트를 갖고 있습니다. 발트빈에는 숲의 무대란 뜻인데 베를린의 서쪽 외곽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반원형 극장 형태로 건축돼서요. 2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0: 발트빈의 콘서트는 1984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 공연 시즌이 끝나는 6월 마지막 일요일에 항상 열립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발트빈에서 있었던 연주의 실황입니다. 도라오라 소렌토로, 도르나 소리엔토, 그리고 푸치니 오페라 투라노트 중에서 네순 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부릅니다.

0: 도라우라 소렌토로 그리고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네순도르마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불렀습니다. 베를린 발트빈에서 있었던 연주회 실황이었습니다.
1: 베를린 피라모닉의 발트빈의 콘서트가 있다면 빈필에는 쉔베른 여름밤 음악회가 있습니다.
0: 빈필은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신년 음악회가 유명한데 여름밤 음악회는 신년 음악회랑 뭐가 다른가요?
1: 신년 음악회가 비싼 티켓을 구입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듣는 음악회라면 쉔부른 여름밤 음악회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음악회입니다.
0: 전 쉰부터 갈수 있는 줄 알고.
1: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쉰부른인데 쉰이 될 수도 있어요. 쉰부른. 쉰부른 궁전의 야외 무대에서 매년 5월이나 6월에 무료 야외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빈필은 진지한 클래식만 연주하는 보수적인 악단이지만 이 여름밤 음악회에서만큼은 탱고나 스타워즈 같은 대중적인 곡들도 과감히 선곡하고요. 신년 음악회에서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연주하듯이 여름밤 음악회에서는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반드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빈 기지를 연주합니다.
0: 사실 제 취향으로는 무료 야외 음악회 있잖아요. 쉔부른 궁전에서 하는.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제 스타일인 것
1: 그럼요,
0: 같습니다.
1: 그럼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작년에 있었던 쉔부른 여름 음악회 마지막 앙코르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빈 기질. 투간소기예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년 넘게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온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도 부품 판매 수익도 모두 아내의 계좌로 들어가게 했죠. 저는 그저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50대 초반에 만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추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픈 게 소문나서 일감이 끊길까봐 티도 내지 못했죠. 그렇게 무려 10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병증이 와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는 본인과 천한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에 업무용 차량 한 대뿐이었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비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재산 내역 좀 보여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심지어 자신을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눈물만 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일을 했는데 아픈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셨어요. 너무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배수지 변호사,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2: 네, 가장으로서 평생 헌신만 하셨는데 이런 헌신짝 취급이라니, 투병 생활까지 하셔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요양병원비 그리고 또 투석비조차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정말 시급한 사안인데요.
1: 네.
2: 이럴 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거나
1: 네.
2: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부양

0: 사건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1: 네.
0: 사전 처분은 그 자체로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효력은 없어서
1: 네.
0: 아내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의 간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판결 이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상대방 아내분 명의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이혼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양료를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소송 결론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걸로 미리 부양료를 조금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부처럼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남편은 현재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부양료 달라라고 하는 게 인용이 가능한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더라도 이혼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네.
0: 특히 사연자분께서는 30년간 벌어온 모든 돈을 아내분께서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잖아요.
1: 그쵸.
0: 법원에 현재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네. 병원비 미납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판결 전까지 매달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이제 위협적이어서 접근 금지까지 신청해서 결정 받았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런데 접근금지 조치와 부양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네.
0: 설령 별거 중이더라도 경제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궁핍한 배우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오히려 아내가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쫓아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도 아내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연자분 그런 이제 뭐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집을 해놓으시면 정말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재산이 거의 다 아내 명의나 아니면 처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본인의 몫을 제대로 찾으실 수 있을까요?
0: 네,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법원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누가 기여했느냐를 핵심으로 봅니다.
1: 네.
0: 30년간 사연자분이 정비소를 운영하며 벌어온 소득이 자산 형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1: 네.
0: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도 일을 쉬지 않고 가족을 부양했다면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1: 그렇죠.
0: 특히 처남 앞으로 돌려놓은 자산은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추적하여 해당 재산이 사실상 부부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1: 네, 쉽지 않긴 하겠습니다.
0: 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재산 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다시 되찾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1: 네.
0: 네, 다만 이 과정은 독자적인 소송 절차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1: 네. 그럼 어쨌거나 재산을 찾을 길은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0: 네. 지금 당장 치료비와 병원비가 급하시니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최우선으로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1: 네.
0: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부양 의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생활비 급하신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처남 이름으로 된 재산도 되찾을 수 있는데요. 30년간 헌신하면서 돈을 번 사연자분의 기여도 입증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 역시 이혼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축제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드컵과 관련된 흥미로운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동네 치킨집부터 카페까지 월드컵 특수를 누린 마케팅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런데 동네 가게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가게에서 월드컵 응원하세요. 혹은

월드컵 코리아 파이팅 세트 같은 문구를 무심코 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하셔야 합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가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영리 목적으로 간판이나 메뉴판, SNS 홍보글에 쓰면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월드컵이 일반 대중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물론이고 피파라는 단어와 대회 로고, 마스코트까지 뭐 전부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가 독점 등록한 엄연한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후원금을 낸 공식 파트너사가 아닌데 이 단어들을 갖다 쓰면 피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홍보 문구를 쓸 때 단어 선택에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월드컵 특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유 명사인 월드컵 대신 국제축구대회, 북중미 축제, 대한민국 승리기원 혹은 국가대표 파이팅 같은 일반적인 명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응원 세트는 불법이지만 축구 축제 응원 세트는 합법인 셈이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4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다시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낮 시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뜨거운 볕을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온 오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북부와 호남 내륙에 5에서 20mm 정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수요일은 내륙 곳곳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세종 포천고속도로는 안성에서 포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용인 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국회대로 목동 운동장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쪽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화곡호가 지나 신월 나들목 쪽도 밀리고 있는데요. 강남대로는 지금 신사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양방향 아직은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비상임위원 7명은 청사에 상주하지 않고 집무실도 없다며 이들 모두 본투표 당일 심야에 소집된 긴급위원회의에는 참석해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더 키운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뒤 일대에서 관련 112 신고가 하루 평균 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일부터 9일 새벽 5시까지 모두 13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란과 오인으로 인한 신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행위는

0: 업무방해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하고 대통령도 업무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가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출입까지 막는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2: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최상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한 필수 요소들만 가져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1: 그동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대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화 경찰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권리행사 방해는 분명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체증하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우리 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마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봉쇄를 풀기 위해 강경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신세계그룹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약속했던 역사 인식 교육이 시작되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 영업까지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4: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당시 정 회장은 그룹을 대표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5: 저를 포함한
6: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5: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신세계그룹은 당시 약속했던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습니다. 정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관련 강연을 듣습니다. 이마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본사 직원들은 오는 17일 집합교육에 참여합니다. 특히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오는 20일 각자의 영업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마트 전 계열사 직원 교육도 7월에 이뤄집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교육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제히 영업을 종료합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의 문을 일제히 일찍 닫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역사 인식 교육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해온 오재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고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7: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핵심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동시에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4: 스타벅스는 역사와 정치, 재난, 젠더, 혐오 표현 등 사회적 민감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검증 체계도 새로 도입합니다. 또 마케팅 기획부터 최종 승인까지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수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한 논란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매장의 문을 일찍 닫고 역사 교육에 나서는 스타벅스. 이번 조치가 탱크데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서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홍종도 부회장은 이번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8: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손자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홍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JTBC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네 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 대외 경제 여건 악화,
6: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입니다.
9: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8: 다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의 본연

0: 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1: JTBC가 발행한 800억 규모의 유동화 증권 보증을 비롯하여 계열사 간 얽혀있던 우발 재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룹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오너 일가가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중앙일보가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중앙일보는 콘텐츠 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 관리와는 달리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1: 전쟁 장기화에 부담을 느꼈던 양국은 우선 종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에 이란 핵 처리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 개시부터 협상 타결까지 주요 일지를 김잔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 미군은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군 주요 지휘자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또 테헤란의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학생과 선생님 등 17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어떤 선박도 불태울 거라며 민간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3일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6일 미국의 외교시설과 군기지가 위치한 이라크 바그다드 등 걸프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앵커 대독으로 발표한 첫 성명에서 호르무즈 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지렛대 역시 반드시 계속 활용되어야 한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성명 대독입니다.
2: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엔 이란 문명 전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첫 종전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3: 미국인들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협상이란 이름으로 이란의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에브라임 아자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입니다.
2: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해상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합니다.
3: 현재 우리는 봉쇄 중입니다. 그들은 어떤 거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완전히 경제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2: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5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이란의 반발에 이틀 만에 중단합니다.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양측은 최근에도 제한적인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3: 그들은 우리의 군 장비와 방어력, 공격 시스템이 이토록 대단한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입니다.
2: 중재국을 통해 양국으로 가며 마련된 14개 조항을 담은 종전 합의안은 오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석유는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합의는 그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0: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2: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It is much welcomed,
4: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금요일에 공식 서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실제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기에 이 합의가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카야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입니다.
2: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이 합의를 지원하고 이것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겁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입니다.
2: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4: 이 합의가 지속하길 바랍니다. 군사적 갈등을 끝내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과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스 호주 총리입니다.
2: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1: 사태 수습을 위해서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일본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선 양해각서에 합의한 것은 사태 수습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협상을 한 결과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여기에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적극 중재에 나선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이 하루빨리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호르무즈 안전 확보는 국제사회의 긴박한 과제입니다.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함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5: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것은 기쁘지만 두 나라가 앞으로 합의 단계를 잘 밟아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내 친이란 민병 조직에 공격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억누를지가 초점이 될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 관심은 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지 여부였는데 일본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6: 향후
4: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5: 하지만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 직후 전쟁이 멈추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 군함을 보내 기뢰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뢰 제거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란 말도 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역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기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위대 소해함 파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위대법은 정전 이후에는 기뢰 제거를 가능한 활동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1991년 걸프 전쟁이 끝난 뒤 자위대 함정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시 총리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위대 파견 문제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이면 나도 모르게 온몸이 무겁고 의욕이 떨어지는 이른바 월요병을 겪곤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이 월요병을 치료하는 가장 뜻밖의 방법은 다름 아닌 가계부 정리나 내 통장 확인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이번 주를 어떻게 버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과 이번 주에 쓸 명확한 예산을 숫자로 눈앞에 마주할 때 뇌가 통제력을 회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후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요,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똑바로 직시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연금 상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월요일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현실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월요병을 날리기 위해서 제법 잔인한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내 가계부 정리나 통장 확인.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이런데 월요병을 앓고 있을 시간이 있어.
2: 더 이렇게, 크게 아프게 만드는
0: 그러게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이런 월요병 앓이를 혹시 하시나요?
2: 사실 저는 사실 월요병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아침을 시작하는 게 다른 요일들보다는 확실히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0: 월요일이.
2: 네, 월요일 아침이. 그래서 근데 좀 겪어보니 월요일을 그냥 대충 보내거나 좀 힘들다고 무기력하게 보내면 한 주 자체가 좀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비슷한 요법인 것 같긴 한데 월요일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화요일날 할 일이 있으면은 좀 미리 땡겨서 하고 그다음에 일이 없어도 저녁에 늦게까지 좀 피곤해도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을 좀 꽉 차게 보내면 오히려 좀 그 나머지 한 주도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월요일을 최대한 좀 바쁘게 보내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아, 굉장히 계획적이게
3: 역시 계획적이에요.
0: 그쵸,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네요. 서민정 팀장님.
3: 저는 이렇게 비하면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저는 약간 예열의 단계거든요. 월요일은 조금 적응의 단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해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또 그렇구나. 우리 라디오 오늘 하는 날이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하면서 한 주의 계획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약간 계획을 잡는 입장인 건데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들은 월요일을 기다려요.
3: 그렇죠.
0: 왜냐하면 주말이 더 힘들거든요.
3: 그럼요.
0: 그래서 모두가 다 학교 가고 회사 가는 월요일을 기다리곤 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피곤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순간 월요병을 앓고 계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들으시면서 아, 남의 집 가정경제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 집도 비슷한데 정신 차려야겠다. 고삐 바짝 당기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이에요. 50원의 유료 문자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044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연금 상품들은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IRP도 연금보험도 모두 펀드로 운영이 되는데요. 지인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펀드를 바꿔줘야 한다고 하던데 이걸 바꿀 수가 있나요? 가입할 때 정해놓고 한 번도 변경해본 적이 없는데 보험사 증권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펀드 변경이란 메뉴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펀드 변경 기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굿모닝 굿나이프를 진행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한번 정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1: 맞아요.
0: 1044번님의 질문 통해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펀드 변경, 이거 어떤 기능인가요?
1: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투자 상품에서 그 안에서 펀드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펀드 변경 기능이라고 하고요. 보험사에서는 뭐 운영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이라든지 변액적립보험 이렇게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의 IRP, 연금저축계좌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펀드들을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합쳐서 이제 펀드 변경 기능이라고 해요. 이게 상품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금 목적 또는 장기간 투자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상품들에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상황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투자해봐야지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한 군데다가 몰아놓으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펀드 자금들을 바꿔주는 즉 옮겨주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2: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을 해지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품 안에서 다른 유형의 펀드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액보험, 뭐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에서 내가 원하는 비율과 펀드로 펀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0: 그러면은 연금, 장기 투자 목적의 변액연금보험, 변액적립보험, 연금저축펀드 이런 데서 투자하는 펀드를 바꿔주는 거다. 이를테면 미국 장이 좋으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국내 장이 좋다. 여기 올 수도 있는 거고 종목별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1: 종목별로는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상품의 그런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어떠한 상품은 이 안에 구성된 펀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그럼 어떤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변화, 운신의 폭이 좀 좁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품들을 바꿔줄 수 있는 펀드 자체는 시장의 상품으로 많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2: 결국에는 내가 가입한 상품의 스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마다 선택한 가능한 펀드 종류가 다른데요. 만약에 변액연금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 선택 가능한 펀드 개수가 어떤 상품은 2개에서 3개 그리고 어떤 상품은 정말 60개 이상의 펀드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선택 가능한 펀드가 정말 몇백, 몇천 개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0: 되게
2: 건데
0: 되게 다양하네요.
2: 그렇죠.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국내 주식형이라든지 해외 주식형 펀드 그리고 요즘 뭐 관심사가 많은 IT나 반도체 이렇게 산업별로 선택하실 수 있는 섹터형 그리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채권형이나 MMF 등 여러 펀드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0: 이렇게 된다면 이거 잘 알고 활용하면 직접 투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 높은 간접 투자가 가능

0: 할것 같거든요. 자, 그럼요. 변액보험이나 연금 펀드에서 펀드 변경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1: 사실 펀드 변경은 의무는 아니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실 권리입니다. 네,
0: 권리.
1: 내가 할수 있다라는 권리인데, 근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또는 그냥 겁이 많으셔서, 즉 내가 한 투자 막 못하겠어 해서 안 바꾸시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야 내 자산을 좀 효율적으로 늘려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펀드 변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변액 저축 상품 아니면 연금 저축 펀드, IRP 이런 것들은 장기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폭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투자 비중을 잘 늘려놓으면 자산이 빨리 늘어날 텐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기분 좋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기분 나빴다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지역이라든지 투자 대상 아니면 안정적인 펀드, 공격적인 펀드를 바꿔가면서 수익률 관리를 하시는 걸 사실 추천을 많이 드리죠.
0: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종류별로 장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펀드 변경하는 건 분명 도움 될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만 해도 어디가 뜬다더라면 거기 가서 돈벌수 있으면 뭐그 좋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뭐그 부동산 투기는 안 되지만 안
1: 투기는 안
0: 되지만
1: 되지만.
0: 그리고 또 주식도 보면요. 막 단타해서 돈 버는 분들도 많으세요. 단기 매매 해가지고. 근데 이 또한 다 문제가 뭐냐?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인중개사 비용 보수 발생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단기 투자 매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수수료 때문이에요. 그럼 이 펀드 변경도 자주 하면은 비용 발생 때문에 조금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2: 그런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 펀드 변경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셔도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액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연 12회까지 펀드 변경이 가능한데 연 4회까지는 일단 비용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회를 초과해서 변경이 하면 이제 비용이 발생되긴 하지만 많아도 회당 2천 원의 수수료인데요. 그러니까 연 12회 내가 매달 변경한다 하더라도 1년에 최대 1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뭐 우리가 사실은 단타에 대한 부분보다는 장기 투자 계좌이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매달 뭐 변경해서 내가 수수료를 많이 낸다라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후 자금이나 이런 교육 자금 목적의 장기 투자 상품에서는 정말 꼭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펀드 변경 기능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개인이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문제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사실 이걸 반대로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죠. 제일 많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또는 그 어떤 누구도 아, 쉬우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해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나운서님도 투자하고 계시니까.
0: 그렇죠.
1: 투자 어떠세요? 쉬우세요?
0: 어렵죠.
2: 그저우지요.
0: 맞아요.
1: 그죠?
0: 많이
1: 네,
0: 어렵죠.
1: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저도 제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쉽다고 느낀 적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내 IRP 또는 변액연금을 가입을 도와줬던 담당자들 또는 주변에 좀 믿고 물어볼 만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면서 변경 시기라든지 변경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산이 이런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 군데만 머물러 있다?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걸로만 가져간다? 그거는 제일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정말 효율적이고 장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활용을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해서 좋은 시기가 사실 요즘 시기예요. 그냥 옛날에 난 몰라 해서 그냥 국내 펀드에 넣어놨다가 지금 수익이 되게 크게 올라온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금을 이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옮겨 놓을 것이냐도 이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수익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좋습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 결국에는 굉장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데 내가 선택 가능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가입 당시에 내가 알고 가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시장에 너무나 투자하고 싶은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 내 변액보험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없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입한 변 은행 상품에는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두 개에서 세 개밖에 없다든지 이 가입 다 하고 나서 이런 걸 알면은 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가입하시기 전에 나의 상품 관련된 부분과 내가 바라보고

0: 하는 목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나 혼자 잘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협회 상품 비교 공시실에 들어가면 현재 가입 가능한 변액보험의 모든 펀드 종류와 수익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입 제한세가 됐건 상품 설명서가 됐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현재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고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투자 시장 여력과 여건이 참 좋기 때문에 요즘 관심과 문의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펀드 구성 어떻게 됐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앞으로 향후 대응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조언 구하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머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에 김성민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사실 이 청취자분은 처음 상담했었던 거는 한 3, 4년 정도 됐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정기적으로 추가 상담 받고 계신데 최근에 상담하면서 이 내용은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됐거든요. 40대 초반 직장인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그때도 지금도 본인의 연금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혼은 사실 절반 이상 포기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각하고 모았던 돈을 노후 준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물어본다. 왜 몇 년 동안 수익은커녕 계속 손실만 발생을 하느냐. 답답하다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금부터 40대 중반이 많지 않은 나이인데 연금 목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고민이 됐던 청취자님이셨어요.
0: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노후 준비를 위해 모으고 계신데 수익률이 아쉬운 상황인 거예요.
1: 맞아요.
0: 자, 100만 원의 연금 준비, 이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2: 일단 상품 3건으로 나눠서 100만 원을 납입 중에 있으셨는데요. 50만 원, 30만 원의 변액연금보험 2건, 그리고 한 가지는 상해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20만 원 납입 중에 있으신데 일단 상해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준비를 했다, 연금으로.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한 일단 상황이죠.
0: 말이 안 맞죠.
2: 그렇죠. 근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2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15,000원, 나머지 18만 5천 원이 이제 적립보험료로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최저보증으로 3.5%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이건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약관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적립보험료에 적용이 되는 최저보증 이율이 단 1%. 였고 3, 4년 전 상담 당시에 이제 적용 이율이 2.5%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적립보험료 자체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내 돈이 원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뭐 군더더기 뭐 없이 그냥 상품 설명 듣자마자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0: 그렇군요. 상해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적립을 저축으로 오해오인하고 계신
1: 그렇죠.
0: 단단히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에 적립보험료 넣은 거는 확실히 잘못 가입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건 뭐 이렇게 변액연금보험 두 개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금도 되지 않았을까요?
1: 일단 두 건의 상품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3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근데 가입하시고 나서 펀드 변경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채권형 80%, 인덱스 주식형 2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주식시장이 올라도 인덱스 주식형 20%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유지를 해오셨던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변경 가능한 펀드가 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내용 체크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엉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변액연금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평균 10% 정도 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형은 5%밖에 수익이 안 나고요. 다른 펀드들은 미국 주식형 기준으로 40%씩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4%.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6개인데 6개 다 성과가 평균 이하로 안 좋은 펀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성적이 좋지 못한 펀드를 그것도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돈이 불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변액연금 상품 가입 이전에 주요 펀드 수익률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두 개 들었거든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어떤 걸까요?
2: 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50만 원의 변액연금 상품이 있었는데요. 얘는 무늬만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펀드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다르게 펀드가 온리 한 개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일단 대응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변경조차 할 수가 없는데 이 한 개의 펀드도 5년 수익률이 9%밖에 되지 않아요.
0: 사실 되게 낮은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제가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결국에는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이 필요한 거죠. 만약 공격한다 그러면 공격수 나와야죠. 손흥민, 황희찬. 근데 수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 같은 게 방어를 잘하는 그렇죠. 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포지션에 맞게 선수를 기용해서 정말 펀드 변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변액 상품의 장점인 건데 우리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계신 변액 연금 상품은 결국에는 공격도 수비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기 축구의 선수가 월드컵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공격 수비 다 안 되는데 성과도 좋지 못한데 바꿀 수 있는 선수도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0: 그렇군요. 상황은 매우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에는요. 국가대표급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 월드컵 1차전 경기 기억나시죠?
1: 그럼요.
0: 우리 후반에 역전했다고요.
1: 그렇죠.
0: 자,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네. 머니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1: 일단 40대 초반에 상담을 받으셨기 때문에 연금 준비를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좀 제대로 조정하시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먼저 아까 좀 이상하다 했던 상해보험은 적립보험료만 18만 5천 원이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납입한 기간이 좀 있어서 적립보험료를 싹 삭제를 하고 그냥 1만 5천 원짜리 보장성 보험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펀드 변경이 불가능했던 지금 아까 조기축구회로 비유를 해주셨던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변액연금은 좀 과감히 정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0: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지하시기로.
1: 그렇죠. 그리고 펀드 변경은 가능한데 한 번도 안 해봤던 상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펀드 변경 대응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 하는 걸로 일단 초안을 잡았어요.
0: 그렇군요.
2: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70만 원의 저축 여력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펀드 성과도 좀 괜찮고 그리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변액연금 상품을 골라서 일단 기본 보험료는 40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요.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 납입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기로 했는데 추가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납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 현금 유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사업비 차감 없이 전부 정리 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낮춰서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연금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약 3, 4년 전 상담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 그렇죠.
0: 요즘 시장 분위기라면은 이분 그래서 이 3, 4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 어땠을까요?
1: 다행히 당연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 뭐지 그리고 이번 달은 상담 예정돼 있으신데 추가 상담했을 때 추가 납입도 활용해서 관리를 잘 해서 4년간 누적 수익률이 150%가 훌쩍 넘었어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150%면 뭐 코스피 4배 올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달에 들어간 돈도 150% 확정 이미 돼 있는 거고요. 1년 전에 들어간 돈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부터 사실 미국 주식형, 국내 주식형을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같이 시장이 좋은 시기에 되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상담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 팀장님 수익 많이 나서 좋은데 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불안하다 말씀을 하셔서 안정적인 펀드로 펀드 변경해서 조금 이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지켜나가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요. 지금처럼 좋은 시기까지 맞이하면서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좋아하고 나중에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면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익을 손해보지 않고 꾸준히 수익으로 더 이어갈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0: 맞아요. 왜 매수 사는 거는 기술이 필요한데 매도는요 예술이 필요해요. 예술성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3, 4년 전에 상담받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계셨다면은 정말 더 억울할 뻔했겠죠.
1: 아, 그렇죠.

0: 자, 수익도 적고 문제도 많은 상황이었는데 전문가의 점검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재무상담 사례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깊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3: 네, 이번 상담은 40대 여성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고지혈증, 당뇨 이런 성인병이 생겨서 약을 계속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약 먹어도 가입돼요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것저것 여러 건을 가입하신 상황인데 4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상담 신청하신 사연이에요.
0: 그렇죠. 혼자서 45만 원의 보험료를 매달 쓰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죠.
4: 그렇죠. 그렇죠. 35만 원을 내가 혼자 보험료로 댄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에 맞는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젊으셨을 때부터 약을 좀 먹으면서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좀 크신 상황에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 중인 상품들이 우리 유병약자 보험이 초기에 출시됐을 때 가입하셨던 터라 대부분이 20년 만기 또는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일단 1차 갱신을 맞이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장기간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0: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긴 주기의 갱신형 보험은 뭐 60대, 70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험료 부담돼서 할 때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40대이신 우리 청취자님이 20년 만기, 20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을 갖는다? 50대 후반, 60대 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텐데 이거 유지하기 힘들겠죠.
3: 그렇죠.
0: 이거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었을까요?
3: 사실 유병약자 보험, 간편보험이 처음 출시됐을 때 제일 좋아하셨던 분들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0: 고고당.
3: 네,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만 듣다가 된다고 하니까.
0: 그렇죠.
3: 그리고 보험사도 이런 분들 대상으로 사실 상품을 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만성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니까 혈관 질환 확률이 되게 높을 거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혈관 질환 범위 자체를 제일 좁은 범위로만 가입 가능하게 설정이 가능했어요.
0: 네.
3: 그러다 보니 지금 청취자님도 젊어서 가입한 보험이긴 한데 근데 본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지금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니까 혈관 질환이 걱정이잖아요. 혈관 질환이 걱정이고 발병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혈관 질환 보장이 제일 좁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였죠.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뀐 건 없어요. 유병약자인 사실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3: 맞아요.
0: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보장 좋게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4: 그렇죠. 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인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죠.
0: 맞아요.
4: 하지만 우리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5만 원에서 보험료를 31만 원으로 30%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20년 갱신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보장도 가장 넓게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를 시켜드렸어요.
0: 역시 국가대표급 전문가는 다르시군요. 아니 어떻게 하면 보장을 늘리면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되 보험료를 이렇게 30%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요.
3: 이게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청취자분들이 다 되나 봐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가능은 하다. 즉 청취자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암보장을 유병약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되게 보험료를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에는 그렇게 비싸게 가입하신 상황이었는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실 뿐이지 따로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단 말이에요.
0: 그렇죠.
3: 그러면 지금 입원 수술이 없는 상황에서 암보장을 준비를 하면 약을 드시고 있어도 건강한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보험료로 암보장이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가입했던 건 워낙 비싸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보장 교체를 하면서 보험료를 확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의 또 여러 가지 유병약자 상품들이 개발되고 또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병약자 보험, 간편보험은 가입 조건이 모두 똑같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제 이 정도는 눈치가 있어요. 다 똑같진 않겠고 분명히 차등이 있겠죠. 정답은 X.
3: 네, 사실 아나운서님한테 너무 쉬운 문제를 낸 것 같긴 하거든요.
0: 근데 사실 그 디테일은 몰라요. 그냥 아니겠거니 하는 거죠.
3: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품 종류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도 유병약자 상품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보장 범위도 같은 보험사 내에서 상품이 달라지잖아요. 보장 범위도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0: 보험료도 다를 거고요.
3: 맞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 수술 이력 조건이 과거 1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이게 질문이 넓어졌고 보험료 차이도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간단한 입원 수술이 있어도 예외 질환에 관련된 부분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복용 중인 약 종류 개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0: 그렇군요. 옛날에는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내 병력 고지 사항에 따라서 유병력자 상품이어도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입원 수술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유병자 보험이어도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었던 거네요.
4: 그렇죠. 유병자 보험의 초창기 가입자였고 지금까지 입원 수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가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유병력자 보험의 초창기였지만 요즘에 최대 10년까지 입원 수술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심장질환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0: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이전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일단 지금처럼 유병약자지만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심사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건 단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다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암뿐만 아니라 5년 이내 뇌졸중, 심근경색, 뭐 협심증, 판막증, 간경화 이런 것도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했던 반면에 지금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좀 까다로워졌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0: 그렇군요. 오랫동안 지병으로 약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이력 많은 분들도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보험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님 가지고 있는 문제 명확하게 짚어서 해결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제의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학창 시절 시험에서는 객관식 보기가 4개였고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보험도 펀드 선택도 보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정답이 다 다르기도 하고 시기마다 그 정답이 바뀌기도 하죠. 나에게 맞는 맞춤 해답지가 더욱더 필요한 요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조장혁의 체인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 봐.

0: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점점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다시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낙성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사근램프 부근 3차로를 점유하고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길에 이 공사 지점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아직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에서 창원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김천 분기점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이 부근도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합니다. 다만 천안 분기점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거라며 자신이 평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그런가 하면 이란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6: 또 곧 체결하게 될 이 양해각서에 동결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조항까지 담겼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권중기 기자입니다.
8: 종전 합의를 발표하는 이란 국영방송.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 미국은 이란과 저항전선의 압박에 못 이겨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8: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두 가지 사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9일 MOU 체결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9: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반면 적들은 먼저 휴전과 협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입니다.
8: 이란 언론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동결자산 일부가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징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승리 선언은 미국의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해 곧 시작될 60일간 본 협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6: 이런 가운데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앞둔 미국과 이란이 동결자금 해제 시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서명 직후 자금 일부가 곧바로 해제될 것이라는 이란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란이 의무를 실행하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끝내고 최소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원 규모의 동결 자금을 먼저 풀어야만 후속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란 측 입장과 완전히 상충하는 것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를 두고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스라엘 언론들은 종전 소식을 나쁜 합의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스라엘이 전쟁 내내 요구했던 핵심 목표가 합의 안에서 쏙 빠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폭이라는 명분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턱 밑을 겨누는 탄도미사일 문제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자르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게 된 셈입니다.
9: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명확하게 선언됐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10: 철저한 이스라엘 패싱도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고 오히려 제재 완화로 이란 정권의 체제만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9: 네타냐후 총리와 현 정부는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입니다.
10: 당장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밀려 이스라엘로서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실리 추구 속에 이스라엘과 주변 무장 세력 간의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6: 하지만 물가 상승의 여진과 함께 환율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취약계층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도 추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유가와 고환율 파장이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 영향이 심화하면서 17개월 만에 감소했고 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1: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가
2: 서은숙
1: 올라가면서
2: 한명대 경제금융학부
1: 그게
2: 교수입니다.
1: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3: 네.
1: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0: 종전 합의에도 취약계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하고 대통령도 업무 방해 행위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이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가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출입까지 막는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6: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2: 유승민
6: 우리 사무처가 최선의
2: 대한체육회장입니다.
6: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한 필수 요소들만 가져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5: 그동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대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화 경찰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권리행사 방해는 분명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체증하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우리 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마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봉쇄를 풀기 위해 강경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은 평화적 의사 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3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홍정도 부회장

0: 은 이번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손자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홍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JTBC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네 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3: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입니다.
2: 하락으로 인한 작은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1: 다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의 본연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정상화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를 포함한 콘텐트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 4곳, 총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4: JTBC가 발행한 800억 규모의 유동화 증권
5: 김바론 회계사입니다.
4: 계열사 간 얽혀있던 우발 채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룹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오너 일가가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이처럼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중앙일보가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중앙일보는 콘텐츠 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 관리와 달리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제기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회 10곳으로 전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청소와 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산진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신세계그룹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약속했던 역사인식 교육이 시작되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 영업까지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당시 정 회장은 그룹을 대표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7: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8: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7: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6: 신세계그룹은 당시 약속했던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습니다. 정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관련 강연을 듣습니다. 이마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본사 직원들은 오는 17일 집합교육에 참여합니다. 특히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오는 20일 각자의 영업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마트 전 계열사 직원 교육도 7월에 이뤄집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교육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제히 영업을 종료합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의 문을 일제히 일찍 닫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역사인식 교육은 한국현대사를 연구해온 오재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고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9: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핵심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동시에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6: 스타벅스는 역사와 정치, 재난, 젠더, 혐오 표현 등 사회적 민감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검증

0: 체계도 새로 도입합니다. 또 마케팅 기획부터 최종 승인까지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수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한 논란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매장의 문을 일찍 닫고 역사 교육에 나서는 스타벅스. 이번 조치가 탱크데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 대통령의 권해와
5: 충정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6: 7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멈추거나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한 개혁 국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7: 대통령님께서 선거 직후에
5: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7: 꽤 긴 해외 순방을 나가셔서 제가 먼저 한번 모시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쭉 준비를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한민국 오랜 과정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0: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다라면서 한껏 주켜 세웠습니다. 부대변인님, 네, 어떤 의미입니까?
1: 아, 원래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의 임세은
2: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1: 홍보하고 또 저희가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뭐 이렇게 순방 나가실 때마다 그 성과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제 다만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뭐 권력은 짧다 뭐 네.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보들이 혹시 대통령을 진짜 잘 보좌하는 게 맞냐라는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판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식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뭐 전에 알 바는 없지만 저렇게 네. 얘기를 자주 하셨던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요 상황에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지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깊게 하시는 건데 뭐 당연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자세를 많이 낮췄다, 많이 숙였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손목을 오늘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3: 평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 안 차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0: 저도
3: 그런데
0: 잘 모르겠는데.
3: 오늘 보인 장면에 여론이 그 집중한 것은 최근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의 갈등이 본격화된 국면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TPO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정치 행위는 행간에 녹아있는 맥락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8월 17일이면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주년 기자회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적어도 본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임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순방 중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무려 1,600자에 달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의 상당 부분도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 집권 여당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뭐 비단 민주당을 밖에서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국민의힘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함께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를 향해서,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낸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번에도 주말 사이에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이제 SNS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2: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 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1주년 기자회견 했을 때도 집권 여당은 이래야 된다. 뭐 큰 그릇이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포용과 통합 이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명을 저격했다기보다는 뭐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권한만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고 있는 권한이 많은 만큼 그 책임의 무게감도 더 무거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 비례의 원칙상 제가 뭐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만큼 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럼 가장 큰 권한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결국 지도부 그 중에서도 당 대표가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와 비례로 또 가장 많은 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가 책임과 포용 통합 그릇 이런 것 배제의 언어를 제외하자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친명계는 이 정 대표의 사퇴하고 그 연임 포기를 압박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친청계에서는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두 달이 앞으로 남았는데 신경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무래도 8월 17일에 새로 뽑히는 민주당 신임 대표는 예. 2028년 공천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도 뭐 원래 제도적으로는 그 정당의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고 싶을 거예요. 정청래 민당 대표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당대표 선거에서 밀려서 2028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면 진짜 본인의 공천까지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그 1600자 글자 중에 저는 딱 한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이 한 문장이 예. 과연 이 무능한 선동가가 되는 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그 당권 선거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지난해 있었던 그 당권 선거에서는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나 똑같이 친명 후보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 당원들도 누가 되든 친명 후보다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일정 부분 표를 준 감이 없지 않은데 이번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라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줘서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를 아직은 후보는 아닙니다만 예. 도우려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1: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에 이제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나올 것이냐? 요것도 상당히 이제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2: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출국하셨을 때 네.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례적으로 그 환송에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오해들이 또 있었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실 투표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시위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전국이 복잡한 상황에서 당에서는 당무에 좀 집중한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의전을 축소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온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 청와대의 그 발언이 거기까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환송 또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누가 오냐 안 오냐가 또 얘기가 또 분분히 나올 건데요.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원래라면은 보통 이제 출국 귀국 때 계시는 건 맞거든요. 근데 또 모두가 매번 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어떨 때는 당대표가 온 적도 있고 안 온 적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여러 해석이 오겠죠. 오면 온 대로 해석을 하실 것이고 안 오면 네. 또 안 온 대로 여러 가지 또 의미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나타나야 할 때였는데 안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는 없었던 사람이 이제 나타났고 공항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 그 김민석 총리가 오늘 광역단체장 민주당 당선인들을 만났습니다. 뭐 다 불렀는데 여든 야든 당선인들 다 불렀는데 어쨌든 그 지금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당선인들만 이제 왔습니다. 취임 전부터 만난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2: 네, 네.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뛸 거잖아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6개월 이상 낸 사람들 당비를. 그런데 그 권리당원에 대해서 가장 최근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뛰었던 민주당 후보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 승리해야죠. 그 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거 치르면서 승리해야 하니까 당원 관리를 제일 잘해놨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뭐 그 자리에서 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저 좀 도와달라 이런 명시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정치인들 다 눈빛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런 자리를 총리가 주재했다라는 명분을 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귀국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두고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오지 말도록 말린 것이고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마음인데 실제 그 자리에 부르지 않는 것은 또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엔 올 것 같습니다.
1: 아 부르고 또 갈 것 같다 아니면 안 불렀는데 갈 것 같다는 거예요?
2: 안 부르면 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마지못해 부르고 그래서 겨우 참석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거죠.
1: 예. 근데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오늘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이제 광주 전남을 잇따라 방문을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명분은 이제 통합특별시 출범 점검이라지만 이게 호남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저희 민주당에는 약간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 뭐 중요한 결정이 있기 전후나 이럴 때는 호남 방문을 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그 이번에 통합특별시가 처음 출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각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인자 그리고 이제 총리로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저는 필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신 게 통합시였어요. 비단 이번에는 광주 전남에 한정되었지만 네. 더 넓혀서 이제 대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도 통합특별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아마 첫 번째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서 점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당연히 지금 선거 시기가 곧 다가오고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호남을 가면 가는 대로, 영남을 가면 가는 대로 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치인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니까요. 그거 총리께서 오해 없게 잘 뭐 일을 보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또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장이 그 재단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앞으로 할 비평 활동이 이 노무현재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2: 저는 사실 그 유시민 작가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본인이 나이 60이 넘으면 뇌가 썩어 들어간다 이런 식의 본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60 이후에 어떤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 연세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정치 비평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임 고문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0: 재단 관련한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내용이 이 유시민 작가의 활동 내용만 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상임고문직을 버리고 본격적인 정치 비평에 나서겠다는 건데.
1: 비유를 이렇게 했네요.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하고 있다.
0: 네.
1: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하는 영상이 지금 재단 그 홍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0: 예.
1: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로서는 저런 비판이 부담스럽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 사이에서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돕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발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이었던 A그룹을 대표해서 그 그룹 내에서 차기 지도군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어 보겠다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뭐 본인이 생각하는 바는 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자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비평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2: 여기 예고를 하셨잖아요.
1: 예고를 한 거로
2: 앞으로 할 비평 활동이라고
1: 보십니까?
2: 하니까 이제 예고를 이미 하신 것이고 사실 유시민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진보 진영에 굉장히 귀한 분이고 또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분의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난번에 그 합당 논란이라던가 그 위에 있었던 ABC론, 그다음에 뭐 간첩, 특히 이번에 그 평택을 선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갈등들에 있었을 때 사실 저희는 솔직히 유시민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킨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자유로웠었거든요.
1: 지지했죠.
2: 네,
1: 노골적으로.
2: 사실적으로 그렇게 됐고 사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후보는 김용남 후보라는 후보가 있는데 또 민주 진영을 또 아끼는 우리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렇게 뭔가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노무현 재단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앞으로 할 비평 활동이라는 게 무슨 어떻게 비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우리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뭔가 굉장히 서로 갈등이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을 좀 다독이고 오히려 싸움을 이렇게 말리고 중재하고 좀 우리끼리 통합을 할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했던 발언이 정청래 대표를 향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바로 이 유시민 장관의 뭐 정치인 ABC론 뭐 이런 것도 겨냥했다라는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앞으로의 평론 활동 요거를 이제 예고편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어서 이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4주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긍정 51.5, 부정이 44.2,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는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이 44.3, 더불어민주당이 38.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이제 뒤집혔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제가 최근 3년간의 그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유의미하게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던 때가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말로 총결집했을 때였어요. 한 번은 총선을 앞섰던 시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열심히 해서 의석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때였고 놀랍게도 2025년 1월 중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막 체포가 진행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이런 식의 여론 흐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난 것은 하여튼 그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과소표지됐을 기술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당권 경쟁을 두고 전반에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하락했다 이렇게 네. 진단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그 계기가 된 시점은 6.3 지방선거가 아닌가 싶고 지금 말씀하시기로 굉장히 이제 격해진 당권 경쟁 그리고 투표지 부족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두셨는데요.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굉장히 뼈 아프죠. 지금 사실 6.3 지방선거가 숫자로서는 저희가 뭐 숫자로서는 이긴 것처럼 보이긴 해도 실제로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저희가 6.3 지방선거에서 저희의 기대치 그리고 시민들이 민주당의 보여주고 싶은 기대침에 뭐 충족을 못한 건 저희 오롯이 저희 잘못이고 그런 점도 저는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 건 아닌가라는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또 하게 됩니다. 전 지금 이번에 지지율이 사실 떨어진 게 또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출발을 49.4%로 시작을 했어요. 49.4%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취임 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냐 실용주의, 포용, 통합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 주셔서 65, 뭐 높은 건 70 가까이까지 나온 지지를 보여 주셨거든요.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드렸는데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오롯이 충족을 못해서 저희가 뭐 선거도 그렇고 그 앞으로의 그 당에서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등도 그렇게 좀 저희가 깎아먹은 거 아닌가라는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되고요. 뭐 지금 오히려 경고를 주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더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또 충돌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저는 지도부
4: 양형사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3: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5: 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장동혁의 책임이고 올라갈 때는 장동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양양자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라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총사퇴 이야기를 했고 네.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총사퇴 얘기를 했단 말이죠.
0: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번에 경기지사 후보로 뛰기도 했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민심을 경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에서는 지금 우재준 최고와 양양자 최고 정도만 이번 네. 선거 결과를 두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비교적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관련한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사퇴 요구는 발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그 의지로 대표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들이 없습니다. 이런 그 과도기적 상황이 좀 지나고 나서야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그 1차 고비는 이제 치러지는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의원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17일, 18일 뭐 양일간에 치러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는지에 따라서 당 방향성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 17일도 하기로 했나요?
0: 17일이나 18일 양일 중에 하루를 하는 걸로 했는데 예. 아마도 17일 오전 10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본회의 전날.
0: 네. 예. 본회의 날 10시죠.
1: 본회의 날이면 목요일. 예, 목요일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양양자 최고위원의 총사퇴 이야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여론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했단 말이죠. 네. 역전을 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당

0: 강동혁 대표니까 생각보다 선전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동안 나와 있던 여론조사 등등에 비춰봤을 때는 생각보다 선전을 했고, 특히 재보궐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4석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도 한 분 계시니까 일단 3석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의석이 3석이나 늘은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실패했냐, 책임질 일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지율 올라간 것도 사실 저희 민주당이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고 논란이 있고 저희가 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사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간 거라고 보지, 그걸 누가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해서 선거 이긴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지역별로 보면요, 장동혁 대표가 묻지 않은 곳, 이른바 가지 않은 곳이 승리를 했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예상외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이 지역은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 얼씬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 지도부 얼씬도 못하게.
1: 오세훈 시장이.
0: 예, 오세훈 시장이. 그랬기 때문에 또 승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이긴 데 보면 대부분이 그 장동혁 대표랑 거리가 먼 분이에요. 평택을의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의 지도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장동혁 대표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우재준 의원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또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체제가 과연 가는 게 우리 국민의 그 국민의 힘에 맞는 것인가, 해가 되는 것인가, 뭐 아니면 이익이 되는 것인가 봤을 때 이 지도체제가 해체돼야 되는 게 그분들도 다음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장동혁 지도체제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당선이 됐을 때부터 장동혁 지도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사퇴에 대한 얘기는 끝까지 있겠지만, 양양자 최고위원이 좀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불행하게도 좀비는 죽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예. 갈 것이다.
1: 예. 근데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요, 저녁 시간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그리고 광주, 전남 도지사인가요? 이렇게 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이 6개 지역에 대해서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습니다.
2: 네.
1: 선거 소청 의미부터 좀 한번 짚어봐 주세요.
3: 이제 선거가 절차적 문제에 의해서 예. 무효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이나 후보자 또 유권자가 소청을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2주 내에 소청을 해야 되니까 17일까지 소청을 해야 합니다.
1: 예.
3: 그런데 그 소청의 권한을 당 대표 권한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를 전면 재선거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소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그 개표를 독려하면서 재선거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긴급회의 결과에 한번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요.
1: 예, 예.
3: 그래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또 국민의힘이 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 소청, 재선거가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과연 이를 통해서 얻는 실효적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좀 따져봐야겠죠.
1: 이것보다 앞서서 개혁신당이 이 서울시장 포함해가지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인천,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국민의힘이랑 같고, 거기다가 대구시장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총 18곳에 대해서 이제 재선거를 소청을 개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도 동참해라.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녁 시간에 이걸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거 가능성?
0: 불가능한 요청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뭐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선거 제 마음으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깝게 패배한 곳이나 이런 곳은요. 근데 일단 재선거를 치르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일단 뭐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있고요, 조건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해야 되고요. 아니면 선거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당선인이 없거나 정원에 미달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해당하려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것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걸 어떻게 당선된 후보가 사퇴를 하겠냐고요. 딱히 명분도 없는데. 그래서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지고, 선관위의 이런 여러 가지 투표용지 부족 문제나 여러 선거 관리에 미흡한 점, 부실한 점은 저는 당연히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수사와 또 뭐 수사 만약에 그 안에 이상한 뭐 불법이 있다면 저는 다 반드시 엄벌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과 별개로 재선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불가능한 걸 갖고 요구하는 게 맞냐. 그리고 네. 재선거 만약에 치러진다 한들 또 국민적인 뭐 그 세금이 또 든다거나 여러 가지

0: 피로도가 또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논의와 토의는 해보되 무조건적인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다 얘기하면 뭐 어떻게 다시 치주자는 거예요, 뭐예요? 조금 책임 있는 언어와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오늘 오후 워낙 늦게 결정된 거여서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아직 안 나왔는데 모든 지역 중에서 지금 재선거 하자고 하는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야당에 당선된 지역이 서울시란 네.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재선거를 전면 요구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선거가 가능하려면 이것이 선거법 198조 1, 2항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표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하게 해석을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세훈 시장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당내 의원들 간에도 이게 다른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재선거를 당 전체에서 그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원내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선거 소청이 실효적으로 과연 이익이 있느냐. 두 번째, 정치적으로도 그럼 이익이 있느냐. 정치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가 새로 있을 수가 있겠죠.
1: 예.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는 내일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서 이 법약권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이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이준석 대표님께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여기 마치고 보수정당은 세대교체와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오신다. 보수의 재판지수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기 부족 사태 등 이 많은 것들이 함께 진행해야 될 그런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5: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4: 이준석 개혁신당
5: 입장 속에서는 제 정당 간에 이것도 김민희 있는 것이 좋다. 민주당 중심의 일방주의가 이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차 이제 개혁신당을 찾아간 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찾아간 게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0: 그것도 놀라운 일이네요. 보통은 네. 다 이제 당선이 되면 서로 작은 장이든 큰 당이든 서로 교류하고
4: 인사를 더불어민주당
0: 하는데
4: 이번에 처음 대변인입니다.
0: 놀랍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그래도 한때는 19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19였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잘 지내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야당의 역할을 두 분들께서 잘 얘기하셔서 야당의 그 건전한 야당 역할을 잘 해주시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오늘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보수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함께할 소중한 분이다. 요 이야기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2: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상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유권자 지형만 놓고 보면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 세력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2016년 총선을
4: 정범재 도면정치연구소장입니다.
2: 우리만 똘똘 뭉쳐서는 절대 진보 세력, 좌파 세력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이렇게 덜어낸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덜어내고 한동훈 전 대표도 덜어내고 네. 이런 뺄셈의 정치를 했는데 이제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뜻을 보이신 것 같아서 상당히 네.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른바 당권파에서 밀었던 원내대표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중도 외연 확장과 보수의 재건 또 보수의 미래 확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하신 얘기니만큼 2028년 총선 또 더 나아가서 2030년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도 협력의 대상은 누구든 될 수 있다라는 문호를 열어놓은 셈이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공소 취소 특검을 맡고 또 투표용지 부족

0: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의 필요성에 이제 뜻을 모았다고 하니까 또 범야권의 연대 물꼬를 틀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연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무릎 아래 41cm, 발길이 210mm였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골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와 지병이나 약물 복용 여부, 시신 훼손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무분별한 의혹 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취지의 루머가 SNS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해당 글이 올라온 SNS 운영사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의혹 글이 확산할 경우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함께 신체 부위가 발견된 당일 34차례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 트럭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반입 경로를 조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과수의 최종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경남 통영의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6일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들어섭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약 2년 2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 건데 출석 과정에서 최 회장만 조정이 잘 성립되길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3: 최태원 SK그룹 예, 회장입니다.
4: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6: 오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으실까요?
2: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 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으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꼽힙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또한 변수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이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 종전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앞으로 60일의 협상 기간에 논의될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0: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를 약속했고 미국 혹은 이란에서 핵물질을 희석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핵무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나 방식, 모양으로든 핵무기를 사거나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적절한 시기에 이란 산맥 깊숙이 묻혀있는 핵먼지를 수거하러 들어가서 이란이나 미국에서 희석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먼지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가스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희석을 강력히 주장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 반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우리 입장에서 유일하게 수용 가능한 방법은 이란 내에서 핵물질을 희석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뿐입니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희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향후 60일에 협상 기간에 논의될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이행 성과에 맞춰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과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중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석유 장악 의사를 밝힌 만큼 석유와 금융 제재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19일 서명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양해각서 문안이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게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해상 서비스는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3: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금요일에 공식 서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실제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기에 이 합의가 지속하길 바랍니다. 카야클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입니다.
3: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이 합의를 지원하고 이것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겁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입니다.
3: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2: 이 합의가 지속하길 바랍니다. 군사적 갈등을 끝내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과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입니다.
3: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홍입니다.
0: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합의 이행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 15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합의 일부분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들어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단기간에 개방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란 핵 문제가 어떻게 협의되는지에 따라 휴전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오늘 개막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엘리제 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오후 5시쯤 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남서부의 휴양지 에비앙레뱅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맞이해 양자회담을 한 뒤 G7 정상이 모두 모인 업무 만찬 회동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종전 합의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기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이란 사태 해결 이후 북미 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별도의 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종전 국면에서 게시한 사진이다 보니 이제 북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5: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6: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5: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적을 올렸다라고 보는데요.
4: 김정은과 나는 여전히 잘 통한다는 트럼프 특유의 러브콜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트럼프의 방한과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3월엔 김민석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7: 김정은 위원장이
6: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7: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4: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화 상대방인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함께 산책하던 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핵 고도화가 진행된 상황인데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 위원장의 몸값 역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둔 한미에 맞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입장이
6: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8: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그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예측 불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은 산 넘어 산이란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9: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면 답변서 제출 의사를 밝힌 나 의원은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오는 19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나 의원 측 거부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1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6월 19일 금요일 소환 조사를
6: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본부입니다.
11: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10: 특검은 답변을 받아보고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0: 이미 한바탕 범죄몰이에도 무혐의 처분이 된 사안이라며 완장찬 특검을 앞세운 언론 플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관위 부정과 무능을 덮고 이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죄상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차 체포 시도 때 모인 의원 전원이 고발된 상황인 만큼 향후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김 씨 측이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른바 황제 조사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김 씨에게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다만 현재까지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 추가 소환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 공무원 16명의 중징계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해임 처분됐고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전 국장 등은 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경찰 기동대와 국회 경비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2: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추켜세우며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표직 사퇴는 물론 연임을 포기하라는 전방위 공세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숙고를 이어간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목에는 이른바 청와대 시계를 찬 채 윤석열 정권 때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기대가 된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5: 세계적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3: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피스메이커라고 언급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본인 거취 문제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비당권파들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리로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도 밝히지 않고 당대표 위치에 있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여기저기서 전방위 공세가 쏟아진 겁니다.
6: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5: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3: 당권파들은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 이면에는 당권 투쟁이 있었다며 에둘러 당권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7: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5: 사무총장입니다.
7: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3: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책임 통감과 함께 선거평가 과정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임 도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내홍 역시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의 사퇴 시점과 관련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당에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정식으로 돌아간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라면서 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당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0: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장 대표는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는데 곧 있을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복귀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총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은 지도부를 좀비로 표현하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3: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2: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1: 지난 11일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또다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퇴진론이 터져나온 건데 거듭 면전에서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는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도부 내부에서도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한 거취 갈등은 이번 주로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거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는 현 체제로는 안 된다. 장 대표가 계속 버티면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5: 아마 저희 당은 아주 큰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 반면 당권파는 최근 선전하는 당 지지율을 고리로 흔들기를 멈추라며 결사 항전에 나섰습니다.
6: 기승전 당대표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의원입니다.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1: 당의 텃밭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진행,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과 맞물려 장 대표에게 스스로 물러날 명분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등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 모두에 대한 초청을 제기하겠다며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는 당장 퇴진부터 절대 안 된다에 신중론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2년 뒤 총선까지 내다보고 계파별로 장동혁 체제 손익 계산에 나선 분위기인데 지도부 붕괴도 끌어낼 방법도 요원한 상황에서 갈수록 잡음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들어왔는데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군인이 투입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작업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외 이재식, 정진팔, 김홍준 등 합참과 육본 간부 일부는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을 포함한 원내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와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에 김승수, 김미애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김대식, 박상웅, 박충권, 유용원 의원 등 8명을 부대표로 내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용원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데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가 110명 국회의원 하나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인선 과정에서 통합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7: 선관위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무려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3년 전인 지난 2023년 선관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선관위 최고위급 실무진 자녀들이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9: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10: 저러니까요.
3: 박찬진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입니다.
10: 딸이 사찰에서 내게 해줄 겁니까?
11: 제가 결정한
3: 송봉섭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입니다.
8: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친 경력 채용 가운데 규정 위반만 무려 878건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정 채용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세상에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2023년에도 성과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인건비 자료를 보면 근무 성적 등이 우수할 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급에 배정된 예산은 85억 2,040만 5천 원으로 그보다 한 해 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98.1% 수준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소쿠리 투표에 이은 아빠 찬스 부정 채용 의혹으로 고위직들은 사퇴하고 조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는데 성과급 예산은 증액됐고 실제 대부분 집행되는 등 선관위 내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비위 의혹 당사자들은 올해가 돼서야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상당 기간 자신들의 실수나 비위와는 상관없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직 문화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논의가 선관위 업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의미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 7명은 청사에 상주해 근무하지 않고 집무실도 없다면서 이들 모두 본투표 당일 심야에 소집된 긴급위원회의에는 참석해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한체육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펜싱 대표팀의 경우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사용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12: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대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엔 열흘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쓰는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도 봉쇄된 상태. 해당 단체의 행정이 마비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대한체육회가 나섰습니다.
13: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3: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13: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유승민 회장은 정부와 경찰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3: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 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2: 오는 19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 출전을 앞둔 펜싱 대표팀은 항공기 예약 등 행정 업무뿐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에 사용해야 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4: 저희 이제 선수들은 일주일 내일
3: 협회 사무처장입니다.
14: 시간을 말씀드리고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한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각자 좀 빌려서 준비를 하자.
12: 22일부터 인천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수중 핀 수영 협회는 한참 대회 준비로 바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업무 시설이 있는 체육 단체는 9개. 각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와 출입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협의는 불발됐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지만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말아달라는 체육인들의 호소에 시위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민주당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10: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9: 국민의힘은 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시민 저항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재선거 요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11: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3: 정동혁
11: 목소리만 높일
3: 대표입니다.
11: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 재선거 논의합시다.
9: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18명을 여야 동수로 나누고 위원장직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삿바 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와 재경위 등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15: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한병도
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5: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16: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3: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6: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9: 민주당은 오는 18일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에 치솟던 국제유가도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쟁 기간 기름값 안정판 역할을 해온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고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7: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유가는 곧바로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떨어지며 배럴당 $83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00를 훌쩍 뛰어넘었던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에 가까워진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두바이유도 배럴당 $80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우리 선박 24척을 포함한 수천 척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하면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이었던 $60 선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항로를 재정비해야 하는 데다 전쟁으로 가동을 멈췄거나 파괴된 원유 생산시설이 복구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원유를 수송하는 데만 3주 가까이 걸리는 만큼 해협 개방 효과가 즉각 반영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8: 생산 설비가 복구되고 또 하반기에
3: 유승근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입니다.
18: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높은 유가 수준이 하나의 그 표준이 되는 뉴 노말의
17: 그동안 치솟은 유가가 곧장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왔던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그리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 호르무즈 상황에 어떤 이 안정화되는 거 하나.
3: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19: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는 전쟁 전까지 돌아가진 않더라도 100불 이하 뭐 90불 대.
17: 다만 최고 가격제를 바로 끝낸다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종전 여부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해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교황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내년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북한 방문 문제도 거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바티칸 시티 내 교황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교황청 국내원장 페타르 라디치 대주교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뒤 1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통역 이외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1: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0: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레오 14세 교황의 내년 방한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의사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교황의 방북 문제도 거론했을 거로 보입니다.
2: 교황님 방북 가신다는 건 초청 가신다고
3: 했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0: 이 대통령은 교황청 정부 수반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란 성경 문구를 인용해 인내심을 갖고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공식 행사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4: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5: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국 항일 유적지 탐방 연수를 기획하면서 단둥에 있는 항미 원조 기념관 방문을 추진했던 사실이 알려져 국방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전쟁기념관 교육행사 중단 이후 안규백 장관 지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일정을 검토했던 건 중대한 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50만 8,000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2.37%로 평균 물가 상승률인 2.66%를 밑돌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 줄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상용 근로자의 감소는 외환위기 영향권이던 199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상용 근로자가 19만 7천 명 감소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줄었습니다.

0: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휴식을 보낸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전을 나흘 앞두고 다시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1: 멕시코와 우리 대표팀은 얽힌 인연도 많아 맞대결 결과에 관심도 커집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2: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이강인이 호텔로 돌아오기 전 팬들을 보고는 다가가 사인을 건넵니다.
3: 이강인 선수 멕시코전 때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2: 오형균은 양현준의 셀틱 유니폼을 입고 외출을 다녀왔고 발목 부상이 회복세에 접어든 배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대표팀 선수들은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달콤한 휴식 뒤 맞는 훈련에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찹니다.
5: 안녕하세요.
6: 굿모닝.
7: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0: 다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전. 나란히 첫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A조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멕시코 사령탑 아기레 감독은 마요르카 시절 총애했던 이강인과 사제 대결을 펼치고 울버햄프턴에서 공격진을 이끌며 손발을 맞추던 황희찬과 히메네스는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홈 2점을 하는 멕시코가 조금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체코전 역전승으로 대표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팀은 조 1, 2위에 따른 32강 상대에 대한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2연승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1: 앞서 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제재를 가한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게 총 6,2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액수인데요.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쿠팡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됐고 회원 정보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등록해둔 회원의 가족과 지인 등 비회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쿠팡이 이용자 1,117만 명의 타사 웹, 앱 방문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도 적발했는데요. 이에 위원회는 쿠팡에 총 6,247억 원을 부과하고 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인증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법인인 만큼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한국과 미국의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6월 15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서울시향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 토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서울시향의 강변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선욱이 주의를 맡고 피아니스트 선우예건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이 협연을 맡았습니다. 이천석의 좌석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옆에도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연주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1: 요즘은 이런 야외 음악회가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강공원에서 서울시 오페라단 주최로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하기도 했고요.
0: 이런 야외 음악회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고요. 평소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구성됩니다.
1: 사실 이런 야외 음악회는 최근 들어서 세계 여러 오케스트라가 주목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사람들이 클래식 공연장에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오케스트라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0: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나 보스턴 심포니는 이런 공연을 일찍부터 가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은 매년 여름 LA에 있는 헐리우드볼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고요. 보스턴 심포니도 야외 공연장인 탱글우드에서 매년 여름에 공연을 합니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클래식 작품을 연주합니다.
1: 이 베를린 필이나 빈필 같은 세계 정상급 단체도 이런 성격의 공연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매년 여름 세계적인 지휘자와 연주자를 초빙해서 발트뷴의 콘서트를 갖고 있습니다. 발트뷴에는 숲의 무대란 뜻인데 베를린의 서쪽 외곽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반원형 극장 형태로 건축돼서요. 2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0: 발트빈의 콘서트는 1984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 공연 시즌이 끝나는 6월 마지막 일요일에 항상 열립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발트빈에서 있었던 연주의 실황입니다. 도라오라 소렌토로, 도르나 소리엔토, 그리고 푸치니 오페라 투라노트 중에서 네순 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부릅니다.

0: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리고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네순도르마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불렀습니다. 베를린 발트비네에서 있었던 연주회 실황이었습니다.
1: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빈의 콘서트가 있다면 빈필에는 쉔베른 여름밤 음악회가 있습니다.
0: 빈필은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신년 음악회가 유명한데 여름밤 음악회는 신년 음악회랑 뭐가 다른가요?
1: 신년 음악회가 비싼 티켓을 구입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듣는 음악회라면 쉔부른 여름밤 음악회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음악회입니다.
0: 전 쉰부터 갈 수 있는 줄 알고.
1: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쉰부른인데 쉰이 될 수도 있어요. 쉰부른. 쉰부른 궁전의 야외 무대에서 매년 5월이나 6월에 무료 야외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빈필은 진지한 클래식만 연주하는 보수적인 악단이지만 이 여름밤 음악회에서만큼은 탱고나 스타워즈 같은 대중적인 곡들도 과감히 선곡하고요. 신년 음악회에서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연주하듯이 여름밤 음악회에서는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반드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빈 기지를 연주합니다.
0: 사실 제 취향으로는 무료 야외 음악회 있잖아요. 쉔부른 궁전에서. 네네네.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작년에 있었던 쉔부른 여름 음악회 마지막 앙코르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빈 기질 투간 소기예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기대가 된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피스메이커라고 언급하며 갈등설 진화에 섰습니다. 다만 본인 거취 문제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비당권파들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리로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도 밝히지 않고 당대표 위치에 있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여기저기서 전방위 공세가 쏟아진 겁니다.
3: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1: 당권파들은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 이면에는 당권 투쟁이 있었다며 에둘러 당권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1: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책임 통감과 함께 선거평가 과정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임 도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내홍 역시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의 사퇴 시점과 관련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후임 총리 청문회가 진행되고 정식 임명이 되면 물러날 거라며 그때까지는 공백이 없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에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정식으로 돌아간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 거취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장 대표는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는데 곧 있을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복귀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총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은 지도부를 좀비로 표현하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6: 지난 11일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또다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진론이 터져나온 건데 거듭 면전에서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는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지도부 내부에서도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한 거취

0: 갈등은 이번 주로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거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 훈계는 현 체제로는 안 된다. 장 대표가 계속 버티면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1: 아마 저희 당은 아주 큰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 반면 당권파는 최근 선전하는 당 지지율을 고리로 흔들기를 멈추라며 결사 항전에 나섰습니다.
2: 기승전 당대표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0: 당의 텃밭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진행,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과 맞물려 당대표에게 스스로 물러날 명분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등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 모두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겠다며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동윤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는 당장 퇴진부터 절대 안 된다에 신중론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2년 뒤 총선까지 내다보고 계파별로 장동혁 체제 손익 계산에 나선 분위기인데 지도부 붕괴도 끌어낼 방법도 요원한 상황에서 갈수록 잡음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면 답변서 제출 의사를 밝힌 나 의원은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오는 19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나 의원 측 거부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5: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6월 19일 금요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였으나 나경원 의원실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4: 특검은 답변을 받아보고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을 막아선 40여 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차 집행 때도 30여 명의 의원과 자리를 지켰고 3개월 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1시간가량 독대하며 고맙다는 격려를 들었습니다.
6: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종합특검이 체포 방해는 물론 다른 혐의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처음인데 나 의원은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한바탕 범죄몰이에도 무혐의 처분이 된 사안이라며 완장찬 특검을 앞세운 언론 플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관위 부정과 무능을 덮고 이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죄상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차 체포 시도 때 모인 의원 전원이 고발된 상황인 만큼 향후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내란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에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창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을 재구성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시작과 종료 시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어제 내란 범죄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해 특검 내에서 논의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겸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 10일 인천

0: 에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취지의 루머가 SNS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해당 글이 올라온 SNS 운영사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의혹 글이 확산할 경우 수사 처진이 우려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함께 신체 부위가 발견된 당일 34차례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트럭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반입 경로를 조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과수의 최종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세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6일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세현 기자입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들어섭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약 2년 2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 건데 출석 과정에서 최 회장만 조정이 잘 성립되길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3: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막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5: 오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으실까요?
2: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 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으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꼽힙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또한 변수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이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홍정도 부회장은 이번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손자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홍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JTBC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4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6: 다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의 본연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정상화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를 포함한 콘텐트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 4곳, 총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8: JTBC가 발행한 800억 규모의 유동화 증권 보증을 비롯하여 계열사 간 얽혀있던 우발 채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룹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6: 오너 일가가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중앙일보가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중앙일보는 콘텐츠 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 관리와 달리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올라 8,500선에 안착했습니다. 환율은 9원 가까이 떨어진 1,51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석 달 넘게 세계 경제를 발목잡던 이란 전쟁이 끝나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4.95%의 상승 출발해 장 초반 한때 8,600을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워 진장을 시키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가 개장 6분 만에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와 6% 넘게 오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대부분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삼성전기와 LG전자, 카카오 등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5.2% 오른 8,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24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끝내고 이틀 연속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하루 1조 4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0.48% 오른 1,034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결과가 발표되는 미국 FOMC 회의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3: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FOMC 회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 또 이제 양적 긴축도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2: 종전 소식의 원 달러 환율은 장중 1,504원까지 떨어졌다가 8.7원 내린 1,511.1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6: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돼 양국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협이 개방되고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거라며 자신이 평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의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다음 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갇혀있던 유조선들이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며 다수는 석유를 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 서명할 양해각서에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조항까지 담겼다고 주장해 향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종전 합의를 발표하는 이란 국영방송.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두 가지 사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9일 MOU 체결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동결자산 일부가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징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승리 선언은 미국의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해 곧 시작될 60일간 본 협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를 두고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0: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스라엘 언론들은 종전 소식을 나쁜 합의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스라엘이 전쟁 내내 요구했던 핵심 목표가 합의 안에서 쏙 빠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폭이라는 명분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턱 밑을 겨누는 탄도미사일 문제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자르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게 된 셈입니다. 철저한 이스라엘 패싱도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고 오히려 제재 완화로 이란 정권의 체제만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2: Netanyahu and his government have lost much of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1: 당장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밀려 이스라엘로서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실리 추구 속에 이스라엘과 주변 무장 세력 간의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결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며 8순 잔치를 자축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4: I just think it's a culmination of a real loss of dignity in this country. And I think Trump embodies and personifies that loss of dignity.
3: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President Donald Trump is now saying that an agreement with Iran is scheduled to be signed on Sunday.
3: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티저 갈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 조속한 통항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타결로 영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전 9시 33분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1.17% 오른 51,799.16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올라 8,500선에 안착했는데요. 환율은 9원 가까이 떨어진 1,51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6: 석 달 넘게 세계 경제를 발목 잡던 이란 전쟁이 끝나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4.95%의 상승 출발해

0: 하락치였습니다. 코스닥은 0.48% 오른 1034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결과가 발표되는 미국 FOMC 회의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FOMC 회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또 이제 양적 긴축도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0: 종전 소식의 원 달러 환율은 장중 1,503원까지 떨어졌다가 8.7원 내린 1,511.1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여진이 당분간 이어지고 특히 환율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취약계층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도 추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유가와 고환율 파장이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 위험이 남아있고 미 연준 신임 의장의 통화 정책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대미 투자 확대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4: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즉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올려주면 환율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 되겠으나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좀 고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5%에 이르러 5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이란 전쟁 영향이 심화하면서 17개월 만에 감소했고 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5: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3: 종전 합의에도 취약계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하고 대통령도 업무방해 행위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가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출입까지 막는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6: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최선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한 필수 요소들만 가져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입니다.
3: 그동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대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화 경찰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권리행사 방해는 분명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체증하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우리 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마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봉쇄를 풀기 위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잠실 개표

0: 서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평화적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표정호 기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3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 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에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3년 전인 지난 2023년 선관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선관위 최고위급 실무진 자녀들이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3: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4: 그럼 본인의 의사.
3: 저러니까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5: 제가 결정한 문제는
3: 본인
5: 아니라고.
3: 의사.
2: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친 경력 채용 가운데 규정 위반만 무려 878건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정 채용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세상에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2023년에도 성과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인건비 자료를 보면 근무 성적 등이 우수할 때 지급하는 성과상여급에 배정된 예산은 85억 2,040만 5천원으로 그보다 한해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83억 6,319만 5천원,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98.1% 수준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소쿠리 투표에 이은 아빠 찬스 부정 채용 의혹으로 고위직들은 사퇴하고 조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는데 성과급 예산은 증액됐고 실제 대부분 집행되는 등 선관위 내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비위 의혹 당사자들은 올해가 돼서야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상당 기간 자신들의 실수나 비위와는 상관없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직 문화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논의가 선관위 업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의미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형,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1: 나 트로 부를 때 멋있다고 했었는데.
0: 형은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그러니까 그만 잊어, 이제.
1: 빨간 립스틱.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아바스 아라거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에 양국협상단 수석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아라거치 장관은 서명 직후 차기 후속협상의 1차 회담이 본격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종전협상단을 이끌었고 이란에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단장을 맡았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서명을 했고 이번 주 안으로 합의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이란 동결장급 해제나 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A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디지털 방식으로 합의에 서명을 했고 이란에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를 두고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스라엘 언론들은 종전 소식을 나쁜 합의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스라엘이 전쟁 내내 요구했던 핵심 목표가 합의 안에서 쏙 빠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폭이라는 명분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턱 밑을 겨누는 탄도미사일 문제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자르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게 된 셈입니다. 철저한 이스라엘 패싱도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고 오히려 제재 완화로 이란 정권의 체제만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8: 네타냐후 and his government have lost much of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7: 당장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밀려 이스라엘로서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실리 추구 속에 이스라엘과 주변 무장 세력 간의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6: 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전후 처리 비용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방위비와 전후 재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106일 만에 총성이 멈추자 곧바로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의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을 향한 청구서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풀었으니 기뢰를 치우는 위험과 비용은 수혜국들이 나누어서 분담하라는 논리입니다.
10: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9: 이란을 향해선 아예 빼도 박도 못할 역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걸프국들의 전쟁 피해 보상과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압류한 이란 계좌에서 강제로 차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최대 1,200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을 인질로 잡고 향후 핵 해체 협상까지 쥐고 가겠다는 셈법입니다.
11: Nothing is going to be on the table until we see the Strait of Hormuz open and the Iranians agree that they have to turn over the highly enriched uranium.
9: 미국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중동 평화를 이끈 리더라는 과실만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비용 분담이나 파병 압박이 한국 정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 역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시장이라는 기회와 기뢰 위험에 따른 단기적 물류 리스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6: 결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면서 8순 잔치를 자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13: I just think it's a culmination of a real loss of dignity in this country. And I think Trump embodies and personifies that loss of dignity.
12: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 President Donald Trump is now saying that an agreement with Iran is scheduled to be signed on Sunday.
12: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5: 아버지 이란 در دو جنگ تحمیلی اخیر تاکید کرد ملت ایران در این نبردها علاوه بر پیروزی‌های میدانی
12: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티저 갈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하고 대통령도 업무방해 행위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가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출입까지 막는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17: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최선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한 필수 요소들만 가져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16: 그동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대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화 경찰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권리 행사 방해는 분명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체증하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우리 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마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봉쇄를 풀기 위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평화적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표정우 기자입니다.
18: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0: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교황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내년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북한 방문 문제도 거론됐을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바티칸 시티 내 교황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교황청 국내원장 페타르 라디치 대주교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뒤 1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통역 이외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3: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레오 14세 교황의 내년 방한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의사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교황의 방북 문제도 거론했을 거로 보입니다.
4: 교황님 방북 가신다는 건 초청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2: 이 대통령은 교황청 정부 수반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란 성경 문구를 인용해 인내심을 갖고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공식 행사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5: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추켜세우며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표직 사퇴는 물론 연임을 포기하라는 전방위 공세가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6: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숙고를 이어간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목에는 이른바 청와대 시계를 찬 채 윤석열 정권 때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기대가 된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6: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피스메이커라고 언급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본인 거취 문제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비당권파들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리로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도 밝히지 않고 당대표 위치에 있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여기저기서 전방위 공세가 쏟아진 겁니다.
8: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6: 당권파들은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 이면에는 당권 투쟁이 있었다며 에둘러 당권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9: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6: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책임 통감과 함께 선거 평가 과정 중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

0: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1: 다음 주 중후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임 도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내홍 역시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등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장 대표는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는데 곧 있을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복귀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총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은 지도부를 좀비로 표현하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3: 지난 11일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또다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진론이 터져나온 건데 거듭 면전에서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는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지도부 내부에서도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한 거취 갈등은 이번 주로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거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는 현 체제로는 안 된다. 장 대표가 계속 버티면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6: 아마 저희 당은 아주 큰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3: 반면 당권파는 최근 선전하는 당 지지율을 고리로 흔들기를 멈추라며 결사 항전에 나섰습니다.
7: 기승전 당대표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3: 당의 텃밭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진행,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과 맞물려 장 대표에게 스스로 물러날 명분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등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 모두에 대한 초청을 제기하겠다며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는 당장 퇴진부터 절대 안 된다에 신중론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2년 뒤 총선까지 내다보고 계파별로 장동혁 체제 손익 계산에 나선 분위기인데 지도부 붕괴도 끌어낼 방법도 요원한 상황에서 갈수록 잡음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텐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돼 양국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협이 개방되고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거라며 자신이 평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란 전쟁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에서 멀지 않은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도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 서명할 양해각서에 동결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조항까지 담겼다고 주장해 향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종전 합의를 발표하는 이란 국영방송.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두 가지 사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9일 MOU 체결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동결자산 일부가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징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승리 선언은 미국의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해 곧 시작될 60일간 본 협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서명에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선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5: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합의를 중동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 It is much welcomed and finger crossed that it will be also initialized on Friday because everybody needs the Strait of Hormuz to be open and actually this war to stop. So it is much welcomed and we hope that it will last.
5: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7: We will now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to support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it turns into a durable, lasting peace.
5: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8: We want this agreement to stick.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s of people in that regio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ut it's also in the interests of the entire world.
5: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다카이지 일본 총리도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일본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다카이지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선 양해각서에 합의한 것은 사태 수습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협상을 한 결과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여기에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적극 중재에 나선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이 하루빨리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것은 기쁘지만 두 나라가 앞으로 합의 단계를 잘 밟아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내 친이란 민병 조직에 공격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억누를지가 초점이 될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 관심은 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지 여부였는데 일본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10: 향후의 상황을 予断することっていうのは困難でありますが、いずれにしましても 自衛隊の 派遣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ございません。
9: 하지만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 직후 전쟁이 멈추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 군함을 보내 기뢰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뢰 제거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란 말도 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역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기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위대 소해함 파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위대법은 정전 이후에는 기뢰 제거를 가능한 활동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1991년 걸프 전쟁이 끝난 뒤 자위대 함정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시 총리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위대 파견 문제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지고 특히 환율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취약계층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도 추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유가와 고환율 파장이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 위험이 남아있고 미 연준 신임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대미 투자 확대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12: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즉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올려주면 환율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되겠으나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상당히 좀 고민될 것입니다.

0: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1: 종전 합의에도 취약계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곧 끝날 거란 기대감에 치솟던 국제 유가도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쟁 기간 기름값 안정판 역할을 해온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고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 유가는 곧바로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떨어지며 배럴당 $83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00를 훌쩍 뛰어넘었던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에 가까워진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두바이유도 배럴당 $80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우리 선박 24척을 포함한 수천 척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하면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이었던 $60 선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항로를 재정비해야 하는 데다 전쟁으로 가동을 멈췄거나 파괴된 원유 생산시설이 복구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원유를 수송하는 데만 3주 가까이 걸리는 만큼 해협 개방 효과가 즉각 반영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4: 생산 설비가 복구되고 또 하반기에 난방이 시작되면 또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높은 유가 수준이 하나의 그 표준이 되는 뉴 노말의
3: 그동안 치솟은 유가가 곧장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왔던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그리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 호르무즈 상황에 어떤 이 안정화되는 거 하나, 유류 가격,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는 전쟁 전까지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100불 이하, 뭐 90불대.
3: 다만 최고 가격제를 바로 끝낸다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종전 여부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해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평화적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3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타결을 발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8: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과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9: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60일간의 후속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기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조무리 이슬람이 이란 본반의 도울라트 사헬이 بهمراه عمان تدابیر لازم رو اتخاذ خواهد کرد برای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 ها از این تنگه.
9: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 서비스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관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항 자유 보장을 비롯한 종전 후속 상황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11: Nous allons tout faire d'abord pour que cet accord soit une réalité et donc pour que Hormuz puisse se rouvrir de manière pacifique et que le trafic puisse reprendre.
9: 또 다른 쟁점인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8: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7: 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전후 처리 비용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방위비와 전후 재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106일 만에 총성이 멈추자 곧바로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의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을 향한 청구서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풀었으니 기뢰를 치우는 위험과 비용은 수혜국들이 나누어서 분담하라는 논리입니다.
13: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12: 이란을 향해선 아예 빼도 박도 못할 역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걸프국들의 전쟁 피해 보상과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압류한 이란 계좌에서 강제로 차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최대 1,200달러에 달하는 공결 자산을 인질로 잡고 향후 핵 해체 협상까지 쥐고 가겠다는 셈법입니다.
14: Nothing is going to be on the table until we see the Strait of Hormuz open and the Iranians agree that they have to turn over the highly enriched uranium.
12: 미국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중동 평화를 이끈 리더라는 과실만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비용 분담이나 파병 압박이 한국 정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 역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시장이라는 기회와 기뢰 위험에 따른 단기적 물류 리스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국방부는 중동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우리 군의 전력 파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현지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작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미국 측의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 부대는 정상적으로 지시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다카에치 일본 총리는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15: 사태 수습을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일본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6: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다카에치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선 양해각서에 합의한 것은 사태 수습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협상을 한 결과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여기에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적극 중재에 나선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이 하루빨리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것은 기쁘지만 두 나라가 앞으로

0: 합의 단계를 잘 밟아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내 친이란 민병 조직에 공격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억누를지가 초점이 될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 관심은 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지 여부였는데 일본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1: 공군의 상황을 요단할 것도는 困難でありますが、いずれにしましても 自衛隊の 派遣については 何ら 決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 ございません。
0: 하지만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 직후 전쟁이 멈추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 군함을 보내 기뢰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뢰 제거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란 말도 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역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기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위대 소해함 파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위대법은 정전 이후에는 기뢰 제거를 가능한 활동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1991년 걸프 전쟁이 끝난 뒤 자위대 함정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시 총리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위대 파견 문제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하고 대통령도 업무방해 행위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가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출입까지 막는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4: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최선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한 필수 요소들만 가져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3: 그동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대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화 경찰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권리행사 방해는 분명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체증하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우리 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마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봉쇄를 풀기 위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해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 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박혜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3년 전인 지난 2023년 선관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선관위 최고위급 실무진 자녀들이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6: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7: 그럼 본인의 의사...
6: 저러니까요. 따님, 사퇴서 내게 해줄 겁니까?
8: 제가 결정한 문제는...
6: 본인 의사...
5: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친 경력채용 가운데 규정 위반만 무려 878건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정 채용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세상에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2023년에도 성과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인건비 자료를 보면 근무 성적 등이 우수할 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급에 배정된 예산은 85억 2,040만 5천 원으로 그보다 한 해 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0: 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상당 기간 자신들의 실수나 비위와는 상관없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직 문화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논의가 선관위 업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의미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2: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 7명은 청사의 상주에 근무하지 않고 집무실도 없다면서 이들 모두 본투표 당일 심야에 소집된 긴급위원회의에는 참석해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지만 후반기 원구선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4: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3: 국민의힘은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시민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재선거 요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5: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 재선거 논의합시다.
3: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18명을 여야 동수로 나누고 위원장직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삽바 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와 재경위 등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6: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7: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3: 민주당은 오는 18일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교황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내년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북한 방문 문제도 거론했을 거로 보입니다. 강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바티칸 시티 내 교황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교황청 국내 원장 페타르 라지치 대주교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뒤 1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통역 이외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10: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9: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레오 14세 교황의 내년 방한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의사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교황의 방북 문제도 거론했을 거로 보입니다.
11: 교황님 방북 가신다는 건 초청 가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2: 북한에 달려 있는 거예요.

0: 이 대통령은 교황청 정부 수반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란 성경 문구를 인용해 인내심을 갖고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공식 행사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1: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백 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어쩌면 너와 난 첫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charade. 어쩌면 너와 난 첫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 This is our last.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6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 레 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종전 합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이란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을 매수해 핵 협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19일 서명식 이후로 공개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 서명을 했고 이번 주 안으로 합의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이란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A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 합의에 서명을 했고 이란의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농축 핵물질을 제거한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고 이란이 검증 체제를 허용하는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란의 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1: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과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60일간

0: 간의 후속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기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 서비스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관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항 자유 보장을 비롯한 종전 후속 상황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1: 종전 합의가 실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롭게 재개방되며 통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마크롱
0: 또 다른 쟁점인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2: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4: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합의를 중동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금요일에 공식 서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실제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기에 이 합의가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외교안보 고위대표입니다.
5: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이 합의를 지원하고 이것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겁니다. 영국 총리입니다.
5: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1: 이 합의가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군사적 갈등을 끝내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과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총리입니다.
5: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포기, 이란의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서명식을 갖기로 했지만 양측이 후속 협상을 통해 이들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결국 종전 합의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후속 합의가 없는 MOU는 불안정하다며 MOU에 명시될 목표와 최종 합의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며 당사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일대에서 관련 112 신고가 하루 평균 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가 이뤄진 지난 3일부터 지난 9일 새벽 5시까지 모두 13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란과 오인 등으로 인한 신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단을 맞고 가방을 열어본 사건과 JTBC 취재진을 감금 및 폭행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잠실 일대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는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내부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만 빼고 전부 집행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3년 전인 지난 2023년 선관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선관위 최고위급 실무진 자녀들이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2: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3: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입니다.
2: 그러니까요. 따님 사진서 4개 하실 겁니까?
3: 송봉서 선관위차 사무차장입니다.
1: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친 경력 채용 가운데 규정 위반만 무려 878건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정 채용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세상에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2023년에도 성과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인건비 자료를 보면 근무 성적 등이 우수할 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급에 배정된 예산은 85억 2,040만 5천 원으로 그보다 한 해 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98.1% 수준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소쿠리 투표에 이은 아빠 찬스 부정 채용 의혹으로 고위직들은 사퇴하고 조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는데 성과급 예산은 증액됐고 실제 대부분 집행되는 등 선관위 내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비위 의혹 당사자들은 올해가 돼서야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상당 기간 자신들의 실수나 비위와는 상관없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직 문화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논의가 선관위 업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의미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옥 위원장은 어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 송파구 선관위가 일련 번호가 적히지 않은 용지를 투표소에 보내겠다고 알린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이미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중단되고 항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0: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2: 본인의 존재가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1: 국민의힘은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시민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재선거 요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4: 김민석 총리,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 재선거 논의합시다.
1: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18명을 여야 동수로 나누고 위원장직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삽바 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와 재경위 등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5: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6: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3: 정점식
6: 필요하다는
3: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1: 민주당은 오는 18일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등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를 못한 사례가 발생한 지역의 국한에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인근에 문제가 없던 기초단체장 선거 등은 선거 소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에서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철회하고 국회의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는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한 뒤 1박 2일 동안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다자회의와 별개로 G7 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 여부도 주목되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려 있지만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추켜세우며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표직 사퇴는 물론 연임을 포기하라는 전방위적 공세는 점차 수위가

0: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숙고를 이어간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목에는 이른바 청와대 시계를 찬 채 윤석열 정권 때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기대가 된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3: 정청래
2: 세계적인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피스메이커라고 언급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본인 거취 문제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비당권파들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리로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도 밝히지 않고 당대표 위치에 있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여기저기서 전방위 공세가 쏟아진 겁니다.
4: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3: 강조해야 합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1: 당권파들은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 이면에는 당권 투쟁이 있었다며 에둘러 당권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5: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3: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1: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책임 통감과 함께 선거평가 과정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임 도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내홍 역시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장 대표는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는데요. 곧 있을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정훈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복귀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총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은 지도부를 좀비로 표현하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우리 국민의힘
3: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6: 지난 11일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또다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퇴진론이 터져나온 건데 거듭 면전에서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는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 좀비라고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지도부 내부에서도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한 거취 갈등은 이번 주로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거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는 현 체제로는 안 된다. 장 대표가 계속 버티면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9: 아마 저희 당은 아주
3: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6: 반면 당권파는 최근 선전하는 당 지지율을 고리로 흔들기를 멈추라며 결사 항전에 나섰습니다.
10: 기승전 당대표 흔들기만 하고 의원입니다.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6: 당의 텃밭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진행,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과 맞물려 장 대표에게 스스로 물러날 명분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등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 모두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겠다며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는 당장 퇴진부터 절대 안 된다에 신중론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2년 뒤 총선까지 내다보고 계파별로 장동혁 체제 손익 계산에 나선 분위기인데 지도부 붕괴도 끌어낼 방법도 요원한 상황에서 갈수록 잡음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유시민 전 노

0: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겠다며 재단의 상임 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 요청 이유로는 앞으로 할 비평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유 상임 고문의 사임 요청에 따라 상임 고문직을 해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가운데 68%가 알릴레오나 알릴레오 북스 등으로 구성됐다며 재단이 누구를 홍보한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1: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무릎 아래 41cm, 발길이 210mm였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골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와 질병이나 약물 복용 여부, 시신 훼손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무분별한 의혹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취지의 루머가 SNS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해당 글이 올라온 SNS 운영사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의혹글이 확산할 경우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함께 신체 부위가 발견된 당일 34차례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 트럭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반입 경로를 조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과수의 최종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대통령실 폭파 위협 글까지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관련 교통통제 정보 게시물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 댓글을 단 건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비슷한 협박성 댓글을 22번이나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연 테러 협박글로 경력 87명이 동원됐다며 남성에게 22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 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4명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19건의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력 418명이 동원됐다며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시도청별로 7명에서 9명 규모로 구성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5: 신상우 경찰청 총무계장입니다.
4: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민 불안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공권력 낭비를 줄이고 유사 범행 재발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인천경

0: 경찰청은 지난 4월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A씨가 성폭행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A씨로부터 성폭행 의심 정황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근무했던 중소기업 임원에게 성폭행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씨 모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어제 나나 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도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내란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군수뇌부 3명은 구속됐는데요. 핵심인 김 전 의장 신병 확보가 불발되며 수사의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결국 구속을 면했습니다.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에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전직 합참, 육본 간부들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 건의를 일체 묵살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계엄 사무의 그
4: 김정민 제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부입니다.
3: 전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
2: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는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홍정도 부회장은 이번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송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손자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홍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JTBC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4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7: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으로
6: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5: 다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의 본연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정상화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를 포함한 콘텐트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 4곳, 총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8: JTBC가 발행한 800억 규모의 유동화 증권
7: 김바론 회계사입니다.
8: 계열사 간 얽혀있던 우발 채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룹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5: 오너 일가가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어제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해 8,500선에 올랐습니다. 20거래일 넘게 주식을 팔던 외국인도 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1: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며 유가가 갈수록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7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발표됩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에 27단계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업계에선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더욱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안전관리 TF가 오늘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무너진 고가처럼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진단하면서 해체공사의 단계별 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관협력 프로그램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두의 챌린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의 수요 과제를 연결해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전환과 로봇, 방산 등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1: 하지만 물가 상승의 여전은 당분간 이어지고 특히 환율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취약계층 부담은 여전할 걸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도 추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유가와 고환율 파장이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 위험이 남아있고 미 연준 신임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대미 투자 확대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3: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4: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입니다.
3: 환율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으나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상당히 좀 고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5%에 이르러 5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이란 전쟁 영향이 심화하면서 17개월 만에 감소했고 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5: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4: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5: 그게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네.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2: 종전 합의에도 취약계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정당 지지율 추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에.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올해 봄부터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개전부터 종전 합의까지 사건 발생 순으로 되짚어봅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서며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졌죠. 특히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세계 경제에도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결국 양측은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간 뒤 약 두 달간 협상을 이어왔고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중동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이란 역시 경제 제재와 군사적 부담이 커지면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서명식을 열 예정이며 종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쟁이 멈췄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핵 개발 문제와 경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순 있지만 진정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6월 1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슈베르트가 작곡한 36개의 오리지널 무곡 도이치번호 365번 중에서 1번부터 6번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슈베르트가 작곡한 36개의 오리지널 무곡 도이치번호 365번 중 1번부터 6번 루돌프 부후빈더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6곡을 들었다고 했는데 3,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한 곡이 30초 정도인 곡들입니다. 사실 이 슈베르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주 그 피아노 소품을 많이 작곡했거든요. 왈츠나 에코세즈 같은 춤곡이 대부분인데 생계를 위해서 또 이런 소품들을 많이 발표했다고 해요.
0: 방금 들으신 연주는 루돌프 부후빈더가 얼마 전에 발표한 슈베르트 춤곡 모음곡 음반의 수록곡이었는데요. 자주 연주되지 않는 슈베르트의 춤곡을 160곡이나 모아놓은 것입니다.
1: 다른 피아니스트는 연주하지 않아도 되는 곡을 더구나 한두 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곡을 연주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0: 누군가 하면 좋겠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후빈더는 참 대단한 피아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같은 음반에서 골라봤습니다. 슈베르트의 고귀한 왈츠 도이치번호 969번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고귀한 왈츠 도이치 번호 969번 중 1번부터 6번까지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 나온 부후빈더의 슈베르트 음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연주되지 않았던 작품을 모아놓은 음반이고요.
1: 사실 부후빈더는 성실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0세를 맞는 음악가인데요. 최근 몇년 동안은 전 세계를 돌면서 베토벤 전곡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0: 베토벤 소나타는 32곡인데 이걸 다 연주한 건가요?
1: 전부 다 연주하면 10시간이 넘는데 연주회를 7번 하면서 전곡을 연주한 거고요. 악보 없이 외워서 연주한 거고 부후빈더는 올해부터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오는 9월에도 내한 연주가 있습니다.
0: 올해 80세라고 했잖아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 대단하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에서 1악장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리카르도 무디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100일 넘게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 핵 문제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종전 합의라기보다는 휴전 연장에 가까운 전형적인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전쟁의 한 축인 이스라엘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면서 레바논 주둔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극우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종전의 어깃장을 놓는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6일 만에 종전에 잠정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과 동결 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이어질 후속 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종전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9일 서명식 전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해 합의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2: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대통령도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3: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또 경신할 가능성이 커 온열 질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오는 19일에는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해협에서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란이 핵 관련 약속 이행에 상응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을 했다고요?
4: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실은 선박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서명됐다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합의는 모두 서명됐습니다.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4: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면서도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한동안 심하게 막혀있던 석유 공급이 원활해질 거라며 세계에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5: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이란도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에 상응해서 이루어질 거란 점도 확실했습니다.
5: 아니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란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행동이 문제죠. 해야 할 일을 할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4: 미국 안팎에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며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문서인 만큼 공개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는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2: 네, 합의문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양측 모두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인정을 했죠.
4: 네, 제이드 벤스 미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는데요.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동결자금 해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과 비교해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포기 약속 이행에 상응해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대한 장기적 약속과 적절한 검증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세계 경제로 다시 받아들이고 일부 제재를 해제하며 양국 관계에 새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미 고위 당국자도 미국은 동결 자금과 제재를 풀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향해 작은 제스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해각서 합의 내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 당국자는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양해각서 이행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란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을 미국이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또 핵과 동결자금 해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 미국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후속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6: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60일간의 후속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기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5: 이란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입니다.
6: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 서비스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관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항 자유 보장을 비롯한 종전 후속 상황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5: 종전 합의가 실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롭게 재개방되며 통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6: 또 다른 쟁점인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3: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순 생일을 맞춰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3: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며 8순 잔치를 자축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8: 이 나라에서 이제 품격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봐야죠. 트럼프가 바로 그 품격 상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워싱턴 DC 주민입니다.
7: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정이 일요일에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 외무장관은 중대한 전략적 성공으로 지역과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입니다.
7: 종전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치적 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네, 이런 종전 합의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고요.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공동 주관사들이 추가 물량을 배정하면서 자금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유 특파원, 뉴욕 증시 반응 어땠습니까?
9: 네, 우리 함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2% 오르며 장중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6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07% 급등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로 4.8% 하락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은 1515.2원에 마감했는데요. 경제 전문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2: 시장은 개전보다 정보의 토대로 움직였고 이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30년의 순풍과 AI 거래 기대감에 기반한 겁니다. IDX 투자자문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네, 미국의 우주항공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이 이후에 공동주관사들이 추가한

0: 달러로 최종 확정하고 보통 중인 A주 5억 5,500 아, 5,560, 6만 주를, 죄송합니다. 5억 여만 주를 이제 매각해서 750억 달러, 113조 원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장 주관사들이 추가 배정 옵션을 행사하면서 최종 발행 주식 수가 6억 3,889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그린슈 행사로 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는 이 스페이스X는 2030년에 매출 1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031년에 매출이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놀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지난해 매출은 아직 186억 7천만 달러로 머스크가 제시한 4년 뒤 매출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편입은 스페이스X의 호재로 꼽힙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26일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 FTSE 러셀의 29일에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FTSE 러셀 지수 편입만으로도 이 특정 시장 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이른바 패시브 투자자들로부터 26억 8천만 달러를 투자받게 된다고 투자은행인 제프리스는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 상장 첫날 지난 12일이죠. 이 공모가 대비 19.3% 급등 마감했던 스페이스X 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후두 번째 거래일인 오늘은 19.6% 오른 주당 19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국내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2: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올라 8,500선에 안착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석달 넘게 세계 경제를 발목 잡던 이란 전쟁이 끝나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4.95% 상승 출발해 장 초반 한때 8,600을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워진 장을 시키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가 개장 6분 만에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와 6% 넘게 오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대부분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삼성전기와 LG전자, 카카오 등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5.2% 오른 8,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24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끝내고 이틀 연속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하루 1조 4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0.48% 오른 1,034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결과가 발표되는 미국 FOMC 회의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4: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5: 박형준,
4: 이후에 첫 번째
5: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4: FOMC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 또 이제 양적 긴축도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3: 종전 소식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4원까지 떨어졌다가 8.7원 내린 1,511.1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실계에서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경찰은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한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종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 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3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펜싱 대표팀의 경우에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사용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2: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엔 열흘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쓰는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도 봉쇄된 상태. 해당 단체의 행정이 마비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대한체육회가 나섰습니다.
3: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방해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승민 회장은 정부와 경찰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 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오는 19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 출전을 앞둔 펜싱 대표팀은 항공기 예약 등 행정 업무뿐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에 사용해야 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4: 저희 이제 선수들은
5: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입니다.
4: 시간을 말씀드리고 그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한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각자 좀 빌려서 준비를 하자.
2: 22일부터 인천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수중핀수영협회는 한참 대회 준비로 바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업무 시설이 있는 체육단체는 9개. 각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와 출입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협의는 불발됐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지만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말아달라는 체육인들의 호소에 시위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주권자들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권을 행사 못하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마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방한도 요청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바티칸 시티 내 교황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교황청 국내원장 페타르 라지치 대주교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뒤 1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통역 이외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7: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6: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레오 14세 교황의 내년 방한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의사가

0: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교황의 방북 문제도 거론했을 거로 보입니다.
1: 교황님 방북 가신다는 건
2: 유흥식 추기경
1: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들.
0: 이 대통령은 교황청 정부 수반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서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란 성경 문구를 인용해 인내심을 갖고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공식 행사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3: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무릎 아래 41cm, 발길이 210mm였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골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와 지병이나 약물 복용 여부, 시신 훼손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무분별한 의혹 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취지의 루머가 SNS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해당 글이 올라온 SNS 운영사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의혹 글이 확산할 경우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함께 신체 부위가 발견된 당일 34차례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휴거 트럭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반입 경로를 조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과수의 최종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성 약물을 소지한 채로 쓰러진 30대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밤 10시쯤 서울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된 뒤 경찰서로 임의 동행됐습니다.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는 마약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약병 여러 개와 주사기가 들어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원창동 북항 인근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 불이 나면서 아직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불이 주변 다른 공장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새벽 3시 59분쯤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6일 변론 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들어섭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약 2년 2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 건데 출석 과정에서 최 회장만 조정이 잘 성립되길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8: 예,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7: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6: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예정입니다.

0: 최대 쟁점으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꼽힙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또한 변수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이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신세계그룹이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약속했던 역사인식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 영업까지 일찍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당시 정 회장은 그룹을 대표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3: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4: 전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3: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2: 신세계그룹은 당시 약속했던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습니다. 정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관련 강연을 듣습니다. 이마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본사 직원들은 오는 17일 집합교육에 참여합니다. 특히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오는 20일 각자의 영업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마트 전 계열사 직원 교육도 7월에 이뤄집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교육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제히 영업을 종료합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의 문을 일제히 일찍 닫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역사인식 교육은 한국현대사를 연구해온 오재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고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5: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핵심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동시에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2: 스타벅스는 역사와 정치, 재난, 젠더, 혐오 표현 등 사회적 민감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검증 체계도 새로 도입합니다. 또 마케팅 기획부터 최종 승인까지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수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한 논란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매장의 문을 일찍 닫고 역사 교육에 나서는 스타벅스. 이번 조치가 탱크데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벌써 3년이나 지났어. 15년 중에 3년이 지났다고. 어떡하면 좋아.
11: A씨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A씨가 말하는 15년이란 숫자는 15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 15년이란 숫자는 A씨를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10: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꼴은 못 본다고. 그리고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주변 사람 없을까 너를 없을까 씨 웃으면서 살려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11: 예상하셨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뒤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채 흉기를 들고 직장을 찾아갔죠. 피해자는 가까스로 정말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 순간 그날의 공포와 다시 마주해야 했고 가해자 가족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12: 사건 이후 한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가족을 봤는데 피해자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군요.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했습니다.
11: 방금 듣고 오신 내용은 피해자의 말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란 말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용서해 주질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11: 오늘 다룰 사건,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입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13: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고 2023년 1월부터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 중순 A씨의 사채와 도박비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고요.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3년 3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A씨가 B씨 직장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서로 이동해 피의자 신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오후 5시쯤 A씨가 다시 B씨 직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몽키스패너와 흉기를 들고요. B씨는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나와라고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직장에 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A씨가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겁니다. B씨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직장 동료들이 달려 내려왔고 그제야 A씨가 제압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동료 직원도 다쳤고 그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1: 동료들이 곧장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보도로 알려진 것만 봐도 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했던 것 같거든요.
13: 네, 동료들이 조금만 늦게 내려왔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왼쪽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경막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고요. 담당 의사가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B씨는 인터뷰에서 A씨가 귀에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 라고 말했다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11: 이별 후 스토킹, 신고 이후에 보복, 실제 살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인데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죠?
13: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흉기로 재차 찌르려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2024년 3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 어머니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 때문인데요. 탄원서에는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봤고 아니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야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11: 그런데 어쨌든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긴 세월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하던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3: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 년 전 폭행 벌금형 2회 정도로 많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피해자를 향한 집착과 보복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라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게 훨씬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바로 그날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신고에 대한 앙심이 곧바로 보복으로 이어진 사건이죠. 이런 패턴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더 무겁게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보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위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1: 네. 15년 뒤에 출소하면 뭐 전자발찌라든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민까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13: 네, 저도 피해자가 이민까지 생각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기 때문에 출소 후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5년이 붙어 있어서 출소 후 일정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발찌가 기각된 경우에는 다소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출소 사실을 통보받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11: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끔찍한 교제살인 미수사건이자 스토킹, 보복성 범죄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알려졌어요.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유, 소송 배경 설명해 주시죠.
13: 네,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 측이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건 약 일주일 전 A씨의 특수협박으로 B씨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B씨 직장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이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범행 당일의 대응입니다. A씨가 오후 1시 30분에 직장에 찾아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조사 후에 긴급체포나 신병 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날 오후 5시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11: 1심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피해자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13: 뭐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오후 1시 30분에 A씨 직장 방문이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경찰로서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지 같은 잠정 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패소였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그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각과 실제 범행 시각 사이가 약 1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A씨가 이를 목격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범행 동기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국가 배상에서 요구되는 위법성이나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11: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0: 이 사건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달랐습니까?
1: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법원이 본 핵심은 달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성폭력 의심 정황이 강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증거 수집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된 거죠. 반면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안내나 임시 숙소 이동 권유 등은 있었다고 보았고 범행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경찰 대응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수사기관의 부작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그 부작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이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내일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피해자가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끌어내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1: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 판결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거든요. 항소심에서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경찰이 조사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하거나 잠정 조치를 신청했더라면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 그 점을 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 시간이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사실 노출 문제인데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다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 당시 상황을 더 촘촘히 짚어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 피해자의 문제를 넘어서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더 깊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X파일.
0: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3: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시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시간 20도 안팎으로 시작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어제만큼 더위 대비를 해두셔야겠는데요. 한낮에 오늘 서울 33도까지 오르며 다시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에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일부 호남 지역에는 5에서 20mm 소나기 예상 되고요.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이제는 출근길 교통량이 부쩍부쩍 늘어나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합류할 때 용담터널 지나 매송까지 가는데 또 비봉 부근으로 차량이 모아지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란 부근에는 고장차도 한 대 있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구리와 남양주 사이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태계원에서 남양주 까지 많이 밀립니다. 5km 안에서 속도 내기 좀 버거운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시구간 포함해서도 크게 막히진 않고 지금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0: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1: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0: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3: 아, all about news. YTN News FM.
1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 레벨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종전합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이란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서명식에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란의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발표한 전날 전자방식으로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지 시간 19일에는 제네바에서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2% 오른 51,671.03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5% 오른 7,554.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07% 오른 26,683.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4.8%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모두 지난 이란 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행은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소년 선수 검문 검색 사건은 일반 강요가 아닌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 강요죄를 의뢰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인 폭행건 역시 특수체포 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0: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해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 검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한체육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9개 종목 단체와 함께 업무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액이 60억 원까지 불어나고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큰 차질을 빚는다며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권자들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로마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받은 상황에서 재외국민 역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당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비상임 선관위원 7명은 본투표일 당일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선거 전 마지막 청사 출근은 이틀 전인 지난 1일로 당시 회의 참석자 청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5월 수출 물가지수는 188.58로 4월보다 0.3% 올라 11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5월 수입 물가지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광상품 등이 하락해 168.05를 기록했고 4월보다 0.3% 하락해 2개월 연속 내렸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4.8% 올랐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송기사 노동조합이 인상된 운송단가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조는 수도권 조합원 7,500여 명을 상대로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5.9%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는 앞으로 8개월 동안은 운송 횟수당 4,200원 오르고 이후 4개월 동안은 인상폭이 5,200원으로 확대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성 약물을 소지한 채 쓰러진 30대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는 마약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약병 여러 개와 주사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의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이 32도, 대구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6도, 습도는 6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 광역시와 함께 대외 유출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어이 그 길을 갈 모양입니다.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서울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재선거 절차를 위한 소총에 나선 건데요. 6.3 지방선거 이후 그 어떤 질문에도 재선거라고 답했던 장동혁 대표. 무섭도록 일관된 행보와 과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요즘 지지율 올랐다고 신나있는 장동혁 대표,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최근 국민의힘과 공소취소 특검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우리 뉴스 명당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이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1호 당원 강지현님께서 제작진 앞으로 맛있는 쿠키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쿠키 맛있게 먹고 방송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몰랐죠?
7: 네. 네,
6: 반성하세요.
7: 네.
6: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 뉴스 특보입니다.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100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7: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6: 정 기자님 인기가 날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7: 아, 감사합니다.
6: 우리 뉴스 명당의 아주 대표적인 뉴스 브리핑 코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아유, 지금처럼 해주세요.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7: 네, 첫 번째 뉴스는 재선거 소청입니다.
6: 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다고요?
7: 네.
6: 사실 소청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7: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네. 그런데 대표님만 어려워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6: 아, 그래요?
7: 제가 어제 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트렌드 순위를 봤거든요. 오. 근데 1위 1위가 소청이더라고요.
6: 그래요?
7: 많은 분들이 검색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한자로는 하소연할 소예요. 청할 청자를 쓰는데 여기에 선거가 붙어서 선거소청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보입니다.

0: 선거 소청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이겁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선거 결과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관위에 이 정도면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어제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전면 재선거 절차를 밟기 위한 소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이번 소청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재선거를 향한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1: 근데
0: 됩니다.
1: 여기 6개 지역에
0: 네.
1: 서울시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0: 네.
1: 오세훈 후보 이거 어떻게 해요?
0: 좀 당황했을 것
1: 답답해할
0: 같은데
1: 것 같은데요.
0: 제가 양측 다 취재를 해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얘기한 건, 우리가 들었던 건 서울시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서울시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투표소를 소청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그래요?
0: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오 시장 측이랑 얘기 끝났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도 큰 이견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소청 방침을 제안했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지금 서울을 뺄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선거소청을 하겠다고 밝힌 곳이 6곳이거든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이렇게 6곳인데 사실 여기서 서울을 제외하면 지금 민주당이 전부 이긴 선거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만 좀 문제를 삼았으면 혹시 진선거만 가지고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의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을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의 얘기를 안 듣고 최고위원의 의결을 갖고만 하는 게 맞느냐.
0: 네.
1: 국민의힘 당원 58조 60조에 의하면은요,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예요.
0: 그렇죠.
1: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안 나눠본 것은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0: 네.
1: 왜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러한 일을 어제 갑작스럽게 했을까.
0: 네.
1: 결국 자기 사퇴론을 덮기 위해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슈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어요.
0: 그렇게 보는 시각도 당 내에서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해 있잖아요.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해보니까
1: 네.
0: 현재 지도부 지금 임기 사실상 끝났다. 나는 앞으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어제 양향자 최고위원도 동반 지도부 사퇴 이걸 좀 꺼내들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우리 지도부는 좀비
1: 좀비.
0: 지도부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1: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0: 네, 선거에서 졌으면 책임지는 게 정치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선거 소청이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 사퇴론 커지는 상황에서 좀 시선을 투표용직 부족 사태로 옮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1: 지도부 총사퇴 얘기를 꺼낸 양향자 최고위원이
0: 네.
1: 하여튼 뭐 난타당했다면서요?
0: 네.
1: 직접 취재하셨다고요?
0: 네, 제가 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1: 네.
0: 지도부 내에서 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렇게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안 물러나도 너 혼자 사퇴할 수 있냐 이렇게 되게 난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양 최고위원이.
1: 네.
0: 특히 신동욱 최고위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고요. 정의용 사무총장도 당신이 최고위원이라는 정치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 아니,
0: 네.
1: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무총장은 발언권이 없어요, 최고위원 때. 배석자예요, 배석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위원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0: 네.
1: 자체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리더십을 상실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지사에 또 참패를 했잖아요, 양향자 최고가. 여기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양 최고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반응이 어땠냐도 물어봤는데,
1: 네.
0: 장동혁 대표랑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비라는 표현,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별다른 반발 반박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지고요.

0: 제가 어제 양 최고위원 측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 그 지방선거 참패했으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야지. 이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또 양양자 최고를 공격을 하다니 참
0: 네.
1: 희한한 최고위원회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동교동 찾은 김민석과 정청래입니다.
1: 네, 어제 민주당 원로들이 모인 행사에서 두 분이 다 참석했다고요. 현장
0: 네.
1: 분위기 어땠습니까?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얼굴도 안
1: 아, 그래요?
0: 마주쳤다였습니다. 네,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먼저 김 총리가 먼저 와서 민주당 원로들이랑 인사를 나눈 뒤에 떠났고요.
1: 네.
0: 그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행사장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김 총리는 6분 정도 머문 뒤에 본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하고요. 김 총리 차량이 빠져나가자마자 정 대표 차량이 행사장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일단 불과 20초 차이로 불발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는.
1: 네.
0: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일부러 안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좀 웃으면서 포옹됐던 그두
1: 그러니까요.
0: 사람인데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신경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두 사람이 굳이 이 행사에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0: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원로들한테 눈도장 찍으러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권주자 입장에서는 당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원로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민주당은 그래요.
0: 네. 그래서 어제 행사에 모인 분들이 바로 동교동계 원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동교동계가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계열의 정치인들을 뜻하는데 이 동교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이 서울 동교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서 동교동계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핵심 참모 그룹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시 동교동계 인사들 상당수가 지금의 민주당 상임 고문이나 또 원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당 안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1: 네, 그 민주당은 원로를 잘 모시는데
0: 네.
1: 국민의힘은 상임고문 원로들한테 메타인지 막 하면서 공격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렸다라고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0: 네.
1: 세 번째 뉴스 뭡니까?
0: 세 번째 뉴스는 펜싱 칼도 못 꺼냈다입니다.
1: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금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0: 네.
1: 정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요?
0: 네, 지금 선수들이 국제대회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1: 오, 그래요?
0: 전해지는데요. 비유를 좀 해드리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1: 네.
0: 교과서도 참고서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1: 정
0: 보시면
1: 기자님,
0: 됩니다. 네.
1: 쏙쏙 귀에 들어왔어요. 정확한 비유시네요.
0: 왜냐하면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펜싱협회예요. 펜싱협회 지금 아시안 선수권 대회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이 써야 할 이런 펜싱 칼 장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걸 또 수입할 수 있나 한번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러우 전쟁 여파로 펜싱 칼 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협회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선수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면서 장비를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1: 네, 말이 안
0: 그리고
1: 되네.
0: 네, 출국이 오늘이라고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남의 장비를 빌려서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대회가 단순히 국제대회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시안게임 시드랑 LA올림픽 랭킹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필수 서류랑 장비 챙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지금 9개 종목단체 피해액만 6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1: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0: 경찰도 어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꺼내놓긴
1: 아니 이제
0: 했습니다.
1: 와서요?
0: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못하면 너네 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아니 불법적인 시위가 아니라면
0: 네,
1: 집회와 뭐 시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이거는
0: 그렇죠.
1: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럼
0: 네.
1: 진작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사실
1: 네.
0: 그게 핵심인데 어제 경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이
1: 네.
0: 좀짐 검사를 그러니까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몰려서 위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서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정도로 좀 중범죄다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박정부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아주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렇죠. 지난번 윤석열 탄핵 과정 중에서 서부지법 네. 침탈한 네. 그런 시위대분들 지금 다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있고
0: 네,
1: 그렇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불법 저지르면 안 됩니다.
0: 네.
1: 오늘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미국도 이란도 우리가 승자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됐는데
0: 네.
1: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뭘 얻었고 이란은 또 뭘 얻었습니까?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핵을 막았지만 정권 교체에는 실패를 했고 이란은 정권은 지켰지만 군사력과 경제를 내줬다 이렇게
1: 그래요?
0: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미국 입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목표가 있었죠. 즉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을 좀 저지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꼽히는데 이란 핵시설 타격을 했고요. 앞으로 고농축 우라늄 폐기랑 우라늄 농축 중단까지 이끌어낸다면 상당한 외교 안보 성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이란 정권 자체를 좀 흔들고 싶어 했는데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이란 체제 무너지지 않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집은 부쉈는데 집주인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좀 반대인데 세계 최강 미국이랑 이스라엘의 공세를 한 100일 넘게 막았잖아요. 이 점은 상당히 성과로 내세우고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무기처럼 활용을 하면서 미국조차도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큰데요.
1: 네.
0: 군사시설 파괴됐고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제 국제사회 고립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권이랑 외교가에서 이번 전쟁을 두고요. 양쪽 다 이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양쪽 다 큰 상처를 입은 전쟁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네. 이게 다른 목적이 있다. 트럼프가 전쟁을 한 이유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나중에 한번 전문가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0: 네.
1: 정 기자님.
0: 네.
1: 그 유튜브 댓글에
0: 네.
1: 김윤정 님이 이 정도면 정윤경 기자님 뉴스계의 일타강사 아닙니까? 이런 또 칭찬의 댓글도 올라오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상 쏙쏙 시사전을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육수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네, 선거가 끝난 지 2주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의도 상황은 혼란합니다. 이럴 때 제3정당의 시선에서 명쾌하게 상황을 해석해 주실 바로 이분,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선거 피로는 다 풀리셨어요?
5: 목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4: 네. 도라지 드세요. 아셨죠?
5: 선거도 여러 번 치르는데 네. 목이 참 관리가 참 항상 안 됩니다.
4: 아, 유세할 때 예전에 저 이렇게 보좌관 할 때는 들기름인가? 그거를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유세하고 나서. 목이 좀 부드러워지라고.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주기적으로 뭐 하버드 학력 위조나 가족 국적을 두고 곤혹스러운 뭐 상황을 당하는 영상도 봤는데 이런 음해성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가차 없이 법적 조치하고 계시다고요?
5: 사실 저 이런 거 법적 조치 안 하고 계속 왔었거든요.
4: 그렇죠.
5: 근데 요즘 보면은 이게 안 하니까 진짜 사실인 줄 알아요.
4: 네. 네.
5: 그래서 저도 한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무수한 음해를 당하면서 황당한 상황도 많이 겪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일부면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하다가 이런 거만 물어봅니다. 갑자기 지하철 타는데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준석 씨 왜 장신은 조민 씨랑 결혼했습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모든 게 허위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내십니다.
4: 맞아요.
5: 그런 거 한번 겪으면 황당하고요.
4: 그렇죠.
5: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이제 저희 지지층인데 네. 또 지지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뭐 어디서 마주쳤는데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전 대표님이 하버드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네, 지지할 거예요. 이게 악의는 하나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막 악성소문이 퍼지고 이번에 보면은 멀쩡하게 가가지고 제가 시위 현장 보고 있는데
4: 눈이 이만해지셨더라고요. 막 이렇게
5: 갑자기 엄마 중국인이라면서요. 이거 어디서 봤냐니까 뭐 증거가 다 유튜브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이게 클러스터링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YTN 라디오의 장성철 뉴스 명당 들으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또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스레드 이런 데도 시면의 세계 이런 데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몇십만 명이 또 이런 거 믿고 있어요.
4: 맞아요.
5: 근데 그게 자기 확신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갑자기 저희 어머니 중국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4: 그러니까요.
5: 증거 다 있다 그러고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하잖아요.
4: 맞아요.
5: 예. 그러니까 그게 나라의 이제 정치가 그렇게 저질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4: 예. 하여튼 그 법적 조치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5: 그리고 이미 그 하버드 학력이죠. 그 계속 유튜브에서 퍼뜨리던 분, 그분은 송치됐어요.
4: 졸업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개 다 했잖아요.
5: 공개 2014년부터 했어요.
4: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유명세라고 하기에는 참 왜 이런 일을 자꾸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어제 개혁신당으로 네. 정정식 원내대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투표지 사태와 관련해서 공동 대응하자라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던데 이거 어떠한 사안이고 누구 아이디어예요?
5: 원래 뭐 사실 공소취소 특검도 예전부터 같이 대응해야 된다가 있었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 뭐 장도혁 대표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저도 뭐 아 뭔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해서 그때 단식도 하고 그랬을 맞아요. 때 나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오는 엔딩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4: 네.
5: 그래서 그때는 공조가 좀 쉽지 않았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가 원래부터 알던 분이고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 그리고
4: 말이 통해요? 얘기가?
5: 그러니까 윤핵관 찐 윤핵관 중에 한 분이죠.
4: 찐이죠.
5: 네, 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로 유화적인 부분이 많다.
4: 오, 그렇습니까?
5: 근데 그래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강단은 또 있을 테니까 어떻게 네. 될지 봐야죠 이제.
4: 네. 그 어제 국민의힘이 6개 지역에 전면 선거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고 개혁신당도 앞서서 선별적 재선거 소청 재결했잖아요. 이게 조금 뭐 다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은
5: 저희는 투표소별로 이제 가는
4: 투표소별로?
5: 겁니다.
4: 투표소별로.
5: 예,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잠실이랑 몇 군데 투표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자 이런 거고 전면 재선거 이거는 장동욱 대표가 제 생각에 앞으로 논리적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게
4: 네.
5: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전면 재선거 하면은 우리나라 투표에 보면 관외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본 투표가 있잖아요.
4: 맞아요.
5: 어떤 걸 다 하자는 걸까요? 다시 하자는 걸까요?
4: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5: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만 하게 되면은 네. 관외 사전 투표 못 합니다.
4: 관외 사전 투표 못 하나요?
5: 왜냐하면 부산에 투표소가 없으니까요.
4: 만들면 되죠. 뭐.
5: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재선거 할 때 그 선거 열리는 곳들끼리만 전산망이 공유되게 돼 있어요.
4: 아 그렇습니까?
5: 그러면은 이거 따져 보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전 투표를 선호하는 민주 진보계열 지지자들이 못 오겠죠.
4: 네.
5: 그러면 결과가 왜곡되겠죠.
4: 네.
5: 자, 그럼 만약에 사전 투표 그 관외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는 기존의 결과를 유지하고
4: 그것도 웃기네.
5: 거기에 없는 사람들이 본 투표를 다시 한다 했을 때는
4: 네.
5: 자, 그러면 이거는 또 휴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4: 그렇죠.
5: 그러면은 재선거만 덜렁하면은 지금 한 50% 투표율이 본 투표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20%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4: 그렇죠.
5: 그러면 관외 관내에서 민주당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표들은 이만큼 있고
4: 네.
5: 나중에 본 투표를 적게 하면은 선거 결과 뒤바뀌죠.
4: 네.
5: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는 이런 것도 고민 안 한 거예요.
4: 왜 안 하고 이렇게 질렀을까요? 그냥
5: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정치 효과만 노리고 지른 거거든요.
4: 당대표 사퇴해 이거를 그냥
5: 굉장히 무책임한 전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4: 네.
5: 제가 말한 그 논리적 모순 관외 관내도 다시 하느냐 아니면 본 투표만 다시 하느냐.
4: 네.
5: 이거 저희 개혁신당 뭐 투표소별로 하자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전면적 재선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풀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고민 안 했을 거다.
4: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하는 뭐 투표소별 그 재선거 같은 경우엔 관외 사전투표 그것도 못하는 거네요.
5: 관외 관내 결과는 유지하고. 다만 잠심칠동 이투표소 뭐 이런 데 문제됐던 곳들은 다시 한다 이런 건데
4: 네.
5: 저는 그것도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천하람원 대표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것도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재선거를 하면은
4: 네.
5: 그 투표소의 표가 지난 실제 투표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4: 그렇죠.
5: 예.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표심이 반영된 투표가 그 절차적 결함이 있다 해서 그걸 버리고 더 적은 사람의 투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옳냐.
4: 그러니까요.
5: 예. 네. 이건 논리적 모순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재선거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 저건 자기 입장이 뭔지 밝히고 해야지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4: 법적으로는 안 되겠죠? 안 받아들이겠죠? 선관위에서
5: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른 겁니다.
4: 네. 네. 받으면 진짜 네. 진짜 받았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럴 것 같아요.
5: 아까 말했던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5: 네.
4: 지난 지방선거 네. 개혁신당 네. 원하는 성과가 좀 안 나왔잖아요.
5: 네.
4: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예요?
5: 사실 저는 우선 저희 개혁신당이 동탄 기반으로 정치를 많이 했으니까요. 동탄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기초의원 두 명 당선될 줄 알았는데
4: 아, 안 됐어요?
5: 한 명 됐죠.
4: 시의원.
5: 예, 예.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앞에 보면은 선거 당일날 굉장히 음해성으로 이제 그 새치기 논란 이런 거 막 터뜨리고 이랬거든요.
4: 아, 예.
5: 저는 그런 게 정치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4: 네.
5: 그게 조회수가 2천만 명 가까이 가고 이렇게 했던데
4: 네.
5: 저희 동탄 시의원은 진짜 몇 프로 차로 안타깝게 안 됐거든요. 한 분은. 저는 물론 정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이렇지만은 어떻게 방송국 한 군데에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예, 2,400만 조회수가 그렇게 나와서 저는 하루 종일 새치기했다고 욕 먹었어요.
4: 저도 아니 왜 새치기를 왜 했어? 그냥 줄 서서 하지 막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 뭐 했고
5: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제가 매일 가는 동탄 구동 투표소거든요 매번 가는. 그런데 새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투표소에. 그런데 그분이 출구로 들어오시다가 나중에 뭐 영상 보면 나오지만 출구로 들어오시다가 네. 자기가 입구인 줄 알고 네. 출구에 서 계시다가 왜 저한테 입구로 들어온 저한테 왜 줄 안 서냐 그런 거거든요.
4: 그분은 나중에 사과 같은 거 했어요 혹시?
5: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네. 현장에서는 그냥 그러고 지나간 해프닝이었어요.
4: 아.
5: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큰 소리로 왜 새치기 하냐고 하는 것만 딱 발췌해가지고 영상을 쇼츠를 만들어서 돌린 거거든요.
4: 네.
5: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사가 너무 당황해요. 다른 방송사의 영상 기자님이 저희한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줬어요.
4: 아. 아,
5: 억울하게 그렇게 공격받으시는 게 너무 황당하다. 본인도 현장에 있었는데.
4: 네.
5: 그래가지고 그 반박 영상이 나온 거거든요.
4: 네.
5: 당황스럽습니다.
4: 알겠습니다. 그 저는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남 같은 경우에는 네. 김성열 후보가 나가지 않았으면 네.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을 것 같아요.
5: 네.
4: 표로 따져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수 쪽에서 좀 지자들 사이에서 예. 좀 뭐 공격당하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5: 거의 이용 후보잖아요.
4: 네.
5: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내내 뭐 후보들별로 국민의힘에 저랑 뭐 인연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연락 와서 뭐 후보 단일화 안 되냐 이렇게 저는 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 후보들끼리 알아서 해라.
5: 아니 후보들끼리 알아서 아니고 그거는
4: 안 된다.
5: 만약에 당대 당으로 뭘 누가 얘기할 의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4: 네.
5: 개별로 하나씩 어떻게 조정하냐.
4: 네.
5: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참고로 하남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4: 아 그래요?
5: 네.
4: 개혁신당에 그렇게 많은 표를 얻을지 몰랐다.
5: 이용 후보인데 이용 후보가 저한테 할 말이 있을까요?
4: 알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네. 대표님 네. 장동영 대표 네. 버티고 있잖아요.
5: 네.
4: 선거 승리했다.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 내가 왜 그만두냐. 안 그만둘까요? 안 그만두겠죠?
5: 안 그만둘 것이고
4: 버틸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5: 끌어내릴 방법이 있나요?
4: 없어요.
5: 네. 제가 어디 방송 가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아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같이 버틸 거다.
4: 어떤 의미예요?
5: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영주들이 아주 자잘한 영주들이 많을 때 그들이 어느 누구도 누구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4: 네.
5: 결국에는 우리의 그냥 명목상의 왕으로 이제 계속 떠받드는 그런 황이거든.
4: 네.
5: 그런 황제가 되는 건데 신성 로마 제국은
4: 아 맞네
5: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에요.
4: 네.
5: 근데 하여튼 그 형체는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거기 물러난다 했을 때 그럼 그 다음 일을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죠.
4: 왜요? 그냥 뭐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고 다시
5: 그러면
4: 뭐
5: 이제 전당대회 사실 전당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 네.
5: 사실 우리가 선거 때 보면 항상 모든 전당대 거의 다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4: 네.
5: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서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사라져도 그 비슷하지만 약간 신선하다고 그쪽에 생각할 만한 사람을 밀 것 같은데요.
4: 그렇죠.
5: 이진수 구현 밀지 않을까요?
4: 오.
5: 네.
4: 예.
5: 그리고 그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4: 네.
5: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4: 그럴 수 있겠네요.
5: 그런 불안감이 있는 그 중진들. 예, 그 후님 얘기하는 전당대회 상습 출마군 거기서는 생각이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4: 아.
5: 그러면은 차라리 이 신선하게 당선된 예를 들어 이진숙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예봉을 꺾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그냥 두자. 그러니까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장동건 대표가 가만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4: 네.
5: 그게 이제 부정선거 이런 데서 네. 올라타가지고 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4: 장동혁 대표가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거에서 뭐 졌다라고 해놓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해놓고
5: 네.
4: 지지율 올라가면은 장동혁 당신 덕분은 아니니까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이렇게만 항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5: 억울할 수 있겠죠.
4: 억울할 수 있을까요?
5: 예.
4: 그 지금 장동혁 지지율 올라가는 게 장동혁 대표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5: 전혀 그렇게 볼 수 있는 인과관계는 없죠.
4: 근데 본인들이나 네. 김민수, 조강한 이 최고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5: 그냥 다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 아전이 쉽게 올라타는 겁니다.
4: 네.
5: 예를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올랐다고 처음에 부응할 때 그게 사실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영향이 없던 건 아니겠지만은
4: 네.
5: 지금 우리가 명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호황 이게 사실 주 원인인 건 맞거든요.
4: 네. 네.
5: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 이거 내가 띄운 거다 해가지고 홍보하고 거기에 도취했다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불의의 유격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5: 그러니까 사실 꼭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활기를 띠는 건 아닙니다.
4: 그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 목소리가 날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네. 가장 뭐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뭘까요? 결국엔 그래도 서울 이겼어 막 이런 거.
5: 저는 서울,
4: 경남도 이겼어.
5: 서울 이겼어는 사실 거기에 당권파가 기여한 건 1도 없고요.
4: 네.
5: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결집할 수 있는 구석이 생겼다.
4: 네.
5: 이게 2007년 8년 넘어갈 때도 보면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결국엔 광우병 같은 게 돼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나락을 갔거든요.
4: 네.
5: 예, 그 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4: 네.
5: 참사 이후에 회복하기 어려웠고요.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이준석 대쪽을 날리시면서 20% 지지율 찍고
4: 네.
5: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문제 안 터질 것 같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선관위의 그런 어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원래는 명징하게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타격받을 사안은 아닌데
4: 네.
5: 지금까지 있었던 사전통과 부정투표론이랑 합쳐져가지고 반정권 구호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4: 예.
5: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 이것도 장동혁 대표 당권파는 기여한 게 없지만은
4: 네.
5: 여기에 올라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4: 임기 지킬 수 있을까요? 내년 7월까지.
5: 그 원래 당대표가 버티려면 버팁니다.
4: 맞아요.
5: 예. 그 예전에 제가 바른미래당 할 때 그
4: 네.
5: 바른미래당은 명징하게 안철수 유승민 당이었거든요.
4: 맞아요.
5: 그런데 그게 손학규 대표님이 버티고 안철수 유승민이 오히려 탈당하잖아요.
4: 맞아요. 네. 버티면 말 어쩔 수 없어요.
5: 네. 그래서 이준석은 쫓아내려 윤리 있었던 거고.
4: 그렇죠.
5: 그러니까 그 사례 빼놓고는 거의 다 버틸걸요.
4: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전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당선될 거라고 보셨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5: 저는 굉장히 간당간당한 생각했었죠.
4: 네. 하긴 1.7%면.
5: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당선되는 시나리오면은
4: 네.
5: 북구 갑에서는 거의 한 60%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4: 그렇죠. 네. 이번에 57% 찍었대요.
5: 그중에 한 3분의 2만 이점 받아도 하정우 후보가 40% 아닙니까?
4: 맞아요.
5: 근데 하정우 후보가 딱 그 정도 이점 받은 것 같아요.
4: 네.
5: 근데 그거에서 사실 박민식 후보가 20% 지키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한동훈 뭐가 계속 보수 재건을 내세우면서 박민식 후보의 파이를 상당히 뺏어갔던 게 주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4: 네. 2030년에 이제 대선 후보군이 저는 오세훈, 네. 뭐 한동훈, 이준석, 뭐 유승민 이렇게 막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수의 대권 후보들을 좀 살려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보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5: 굉장히 저는 그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한 모험수는.
4: 네.
5: 크게 통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4: 대표님 동탄 모델이잖아요 거의.
5: 근데 동탄 모델은 이제 사실 조금은 다른 게
4: 네.
5: 그거는 민주당 우세 지역구에 가서 한 거고
4: 네.
5: 이건 보수 우세 지역구에 가서 한 거잖아요.
4: 그래도 내가 더 어려운 데서 이겼어.
5: 아니죠. 이거에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느냐가 여기에 달린 거고.
4: 네.
5: 그거 있어서는 선거의 난이도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전국에서 영향력은 그게 좌우할 거다.
4: 네. 네.
5: 부산이 왜냐하면 부산이 큰 정치인이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4: 맞아요. 네. 당선돼서 돌아와가지고 아 이게 참 경쟁자 생겼네. 아니면 와 같이 경쟁하면 좋겠다. 어느 심정입니까?
5: 근데 그냥 제가 한 저랑 한 2년 격차로 제가 했던 거 다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하고 나서 2년 뒤에 그거 하고
4: 네.
5: 지금 이제 어려운 선거 2년 전에 제가 동탄했던 것처럼 2년 뒤에 하고
4: 네.
5: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겪었던 똑같은 어려운 지점들 다 겪고 있는 거예요.
4: 네.
5: 그 다음 단계 아마 이제 한동훈 의원의 고민은 창당 이하일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했던 고민.
4: 네. 네. 하여튼 2028년에 다시 네. 한번 이제 두 분 다 배지 달 수 있는지 그걸 좀 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민주당 당권 다툼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 출마할 것 같아요?
5: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4: 네. 아니 저렇게 대통령 그다음에 뭐 청와대 그리고 친명 그룹들이 출마하면 안 돼라고 압박하는데도 출마한다고요? 이교도 문제 아니에요? 아니,
5: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두 달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떨지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4: 네. 근데 너무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5: 그래도 두 달 뒤에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
4: 네.
5: 저는 부동산 문제 및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4: 네.
5: 그럼 대통령이 힘 빠질 겁니다.
4: 아유, 그건 정말 임기가 네. 3년 뭐 9개월 이렇게 남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져서 레임덕이 오면
5: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참고해야 될 거는 네.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0: 대통령께서 임기 말까지 4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라는 걸로,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친문에서 엄청나게 광고했지만은 굉장히 강성의 반대가 있는 40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지만은 나머지 60 중에 한 55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 40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일방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거의 뭐 정권 잡자마자 특검만 한 네다섯 번 출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일방주의를 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0미터 내려가는 거는 그 반대쪽에 진짜 찐 반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도 위기를 느낄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겪어봤거든요.
1: 당권은 짧다. 막 이렇게 아니 뭐 정권은 짧다
0: 정권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또 시계도 자랑하고 월드클래스라고 하면서 대통령 칭찬했어요. 이건 진정성 있는 칭찬인가요? 약 올리는
0: 약
1: 건가요?
0: 올리는 거죠.
1: 약 올려요? 아니 지금 약 올려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0: 정성현 대표가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좀 익살스러운 면이 있는 분이긴 한데 너무 위험한 장난 같긴 한데
1: 그러니까요.
0: 제 생각에는 지금 정성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그 동력은 뭐예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김어준, 유시민 이런 뒷받침 때문이라고 봐요?
0: 하방 배팅이죠. 그러니까 제가
1: 하방?
0: 말했던 것처럼 두달 뒤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힘이 빠져 있을 거다.
1: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나가면.
0: 저는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아마 강한 한판이 되지 않을까.
1: 아, 김민석 총리가 아니고요?
0: 저는 그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표 심야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것 같다.
1: 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들어요.
0: 왜냐면은 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요. 그 본인이 복심 후보다라고 했던 예를 들어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를 쳐냈어야 됐거든요.
1: 그렇죠.
0: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1: 맞아요.
0: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할 힘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청래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못할 것 같고 송영길 대표는 상당한 동정 심리를 받고 있는 걸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김민석 총리는 정권의 2인자로서의 장점이 있겠지만 송영길 대표는 야, 저 지역구도 내주고 고생하고 감옥까지 갔다 돌아왔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할 거로
1: 그럼
0: 보입니다.
1: 누가 된다고 보세요?
0: 송정중에선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6월 말에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예측해보죠. 아유, 역시 대표님과의 대담은 상당히 즐겁고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10: 유정아!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5: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6: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흘러가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북천안과 기흥에서 신갈까지 그리고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남사 진이에서 안성분기점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데 속도 줄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황성철의 뉴스명당 화요일 3부 4부는 인재 영입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보해 볼 텐데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신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3: 네,
0: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 쿠키 맛있게 드셨어요?
1: 네, 잘 먹었습니다.
0: 저 오늘 100일이에요.
1: 네, 뭐 그 팬이 보내주셨다면서요?
0: 네, 1호당원 강지현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100일 축하 박수라도 좀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축해야 돼, 자축.
3: 파죽지세로 그래도 구독자 수가 늘어가고 조회 수가 늘어가고 있다면서요?
0: 구독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YTN 자체니까 조회 수는 우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재 영입위원단 기본적으로 뭐 10만, 15만. 이렇게 나오니까
3: 다 서정욱 변호사라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럴까요?
3: 예.
0: 그럼 서정욱 변호사에게 먼저 질문할게요. 서 변호사님, 어제 저녁에 긴급 수집된 국민의힘 최고회의에서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 재선거를 위한 소청을 제기하겠다. 잘한 겁니까?
4: 그렇죠.
0: 잘했다고?
4: 잘했죠. 오. 왜냐하면 이게 네. 그 갤럽에서 네. 국민의 44%가 재선거를 원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20대 67%, 네. 30대 62%. 네. 그러게 국민의힘 당원들도 60% 이상이 재선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대표로서 당연히 뭐 저는 당원들과 네. 국민들의 뜻에 따라 네. 소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에게 의원총회나 왜 안 거치느냐. 어떤 분에게 뭐 전국 뭐 위원회 거치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소송 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당대표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걸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거지 이게 뭐 굳이 뭐 전국 상임위원회나 의원총회 거치는 사안 아니다 이래 봅니다.
3: 그럼 법률가로서 이거 만약에 소송 맡으시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4: 뭐 이제 그 전체는 다 못 이기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뭐 송파구의 구의원도 있고 서울시의원도 있으니까
0: 그거는
4: 투표수업을 봐야죠.
0: 그런데 당헌 58조 60조에 의하면은 주요 정치 현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의원총회예요. 이거 중요한 뭐 의사 결정 사안 아니에요?
4: 이거는 소송하기 전에 전 단계로 거치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에 소장 될 때마다 네. 의원총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재선 보이는 소송만 하잖아. 그냥 선거 소송이 불과하죠.
0: 재선거라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4: 근데 이게 뭐 주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어요.
0: 큰 의미를 둘 필요
3: 필요한 거예요?
4: 그냥 우리 가처분 응수하듯이 뭐 이런 선거 소송 그냥 하는 된 거예요 전 단계.
1: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청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선관위에게 당신들 스스로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시민의 권리로서 그리고 정당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총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이런 일들을 밀어붙이는 거는 그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씁쓸한데 어쨌든 선관위는 여기에 답을 해야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기각사유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사유인지 이걸 뭐 선관위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최고위원님 어떠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1: 아니 뭐 자기 정권 유지하는 거죠. 뭐 보니까 지금 나쁜 정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쁜 정치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진실이라든가 그 사태가 어떻게 발생됐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막 그 불을 지펴서 네. 쉽게 하면 선전선동을 해서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나 금전적 이해를 꾀하는 건 나쁜 정치거든요. 네. 그 나쁜 정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재선거 안 된다 된다고 했다가 뭐 이러면서 눈치 봐가면서 아,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끌어다가 내가 좀 이용해 먹어야지 이거잖아요.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0: 하은기 대변인.
5: 그 정권 유지나 당권 유지보다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5: 우리가 무슨 아무리 당인이라도 공적 가치의 우선순위로 두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 신뢰에 대한 건 어쨌든 체제나 공화정 유지에 대한 근간인 건데 선관위 문제는 지금 사실상 그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각 대학생들이나 여러 뭐 유권자들이 이 시국 선언을 하는가 하면 참정권 훼손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파적 이익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부정선거 음모론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당권 유지하려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들을 본인들이 빼앗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다 국민의힘 지지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꾸 장동혁 대표가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네.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이 봤을 때도 이게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여기서 선을 좀 그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 소청할 수는 있는데 서정 변호사님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이거 뭐 우리 지금 뭐 아이템 삼아서 그냥 한번 해봤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0: 일각에서는 서정 변호사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 그들의 선전 선동력이 더 강화되고 그들의 돈벌이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4: 그는 이제 부정선거에 불을 부은 거는요 네. 선관입니다.
0: 선관이요.
4: 선관의 가게 워낙 부실이 크니까 네. 자국이 그 부정선거 주장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장동윤 대표는 부정선거 주장한 게 아니고 네. 부정선거 의혹을 한번 검증해 보자. 검증.
0: 그게 그거잖아요.
4: 부정선거를 확신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네. 의심이 가니까 한번 이게 검증해 보자. 예를 들어 박찬대하고 유정복 표가 산투표 송도 1동 2동이 똑같잖아요. 이 정도로 한번 다시 저는 잘못 입력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교육감 선거에 안민석하고 그것도 임태희도 잘못 입력했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 다시 카운트해 보자. 네. 그걸 검증이잖아요. 저도 이게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0: 5억 9천만,
4: 뭐 5억 9천만 분의 1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 확률보다는 이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증하자는 거지 장동윤 대표가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음모론을 펴는 게 아니다. 이 말씀 드려요.
1: 그런데 현장에서 당대표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니고 처음엔 변장을 하고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가 싶으니까 변장은 안 하고 가시는데 거기서 부정선거 이렇게 쓰시잖아요. 재선거. 이렇게 본인이 써서 거기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공당의 대표가 거기다 자기 손으로 그렇게 써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어닥칠까 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지어야 될 그 책임 이런 것들 눈치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 황교안은 이거 확신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은 검증해 보자는 거니까 좀 다르죠.
0: 다르다.
4: 검증과 확신.
5: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뭐 구분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결국 행위로 평가해야 되는 건데 황교안이 하는 행위나 장동혁이 하는 행위나 똑같은 행위예요. 선관위를 개선하자 혹은 뭔가 아까 전에 말했던 오기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검증해 보자라고 하는 것과. 올림픽 공원 가서 부정선거 피켓 들고 같이 그러고 있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장동혁 대표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다. 그거는 변호사님의 해석이고 평가인 거죠. 행동으로 보면 똑같은 행동입니다.
0: 오세훈 시장 쪽하고 서 변호사님 친하시죠? 잘 아시죠? 그쪽에는 계신 분들.
4: 예, 뭐
0: 그분들은 좀 황당하겠어요. 나 이겼는데 재선거하자 그러니까.
4: 근데 뭐 제가 여러 명 전화해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참 재선거 될 우리가 요구해도 네. 선관위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서울시장은요. 네. 제가 보기엔 뭐 0.0001 그게 부정선거 확률보다 더 낮아요. 어차피 오세훈 시장은 재선거 갈 가능성이 없어요. 서울시는.
0: 신경도 안 써요.
4: 6만 표인데. 네. 근데 신경도 안 쓰죠.
5: 그냥 한번 해본 거란 얘기잖아요.
4: 6만 표뿐만 아니라

0: 이제 슬로건 명분.
1: 아니 거기서 재검표를 다시 재선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오세훈 씨에게 유리한 지역들이에요.
2: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바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왜 하자는 거냐. 네. 그냥 정치적인 쇼 하자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까지. 여기 보세요. 광주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전남도. 네. 여기가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2: 그러네요.
1: 저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경기도. 경기도 지금 표차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지금 계속 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게 정치적인 쇼가 아니면 뭡니까?
3: 저는 뭐 5억 9천만 분의 1이든 0.00001%든 자꾸 확률과 통계적 용어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숙지해야 될 확률과 통계는 하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정규 분포, 표준 편차. 아니면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 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2: 김종인 최고위원님.
1: 예.
2: 장동현 대표가 아니 선거에서 졌다고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러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지지율이 올랐는데 장동혁 때문은 아니다. 덕분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서 억울해해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1: 아니 그 과거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 절반밖에 안 됐을 때 있잖아요. 네. 절반.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
2: 아,
1: 이런 그렇구나.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게 본인이 잘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정청래 이재명 또 뭐 두 리더가 막 싸움 막질 시작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가장 아픈 게 그거잖아요. 오세훈한테 서울시장을 뺏겼어. 북감에서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어. 유이동이 이겼어. 이거 다 반 한동 저 장동혁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했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걸 놓고서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2: 아니, 그래 내가 당대표인데 지지율을 역전했네.
1: 그리고 이 지지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세 사람의 승리가 장동혁과 아무 상관없듯이 이 지지율도 장동혁과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아니었으면 지지율 더 올라갔을 거고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지지율 계속 낮았을 때는 그 지지율 믿을 게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지율이 이번에 순간적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올라가니까 지지율 봐. 내가 왜 물러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지율 낮을 때 그럼 물러났어야죠. 그 지지율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면. 네.
2: 서 변호사님.
0: 근데 저는 우재준 최고가요. 네. 진짜 철없다고 생각하는 게.
2: 에이, 철없다는 최고위원한테.
0: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이 뭐냐. 네. 뭐냐면요. 장동혁 사퇴하고 네. 전당대회하고 네. 또 장동이 또 놓던데.
2: 그렇죠.
0: 또 놓으면 이게 임기를 어떻게 잔여 임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2년 할 겁니까?
2: 잔여 임기 해야죠.
0: 잔여 임기만 하면 또 놓는 게 우습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짜리 임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전당대 의미가 있죠. 네. 또 잔여 임기만 할 것 때문에 장동이 사퇴했다가.
2: 아니 당헌당규에 규정이 돼 있을걸요.
0: 그럼 당헌당규를 바꿔야 돼요.
2: 6개월이면
0: 그러니까 제 말은 잔여 임기만 할 것 때문에 장동이 또 놓아봤자 의미가 없고 네. 제대로 징검 선고하려면 2년으로 당헌당규를 바꿔서 전당대를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누가 놓을까요? 그러면 이게 저는 한동훈밖에 없다 봐요.
2: 장동혁하고 붙을 아닌데, 사람은 당원도 아닌데.
0: 그러니까요. 제 말이 친한계는 한동훈 복당부터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전당대를 해가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2: 네.
0: 지금 한동훈 복당도 안 된 상태에서 장동혁 사퇴했다가 전당대 장도 또 논다.
2: 네.
0: 그럼 안철수가 막아요. 나경원이 막아요. 김문수가 막아요. 벤지가 막아요. 조명도 해요.
2: 장동혁이 또 된다?
0: 그렇죠. 그 또 되는데 2년 하자면요. 공천권 다 가져갑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제 말은 한동훈 복당부터 쉽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6개월 미만 남았을 때 징검선거로 전당대를 해야지 지금 사퇴가 전당대회 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고.
2: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나 사퇴하고 전당대회 하자. 나 또 나갈래.
0: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그 성부수를 제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2년으로 바꿔서 네. 공천권까지 다 가져버리자.
2: 네.
0: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2: 직접 얘기해 보셨어요?
0: 방송에서 그렇게 해라고 잠동 제가 권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친한계에서는 일단 한동훈 복당부터 해놓고
2: 네.
0: 그러기 다음에 한동훈 장동혁 그다음에 오세훈 쪽은 못 놓잖아요. 거기 대리인이 권영진 있어요.
2: 네.
0: 대구의 그 대한과 미래 권영진 시장 있잖아. 이 정도 이게 세 명이 붙으면 3파전 하면 이게 될 거예요. 이래가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2: 만약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라면 제가 오세훈 시장 참모라면 이게 겸임할 수 있거든요.
0: 아, 시장에도 있나요?
2: 그러니까 겸임할 수 있어요.
0: 권영진이든 누구 대리로.
2: 아니 본인이 나올 수 있지.
0: 서울시장이 빨리 당대표를 합니까?
2: 승부수 띄우는 거지.

0: 국민의힘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올랐지만 네. 전화면접 기반의 뭐 MBS나 갤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민주당이 더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 국민은 지금 잘하고 있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1: 민주당 것도. 쪽 입장에서 장동연 대표가 지금은 당대표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박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재선거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의원 네. 당신들 110명 재선거 어떻게 할 건지 의견 내라.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저희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관위 문제 개선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권 투쟁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공을 넘겨서 생각해 보면 재선거냐 뭐 무슨 장동윤 대표 진퇴냐 이게 아니라 도대체 목소리가 하나 된 목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한 명은 부정선거 재선거 얘기하고 한 명은 선관위부터 해제하자고 하고 한 명은 물러나라 그러고 당대표가 얘기한 거를 수석 대변인이 아니다 이건 개인의 입장이다 그러고 그럼 그 당의 입장은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을 하더라도 당론이나 당의 방향에 대한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 당 자체가 너무 아노미 상태이잖아요. 지금 사실 아무런 뭐 질서도 없고 뭐 절차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뭐라고 하면은 철없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아,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0: 근데 우린 철없다고는 안 해요.
1: 근데 그런
2: 그 대신에 권력 짧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 상대로 얘기하고.
1: 근데 그런 정당에게 지방선거 패배했고 지지율도 지금 역전당했고.
0: 그 한심한 정당이죠 저희도.
1: 민주당도.
0: 그러니까 한심하죠 저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니까 여론조사 끊어버리고 하니까 저희가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뭐 그런 거죠.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예. 그 양양자 최고위원이 어제 장동혁 뭐 그만둬라 지도부 총사퇴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준태 장동혁 대표 비서실장이 아니 선거 졌으면 본인이 사퇴하거나 본인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 최고위원한테 사퇴하라고만 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2: 아니, 맞지 않는 일들은 뭐 늘상 벌어져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지명직 최고위원이 선출직 최고위원한테 어? 어린 XX가 뭐 철이 없다. 그리고 무슨 저 양양자 의원 또 뭐 그런 얘기니까 외계인의 언어를 쓴다. 그러면서 무슨 당을 위해서 뭐 이분이요 평생 민주당에 있던 분이거든요.
1: 네.
2: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갔고 뭐 쫓겨났다는 게 서로 갈등을 빚어서 그래서 우리 당에 온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이 그 모략을 꾸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뭐 그거 다 증언할 수도 있어요. 네.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
1: 안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보수의 지지자가 돼서 보수 정당을 이렇게 내가 사랑한 적이 없다는 듯이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당 최고위원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경기도지사로 나가겠다고 출마를 선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느닷없이 그 사람을 지지 선언을 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당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1: 그러니까요.
2: 이게 도대체가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1: 뭔가 기강이나 전례나 관례나 뭐 정치적인 문법이 다 그냥
2: 아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거는 무슨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 대표에 어디 감히 비판을 해라면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저런 식의 막말과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도 뻥긋 안 하는 도대체가 옛날에 뭐 뒤리겸이 얘기했던 아노미 현상 있잖아요. 네. 모든 가치가 다 붕괴돼 버려갖고 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몰라.
1: 네.
2: 그냥 각자가 지가 옳다고 떠들어.
1: 그쵸. 네.
2: 지금 국민의힘의 저 지도부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가 권력 가지면 옳은 거고 우리한테 반대하는 놈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 그런데 저는 요즘 이현주 의원을 상당히 재평가하는데요. 원래 제가 여왕철새라고 계속 비판했는데 모든 정당을 다 돌고 돌아갔잖아요. 연어 정치죠.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자기가 선거 패배했다고 사퇴하더라고요.
1: 네.
3: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2: 아, 장동윤 대표 좀 따라하세요.
3: 아니 우재준 양형도 사퇴하면 할 사람 많다니까요. 우재준 사퇴하면 박민영이 있어요. 장해찬도 있고. 청년 많아요?
1: 그 사람들을 그럼 최고위원으로 다시 선출한다고?
3: 바로 보궐선 바로 하면 되죠.
1: 전국위원회에서 바로 아니, 해가지고?
3: 뭐 그렇게 하든지.
1: 그게 당에 좋아요?
3: 그리고 이게 양양대 사퇴하면요. 할 만한 게 여성 최고위원 되게 많더라고요.
1: 누구 있어요?
3: 뭐 선수조도 있고. 선수조.
1: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3: 예. 빨리 저는 사퇴라. 우리 그냥 바로 그냥 채우면 돼요.
1: 장동혁, 김민수, 손수조, 박민영 예.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를 꾸린다고?
3: 그렇게 지금 여론은 그래요.
0: 아니 그게 무슨 당원들. 아니 그 보수 유튜버 MCN이잖아요. 정당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현주
1: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0: 이현주 의원.

0: 뭐 예를 들면
1: 어디 여론이 그래요? 근데 그 여론은
0: 뭐 모든 방송에 뭐 고성국 TV나 보면 그냥 박민영 선수조로 하자. 이런 여론이 많아요.
1: 그러니까 이현주, 아, 고성국 여론?
2: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당 옮겨 다닌 거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뭐 평가가 있겠지만 이현주 의원 어쨌든 강자한테 치받으면서 옮긴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 치받고 문재인 대통령 때 치받고 이렇게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뭐 철새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당 국민의힘에서는 강자들한테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현주 의원한테 배워야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끝나자마자 최고위원 드랍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강자한테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치받고 이런 모습을 조금 그래도 본받아야 되는 거지. 아까 뭐 말했던 그 인사들은 왕당파잖아요. 왕당파.
3: 네.
2: 그렇게 구성해 놓으면 그냥 보수 유튜버 MCN처럼 되거든요, 진짜. 네. 누가 여기 나가서 막 음모론 얘기했다가 누가 여기 나가서 뭐 막 외모 평가했다가 뭐 이렇게 되는
1: 장애인 비하고
2: 난장판 그냥 그 정당이잖아요.
3: 서 변호사님 뭐 좀 바로 잡으세요. 그건.
0: 아니 뭐 정당을 꼭 장성철인 뉴스 명당처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 없잖아요.
2: 다양하게
0: 뜻이 맞는 사람끼리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지도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 근데 그 뜻이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을 잡고 선거에 이기는 건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만족하려면 정당을 왜 해요? 국고보조금 받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0: 어차피 이게 내년 8월 되면요. 되잖아요. 내년 8월 되면 전당대회 그때가 진검 선거입니다.
3: 네.
0: 그러면 총선은 내년 8월에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당원 네. 뜻에 따라 선거는 그때 하고 그 전까지 선거는 없잖아요.
3: 네. 알겠습니다.
2: 그럼 고성국 그분을 지명 최고위원으로 그냥 하는 게 좋겠네요. 깔끔하게.
4: 그래, 그분은 당대표라 하죠.
0: 고성국은 그렇게 그 급이 아니에요. 고성국은 김어준급인데 김어준급인데 그 상황인데 보수해.
1: 아,
0: 지명 최고위원할 급이 아니에요.
2: 국민의힘의 상황이
0: 아, 김어준 뭐 그 최고위원이라면 하겠어요?
4: 아니 그러면 나중에 그 장정혁 대표 다음 후임은 고성국 씨예요? 고성국 대표, 박민영, 손수조, 장해찬, 김민수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하는 당인 거예요?
2: 그런데 호소를 많이
0: 당원과 하신다. 국민들이 정당대에서 결정하겠죠. 네. 당원이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3: 알았어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뭐 이렇게 이번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뭐 이렇게 의원총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4: 네.
3: 근데 형식상 하는 것 같아요.
4: 아 그러니까 11시에 무슨 의총을 아니 저 10시에 의총을 하는데 11시에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한 시간 동안에 뭐 아 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구 오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아 우리 오늘 해야 될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3: 그런 걸 왜 할까요? 근데 참
4: 뭐 형식적인 거죠.
3: 형식적인
4: 뭐.
0: 근데 저는 우재준 또 제가 비판하는데 70-80% 국민의 의원들이 70-80%가 교체를 원한다. 네.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냥 내 생각이래. 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내 생각이 뭡니까?
2: 아, 소속을 본 사람이
0: 저는 전화를 한 50통 의원 걸어봤거든요. 제가 봤더니 한 25명 많아봤자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장동혁 대안이 없다.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도 그냥 박수로 장동혁 가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4: 우리가 그 서 변호사님이 50통 전화했다는 걸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는 서 변호사님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 틀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저는 뭐 서 변호사님과 좀 다른 몰라 제가 통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예? 뭐 한결같이 아 이게 장동혁으로 우리 당의 미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의원들로부터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뭐 지켜봐야죠.
2: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공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당이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홍준표 전 시장의 표현을 따지면 레밍처럼 가자 하고서 박수치고 쭈루루 따라가고 장동혁 뭐 괜찮지 뭐 아무런 그 문제 진단 능력이 없이 공적인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당권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 휘말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3: 알겠습니다. 3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민주당의 분들이 공적인 의식을 갖고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 4부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네티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제4부 인재영 위원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4: 예.
3: 책임지세요. 오늘 우리 100일인데 100일 축하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댓글의 90%가 서 변호사님 얘기예요. 댓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에서 매튜류님, KBS는 서정욱을 개콘으로 섭외해라. 이현재님, 이 코너는 코미디언 서정욱 때문에 본다. 소리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지지율 올라서 완전 신나셨네요.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금 댓글의 90%를 점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책임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볼게요. 하은기 네. 대변인님. 네.

0: 정권이 짧다던 정청래 대표가 어제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칭찬 폭풍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해석해 주세요.
1: 아니 그 칭찬도 좀 과잉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준석 대표한테 100년에 한 번 날 만한 뭐 이런 얘기 100년에 한 번 날 만한 지도자다 이러니까 그게 별로 기분 좋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0: 그러고 나서 그냥 땡강.
1: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엊그저께 들이받아 놓고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월드클래스. 이거 좀 과잉된 칭찬이잖아요. 심지어는.
0: 잠깐. 그러면 하은기 대변인님은 민주당 네. 당원으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클래스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1: 네, 월드클래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국정운영 잘 관리하고 주가지수 올리고 그다음에 지지율 보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국정운영 하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지 네. 무슨 월드클래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0: 시계도 이렇게 창고 싹 이렇게 네. 눈에 띄게 했는데
1: 저도 그 시계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애플워치 차고 다닙니다.
0: 네. 네. 그러면은 그러한 행동들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아유 대통령님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저한테 그만 뭐라고 하세요.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인간의 의사소통은 의외로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90%는 다 행동 이런 걸로 합니다. 네. 가령 뭐 제가 가족들이랑 얼굴 붉히고 욕 한마디 안 하더라도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 기분 상태가 뭔지 제 의사가 뭔지 다 알거든요. 가족들이. 네. 그런 것처럼 언어가 다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이게 당정 당권 투쟁할 때 어젠더로 세팅될 확률이 농후한 그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밝혔어요. 네. 나는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뭐 고집 부릴 건 아니니까 국회에서 한번 숙의하고 논의해봐라. 논의를 해보면 되질 않아요. 논의를 하지도 않고 그 SNS에다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는 한판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외국에서 적은 거죠. 그 막스 베버의 그 신념윤리 책임윤리를. 그러니까 당신들이 선명성 내세워서 선한 의도로 하는 뭐 개혁이나 정책이라도 나쁜 결과를 낳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그 책임의식 먼저 생각해라. 이게 결국 보안수사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충돌 혹은 이 갈등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당대표로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거를 대통령 월드클래스입니다 칭찬하는 걸로 돌파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0: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해석해 주세요. 진짜 이 뭐 정청래 대표의 심정을.
2: 근데 뭐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논어에도 있잖아요. 과공은 비례다. 지나친 공은 오히려 상대방을 욕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옛날에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아. 그 난리를 치더니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더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월드클래스의 지도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갑작스럽게 그 정반대의 극단적인 아부를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0: 명분을 하나
2: 굉장히 추해 보여요.
0: 추해요?
2: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뭐 하는 짓이야. 저렇게 하면요. 그냥 드는 생각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야, 양당의 당 대표들은 다 쇼하는 거구나. 쇼하는 자리가 당 대표 자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당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갑니까? 조금 전까지는 계속 대통령 들이받으면서 자기 주변의 측근들이 다 들이받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 그거 읽어해. 그거 필요 없어. 우린 무조건 밀어붙일 거야. 1인 1표제로 갈 거야. 네. 그리고 무슨 정권은 짧아. 이렇게 누가 봐도 대놓고 싸움 박질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월드클래스의 지도자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지지도를 깎아먹는 그런 그래도, 행동이라고 생각
1: 그래도 저희 당원 의지의 총합은 이제 비판한다고 해서 징계하지는 않으니까.
3: 아. 근데 저는 그게 이거 아부가 아니고요.
0: 아부 아니에요?
3: 뭐 조롱이라 봐요.
0: 조롱이에요?
3: 이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0: 뭐예요?
3: 옛날에 그 살수대첩의 을지문덕이 와.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 시를 하나 보내요.
0: 읊어주세요.
3: 와 신체 구천문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을 깨뚫고 묘산 궁실이 신묘한께서는 땅의 이치를 통해 또다. 이렇게 극찬을 해.
0: 그런 다음에
3: 그게 조롱이지. 그건 만족감 말고 떠나라. 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0: 네.
3: 정청래 대표가 속으로 진짜 이재명 뭐 외교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한 게 없잖아요. 뭐 교황님한테 뭐 북한 한번 들러달라 이거는 매일 하는 소리야. 한 번도 안 돼. 북한이 천주교인이 어디 있어요? 제 말은 북한 그리고 이게 북한하고 평화 어쩌고한데 북한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북한은 반박하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그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외교가 빵점인 거 알아? 국제 왕따.
0: 아니, 빵점이라뇨.
1: 빵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0: 지금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대통령인데.
3: 그런데 외국 가서 왜 자꾸 국내 SNS 글만 자꾸 올립니까?
0: 걱정되니까.
1: 토황소 경문이 필요했던 거죠.
3: 그래서 저는 아마 을지문도 장군처럼 조롱하기 위해서 야, 월드 뭐 세계 클래스 이런 식으로 속마음은 조롱이 아닌가 생각해요.
0: 아니 그런데 그래도 진보 진영 민주당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조롱 예를 들면 서 변호사님 말씀에 맞다면 조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요?
3: 그냥 조롱인지 보통 사람들 모르고 아부라고 생각하니까 네. 겉으로 보면 이게 아 화해하려고 아, 겉으로 보면 그래 보이잖아. 그런데 저는 그 깊은 속마음을 한번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 어. 제 생각이에요 그냥.
0: 네.
4: 우리 보통 사람이 또.
1: 아니 그 뭐 속마음이든.
4: 보통 사람 맞지.
1: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조롱이든 뭐 그게 뭐 아첨이든 간에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일부에서 다뤘던 선관위 문제도 있고 당내의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조율하고 좀 통합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아닌 것 같다.
0: 하 대변님 생각에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째 하락하고 있고 네.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죠.
1: 네.
0: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까?
1: 그러니까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 일단은 제가
0: 나눠줘야 된다. 대통령하고 나눠줘야 돼요?
1: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물러나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형식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긴 건데 이런 결과를 두고도 물러나라 그래버리면 앞으로의 당의 안정성을 너무 해치게 됩니다. 회속투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회속투쟁해가지고 우리가 선거구 16개 중에 14개 이겼지만 사실은 어디 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긴 게 아니야. 물러나.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다른 당대표가 들어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당대표 물러나라고 보통 하진 않죠. 다만 이제 제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건 원론적 의미에서 당대표랑 대통령 두 분 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 속한 있는 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민심이 뭔지를 읽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그래서 사과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에 준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0: 그 지금 국정 전반을 좀 살펴봤을 때 네. 대단히 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갈등과 분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1: 네.
0: 그것이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의 연임 목적이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라. 이런 논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1: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네. 논리적으로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다 물러나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 물러난 자리에 뭐 다른 정파라고 할게요. 다른 정파의 당대표가 앉았을 때도 좀 어려운 시기가 오면 똑같이 그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당대표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수용해주기 시작하면 정당의 안정성 자체를 너무 해쳐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인 것이고 이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할 것 같으면 명분과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아니, 정무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에게는 지방선거 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당대회 앞두고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1: 네.
0: 당원과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그냥 임기 채워라. 이거는 정치인에게 해당 안 되는 거죠.
1: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평가받으려면은 어떤 지표가 필요한가요?
0: 서울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패배했다고 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패배했다고.
1: 그러니까 성공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은
0: 그러니까, 대통령 패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1: 저는 그 최소한 성공한 건 아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고 워딩 풀텍스트 그 자체는 그래서 해석 투쟁을 벌여가지고 당권 투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동호반복입니다만은 이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너무 해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그런데 이게 물러가라는 거는 사실은 며칠 네. 남지도 않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2: 아니 8월 17일 날 뭐 전당대회 하는데 그렇죠. 원래 당대표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얘기는 그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출마하지 말라는 요구잖아요.
0: 그렇죠.
2: 사실상은 뭐 며칠 남았는데 앞으로 한 1주 남았는데 2주 남았는데 그거 당대표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 너 지금 그 사퇴라는 얘기는 사퇴하고 출마하지 마라는 그 다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은 안 되죠. 그거는 예를 들면 왜 사퇴 왜

0: 출마하지 마. 출마하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인 그러니까요. 거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야 나는 네가 좀 껄끄럽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김민석이나 송 뭐 저 그 저
1: 송영기?
0: 송영기를 앉힐래라고 그렇게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그 굉장히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룰을 막 대통령이 개입해서 깨버리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무슨 온갖 짓을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당 정관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 되잖아요. 그 사람 죽일 생각만 해요. 그렇죠. 국정 생각 안 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저는 이제 짧게 보론하자면 제 정견만 말씀드리면 전 정청래 대표께서 대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량이 없다 생각해요. 여당 대표하기에는.
1: 역량이 없다.
2: 그러니까 여당 대표라는 건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0: 나 여기 동의해요.
2: 네, 갈등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뭐 야당의 법사위원장 할 때는 국민의힘이랑 전선 그어가지고 뭐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공격수 노릇 해가지고 지지층이 지지를 얻고 이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당 대표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복합적인 분란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 생기면 잘 추스려가지고 하나 된 힘으로 국정운영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시도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당 대표 할 역량이 없다. 그거는 이제 지도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 선거에 나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평가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별로 공정한 비평이 아니라는 거죠.
3: 저는 이제 그 나올 거로 보고요.
1: 나와요?
3: 예. 그러기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1: 이길 수도 있다?
3: 예. 오.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네. 강성 당원들한테는 좀 선명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싸움은요. 김민석과 정청래 싸움인데 실제는요. 죽은 노무현과 살아있는 이재명의 싸움이다.
1: 네. 그 세력과 봐요. 세력의 싸움이다.
3: 그렇죠. 김민석은 이제 살아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는 친노 친문이 아마 밀 거예요. 그런데 친노가 많아요. 제가 들어봤더니 민주당의 한 40% 가까이는 친노 친문이다. 네. 그다음에 김대중계가 한 15%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30% 정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친노 친문 문재인부터 김어준 전부 이게 유시민 전부 정청래를 밀 거라고요. 따라서 이게 뭐 저는 상대 선전할 가능성이 당원이 55니까 있는데 우리 보수로서는 최고 호재야.
1: 근데 호재예요?
3: 왜냐하면 정청래는 보수의 전략 자산이고 비밀병기야. 이분이 당권만 잡으면 총선 우리 압승해요.
1: 서로 장동혁과 정청래에서 똑같이
3: 아니 정청래는 당원들한테만 인기 있지 국민들한테 인기 없다니까.
1: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한테
3: 장동혁 다 있죠. 당원과 국민한테.
1: 진짜.
3: 장동혁 논외라고 일단. 네. 하여튼 정청래는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 강성 당원들한테 있어. 저는 정청래가 되기를 엄청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총선 필승입니다.
2: 네. 저는 희망적 비평 자체에 대해서 논박하기보다는 그냥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자면 친노 친분들은 다 뭐 정청래 민다 이거는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염된 의도를 갖고 한 얘기일 거예요.
1: 아니,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조구 뭐.
2: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분들은 네. 이름을 밝히긴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의 그 핵심 친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청래가 언제부터 친문의 상징이었냐라고 해요. 실제로 집권했을 그러네. 때 친문의 핵심 인사도 아니었고요. 다만 지금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그다음에 조국 뭐 전 대표 이렇게 묶여있는 현안에서 봤을 때는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 친문들의 마음이 정청래 대표한테 막 엄청 가 있고 그 상황이 아니에요.
3: 그런데 그 제가 친노 몇 명을 만나봤거든요. 두세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김민석이가 옛날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간 거 이걸 평생 잊을 수가 없대. 네. 김민석이는 못 잊겠대.
2: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친노잖아요. 네. 김부겸이나 유인태나 이런 사람들 다 친노잖아요.
3: 그런데 김민석을 그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간 걸 용서해요?
2: 아,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대체. 언제적. 26년 전 얘기예요.
3: 한국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죠.
1: 네, 알겠고요. 김종인 최고.
0: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는 맨날 주류만 쫓아다니는데 계속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3: 아, 저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3: 아, 한동훈 당권 잡고.
0: 아, 그거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이에요?
2: 그 우리 당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도 계십니다. 활동했던 분도 계시고.
1: 추미애 또.
2: 예, 예, 예. 그분 지금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김민석 총리한테만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는 건 너무 불공정한 일이죠.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0: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건강한 건지 아니면은 당의 위기 질서가 없어진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일요일 날 월요일 날뭐 기자간담회나 뉴스공장 나가서 김민석 총리 막뭐 공격을 하고 또 송영길 대표 징계 관련 얘기를 하고 박규환 정청래 대표 핵심 측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패배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영상에서 또 지워버렸더라고.
1: 뭐 그러면 다 물러나야 대통령까지
0: 네.
1: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0: 그럼
1: 얘기도
0: 그게
1: 하고.
0: 당이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은 당이 지금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감기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그 절대로 이 이상 드시면 안 돼요. 50ml를 먹어야 되는데 100ml를 먹으면 그게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끊임없이 선을 아주 간당간당간당하게 하면서 비판과 갈등의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이제 대놓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싸움보다 더 치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이데올로기에 경도돼서 제가 80년대 운동권적 세계관은 그거잖아요.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정당화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이제 운동권적 세계관 제가 목격해온 그런 세계관인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이분들이 완성하려고 했던 뭐 노무현과 문재인과 조국으로 이어지는 그 운동권의 서사 이게 마지막에 이제 무너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뭐 갈등을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 권력을 유지해오던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운동권 우리 후배도 아니고 우리 그룹에 있지도 않던 이재명이 어쨌든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다음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차기 대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뭐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난 죽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개입을 할 거예요.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할 거고
0: 그러겠죠.
1: 그럼 이쪽도 절대로 우리도 질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0: 끝까지
1: 예상을 해요.
0: 나간다고 보세요,
1: 갈
0: 정청래
1: 때까지 갈
0: 대표가?
1: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서
0: 네.
1: 건강한 보수의 모습만 보이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뭐 도덕적 어떻게 보면 도덕적 정당성을 공격받아 왔잖아요. 이제는 그럴 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한 정당 반대했어요 여러 명이. 근데 거기서 야 우리는 법과 질서와 전통을 지키겠다 보수 원래 모습대로 가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봐라 집권당 봐라 저렇게 하면 우리가 튼튼한 정당이 될수 있거든요.
0: 근데
1: 근데
0: 그러면 철이
1: 지금
0: 없다고 하니까.
1: 그럼 철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당 대표한테 대든다고 자르고 그리고 무슨 뭐 옳은 소리 하면 우리 기득권 침해하니까 복당 안 시킨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기득권 정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0: 그 자꾸 민주당 일부 인사가 대통령 책임론, 대통령 측근 책임론 제기하고 있는데 그 당내 분란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요?
2: 까지는 이게 난장판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봤을 때 난장판을 넘어서 이제 도그 테이블이라고 봅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0: 개판
2: 예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 선거 책임은 중첩돼 있죠 당연히.
0: 그렇죠.
2: 어떻게 뭐그 솔직히 뭐 국정 운영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쏙 빼고 당에 대한 평가만 있고 당 지도부만 그건 딱 빼고 국정 운영 싶어 이거 아니잖아요. 서로 전부 다 종합 평가해서 유권자들이 그 민의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김민석 총리가 사전 투표일에 당권 얘기한 거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0: 잘
2: 몰랐어요.
0: 몰라.
2: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이를테면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스타벅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어쨌든 민심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건조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지 않습니까? 불신임한다는 거예요, 여당에서.
0: 그렇죠.
2: 그건 너무 과한 거죠. 그 아까 전에 전반부에서 제가 정청래 대표 당대표 할 역량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지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 한 것처럼 그 국정 운영에 관해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지금 그 당 지도부에 계신 분이나 지도자 하겠다는 분들이 냉정한 진단과 비전을 가지고 돌파할 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탓하고 서로 지금 막 권력 투쟁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걸 거거든요.
0: 요거 여쭤볼게요.
3: 네.
0: 아니. 아.
2: 네,
0: 네. 김어준 신나시네요. 씨가 네. 조국과의 합당을 네. 못해서 지방선거 졌다. 네. 최민희 의원은 합당 안 하면 다음번 총선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동의하세요?
2: 전 그건 이제 도구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죠.
0: 아, 그것도.
2: 아니 합당 안에서 뭐 졌다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난번 총선 때는
0: 아니 김용남하고 조국하고 아, 같은 당이었으면 네. 한 명만 출마했을 건데
2: 저는 그러면 부산 울산 다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0: 아, 다른 지역에 영향이 있다. 예.
2: 아 그러니까 무슨 세력 간 세력이 합당하면은 그냥 뭐 플러스해서 단순해서 커진다라는 네. 건 너무 그 단순 도식이고 단순한 네. 생각인 거죠. 네. 그런 논리라면. 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민주당이 얘기해왔으며 네네. 조국 전 대표가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아니라 왜 따로 당을 차렸으며 대선 때는 왜 합당해서 같이 진영 총결집을 하자는 말이 안 나왔으며 그럼 그러겠죠. 그때는 후보가 없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겠죠. 저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전 대표께서 사면이 되거나 출소했을 때 동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안 건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0: 알겠습니다.
2: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뇌피셜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3: 뭐 저는 이제 아까 조성래부터 말씀드리면 네. 태도는 하극상 저는 보이지만 말은 맞다 봐요. 주예요. 패배에게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지 정청래는 관계없어요.
2: 아 그래요?
3: 정청래 대표 보고기 찍고 안 찍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재명의 공소취소 발언 그다음에 정원을 픽 그러기 부동산 문제 전부 게 이재명 대통령 잘못이에요. 그런데 네. 이걸 당에 떠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은 조성래 사무처장 말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거 조국 문제는요. 이번은 조국 당하고 뭐 이게 안 합치 가지고 정건 아니 이번에는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당에서 광역 후보를 아무도 안 냈거든요. 그런데 다음 총선에는요 합당 안 하면 전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은 전부 1,000표 2,000표 차이예요. 전부 1-2% 차이예요. 그런데 그때 지민비조에 우리 당했잖아요. 네. 그때 조국당이 지민비조 때문에 투표율도 많이 올라가고 네. 조국당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 보수가 패배했거든요. 다음에 아마 조국당이 따로 누가 후보를 다 내면 2-3%씩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주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만나자마자 야 빨리 너 합치라. 빨리 국민하고 합치라.
0: 뭐래?
3: 그러니까 뭐 돈을 달라던데 돈을 왜 달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0: 돈 많잖아요. 돈 줘요. 저.
3: 아니 합치는데 왜 돈을 줘요?
0: 아니 서 변호사님이 좀 주세요.
3: 제가 이게 안 합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다음 총선에 조국 당이 영석됩니다. 조국 그러니까. 또 3등 했는데 거기 1등을 누가 있어요?
0: 그러네요.
2: 조국 혁신당.
3: 개혁신당도 영석됩니다. 이준석을 천하면 안 돼요.
0: 안 돼요?
3: 그러니까 안 합치면 둘 다 영석이야.
0: 네.
3: 그런데 표만 깨무니까 빨리 합치 된다. 이러면.
2: 저는 조국 혁신당 분들이 들으면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단체장 후보를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총선에서도 그렇게까지 전국적으로 낼 후보나 자원이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짧게 또 저희 특징이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2: 네.
0: 또 전망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18일 날 네. 대통령 귀국하십니다. 정청래 대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1: 나가겠죠.
0: 나가요? 나오지 말라고.
1: 나가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봉합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나간다. 그런 갈등을 만약에 진짜로 거기까지 안 나간다면 네.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나가려고 하겠죠.
0: 대변인님.
2: 나가겠죠. 나오지 네. 마라 하더라도 어쨌든 나가서 고개 숙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0: 지난번에
2: 거죠.
0: 지난번에 왜 안 나왔어요?
1: 너 오지 말라니까.
0: 이번에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2: 이번에도 그 오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네,
0: 그래도 나가야 된다.
2: 그 안 나가면은 그 안 나간다.
0: 경원들이 안 막아서 발길을 되돌렸다. 이런 보도가
2: 어쨌든간에 가서 사진이 찍혀야 돼요.
0: 사람들이
2: 아, 그 노력하는구나. 네. 지금 어쨌든간에 이 갈등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3: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라고 할 것 같아요.
0: 아.
3: 그 나가요. 왜? 저번에 못 녹여 가지고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협량하다. 이재명 대통령 욕 엄청 들었어요.
0: 대통령한테 또.
2: 왜 그래요?
3: 아니 못 녹여 하는 게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협량하잖아요.
2: 월드클래스까지 바라지 않으니까 지금 냉정하게라도
3: 나올 것 같아요. 그 나갈 것 같아요.
0: 나간다.
3: 예, 나간다. 나오라고 한다.
0: 피디님, 다음 주에 다 이거 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 100일 날 우리 가장 인기 있는 인재 영입 위원단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200일, 300일까지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0: 청정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뉴스 명당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앞으로도 오직 당원 여러분들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뉴스 명당을 굳건히 지켜나가라고 PD님이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도 무척 더웠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습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단 좀 낮겠습니다. 오후 한때 대기가 불안정해서 경기와 강원 호남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오존 농도도 짙고 특히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고요. 호흡기 나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 따라 성남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길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답답한 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구간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부근으로 탄천 1교 부근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들어가는 길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남사 진입 부근으로 차량 모아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매송유계소에서 화성유계소까지 좀 길게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4: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3: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